간식? 나갈까? 자꾸 장난치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월 15일 목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

공원 여행 페퍼톤스의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댕댕이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주하연님이 그 집이 우리 집이에요 라고. 아 진짜? 오, 근데 주인 목소리 말고 이런 낯선 아저씨가 간식 얘기해도 반응하나요? 혹시 저희 집 애들 지금 듣고 있을 텐데 코코 메이 지금 둥절둥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나갈까 소리 듣고 꼬리 흔들잖아요. 안 돼 한번 해주세요. 9373님. 아니 제가 뭐 친하지도 않은데 안 돼! 함현정님. 그래서 우리끼리 대화할 때 간식은

0: 습관이라고 합니다. 고구마라는 단어도 금지요. 3066님. 야, 진짜 애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구나. 저희가 그래서 사실 강아지 영양제 선물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근데 이거를 뭐 집에 댕댕이 없는 분들께 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 1, 2부에 댕댕이 간식 대방출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준비된 강아지 영양제가 55개가 있거든요. 얘네 다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댕댕이 어디 자랑할 곳이 없다 하는 분들 지금부터 얘네들의 이름, 뭐 특기, 얘네도 MBTI 있나? 뭐 사진도 좋고요. 네, 이렇게 강아지 소개 사연 주신 분들, 소개되시던 또 그렇지 못하던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55개 영양제, 네, 추첨을 통해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목요일의 남자 데이브레이크의 이원석 씨 함께하는 라떼 차트쇼, 라떼를 들었다 놨다 있는 날이니까 편안하게, 네,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11시까지 샵 8000번, 여기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특히 댕댕이들 함께 있는 집 형편 되시면, 네, 댕댕이들 소개, 자랑 좀 부탁드립니다. 1, 2부는 IS동서, 샘표식품 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조싱크, 강원특별자치도청, 한국 MSD 캣박스이브,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모빌코리아 윤활유,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현대해상 화재보험과 함께하겠습니다.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싱크.
10: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브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브.
12: 캣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1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4: 코리아 트렌치.
13: 코리아 트렌치.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 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입니다. 그간 아무도 하지 못한 우리 농지 전체를 살펴보는 것, 두렵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상속 이농, 고령농가 농촌의 관행적 임대차, 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시설 등에는 농지 처분 명령이나 이행 강제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림자 농부에게는 이름을 되찾아드리고, 전업농가 청년 농업인에게는 미래를 그릴 땅을 드리며, 고령농에게는 농지가 농후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소중한 농지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합니다.

김영준님의 신청곡으로, 사실 이거 영화예요. 제노드. 그 영화의 주제곡. 올리비아 뉴튼 존과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 특히 뒤에 코러스 부른 이에로의 주인장 제프 린의 목소리까지. 제노드. 처음에 제가 초등학교, 아니 국민학교지, 한 5학년 때인가 라디오에서 이 노래를 듣고 이거 언제 또 들을 수 있을까 발을 동동 굴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댕댕이 간식 대방출, 댕댕이 영양제인데, 아 죄송하게 우리 냥이들은 저희가 생각이 짧아가지고 냥이 영양제는

따로 나중에 준비되면 또 한번 냥이들 특집으로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다들 그동안 어떻게 참아 오셨는지 모를 만큼 정말 지금 저희 문자 게시판이 폭발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반려 댕댕이들 사진이 와 정말 보고만 있어도 너무 그냥 입이 안 다물어져. 너무 귀여워서 입꼬리가 계속 올라가 있게 되는데, 아 이거 진짜 저희가 방송 끝나면은 작가님들과 상의해서 오늘 아침 인별그램에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끼리만 봐서 너무 죄송할 만큼. 우리 피터가 간식 안 주면 삐진대요. 어우, 삐질 준비를 딱 하고 지금. 아니 얘네들 이렇게 뒷다리를 개구리같이 해가지고 바닥에 대는 거 너무 귀여워갖고. 예 저희 집 애들은 요렇게는 안 앉더라고요. 근데 가끔 요런 아이들이 있어요. 삼촌 저 꿈인데요. 잠이 너무 많아서 하루 종일 자요. 주인님하고 더 재밌게 놀고 싶은데 그래서 영양제가 필요해요 라고. 진짜 요런 눈망울을 가진, 아 진짜 삼촌이 그래 보내줄게. 네 꿈이야. 저는 8살 딸을 키우고 있는데 딸이 너무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해서, 아 근데 맞벌이라 강아지는 못 키우고 강아지 키우는 친구 여행 갈 때마다 저희 집에 강아지를 맡기게 했더니 그래도 잠시나마 함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딸이 제 친구한테 여행 자주 길게 가라고. 거의 포스가 그냥 주인인데 집사인데요. 얼마나 자주 만났으면은, 아이고 이렇게 할딱할딱. 그러게요. 네, 6736님. 저희 조카도 얼마 전에 네 깜짝 선물로 댕댕이 한 마리를 엄마 아빠가 이제 데려와가지고 너무 행복해하고 있더라고요. 이름 밤, 특기 나만 바라봐, 나랑 놀아 입니다. 1075님. 아 검은색이 밤이구나. 똑같이 생긴 애가 옆에 인형이 하나 앞에 있어가지고 어쩜 자세까지 이렇게. 아 네가 밤이구나. 껌을 아주 그냥 껌좀 씹었는데. 아 죄송해요 저만 보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 자 당첨이란 거한 번만 대해보자 하시면서 5045님이 신청하셨는데요. 당첨 축하드리면서 신청곡 찰리 푸스, 예 얼마 전에 바로 또 공연을 잘 마치고 네 갔죠. 위즈 칼리파가 함께합니다. See you again.

0: 특집으로 오늘 댕댕이와 함께 하고 계신 분들 지금 사진과 댕댕이 자랑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상디 미용 전하고 미용 후 뭐가 더 낫나요? 라고 5741님 요게 미용 전인가요? 미용 후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작가님이 미용 전 아니 같은 애가 맞나요? 어쩌다가 이렇게 네 저는 미용 후에 한 표 하겠습니다. 아, 삼촌 이래도 간식 안 줄 건가요? 네 9709님 오, 다들 막 예쁜 귀여운 사진만 오는 와중에 이 아이는 지금 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우 예 어우 간식 안 주면 진짜 물릴 것 같은데 사실 뭐 댕댕이 뭐 다들 댕댕이를 다 좋아하는 법은 없죠. 근데 오늘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면 저희 댕댕이 간식이 55개가 남아서 오늘 하루만 네, 대방출하는 시간으로
1: 신선한 강원 건강한 한돈 행복한 이식 2026 강원 한돈 페스타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강릉 워라거리 공원에서 다양한 시식 행사와 볼거리가 가득한 축제 강원 한돈 페스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요
6: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서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올해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넘어서고 내년에는 6만 달러를 넘어설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스페인을 제치고 이제 우리가 9위까지 올랐는데 일본은 진작에 넘어섰고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우리나라가 앞치락뒤치락하고 있대요. 근데 물가는 여전히 비싸고 월급이 크게 오르는 게 아니라서 정작 시민들이 경제가 좋아졌던 걸 체감하는 건 어렵죠. 우리 경제가 성장한 만큼 우리 삶도 여유가 생겼다는 걸 좀 피부로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급식을 싹싹 비우는 건 쉽지 않죠. 뭐 좋아하지 않는 반찬은 남기기 마련인데 학교 급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최근 4년 동안 약 80만 톤에 달했대요. 또 이걸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만

1,500억 원이 넘었고 학생 한 명당 한 해 약 33kg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게 되고 이거 처리비도 6천 원이 넘는다라는 소식입니다. 무상급식 예산에 더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까지 공공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해 감량기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 전국 12,000여 개 학교 가운데 음식물 감량기를 갖춘 곳은 900여 곳. 뭐 전체의 8%도 안 되네요. 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면 학생들이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또 감량기도 더 많이 보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잠수교 위를 이용해서 한강을 건넜는데요. 잠수교 개통 50년 만에 이제 자동차가 없는 보행 전용 다리로 바뀐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26일 0시부터 이제 잠수교 차량 통행을 금지시켰는데 그 후에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요. 그 후에는 이제 내년 8월부터 한강을 바라보고 걷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러니까 차가 없는 다리가 되겠어요. 76년에 개통한 잠수교는 물에 잠길 수 있도록 수면 가까이 낮게 지어졌는데 처음에는 이게 차가 다녔어요. 차만. 78년부터 보행자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됐고 82년에는 이제 위아래로 다리가 놓인 독특한 2층 구조를 갖추게 됐습니다. 자, 차가 달리던 잠수교는 역사 속으로 남고 이제는 시민들의 발걸음만 이어지겠네요.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드릴게요. 잠수교는 한국전쟁 당시 한강 다리가 폭파된 경험을 교훈 삼아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낮게 지어진 다리입니다. 1982년에는 교통량 증가와 잦은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 그 잠수교 위에 새로운 다리를 놓게 되었는데 이렇게 국내 최초의 2층 교량을 이루게 된 이 다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다 떠오르시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열려있고요. 미니로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 영양크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의 힌트송, 네, I Swear라는 노래, All for One의 노래 들을 때까지 맞춰주세요.

오늘의 힌트송 I swear 제가 all for one 이라고 할걸 all for one 발음을 그래서 all for가 아니고 반포대교 자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먼저 유산균 세트의 주인공은 새싹이신데요 7408님 할아버지께서 반포대교 건설할 때 일하셨대요 여기 지날 때마다 얘기해 주세요 국내 최초였다는 얘기까지 귀에 딱지가 앉도록 아, 보실 때마다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갑자기 그 노래 생각나네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 너를 보면 나는 잠이 와 이상하다 그치? 네. 별게 다 생각나네 영양크림 받으실 분 저 자주 지났는데 그런 뜻이 있었군요 지난주에도 분수쇼도 봤어요 3123님 그걸 막상 멀리서 봐야지 건널 때 물이 나가고 있군 가까이에선 잘 안 보입니다 네. 비가 오나 싶죠 얼마 전 잠수교 관련해서 어떻게 위아래 2층 구조로 지었는지 그런 영상을 너튜브에서 봤는데 맨날 쓸데없는 것만 본다고 혼나는데 오늘 빛을 발하네요 음하하하 0844님 예. 뭐 기억나면 좋은 거죠 저는 쇼츠 이런 거는 뭘 봤나 돌아서면 이런 나새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세 분 더 1298-4120 또 김남미님께 영양크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3980님 저는 대구 사람인데 해운대에 눈썹 리터치 하러 가고 있어요 눈썹 리터치 예쁘게 잘 하시고요 저희 신청하신 곡이 3980님 외에도 1899, 8899 이분 형제이신가?

10월 15일은 이승환 가수 데뷔 37주년입니다. 축하합니다 하시면서 4751님이 신청하신 나는 다 너야. 최근에 또 너튜브를 개설하셔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데뷔 37주년 축하드립니다. 자, 댕댕이 간식 대방출 강아지 영양제. 유기견 돌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사연을 주셨는데 저는 유기견 강아지 임시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이름이 숑이. 번식장 출신이라 5살인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는 5만원짜리 지폐를 반토막 냈더라고요. 아유, 그걸 어디 두셨길래. 저희 숑이 좋은 곳으로 입양 가게 방송 타게 해주세요 하셨는데 너무 이쁘다 숑아. 오우. 근데 그 5만원 반토막 사건은 감추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0908님. 저희 사무실 옆에 사장님이 유기견을 돌보고 계신데 이름이 뭉이. 대형견인데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좀 나이가 들어서 아이고 안타깝네요. 앞을 잘 못 보고 그래도 사장님이 너무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어요. 당첨되면 뭉이한테 영양제 선물하고 싶어요 하셨는데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는 않는데 아무튼 사장님도 대단하십니다. 그 불편한 강아지들 함께 그 보호하는 게 참 진짜 너무 힘든 일일 텐데. 3932님. 네. 저희 집 깨비 유기견 출신이고요. 저희 집에 온 지 딱 5년 되었어요. 8살. 사회성이 너무 좋아서 거의 접대견입니다. 라고. 아이고. 푸들이죠? 네. 보통 이렇게 까만색, 흰색 섞인 애들 뭐 파티푸들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아무튼 깨비. 네. 저희가 그 영양제 받으실 분들 총 55분이 되니까 저희가 따로 게시판을 만들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사과가 달콤하게

0: 오래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100년 가게 수양농장 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 목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블랜드에서 맹문동 농축액, 다원 누룽지에서 보리 누룽지와 시래기 해장국을 드립니다.
3: 야, 이게 이제 하다하다가 우리 집 강아지 이개국어 한다고 자랑하신 분이 계신데, 9381님, 저는 재택근무 때문에 집에서 해외 지사랑 미팅을 자주 하는데 우리 강아지는 제가 하이 그러면 미팅하는 줄 알고 옆에 있다가도 바로 자기 자리로 가고요. 땡큐, 바이 그러면 다시 제 옆으로 와요. 대박이죠. 얘가 대박이긴 하다. 아유, 똘망해. 꽃은 또 누가 꽂아줬노. 자, 저희가 좀 다는 안 되지만 그 정말 예 혼자 보기 참 뭐한 그런 댕댕이들 사진, 여러분들 보내주신 사진 저희가 인별그램에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부까지 오늘 댕댕이들 이야기와 함께했고요. 자, 이제는 오웬 오늘 남미성님의 신청곡 듣고 잠시 후 3부에 라떼를 들었다 놨다 준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굽이굽이 깊은 골짜기마다 삶의 이야기가 이어져온 정선. 이곳엔 오래전부터 우리의 희로애락을 한 가락에 담아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정선 아리랑인데요. 일터에서 고된 몸을 달래고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고 때론 서러운 마음을 풀어내며 부르던 정선 아리랑은 오랜 세월 지역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레 이어져온 소리입니다. 1971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로 지정된 정선 아리랑은 지금도 전수교육과 공연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화려한 악기 없이도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깊은 산골의 삶과 정서를 전하는 아리랑 한 자락. 올가을엔 우리 지역이 품어온 오래된 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청.
2: 중화역 가까이?
3: 새집이 라온.
2: 기다려온 서울 새집.
3: 드디어 라온.
2: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3: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2: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4: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5: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6: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7: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8: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6: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8: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6: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9: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0: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9: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브라질 출신 뮤지션의 곡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 한참 당시에 뭐 제3세계 이런 표현 썼을 때 그때 라틴 음악들, 특히 브라질 음악들을 들으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한두 명도 아니고 20명, 30명도 아니고 어떻게 제가 새로 알게 되는 모든 뮤지션들마다 이렇게 아름답고 뭐 정말 누가 최고다 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음악의 신들이 살고 있나, 물론 저의 개인적인 취향 때문이겠지만 정말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사람들의 정서가 이럴까. 오늘 소개해드릴 분도 굉장히 노장 뮤지션이신데요, 프란시스 히미라고 하는 분이고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DJ이자 가끔 노래도 하시고요. 아내분도 올리비아 힘이라고 역시 가수이시고 정말 오늘 들려드릴 곡이 사랑의 역사라는 노래거든요. 히스토리아 지 아모르라는 곡. 자,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실지 또 저만의 생각일지 궁금한데요. 자, 히스토리아 지 아모르 오늘 생각난 노래로 같이 들어요.

김준하님 5초 듣고 반했다. 감사합니다. 프란시스 히미 히스토리아 지 아모르 함께 노래한 분은 니나 베커라고 하는 여가수가 박혜화님 한동안 남미 쪽 음악 안 들려주셔서 좀 서운했어요 라고 하시면서 반가워해 주셨는데요. 예, 앞으로 잘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뭐 요즘은 이제 이게 한참 뭐 삼바 뭐 보사노바의 영향이 브라질도 뭐 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이젠 또 거기도 팝 시장은 또 정통 그런 또 삼바나 이런 스타일의 음악들보다는 좀 더 이제 우리가 흔히 팝 왜 정서를 떠올리는 곡들이 또 지배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분위기 같더라고요. 네, 원곡도

0: 아, 오늘 문자 참여하신 분들께 초성 힌트 다 드렸잖아요. 네. 2785님은 바로 떠올리셨네요. 원곡도 리메이크도 질리도록 들어서 바로 알았다고. 오늘도 출근길에 들었는데라고. 자, 내일 첫곡 들려드리기 전까지만 오늘 초성 힌트 드린 곡 제목 맞춰주시면 10분께 호박차 세트, 그리고 한 분께는 이번 주는 미음 3종 세트입니다. 맥문동 농축액, 주방 매트, 매운 실비김치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3, 4부는요.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강원특별자치도청,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당진시청, 한국 콩나물숙주 농업인협회, 음주우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 브라움스 안마 의자와 함께 할게요.
1: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근 1522588! 관절 부근!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근!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6: 관절 부근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8: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9: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10: 당진 해나루쌀,
9: 덮밥에도
10: 당진 해나루쌀,
9: 국밥에도
10: 당진 해나루쌀.
9: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0: 자, 오늘도 가볍게 즐기는 라떼 테스트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불법 복제 비디오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영화관 아니죠. 극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때 뭐 영화 예매라는 게 어딨어. 무조건 뭐 종로 단성사 뭐 피카디리 이런 데로 갔었죠.
1: 그렇죠.
0: 갔었어요.
1: 충무로요.
0: 그렇죠.
1: 전 대한극장이 기억이 나는데.
0: 그죠.
1: 네.
0: 거기를 기점으로 좀 걸으면
1: 네.
0: 서울극장도 나오고.
1: 맞아요.
0: 아무튼
1: 단성사.
0: 단성사. 두 번째. 아, 국도극장도 그쪽인가?
1: 네. 국도.
0: 극장 간판은 붓으로 그린 그림인데.
1: 네.
0: 뒤에 여기 사진 하나 있거든요.
1: 네.
0: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쇼생크 탈출의 팀 로빈스라고? 이 사람이 사랑과 영혼의 패트릭 스웨이즈라고? 전혀 닮지 않은 주인공을 보며 빵 터진 적이 있다.
1: 대부분 좀 닮았어요. 그림 속의 주인공들이.
0: 네.
1: 그러니까 진짜 주인공이 닮은 게 아니고 그냥 그림 회체가 다 닮아가지고.
0: 아니 근데 보통 그 처음에 그냥 딱 개봉하는 극장을 뭐라 그러죠?
1: 처음엔 딱 개봉하는
0: 개봉관
1: 극장. 개봉관
0: 그 재개봉관이 따로 있잖아요 극장도.
1: 아 그랬나요?
0: 그럼요. 그럴 때 보통 동시 상영 두 개 해주고 그랬잖아요.
1: 아 예.
0: 일반 큰 극장에서 예. 이제 그

0: 큰 극장에 있는 간판은 진짜 되게 뭐 와 배우 똑같이 생겼다.
1: 네.
0: 근데 이제 점점 3관 4관 갈수록 배우들의 얼굴이 다 달라져.
1: 아, 그 재개봉관이라 하는 것이 하루 종일 이렇게 다른 영화가 좀 두 편씩 왔다 갔다
0: 하는 거죠. 두 편, 그죠?
1: 그런 거죠.
0: 돈 내면 두 편 보고 나오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랬던 기억 있어요.
0: 여기 보니까 지금 포스터에 말죽거리 잔혹사, 1978년 우리들의 학원 액션 로망.
1: 야, 이 액션 아니고 잔혹사가
0: 액션.
1: 액션. 이렇게 오래됐나?
0: 아니, 이 영화는 2000년에 나온 영화 아니에요?
1: 아, 근데 그
0: 배경이 78년이지.
1: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극장에서 그림을 그렸단 말인 거예요?
0: 나도 몰랐어요.
1: 와.
0: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여자 주인공
1: 그 뭐지? 성함 네. 까먹어 갑자기 생각이
0: 그러니까.
1: 안 나네요. 아무튼
0: 전 세계 누나
1: 너무 너무 다른데요?
0: 너무 다른 분이 지금
1: 아 한가인 씨.
0: 근데 여기는 약간 좀 그리고 색즉 시공 포스터 네. 저기 간판이 있는데
1: 네.
0: 뭐 임창정 씨는 그렇다 쳐
1: 네.
0: 근데 옆에 있는 분이 하지원 씨란 말이야?
1: 에? 그냥 본인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 같네요.
0: 그러니까 이걸 이따 올려드려야 되나 이거 인별그램에?
1: 참.
0: 자 아무튼 그리고 극장 앞에 오징어,
1: 네.
0: 문어다리, 군밤 이런 거 파는 거 드셔보셨어요?
1: 군밤 먹었던 기억나요?
0: 오징어가 원래는 국룰인데.
1: 근데 오징어도 팔았겠죠 당연히. 근데 막 턱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린 마음에 오징어는 잘 안 먹었던 것 같아요.
0: 아 그럼 원석 씨는 처음으로
1: 네.
0: 혼자 극장을 갔던 때가 언제예요?
1: 혼자는 모르겠고요.
0: 네. 친구들하고라도.
1: 삼촌이랑 둘이 삼촌이 저를 데려가 준 게 처음 극장이었거든요. 그게 슈퍼맨.
0: 오, 진짜 어렸을 때다.
1: 네, 슈퍼맨 1탄.
0: 나도 어렸을 때인데. 그때는.
1: 2탄인가? 아무튼 슈퍼맨. 그걸 처음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0: 왜?
1: 너무 무서워가지고.
0: 슈퍼맨이?
1: 아니 극장이 너무 무서워.
0: 극장이 왜?
1: 너무 어두워.
0: 하긴 처음에 밝은 데 있다가 극장 일단 영화 시작하고 들어가면
1: 네.
0: 다 한 치 앞도 안 보이잖아.
1: 갑자기 시커매지고 삼촌은 저를 지켜주지 않을 것 같고 영화에 흠뻑 빠지셔가지고
0: 맞아. 삼촌도
1: 영화,
0: 그렇지.
1: 네, 영화는 재밌는 것 같은데 뭔가 무서운 느낌이었던 것 같아.
0: 나 먼저 따가 아는 게
1: 네.
0: 내가 미취학 아동일 때 같아요.
1: 네.
0: 부산에서 처음 극장에 갔는데
1: 네.
0: 조스를 보러 갔거든요. 근데 그게 개봉관이 아니었는지
1: 네.
0: 영화 중간에도 문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1: 네.
0: 그 극장 문 그거 알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1: 뽑는. 네, 있죠, 있죠.
0: 그걸 딱 열고 들어갔는데
1: 네.
0: 말씀하신 것처럼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시꺼먼데
1: 네.
0: 마침 그때 거기에 그 상호한테 대박 물려서 죽는 그분이
1: 뚜르 뚜르
0: 그게 딱 조스한테 딱 물려 있는 그때 들어간 거예요.
1: 아.
0: 너무 무서워가지고
1: 하필이면
0: 와 진짜 너무 무서워서 이걸 내가 지금 다시 봐야 된다고? 라고
1: 그 문을 열고 또 나갈 용기는 없고 뭔가 다시 밝은 빛으로 나가는
0: 그때도
1: 것이
0: 그때도 아마 저하고 그때도 아마 저랑 같이 갔던 분들이 아마 친척인데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이모 삼촌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때 생각이 나네요.
1: 조스 그럼 상디는 처음 본 영화가 조스인가요?
0: 극장에서 그쵸.
1: 조스
0: 같아요.
1: 조스가 나타났다. 그 OST도 무섭잖아요.
0: 그쵸.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자, 극장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었고요.
1: 네. 여러분들도 기억나는 추억 있으면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0: 뭐 그렇습니다.
1: 극장에 관련돼서 뭐 극장이 매진인데 뭐 계단에 앉아서 뭐 봤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0: 제가
1: 네
0: 6학년 때인가
1: 네
0: 성룡이 거의 국내를 강타했던 시절에
1: 제키 챈
0: 그렇죠.
1: 네
0: 취권 다음에
1: 네
0: 사형도수라는
1: 사형도수
0: 사형 아니야 사형도수 아니고 소원괴초인가 소권괴초인가
1: 기억이 잘 안 나네요.
0: 아, 진짜 사형도수는 아니고
1: 용영호재 이건 기억납니다.
0: 용영호재는
1: 현대물이고. 그쵸,
0: 현대물이고
1: 아 상대가 이런 과거에 그 정말
0: 네, 웃으면서 이거는 이제 치권은 취해가지고 하잖아요.
1: 네.
0: 요거는 웃으면서 하는 맞아서 아파도 웃는 아무튼.
1: 아 그런 권법에 관련된
0: 네, 그거를 줄을 겨울인데 한 300m 정도 줄을 서서
1: 진짜요?
0: 네 봤던 기억이 나요.
1: 그게 매진이 돼도 더 들여 보낸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0: 그쵸. 그 뭐 계단에 앉아서 네. 보고.
1: 그럼 뭐 무슨 표라고 해야 되거든. 스탠딩 표라고 해야 되나?
0: 스탠딩 표지.
1: 네. 그렇게라도 막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분들 많이 계셨어요.
0: 그렇죠.
1: 네.
0: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의 그런 극장에 관한 추억 있으신 분들 네, 사연 주시면 네.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리도록. 안양에서 우레메 2를 처음 보신 이현정님.
1: 아.
0: 그때는 진짜 극장에서 자빠지는 분들 많았다고.
1: 진짜 그래서 더 무서웠나 보다. 요즘에는 바닥에 네. 그런 조그만 불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안전 계단 뭐 이렇게
0: 그쵸?
1: 위험한.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나 봐요.
0: 그런 것도 없고
1: 네.
0: 빈자리를 일단 찾아갔었나. 그때 좌석제였나?
1: 좌석제이긴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잘 안 보여가지고.
0: 맞아.
1: 이게 간지 난지.
0: 맞아요. 그리고 가면 누가 앉아 있고.
1: 네. 그래서 막 뭐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뭐 미안하고. 아 근데 그 당시 이런 얘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정말 어렸을 때 기억에 흡연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극장에서.
0: 그거는 잘 생각이 안 나.
1: 기억이 안 나세요? 그 좌석에 왜 조그만 재떨이가처럼 이렇게
0: 비행기처럼
1: 열었다 놨다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0: 야 진짜 옛날이다.
1: 어린 마음에서. 영화를 보는 건지 담배 연기를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0: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는 동안에 네, 빼놓을 수 없는 노래. 요새는 주말의 명화도 없어져가지고.
1: 그렇죠.
0: 이 가사에 주말 이젠 주말의 명화 됐지만 아. 이것도 옛날 말이 된 노래.
1: 네.
0: 이문세 또 이적이 함께한 조조할인 듣고 네, 7147님의 신청곡입니다.

0: 이문세 이적 조조 할인이었습니다.
1: 아, 이 노래가 오래된 노래인가요? 왜 이렇게 얼마 안 된 것 같지? 아, 얼마 안 된
0: 것 같지? 나이 든 거야.
1: 근데 갑자기 가사 내용을 보니까 좀 그러네요. 요즘에 정말 주말의 명화도 없고.
0: 96년이라고요? 이것이?
1: 아, 그래요? 와, 30년 됐네요.
0: 야, 지금 그것이 얼마 안 된 것 같다고.
1: 근데 너무 대단한 건 이문세 선배도 그렇고 이적 선배도 그렇고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을 그러니까. 하고 계신다는 게
0: 체감상 그죠.
1: 그래서 이게 얼마 안 된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노래가.
0: 근데 가사 보면 진짜 뭐 주말에 명화 나오고.
1: 네.
0: 이게 30년 딱 됐습니다.
1: 조조 할인 요즘도 조조 할인 있나요?
0: 아마 조금은 쌀 거로 알고 있는데.
1: 네.
0: 조조 할인 마지막으로 본 게 제가 원석 씨도 기억해봐요. 나는 인터스텔라 조조 할인으로 봤어요.
1: 아, 그래요? 저 조조 할인을 본 적이 없는데.
0: 아, 진짜?
1: 살면서. 아침부터 영화를 본다고?
0: 왜냐면 막 특히나 인기 많은 영화는 네. 낮에 가면 사람 많고.
1: 아, 티켓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네,
0: 그냥
1: 그럴 수 있겠네.
0: 아침에 갔던.
1: 인터스텔라 재밌죠.
0: 네. 네. 자.
1: 2620님. 전 극장하면 첫사랑 오빠랑 썸 타던 시절 처음으로 같이 영화를 보러 가서 손을 잡았는데 놓을 타이밍을 몰라서 영화 보는 내내 잡고 있다가 땀이 차고 저렸던 우픈 기억이 나요. 우리 둘 다 참 순수했네요. 라고.
0: 야, 이 둘 다 좋아했다.
1: 그러니까요.
0: 야, 이거
1: 영화관에서 완전... 손 잡는 사람 많았어요.
0: 어마어마했죠.
1: 네.
0: 근데 이걸 누군가 자연스럽게 이제 힘을 쫙 풀면서
1: 네.
0: 대충 땀도 닦고 이래야 되는데
1: 네.
0: 대단한 정성이다.
1: 그러니까 잡았다가 방향을 좀 틀거나
0: 그치.
1: 좀 다시 잡을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뭔가 좀 저릿저릿하고 짜릿한 건 아니고
0: 아니야 그게
1: 그치?
0: 서로 뭔가 내가 여기서 이걸 놓으면 뭔가 내 마음이 식어가는 건가
1: 아 그만 잡자는 건가
0: 아 미치겠네.
1: 맞아. 저 손을 처음 잡.
0: 그리고 800에도 그렇잖아요.
1: 800에.
0: 이걸 뭐 이제 베는 사람도 불편할 텐데
1: 네.
0: 팔을 내준 사람도
1: 네.
0: 이거를 언제쯤에 다시 절여가지고 막 이런데
1: 아
0: 그런 적 없구나 원석 씨는.
1: 저는 800에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0: 뭐 남자구만.
1: 800에를 왜 합니까? 안으면 안 왔지.
0: 아,
1: 왜냐면 이게 너무 예상이 되잖아요. 800회를 하는 순간 내 팔은 뭐 그냥 내 것이 아니게 된다는.
0: 한 번은 해봤구만.
1: 아유, 아닙니다.
0: 그러니까 알지. 네. 뭐야.
1: 아무튼 그랬던 영화관에서 손을 잡던 그런
0: 그렇습니다.
1: 기억들.
0: 4029.
1: 네.
0: 님.
1: 멀티플렉스 시사 매사 로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종이 티켓 받아서 지정석 없이 맘

0: 내려앉고 다음 영화 상영까지 몰래 숨어 있으면 다른 영화도 티켓 한 장으로 볼 수 있었다.
1: 범죄인데?
0: 어디에 숨어 있어? 그러니까. 구석탱이 코너에 숨어.

0: 아마 재상영과 아니면 가능하죠. 개봉관일 때는 이게 불가능할 수밖에 없고.
1: 그렇죠. 숨어 있다가 다음 왜냐면 앞에 좀 놓쳤을 때가 있잖아요. 좀 늦게 가가지고 그러면은 한 10분만 여기 앉아 숨어 있다가
0: 맞아
1: 앞에 10분만 보고 갈까?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0: 있어요. 생기죠.
1: 있어.
0: 자, 그런 이야기를 광고 듣고 좀 더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접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도 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2: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계양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8: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9: 중화역 가까이
10: 새집이 라온.
9: 기다려온 서울 새집
10: 드디어 라온.
9: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0: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9: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1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2: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야, 극장 얘기하니까 진짜 정말 이런 추억들. 3347님은 네. 남친이 알바를 극장에서 했대요. 그래서 마지막 상영 시간 영화는 늘 공짜로 그때 손 많이 잡았다.
13: 아니 알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12: 마지막 네. 상영 영화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아까 그 대한뉴스 얘기도 나왔었는데.
13: 아, 대한뉴스?
12: 대한뉴스. 영화 하나 시작하려면 앞에 애국가도 나와야 되고. 네. 대한뉴스.
13: 3223님이 보내주셨네요.
12: 무슨 대통령은
13: 영화 시작 전에
12: 순방하시고.
13: 그 애국가에서 다들 기립해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그걸
12: 기립을 했었는데. 기립은 안 한 것 같아요.
13: 그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했던 기억이 나는데.
12: 다 진짜 옛날 사람이라 네. 이 정도 되니까 가물가물하네요.
13: 그리고 대한 뉴스 시청하고 영화가 상영이 시작했어요. 지금은 네. 광고가 엄청 많이 나오지만.
12: 그래서 지금 광고 타임 때 네. 그때는 딱 이렇게 애국가 나오고 네. 대한 뉴스에 참 순방 많이 하셨어요. 각하께서.
13: 맞아.
12: 그리고 그때 4062님 얘기처럼. 네. 암표, 지금은 극장 암표는 거의 사라졌고.
13: 그렇죠. 거기 현장에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 뭐 어플
12: 멀티플렉스들이 생기면서.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야구장.
13: 아, 야구장.
12: 콘서트장.
13: 콘서트장.
12: 이런 데가 또 이게 근절이 너무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사실 옛날에는 암표의 메카는 극장이었죠.
13: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12: 앞에서 대놓고 암표 있어요. 뭐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13: 그게 표가 있는지 없는지 극장을 가야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쵸. 매진인지 아닌지.
12: 그럼요. 지금처럼 뭐 앱으로 확인이 되나. 네.
13: 그러니까 애써 거기까지 영화를 보러 갔는데 매진이야. 그럼 어떻게? 그럼 이제 기웃기웃거리는 아저씨들이 등장합니다. 표 있어요.
12: 그러니까 참
13: 거의 복순술이라고 그러나?
12: 입 다물고 그냥 네. 했어요.
13: 네. 시트,
12: 암표

0: 사지도 팔지도 말아야 하는데.
1: 맞아요.
0: 그랬습니다.
1: 그땐 참 많았어요. 아
0: 그리고 이거 있죠. 저 성인인 척 꼭 뭐 가발까지 쓰진 않았지만 학생 두려. 아 근데 이분이 2004번님이 네. 비트가 청소년 관람 불가였는데 아. 가서 친구가 학생 두려 이러는 바람에 못 봤대요.
1: 자기 뭐 성인인 척 하고 갔는데 나도 모르게
0: 학생 두려
1: 몇 병원이라도 할인 받으려고 학생 두려 했다가
0: 아유, 순진하다 순진해. 네. 네. 자 오늘은 차트는 언제적을 기준으로 선곡을 하나요?
1: 오늘은 2002년 10월 셋째 주로 갑니다.
0: 24년 전입니다.
1: 네.
0: 야 근데 아까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96년이냐 조조할인이.
1: 그러니까요.
0: 야 이적도 오래 했다.
1: 오래 했고 이문세 선배님 그때 아마 그 노래로 차트 1위도 하셨을 거예요.
0: 그렇죠.
1: 그때 제 기억에 막 레트로한 막 빵모자 쓰시고
0: 뮤직비디오도 대단했죠. 네,
1: 수염 이렇게 막 기르셔가지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2002년 10월 어떤 일들 어떤 곡들이 차트에 있었는지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10위를 차지한 윤도현 밴드의 사랑2 듣고 올게요.

0: 사랑 투 예. YB의 노래였는데 이게 대단한 이 역사가 숨어 있네요.
1: 네.
0: 94년도에 발표된 노래인데요, 이게.
1: 맞아요.
0: 근데 2002년에 YB가 진짜 오필슨 코리아를 시작으로
1: 네.
0: 정말 최고의 부흥기가 왔을 때
1: 네.
0: 다시 역주행을 하게 된
1: 그랬죠.
0: 노래입니다.
1: 그 94년도에 발매했을 때는 윤도현 1집이었습니다.
0: 그렇죠. YB가 아니었죠.
1: 예, 예. 네.
0: 오, 대단합니다.
1: 그때 1집이 아마 타잔?
0: 맞아요.
1: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0: 2002년 이때는 뭐 월드컵 때문에
1: 네.
0: 모든 다른 게 다 기억이 안 나는.
1: 그렇죠. 이게 저희가 지금 10월이면 차트인데 월드컵 끝나고
0: 좀 뭔가 열기가 가라앉은 네. 후에
1: 그럴 때지만 이 윤도현 밴드의 열기는 그로 쭉 계속되었다.
0: 네.
1: 뭐 여러 가지 뭐 2002년도에 또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우리 좀 체크해 봐야죠.
0: MBC 드라마 인어 아가씨가 열풍이었다라는 네. 소식이 보이는데요.
1: 인어 아가씨
0: 이거 봤어요?
1: 아니요, 전 안 봤어요.
0: 저도 2002년 10월이면 네. 제가 딱 보스턴에 간 지 두 달 됐을 때
1: 저는 이 드라마를 할 때 집에 들어오질 않았었기 때문에
0: 왜?
1: 야, 놀아. 야. 아 보통 이게 MBC 드라마가 뭐 한 8시, 9시 뭐 그쯤 하지 않아요?
0: 그렇죠. 그리고 이때는 그 드라마가 잘 되면 그렇게 연장들을 하셨어요.
1: 이 드라마도 그걸로 유명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0: 원래 12월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1: 네.
0: 11월 달부터 시청률이 40%를 넘습니다.
1: 와.
0: 그래서 다음에 6월까지 연장이 된 와. 전설의 드라마.
1: 아니 6개월을 더 한다고요? 이게 장성희 씨가
0: 점 찍고 나타난 그거
1: 맞죠?
0: 그거래요. 예. 네.
1: 점을 찍었는데 못 알아보네요. 그거 맞죠? 똑같이 생겼는데. 아 그건 아내의 유혹이래요.
0: 아 그건 아내의 유혹이야?
1: 인어 아가씨 뭐였지?
0: 아무튼 뭐 인어가
1: 그것도 복수하는 내용인데.
0: 아무튼 여기 아무튼 김성환 작가.
1: 아 임성환 작가.
0: 아 임성환 작가.
1: 네.
0: 작품이라고 하고 야 이때
1: 네.
0: 그 압구정 H아파트 33평 가격이
1: 네.
0: 2억 4천이었대요.
1: 에? 그것밖에 안 됐었다고요?
0: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99년에 2억 4천 아니에요. 압구정. 그랬으면 샀지.
1: 근데 그랬을 수도 있어요. 33평이면.
0: 아 그런가?
1: 그 아쿠냥 H 아

0: 저도 뭐 잘 잘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도 되게 다양한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 5층짜리
1: 네
0: 그쪽은 이 가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1: 그렇군요.
0: 네
1: 아무튼 지금은 이게 약 60억 원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0: 60억이요?
1: 뭐가 뭐 자 넘어갑시다. 자 10페이지 중간으로 가서
0: 네네
1: 일단 이때 그 가요 종합 차트를 기준으로 10위가 이제 사랑투였고
0: 네
1: 8위부터 보나요?
0: 네 8위 곡 왁스의 아줌마 노래 기억나세요? 이 노래가 3집 앨범 수록곡인데
1: 네
0: 일단은
1: 아줌마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0: 들으면 저도 약간 아줌마? 아줌마 뭐지? 들으면 딱 기억나요. 그 최준영 작사 작곡인데요.
1: 네.
0: 최준영 작가 이분이 이 당시에 이런 음악들을 참 많이 만들어서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1: 그렇죠. 보통 남자인데 이제 여성으로 비유해서 네. 여성의 입장에서 글을 많이 썼던 그쵸, 것도 그쵸. 기억이 나고
0: 약간 테크노 사운드라고 해야 되나요?
1: 아 이때 테크노 대단했죠. 네. 바꿔 뭐 이런 거
0: 맞아요. 네. 근데 왁스가 이 아줌마는 약간 가사 내용은 뭐 이렇게 막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
1: 근데 전주 엄청 길다.
0: 그쵸 기억 안 나세요? 부처연습 안 돼요?
1: 안 돼요. 근데 감기긴 하네요.
0: 네.
1: 야, 어떻게 아직도 노래가 안 나오냐? 그럼 앞에 가수 뭐 하지? 야, 뻘쭘해서?
0: 뭐 댄스 춤 추지 않을까요? 아, 왁스가 춤? 왁스의 춤. 하긴 오빠로 처음에 데뷔를 했었으니까.
1: 그렇죠.
0: 네.
1: 야, 이때만 해도 되게 여유 있다.
0: 네. 사람들이 좀 이렇게 들어줄 사람,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줌마의 비애에 대해서 어떤 그런 메시지였어요.

0: 오. 기억나시죠?
1: 아주 많은 너무 외로워.
0: 아 근데 이게 3집 앨범 수록곡인데 3집 앨범이 엄청 사랑 많이 받아가지고 네. 뭐 응원 사이트에 이게 명반 딱지가 있잖아요. 이 3집이 명반 딱지가 붙어있어요.
1: 진짜?
0: 네. 그래서 아줌마 뭐 부탁해요 여정 지하철을 타고 뭐 이러면서 한 60만 장 이상 팔렸다고.
1: 야 여가수 60만 장이면 뭐 대단한 기록이죠. 네. 자 왁스의 아줌마가 이제 8위를 차지했었고요.
0: 네.
1: 자 이번에는 5위 곡 성시경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0: 맞습니다.
1: 아 이 곡 그쵸.
0: 네.
1: 야, 이게 그쵸 2002년이면 맞아요 맞아요.
0: 이게 성시경 씨 2집 앨범 타이틀곡인데요. 작곡 박근태 작사 심연보.
1: 아 심연보 씨 열렬했어요. 네.
0: 당시에 라디오 방송에서 1위도 하고 그쪽 음반 차트 상위권을 장악하면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근데 이게 발매 전에 이미 CF에 쓰였었대요.
1: 오.
0: 그래서 뭐
1: 성시경 씨의 파워가 그만큼 대단했다는 건가?
0: 그랬을 수도 있고 뭔가 광고 회사에서 뭔가 컨택이 먼저 해가지고 의뢰를 받아서 썼을 수도 있고 그건 알 수는 없지만
1: 오 이게 지상파 가요 차트 7주 1위를 차지했었대요.
0: 엄청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어요.
1: 야
0: 그래서 성시경 씨에게는 뭐 가수 데뷔 이후에 첫 1위를 한 곡이다.
1: 오 정말?
0: 라고 합니다.
1: 오 네.
0: 1집에서는 사랑을 받았지만 1위는 못했었나 봐요.
1: 그럴 수 있죠.
0: 네.
1: 조금 더 들어볼까요?
0: 네.

0: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곡이 발표되기 전에 라네라는 화장품에 이나영 씨가 주연을 했는데 예. 야 이거 누가 봐도 딱 오드리 헵번 컨셉에 직접 로마에서 광고를 촬영했나 봐요.
1: 아, 딱 그 영화 컨셉이군요.
0: 24년 전인데도 이게 지금 찍은 것 같다.
1: 너무 예쁘시네요.
0: 너무 청순하고 네. 의상도 딱 그 오드리 헵번의 그 로마의 휴일 그 의상이 네. 네. 너무 잘 어울리시고
1: 헤어스타일도 딱
0: 그러니까. 네. 야 대단합니다. 자, 8위, 아, 5위를 차지한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성시경의 노래 지금 듣고 계시고요.
1: 네.
0: 2002년 10월 셋째 주 차트 3위 곡입니다.
1: 아, 이 노래 체리 필터의 낭만 고양이.
0: 아, 이게 이때군요.
1: 야. 이게 2002년이었군요.
0: 그러게요. 저도요. 아, 조유진 씨.
1: 네. 이게 제가 올해 무슨 락 페스티벌에
0: 네.
1: 출연했다가 저희 다음 타임이 체리 필터였거든요.
0: 오.
1: 그 락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였어요.
0: 네.
1: 저희 끝나고 바로 체리 필터 넘어가는데 이 노래를 많은
0: 이건 잘, 떼창 가는 곡이죠.
1: 알 많이 알더라고요.
0: 그럼요.
1: 이게 2002년 곡인데 2002년생보다도 어린 분들이
0: 그럼요.
1: 이 노래를 떼창을 하는 걸 보고 야 진짜 불후의 명곡이다 이 노래.
0: 야 근데 네. 이거 크레딧을 보고 처음 알았지만
1: 네.
0: 야 이거 크라잉너츠의 한경록 씨가 작사에 참여를
1: 했구나. 네, 맞아요
0: 했구나.
1: 맞아요. 네.
0: 대단합니다.
1: 그때 그 당시에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0: 근데 오늘 알았어요.
1: 정말 가사를 잘 썼어요.
0: 그렇죠.
1: 네. 일단 제목부터가 너무 눈에 띄고 그래서 이게 체리 필터가 이제 한경록 씨한테 좀 가사 좀 써주세요 해서 부탁을 했는데 그 크라잉너트의 밤이 깊었네?
0: 네.
1: 밤이 깊었네 약간 그런 감성으로 써달라고 해서 이제 한경록 씨가 뭔가 그 당시에 또 약간 술을 많이 좋아하셨던 네. 시기여가지고 취기가 쫙 올라오던 어느 날 밤 바로 공책에 작사를 했다고 합니다.
0: 낭만 있습니다.
1: 네.
0: 낭만 고양이.
1: 네.
0: 자, 이 곡 시간이 허락할 때까지 조금 듣다가 광고 듣고 1위 발표해드리면서 정리해드립니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확실히 우리가 이제 기록을 저장한 미디어가 굉장히 손쉬워지면서
4: 네.
3: 체감할 때 예전 20년과 최근의 20년은
4: 네.
3: 어마어마한 그 차이를 갖는 것 같아요.
4: 체감이.
3: 체감할 때 네. 70년대만 해도
4: 네.
3: 70년대와 90년대 72년과 92년 어마어마한 간극이거든요.
4: 아예 그냥 나라의 색채가 다른 느낌이죠. 흑백과 컬러의 느낌.
3: 그때 또 마침 그랬고
4: 네.
3: 근데 지금 2002년에서
4: 네.
3: 2026년 뭐가 이렇게 이어지는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4: 그러니까요.
3: 자, 2002년 10월 셋째 주 1위 곡은
4: 네.
3: 박효신에게 처음으로 1위를 안겨준
4: 오.
3: 좋은 사람이네요.
4: 아, 이게 이 노래로 박효신 씨가 첫 1위를 하는군요.
3: 이때 서울 가요대상 본상을 수상했고요.
4: 네.
3: 별밤에 출연했을 때
4: 네.
3: 원래 AR을 그러니까 노래가 담겨 있는 버전을 듣자고 했는데
4: 네.
3: 반주가 나와버렸대요. 근데 그 위에 패기롭게 효신 씨가 노래를 해버린 거죠.
4: 라이브로.
3: 근데 CD를 씹어먹은 듯한 라이브를 해서.
4: 아, 이거 바이럴. 하게 딱 좋은 어떤 콘텐츠네요.
3: 네.
4: 그 당시에 이미
3: 그쵸.
4: 그 노래 너무 잘하시니까
3: 또 그렇게 어린 친구가
4: 네.
3: 이때 거의 고3인가 아마 그랬을걸요.
4: 오, 그런데 이렇게 좀 성숙한
3: 그게 많이 화제가 됐었죠.
4: 네. 목소리도 그렇고 메시지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3: 맞아요.
4: 뭔가 생긴 것과 목소리도 다르고 느낌이 그런 이질감에서 나오는 매력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3: 그리고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거친데요.
4: 맞아요.
3: 자, 노래 허락되는 만큼 들으면서
4: 네.
3: 아, 시간이 또 오늘 훌쩍 가버렸습니다.
4: 아, 끝났나요?
3: 아, 자, 그러면 오늘도 원석 씨 감사하고요.
4: 감사합니다.
3: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혜자입니다. 저는 대본을 마주할 때마다 이 역할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해요. 삶이 고단하고 팍팍해도요, 그 안에 바늘기만한 희망이 빛이 보이는지를 가장 먼저 살펴봐요. 안 그래도 살아가기 버거운 세상이잖아요. 절망을 보태는 것보다 이왕이면 따뜻한 희망과 위로를 건네는 일, 우리가 연기하는 이유 아닐까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0: 맞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바이바우.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
2: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관광객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강원 영동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머물고 다시 찾는 콘텐츠로 연결할 때 관광 수입도 지역 안에 남을 수 있죠.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평점이나 감상평 남기는 분들 있으시죠? 근데 어떤 영화에는요, 사람 설레게 하는 이런 감상평이 있더라고요. 그냥 너랑 봐서 좋았다. 팝콘이 다 식어버렸어도, 결말이 조금 아쉬웠어도 함께 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좋은 기억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날의 기분은 때로 어떤 일을 경험했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그 순간에 나누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한 시간만큼은 음악이 여러분의 다정한 옆자리가 되어드릴게요. 지금 함께하고 계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5일 목요일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영화 라붐의 OST였죠. 리처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듣고 왔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안 봤는데 이 노래만 들으면 뭔가 뭉클해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영화 보신 분들께서는 뭔가 영화 속한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 오래전 누군가와 함께했던 순간이 생각나기도 하는 그런 노래가 되셨을 것 같아요. 아까 오프닝에서도 영화 감상평 이야기 해드렸었잖아요. 그냥 너랑 봐서 좋았다. 진짜 누구와 함께 했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걸 하든지와 상관없이 그 시간이 참 좋은 기억으로 남기도 하잖아요. 근데 음악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이 노래 자체가 좋아서 계속해서 듣고 기억에 남는 노래도 있지만 그 노래를 들었던 그 시절의 그 나의 추억들 혹은 함께했던 사람이 떠올라서 더 특별해지는 그런 노래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한 시간 선곡표 많이 비워놨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렇게 의미 있는 노래들 오랜만에 한번 꺼내보고 싶은 노래들 샵 1133, 샵 1133번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함께 나눠보고 저의 플레이리스트에도 한번 저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중에서 오늘 목요일이 처음으로 게스트분들 안 나오시는 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시간 선곡표는 다 모조리 우리 브런치 카페 가족분들의 신청곡으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1133 열려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도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는 채널 많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신청곡 계속 받고 있을게요. 저는 광고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5: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6: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7: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근 1522588 관절 부근
8: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근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9: 관절 부근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권 토익

0: 토익은 해커스.
1: 네, 브런치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청곡 지금 물 밀듯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하나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7394님, 최애 노래라고 하면서 한로로의 너와 나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한로로의 너와 나 지금 바로 띄워드릴게요.

네, 한로로의 너와 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한로로 씨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인데 가사가 너무 예쁘네요. 우린 영원할 순 없겠지? 그래도 오래 꿈꿔왔던 순간 즐겨봐. 내가 너고 너가 나인 이 세상은 당연하게 사랑밖에 남지 않을 테니까. 한로로 씨가 아마 대부분의 곡들을 직접 작사 작곡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어 국문학과를 나왔나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지 그러네요.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을 전공하셨네요. 진짜 뭔가 남다른 재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노루의 너와 나 듣고 왔고요. 아까 오프닝 곡으로 팝송을 띄워드려서 뭔가 영화 속 OST 떠오르는 거 신청해주신 분이신 것 같아요. 1117님인데요. 셀린 디온과 클리프 그리핀의 When I Fall in Love 띄워드릴게요. 이 노래가 영화 시애틀의 잠못 이루는 밤 OST였다고 하더라고요. When I Fall in Love 띄워드립니다.

네, 셀린 디온과 클리브 그리핀의 When I Fall in Love 듣고 왔습니다. 8363님께서 팝송 선곡이 완전 향기롭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When I Fall in Love 듣고 왔고요. 벌써부터 맛집을 보내주는 분들 계시네요. 4208님이 벌써 보내주셨는데 잠시 후 2부에는 여러분의 강원도 현지인 찐 맛집들 소개하는 내 맛소, 내가 좋아하는 맛집을 소개합니다. 내 맛집을 소개합니다.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샵 1133으로 여러분의 찐 맛집들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잠시 후 2부에서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푸짐하게 챙겨드릴게요. 그동안 한몇주 동안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외식을 많이 안 해서 제 김나연 아나운서의 맛집은 소개를 못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저의 맛집도 하나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오늘 선곡표 채워볼게요. 5242님, 데이식스의 베스트 파트 듣고 싶으시다고 가사의 의미가 너무 좋아서 함께하고 싶으시대요. 저는 사실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본 노래인데 아직 안 들어본 저와 비슷한 분들 계시다면 한번 귀 쫑긋해보시고 가사에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데이식스의 베스트 파트 띄워드립니다.

네, 데이식스의 베스트 파트 듣고 왔습니다. 엄청 신나네요. 9753님 오늘 생일이시래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늘 아내분이랑 맛있는 음식 꼭 드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또 8309님도 문자를 주셨는데 우리 아기랑 독감 예방주사 맞고 아기가 안 울어서 지금 돈가스 먹으러 가면서 듣고 계시대요. 우리 아이 너무 잘했네요. 맛있는 돈가스 많이 사주시고요. 아이는 어떤 돈가스 좋아할까요? 저는 고구마 치즈 돈가스 엄청 좋아했었는데 어렸을 때 맛있는 돈가스 사주시길 바랄게요. 너무 기특하네요. 8309님의 문자까지 만나봤고 8363님 창원에서 들으시는 분인데요. 내일 서울로 올라오신대요. 단원들끼리 오케스트라 단원이신가 봐요. 오케스트라 연주하러 서울로 갈 예정이라고 하시면서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어떤 악기를 연주하실까요? 8363님. 저는 오케스트라 단원을 꿈꾸면서 어렸을 때 악기를 배웠었는데 끈기가 없어가지고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취미로 이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악기 하나 다룰 줄 알면 이게 좀 취미 생활, 여가 생활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8363님 연주 잘하고 내려오시고요. 신청해주신 윤미래의 터치러브 띄워드립니다.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2: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3: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2: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쿤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3: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2: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3: 10월 오픈 때 가보자.
2: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4: 중화역 가까이
5: 새집이 라온.
4: 기다려온 서울 새집.
5: 드디어 라온.
4: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5: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4: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6: 소찬이,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에서 방송됩니다. 가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식이푸드 원주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를,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목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을,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앤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을, 영어의 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 또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보내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조덕배의 꿈에 듣고 내 맛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샵 1133, 샵 1133번으로 우리 강원도 현지인들의 찐 맛집 얼마나 맛있고 맛이 얼마나 맛있어서 무서운지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덕배의 꿈에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입맛 터질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자타공이 먹장 김나연 아나운서 저의 맛집과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껴둔 강원도 현지인 찐맛집까지 함께 나눠볼게요. 귀 쫑긋 해주시고요. 내가 사랑하는 맛집을 소개합니다. 내 맛소 출발할게요. 오늘은 먼저 저의 맛집부터 오랜만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원주 MBC

MBC에서 이 브런치 카페를 진행한 지 이제 반년 조금 지났거든요. 근데 이 반년 동안 무려 5번? 최소 5번은 간 맛집입니다. 사실 더 가고 싶은데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못 갔거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맛집은요. 원주 무실동에 위치한 요리 주점인데요. 이자카야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땡 두 글자입니다. 자땡이라는 이자카야 요리 주점입니다. 우선 두 종류로 즐기실 수가 있어요. 단품으로 시키실 수도 있지만 저는 추천드리는 게 여기 가면 안주 오마카세 코스로 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주 오마카세로 시키면 1인에 35,000원인데요. 다양한 종류의 메뉴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는데 전 가성비 최고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요. 우선 숙성회 다양한 종류로 매일매일 다르게 나오고요. 다음은 전복찜에 이 내장 소스 이렇게 발라 먹을 수 있게 전복찜 주시고 또 시즌별로 메뉴가 조금씩 구성이 바뀌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갔을 때는 수비드 닭구이를 주셨습니다. 닭구이가 아주 부드러웠고 또 크림 소스에 찍어서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었고요. 또 여러분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 이후에 안키모 아귀관이 한창 유행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이후에 아귀관을 처음 먹어봤는데 여기서는 이 아귀관을 약간 어떤 양념이 되어 있는 밥에 아귀관을 올려서 김을 싸먹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메뉴가 있거든요. 그 메뉴도 정말 맛있고요. 또 이게 다 오마카세를 시키면 주시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갔을 때는 튀김을 주셨어요. 근데 튀김을 갓 튀겨서 주셔서 아주 바삭하고 따끈따끈 너무 맛있었고 튀김은 또 얇아서 저는 원래 튀긴 음식을 많이 먹진 않는데 저도 아무런 문제 없이 너무 맛있게 식사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별미는 여기에 디저트 메뉴인데요. 디저트는 토마토 설탕 절임을 주세요. 근데 이 설탕 절임을 토마토 설탕 절임을 요거트 소스에 찍어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 식후에 딱 먹기 아주 제격입니다. 제가 너무 진심을 다해서 말했는데 원주 무실동에 위치한 요리 주점 자땡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여기서 오마카세를 좋아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기 가서 혼밥을 하고 왔어요. 여기가 요리 주점이긴 하지만 너무 안주가 맛있어서 저는 식사하러 가고 싶을 만큼 여기 음식들의 진심이거든요. 이 마음들이 우리 원주에 사는 또 인근에 사시는 분들에게 닿아서 맛있는 음식 여러분께서도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주 무실동에 위치한 자땡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청취자분들 신청곡 하나 만나고 나서 노래 계속해서 여러분의 맛집들 나눠드릴게요. 0423님의 신청곡입니다.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단해. 지금 이맘때쯤 들리는 풀벌레 소리가 너무 좋다고 너무 푸근해서 좋다고 이 노래 듣고 싶으시대요.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단해 지금 들려드릴게요.

와, 이 풀벌레 소리는 직접 녹음을 하신 걸까요? 궁금하네요.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단에 듣고 왔고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맛집들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고성에서 맛집을 두 곳이나 보내주셨어요. 우선 2018님, 고성 간성에 있는 통일갓땡. 여기는 메뉴가 진짜 많은데요. 우리 2018님의 개인적인 픽은 오리 주물럭이래요. 아주 담백하고 맛이 너무 좋다고, 비지도 주는데 비지도 진짜 맛있다고, 우리 브런치 카페 가족분들 한번 가보시라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고성군 간성에 위치한 통일갓땡이고요. 찾아보니까 수육두부, 두부젓국, 두부짜글이, 콩비지 감자탕, 오리 주물럭, 능이버섯, 한방 오리 백숙, 정말 다

0: 다양한 메뉴가 있네요. 여기 사장님은 못하는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추천해 주신 메뉴가 비지도 맛있다 해주셨고 오리 주물럭 추천해 주셨는데 와 저는 개인적으로 두부 짜구리도 맛있을 것 같고 수육이랑 두부랑 이렇게 주시는 데에는 저는 오랜만에 보는데 이것도 너무 맛있을 것 같네요. 별표가 쳐져 있네요. 네, 간성에 위치한 오리 주물럭 맛집 먼저 소개해드렸고요. 고성에 다른 맛집도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2019님 고성에 있는 대대리 육개땡. 여기는 육개장도 얼큰하고 맛있지만 육개장 칼국수도 진짜 맛있대요. 와, 저 육개장 칼국수 진짜 좋아하거든요. 꽃배기도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길 추천하신다고. 고성에 위치한 대대리 육개땡인데요. 한번 메뉴를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육개장 칼국수 좋아해서 진짜 혼밥할 때 육개장 칼국수 진짜 많이 사 먹거든요. 한번 고성에 간다면은 방문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육개장이랑 육개장 칼국수 모두 얼큰한 맛이랑 순한 맛 나뉘어져 있어서 조금 매운 거 어려우신 분들은 순한 맛으로 시키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보쌈도 있네요. 고성군 거진에 위치한 대대리 육개땡까지 소개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맛집 빠르게 만나볼게요. 6658님 태백에서 보내주셨습니다. 태백에 있는 초막고 갈땡. 시래기 들어간 고등어 조림이랑 두부 조림이 진짜 맛있대요. 한식 맛집인데 여기도 메뉴가 진짜 많습니다. 우리 강원도 음식점 사장님분들은 못하는 게 없으신 것 같은데 갈치조림, 고등어조림, 두부조림, 우렁이 두부찜, 우렁이 두부조림까지 파는 한식집인데요. 태백시 황지동에 위치한 맛집이에요. 우리 초막고 갈땡이고요. 청취자분께서는 고등어조림이랑 두부조림을 추천해 주셨네요.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태백 여행 가실 때 요즘 태백 엄청 춥나요? 궁금하네요. 겨울을 즐기러 가기도 좋고 여름을 즐기러 가기도 좋은 동네인데 한번 태백 여행 가실 때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당첨자분들과 또 맛집 몇 군데 더 소개 빠르게 해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3: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5: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시간 제약이 있어서 우리 4208님께서는 카페 한 곳, 음식점 한 곳 두 곳을 보내주셨는데 한 곳만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원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에스프레소바 하나 소개해주셨는데 이름이 길어요. 리을리을 커피 로스터 땡이라는 곳인데요. 커피를 못 마시는 분들도 시즌에이드가 맛있어서 시즌에이드 추천해주시고 에스프레소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좋아하실 거라고 4208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공간이 아주

탁 트여 있어서 너무 좋아요. 또 저는 테이블이 크고 뭔가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좋아하는데 여기 엄청 긴바 테이블이 있네요. 여기 가서 뭔가 업무나 공부나 개인적으로 시간 보낼 때 작업 같은 거 하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리을리을 커피 로스터 땡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선물은요, 두 분께 보내드릴게요. 2018님, 6658님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끝곡으로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이상우의 노래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7: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7: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고 김지훈입니다. 요즘 새벽부터 매장 앞에 길게 줄을 서는 이른바 오픈런 대란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먼작귀, 즉 뭔가 작고 귀여운 녀석들, 이 치이카와라는 캐릭터입니다. 최근 극장판 영화가 개봉 10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고 굿즈 검색량만 14배나 폭증할 정도로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재밌는 건요, 이 캐릭터들이 그저 귀엽기만 해서 인기를 끄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작품 속 주인공들은 생계를 위해서 매일 일용직 일을 하고 보수를 더 받으려고 자격증 시험을 보지만 번번이 낙방하기도 하고요. 고수익 알바 광고를 믿고 떠났다가 곤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취업난과 고물가 속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요즘 청년들과 또 현대인들의 현실이 이 캐릭터들의 모습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거죠. 동병상련을 느끼며 야, 너도 나처럼 애쓰고 있구나 하고 이 서로를 위로하는 마음이 이 열풍의 진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거창한 성공이 아니더라도 작고 귀여운 존재들에게서 위안을 얻을 때가 있잖아요. 네, 이런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찾아 나서는 마음. 이 마음 그 자체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참 필요한 이런 다정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화사, So Cute.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9: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0: 우린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9: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10: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9: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0: 제조원
11: 현대 오피스.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2: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11: Walk it, walk it 안전화.
13: 김장기를 뒤흔들 명품 절임 배추가 왔다.
14: 안녕, 나 영월 절임 배추. 속이 꽉 차고 단단해서 오래 보관해도 무르지 않아. 천일염으로 절이고 깨끗하게 세척까지. 이보다 확실하고 간편할 수 있어?
13: 쉽고 편한 김장엔 영월 절임 배추. 주문 전화 010-2808-7554.
1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1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5: 토익은 해커스.
17: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10월 15일 목요일인데요. 아, 오늘 오프닝에서 이 오픈런 대란의 주인공, 아니 저게 뭐길래 그래? 라고 했더니 먼작귀, 뭔가 자꾸 귀여운 녀석들, 이 치이카와라는 캐릭터 앞에 매장 앞에 길게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극장판 영화가 최근에 개봉을 했는데 개봉 열흘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100만 관객 열흘 만에 돌파하는 거는 그래도 흔치 않은 일이긴 한데 또 그리고 굿즈 검색량이 14배나 폭증했다고 합니다. 이 치카와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모르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출장 갔을 때 그때 조금씩 이제 치카와라는 것을 듣고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회사 동료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그게 요즘 핫하다. 영화도 재밌으니까 꼭 한번 봐보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스토리오를 보니까 이게 뭐 애니메이션, 뭐 판타지나 뭐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데요. 그냥 귀엽기만 해서 인기를 끄는 게 아니라 이 주인공들, 귀여운 주인공들이 생계를 위해서 매일매일 또 일용직 일을 하고 또 보수를 좀 더 받으려고 시험도 보지만 떨어지고 그리고 고수익 알바 광고를 믿고 떠났다가 곤경에 처하기도 하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네요. 예, 치이카와. 근데 또 되게 귀여운 친구들이 이렇게 곤경에 처하는 현실에 맞서서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뭔가 동병상련이 느껴지면서 야, 이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맞아요. 저도 그래서 가장 최고의 위로법은 괜찮아. 뭐 이런 위로보다 나도 사실 안 좋아. 요게 이 위로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동병상련. 아, 지이카와가 요기를 또 틈새 공략을 했군요. 자,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런 말씀해 주시네요. 7397번님. 오프닝 들으니까 저도 동병상련의 느낌이 듭니다. 월요일에 도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10건 배달하면 3만 원 보너스 준대서 10건 배달했더니 3만 천보 걷고 몸살이 나서 이틀 알아누웠거든요. 누군가에겐 작은 돈이지만 저는 많은 기회를 주는 3만 원입니다. 이 치이카와 영화 저도 3만 원 받은 거로 문화생활도 좀 해봐야겠어요 하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이게 참 청춘들 또 그리고 그냥 더 나아가서 현대인들 결국에는 또 일을 해서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 근데 체력적으로 좀 부침이 있을 때 조금 좀 서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 근데 대단하시네요. 3만 천보. 와, 이게 만보 걸어도 아 잠깐만 오늘 내가 몇 보 걸었을까 하고 확인하게 되는 그럴만한 또 숫자인데 곱하기 3. 3만 보 대단하십니다. 이틀 알아누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몸 괜찮으신가요? 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예, 맞아요. 이게 참 말씀처럼 뭔가 그 보너스 이런 게 붙으면은 조금 더 해보자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래도 뭐가 됐든 건강이 영순입니다. 예, 7397번님 신청곡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고요. 또 그리고 2904번님 이제 먼작기 열차 타셨군요. 노래가 너무 좋아요. 캐릭터들이 부르는 나중에 세계관 알면은 최애 캐릭 알려주세요. 저는 하치와레랑 시사를 좋아합니다. 근데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이 굿즈 품절 사재기 이런 게 심하더라고요. 마음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또 보내주셨는데 아 정말 언제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은 영화 보고 오시고 또 최애 캐릭까지 벌써 정해놓으신 건지 대단하십니다. 특히 2904번님 저도 영화를 애니메이션을 잘 보진 않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봤던 친구들 있잖아요. 뭐 토이스토리나 그 시리즈들 어렸을 때 봤던 그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다시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들은 보긴 봅니다만 요거는 스토리가 저도 동병상련 느낄 것 같아서 예, 한번 봐야겠네요. 또 그리고 2419번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문자창 여전히 열려 있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출석 체크, 또 신청곡 등등등 또 그리고 오늘 오프닝 주제인 먼작귀 치이카와 이야기 또 들려주시면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청곡이었죠. 7397번님의 노래 은선의 압구정에서 옥수를 지나며 띄워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이승기 씨하고 또 피겨스케이트 레전드 김연아 선수가 함께 부른 이 스마일보이 락 버전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또 두 번째로 들려드릴게요.

김연아, 이승기, 스마일보이 락버전 듣고 오셨습니다. 정월 희원곡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또 오프닝에서 이야기 나눴던 먼작귀 치이카와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요. 청취자분께서 이 치이카와의 또 등장인물들, 또 주요 등장인물들 약간의 좀 성격, 예, 특성들을 좀 적어주셨는데, 치이카와 주인공이기도 하고 또 겁이 많고 소심하지만 마음이 따뜻하며 의도치 않게 운이 좋아서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기도 합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하치와레, 또 2904번님께서도 이 친구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치이카와 최고의 친구다. 또 말을 유창하게도 잘하고 똑부러지고 긍정적이다. 치이카와를 자주 돕는다. 또 우사기라는 친구도 나온대요. 텐션이 매우 높고 기행을 일삼는 친구 하시면서. 근데 요 이렇게 적어주신 것만 봤을 때는 저는 약간 주인공 치이카와한테 좀 정해갈 것 같은 느낌? 좀 예, 상처도 많이 받고 잘 받고 잘 안 풀리고, 예, 확실히 동병상련이라서 그런지 우리 현대인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네요. 예, 치이카와. 또 그리고 이게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스토리나 이 등장인물들 간의 그런 연결들, 뭐 우정이나 그런 것들이 꽤 단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또 노래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이번에는 마이티 마우스 또 피처링 챈슬러가 함께한 곡입니다. 슈가 슈가.

마이티 마우스 피처링 챈슬러 슈가 슈가 듣고 오셨습니다. 자, 1부 함께 하셨고요. 1부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페퍼톤스의 노래 준비했고요. 슈퍼 판타스틱. 예, 1부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또 그리고 잠시 후 2부에서는 런치 퀴즈 오늘도 준비되어 있고요. 3부, 4부에서는 또 명반, 예, 명반 한 장을 파헤쳐보는 시간, 또 명반 도장 깨기, 안지민 리포터와 또 3부, 4부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청취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페퍼톤즈 슈퍼 판타스틱 띄워드립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까지 3일간 강릉 월화거리 공원에서 다양한 시식 행사와 볼거리가 가득한 축제 강원 안동 페스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신안산선 예정으로

0: GS 건설.
1: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 건설.
0: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 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0: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 순대.
5: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6: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7: 밥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잠 깨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죠. 정오의 희망곡 계속됩니다.
8: 다중이용 시설 및 아파트 화재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관리자는 소방 시설을 때때로 점검하고 불이 나면 신속하게 신고 안내 방송 후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자부터 우선 대피시킵니다. 대피할 때는 상황을 살펴서 이동하며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계단을 이용하고 출입문을 닫습니다. 대피가 어려우면 연기가 들어오는 걸 막고 119에 구조 요청을 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점심 먹고 더부룩한 속을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지난달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느닷없이 나타나서 무려 한 달 가까이 머물고 있는 특별한 손님이 있는데요. 바로 전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멸종 위기종 흑상어입니다. 이 귀여운 외모와 헤엄치는 모습 덕분에 무려 13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 친구를 보기 위해서 다녀갔을 정도로 엄청난 스타가 됐는데요. 상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수온이 차가워지는 11월 중순 전에는 이 친구가 무사히 넓은 바다로 돌아가야 안전하다고 전했습니다. 부산 북항의 이름을 따서 시민들이 직접 붙여준 이 흑상어의 귀여운 애칭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캉캉이, 2번 북항이, 3번 푸바오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요게 또 지난달 또 굉장히 시끌시끌했었는데 예, 이름 다들 아실지 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답 보내주시고요. 당첨자 두 분 선정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 밤엔 분명히 첫 번째 힌트송은요, 스컬 앤 하하의 부산 바캉스 준비했습니다. 요 노래 줄여도 예 정답이 되겠네요. 1번 캉캉이, 2번 북항이, 3번 푸바오. 자, 당첨자 두 분 잠시 후에 발표합니다.

런치 퀴즈 첫 번째 힌트송 스컬 앤 하하 부산 바캉스 듣고 오셨습니다. 자, 런치 퀴즈 다시 문제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난달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느닷없이 나타나서 무려 한 달 가까이 머물고 있는 특별한 손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멸종 위기종 흑상어인데요. 이 귀여운 외모와 헤엄치는 모습 덕분에 무려 13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 친구를 보기 위해서 다녀갔을 정도로 엄청난 스타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상어 전문가들은 이 수온이 차가워지는 11월 중순 전에는 이 친구가 무사히 넓은 바다로 돌아가야 안전하다고 전했는데요. 부산 북항의 이름을 따서 시민들이 직접 붙여준 이 흑상어의 귀여운 애칭은 무엇일까요? 1번 캉캉이, 2번 북항이, 3번 푸바오입니다. 자, 보기 하나는 뭐 완전히 그냥 엉뚱한 보기인 것 같고 두 가지, 이 두 개 보기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정답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직접 보고 왔다라고 하신 분은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응원을 또 보내주고 계시네요. 예, 잘 빠져나가기를. 예, 또 노래 하나 더 준비했고요. 힌트송, 두 번째 힌트송은 역시 제목에 이번엔 좀 직관적인 힌트송 준비했습니다. 서인국 씨의 노래고요. 부른다 준비했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을 보내주시죠. 당첨자 두 분 잠시 후에 발표합니다.

서인국의 부른다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정답은 2번 북항이었습니다. 이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나타난 이 특별한 손님, 또 멸종위기종인 흑상어의 애칭을 또 이 부산 북항의 이름을 따서 북항이라고 또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름 참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귀엽게 지어졌는데, 아, 그런데 이 상어 전문가들은 이제 북항이가 얼른 빨리 넓은 바다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또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이 수온이 차가워지는 또 11월 중순 전에는 무사히 그 인공수로에서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런 또 이야기 또 질문도 해주시더라고요. 북항이가 일부러 나가지 않는 게 아닌가요? 라고 또 질문 주신 분들도 많으시던데, 제가 또 오늘 이렇게 올라온 또 상어 전문가분의 또 인터뷰 그 기사를 보니까 일부러 나가지 않는다기보다 못 나가고 있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더 올바르다 또 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북항이가 얼른 빨리 예, 잘 또 나가서 또 안전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정답은 북항이었는데요. 5860번님께서도 출근길에 듣다가 정답 보내봅니다 하시면서 2번 맞춰주셨고, 9967번님은 처음 보내주시면서 북항이, 또 그리고 5170번님도 북항이 너무 멀어서 보고 싶어도 못 보네요. 어느 곳에 있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 그쵸, 또 저희 청취자분들은 보통 강원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이 부산 북항까지 가시기에는 좀 멀기는 하죠. 예, 그러니까요. 또 그리고 6358번님께서는 실제로 보고 왔습니다. 북항이 하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고, 4430번님, 3036번님, 그리고 5072번님께서도 북항이 초등학생 아들이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네요. 보러 가는 게 맞는 건지 점점점 정답은 북항이 또 보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책에서만 보던 상어를 내 눈으로 어디 뭐 아쿠아리움 같은 데가 아니라 그냥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눈이 땡글땡글해질 만한 소식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어린 자녀를 둔 우리 청취자분들은 다들 이런 비슷한 상황이신가 봅니다. 예, 보러 가자고 막 때를 쓰는 것 같은데, 그래도 북항이가 얼른 바다로 나갔으면 하는 마음은 다들 같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북항이를 보러 가시는 거는 좀 전 좋다고 또 생각합니다. 또 얼른 넓은 바다로 나가기를 바라면서, 또 그리고 3036번님, 또 2561번님께서도 부산 가서 아이들과 보고 왔습니다. 사람들 많더라고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이 1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북항이를 보기 위해서 뭐 다녀갔다라고.

0: 또 하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건데 또 그리고 8696번님, 4045번님, 8911번님도 북항이 오후에도 파이팅 보내주셨고 6419번님께서도 북항 북항 북항 또 그리고 7109번님, 5313번님, 또 5645번님, 4436번님께서도 부산 북항의 박항선 북항아 건강하게 넓은 바다로 안전하게 떠나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확실히 북항이 이야기가 한 요 몇 주간은 계속해서 들렸던 것 같아요. 이제 나갔나? 잘 탈출했나? 뭐 이런 아무래도 궁금증? 예, 계속해서 이어져 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다들 같은 마음이네요. 또 그리고 5147번님, 6523번님, 1178번님께서도 맞춰주셨고 8725번님께서는 며칠 전 뉴스에 북항이가 야간 불빛을 비추는 관람객 때문에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자연과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북항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요. 그쵸. 어우, 이러면 안 되죠. 예, 북항이를 예, 보고 싶은 마음은 100번 이해합니다만 이러면 안 되죠. 예. 또 그리고 2460번님, 4815번님, 8731번님, 또 그리고 2018번님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북항이 맞춰주셨는데요. 당첨자 두 분 선정했습니다. 잠시 후 광고 후에 발표할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5: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싱크.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 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꼼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송여사 숯불 왕꼼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윤종신의 기억해줘 듣고 오셨습니다. 또 애니메이션 코코 OST였죠. 아, 또 런치 퀴즈 당첨자 발표할 시간인데요. 두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6419번님 그리고 2516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런치 퀴즈 또 북항이 소식까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또 3부 4부에서는 목요일 코너 명반 도장 깨기 또 안지밀 리포터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 마지막 곡으로는 이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6358번님 빅나티의 밴쿠버 신청해 주셨는데요. 2부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굽이굽이 깊은 골짜기마다 삶의 이야기가 이어져온 정선. 이곳엔 오래전부터 우리의 희로애락을 한 가락에 담아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정선 아리랑인데요. 일터에서 고된 몸을 달래고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고 때론 서러운 마음을 풀어내며 부르던 정선 아리랑은 오랜 세월 지역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레 이어져 온 소리입니다. 1971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로 지정된 정선 아리랑은 지금도 전수교육과 공연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화려한 악기 없이도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깊은 산골의 삶과 정서를 전하는 아리랑 한 자락. 올가을엔 우리 지역이 품어온 오래된 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단지 완판 단점 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도 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린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린.
2: 평택 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5: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4: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5: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4: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5: 10월 오픈 때 가보자.
4: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6: 소찬이,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에서 방송됩니다. 가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 바이오 특화센터 협의회. 아니, 분명...

0: 1위 곡 차트 탑백만 듣기에는 세상에 좋은 음악이 너무 많습니다. 명반의 뼛속까지 파헤치는 시간, 저희는 한 장만 팝니다. 오늘 우리의 깃발은 바로 이 앨범이 꽂습니다. 명반 도장깨기. 정우의 희망곡 목요일 코너 명반 도장깨기 시간입니다. 도장깨기 선봉장 안지민 리포터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또 10월 15일 목요일에 오셨는데 2주 만에 오셨습니다.
1: 네.
0: 네. 많이 추워졌죠?
1: 오, 진짜 가을이 됐어요. 너무 추워요.
0: 이제 두껍게 입어야 됩니다.
1: 저 오늘 털옷 입고 왔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게시하셨는데 또 그리고 그 딱 들어오셨을 때 뭐가 달라졌나 했는데 지금 알아챘어요 제가.
1: 뭐가 달라졌죠?
0: 가르마 바꾸셨나?
1: 아, 가르마. 네, 좀 네. 넘겨봤어요.
0: 제가 눈썰미가 장난이 아닙니다.
1: 한 원래 네. 5대 5였다가 예. 7대 3 정도로 제가, 이렇게 탁 틀어봤습니다.
0: 비율도 제가 알아채요. 5.5대 4.5에도
1: 와.
0: 알아챕니다.
1: 섬세하시네요.
0: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 아, 가르마 바꾸셨구나. 무슨 이유로 또 갑자기 가을 맞아서 가르마를?
1: 이게 가르마를 한쪽으로만 계속 타니까 네. 좀 점점 좀 휑해지더라고요.
0: 휑이라고 하기에는
1: 휑해져서
0: 수북하신데 예.
1: 이거를 좀 극복하고자 네. 약간 좀 방향을 틀어봤습니다.
0: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1: 네네.
0: 아, 근데 제가 또 알고 있는 그냥 빈약한 지식으로는 너무 바꿔도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1: 아,
0: 있던데.
1: 그래요? 예. 아, 저 제가 네. 본 거는 바꿔야 네. 된다라고
0: 아, 봐가지고. 아, 그래요? 근데 뭐 이야기가 워낙에 또 요즘에 많은 전문가분들도 쇼츠를 만들다 보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서로 다른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물론 일단은 아 그래서 바꾸셨구나.
1: 네, 바꿔봤습니다.
0: 요즘에 그럼 관심사가 머리숱인가요?
1: 아, 열심히 관리하고 있어요.
0: 그래요?
1: 네.
0: 어, 또 2주간 뭐 하셨나요?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1: 2주간 저는 그 춘향이 활동하면서
0: 아, 예, 예.
1: 남원을 좀 다녀왔습니다.
0: 아, 춘향이
1: 네.
0: 꾸준히 활동하고 계시고 저희가 또 오프닝 때 그 얘기했거든요. 먼작귀. 어, 원작기 모르세요? 치이카와?
1: 아, 캐릭터요?
0: 캐릭터, 애니메이션.
1: 어, 알죠, 알죠.
0: 보셨나요, 혹시?
1: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0: 아, 그러세요?
1: 네, 그냥 인형 아. 같은 것만 봤던 것 같아요.
0: 그러면은 이야기 접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1: 아, 네. 아,
0: 1부 때 그 이야기를 좀 했는데
1: 아, 네.
0: 아, 또 02년생 또 대표주자셔서 당연히 보셨을 줄 알았는데 네, 안 보셨군요. 바로 코너로 그러면 들어가 보면은 아, 4252번님께서 이런 문자 또 보내주셨네요. 후디 출첵합니다. 오늘 신랑 휴가 내고 같이 막닭 축제 가는 중입니다. 오. 닭갈비 많이 먹고 올게요. 보내주셨는데요.
1: 부러워요.
0: 춘천에서 지금 또 열리고 있죠.
1: 네.
0: 어제부터 해서 이제 막국수 닭갈비 축제, 막닭 축제. 저도 어제 다녀왔습니다.
1: 아, 어떠셨어요?
0: 어제 저도 퇴근하고 이렇게 또 잠깐 다녀왔는데
1: 네.
0: 와, 저는 아, 내가 참 춘천 사는 게 참 좋은 일이다. 아, 너무 영광스럽다.
1: 와, 이 축제를 가면서
0: 네. 아,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많은 부스와 이 정도 규모 그리고 그런 풍경 자체가 서울에서 만약에 거주한다면 서울은 네. 약간 명확하잖아요. 거주 지역이 따로 있고 그리고 좀 시내 이렇게 좀 구분이 돼 있다면은 네.

0: 그래도 춘천은 그 다 같이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집에서 그냥 한 3분 5분 거리인데 부스가 그렇게 넓게 있는 거예요.
1: 그렇게 가까워요?
0: 네.
1: 와.
0: 그래서 막 가수분들 공연하시고 뭐 재즈 공연도 있고 그래서 아 정말 축제장이 그 마을 전체가 축제다 이런 느낌도 들고 근데 사람이 많아서
1: 네.
0: 닭갈비 못 먹었어요.
1: 그러면 뭐 네. 드셨어요?
0: 그냥 닭꼬치랑
1: 아 예, 그런 것도
0: 닭꼬치랑
1: 팔구나.
0: 이제 예 그런 것들 군것질 거리들.
1: 오 닭갈비 진짜 너무 예. 맛있을 것 같아요.
0: 어우 냄새가.
1: 또 여러 명에서 다 같이 네.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0: 장난 아니에요.
1: 아 그 저도 가보고 싶네요.
0: 장관입니다. 한 몇백 명이 넘는 인파가 다 닭갈비 드시는 군것질. 사실 기네스북에 올라야 돼요. 예. 아 6419번님께서는 경기도 이천쌀 축제 올해 규모가 엄청 크다. 14일부터 18일까지라고 또 정보도 주셨는데 이천쌀 축제도 그러면 어제부터 또 출발한 거네요.
1: 그러면 거기 가면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나요?
0: 아 갓 지은 밥?
1: 와.
0: 누룽지 같은 것도 있으려나?
1: 우와.
0: 예, 맛있을 텐데. 이런 축제 같은 것도 한번 지민 리포터 가보시는 것도
1: 네 너무 네, 좋네요.
0: 추천드릴게요.
1: 닭갈비 일단 너무 기대돼요. 네,
0: 보통은 그 춘향 활동 때문에 전북 지역만 많이 가긴
1: 맞아요.
0: 하지만
1: 네.
0: 예, 또 강원의 둘째 딸 아니겠습니까?
1: 와와와와 예. 와, 와.
0: 기계가 돼서 오셨어요? 기계적인 기계가
1: 아니에요.
0: 되셨네. 네 알겠습니다. 더 기계가 되기 전에 빨리 코너로 들어가 보면은 오늘도 앨범 한 장을 가져오셨어요. 근데 오늘은 그나마 좀 신곡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뭔가 비교적 왜냐면 저희가 한 90년대 2000년대 좀 다뤘다 보니까
1: 네, 비교적 가깝다.
0: 좀 핫한 곡들 여전히 어떤 가수의 어떤 앨범 들고 오셨을까요?
1: 오늘 빅뱅의 정규 3집 메이드 앨범 가져왔습니다.
0: 빅뱅의 메이드. 아, 또 정규 3집 앨범을 들고 오셨는데 일단은 빅뱅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데뷔한 지가 올해로 20주년 되셨죠?
1: 네. 2006년 8월에 데뷔를 했는데
0: 네.
1: 이 빅뱅은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약간 힙합의 기반이 되는 팝이나 R&B, 댄스 등을 다양한 장르를 빅뱅만의 스타일로 표현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0: 네, 정말 다양한 장르를 다루기도 하는데 저는 그래도 빅뱅에 있어서는 좀 신나는 노래가 저는 뭔가 탁 떠오르긴 하는데
1: 네.
0: 히트곡이 워낙 많잖아요.
1: 맞아요. 막 거짓말, 하루하루, 판타스틱 베이비, 뱅뱅뱅, 루저 등 정말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한 한국 대표하는 K-POP 그룹입니다.
0: 특히나 또 이제 멤버들이 직접 작사 작곡도 하시니까
1: 네.
0: 네.
1: 그래서인지 더 음악의 퀄리티도 높고 딱 멤버들이랑 찰떡이 되는 것 같아요. 곡들이.
0: 맞아요. 이번에도 그 20주년을 기념해서 이렇게 세 분이서 막 회의도 하시고 또 그리고 팬분들께서도 막 기다리시고
1: 맞아요. 예. 콘서트도 했더라고요. 그거 맞아요. 보면서 와 진짜 빅뱅 여전하구나. 아직 레전드구나 예. 싶었습니다.
0: 그러니까요. 근데 뭔가 세 분이 너무 그 2000 데뷔했을 때와 지금 메이드 앨범이 10주년 앨범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지금 현재 20주년.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뭔가 20주년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와닿지 않는 게 있어요. 조금 더 이렇게 중후한 모습일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냥
1: 영하고.
0: 너무나 아이돌스러우신
1: 진짜 네. 맞아요. 진짜 아이돌 중에 아이돌 같더라고요.
0: 그래서 예 일단은 이 메이드 앨범은 데뷔 10주년을 맞이해서 또 발매가 됐던 앨범인데 일단 첫 번째로 들어볼 노래는 그럼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1: 첫 번째 곡은 에라 모르겠다입니다.
0: 에라 모르겠다. 아, 곡 설명 좀 해주시죠.
1: 이 곡이 이 앨범의 신곡이자 더블 타이틀곡 중에 하나인데요. 약간 그루비한 미디움 템포 힙합으로 이 빅뱅 특유의 자유분방함 또 여유로운 분위기를 담아낸 그런 곡입니다.
0: 아, 저는 이 에라 모르겠다는 저에겐 너무나 잊을 수 없는 곡이에요.
1: 에피소드가 있나요?
0: 에피소드 있죠. 전 들으면은 바로 2016년 겨울로 빨려 들어갑니다.
1: 왜죠?
0: 제가 군복무하고 있었어요. 10년 전에 군복무하고 있었는데
1: 눈 치우면서
0: 이때는 눈 안 치웠어요. 아 눈
1: 아,
0: 치웠구나. 예.
1: 겨울이면
0: 치웠을 거예요. 무작위 치웠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때 훈련병이었거든요. 16년 11월 12월이
1: 네.
0: 그런데 한 달 한 5주간 문명과 끊겨 있다가 딱 이제 수료식하고 휴대폰 한 4시간 정도 받거든요.

0: 있거든요.
1: 네.
0: 지금 노래를 보니까 빅뱅 에라 모르겠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바깥 세상에서는. 그래서 다 그 노래만 퍼져 있고 길거리에 그 노래만 들리고 이 노래에만 주구장창 나와서 아, 이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1: 두 달 만에.
0: 네, 5주 만에.
1: 아, 5주 만에.
0: 그걸 느꼈던 노래가 이 에라 모르겠다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뮤비를 딱 보고도 충격이었어요. 훈련병 때. 그 차가 막 움직이는.
1: 오, 맞아요.
0: 기억나시죠?
1: 맞아요.
0: 네. 차가 점프하는. 거기서 막 타서 막 에라 모르겠다 하시는데 너무 충격이어서.
1: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도 이 곡은 좀 충격인 것 같아요.
0: 10년 된 노래 같지가 않죠?
1: 네, 안 와요, 진짜.
0: 그렇죠. 이상합니다.
1: 네, 너무 신기해요.
0: 네.
1: 또 제가 이걸 찾아보면서 신기했던 게 이게 에라 모르겠다가 앨범을 막 만들 당시에 새로운 곡의 이 콘셉트가 잘 떠오르지 않았대요. 그래서 작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 그냥 아, 에라 모르겠다 이랬는데 그게 아이디어의 출발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0: 그냥 그 마음 그대로 써보자.
1: 네, 그대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0: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제목 그대로 뭔가 복잡한 고민을 좀 내려놓고 마음 가는 대로 그냥 하자. 이런 내용이잖아요.
1: 맞아요. 그냥 지나치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0: 맞아요. 멤버들이 뭔가 뮤비에서도 그렇지만 장난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서로서로.
1: 네.
0: 막 즐기면서 에라 모르겠다. 오늘 첫 번째 노래로 준비했고요. 자, 명반 도장깨기.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명반 도장 깨기 첫 번째 노래 또 빅뱅의 에라 모르겠다 듣고 오셨습니다. 아 확실히 제가 또 이 노래를 들으니까
1: 네.
0: 또 군복 입고 있는 김지우가 떠오르네요. 예 오들오들 떨면서 아 정말 이 노래는 근데 10년 전 노래 같지가 않은데
1: 진짜 이 뭔가 예. 비트나 이 사운드부터 신곡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지금 들어도 2026년 네. 들어도 그런 느낌인데. 5주간의 휴대폰 뺏겨서 군인화 교육 받고 나와서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1: 그러게요. 뭐 세상과 단절돼 있다가 이런 걸 들으면
0: 어? 5주 만에?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고 나 없는 동안? 이런 느낌이 들었던, 크게 들었던 노래였는데 오늘 또 첫 번째 노래로 만나보셨고요. 두 번째 곡은 어떤 노래 또 준비하셨을까요?
1: 두 번째 곡은 If You입니다.
0: If You. 이 노래는 약간은 좀 빅뱅이 다루는 노래치고는 좀 잔잔하죠?
1: 맞아요. 빅뱅의 좀 대표적인 이별 노래? 아. 라고 할 수 있어요.
0: 이별 노래. 원래 빅뱅은 이별을 노래할 때도 막 하루하루 예, 막 점프하면서 네네. 거울 부수는 퍼포먼스 하고
1: 맞아요. 좀 강렬하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맞아요. 하는데 이 곡은 좀 서정적인 멜로디랑 이 감정 전달에 집중한 그런 곡입니다.
0: 아 그래서 이 제목이 If You 만약에 너가 뭐 이런 느낌인가요?
1: 맞아요. 이 If는 지나간 관계를 되돌아보면서 만약 내가 이때 이렇게 행동했다면 우리가 달라졌을까? 어땠을까? 약간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0: 참 신기한 게 사람마다 또 커플마다 하는 사랑도 사람도 완전 다르다 보니까 하는 연애나 사랑도 다 다른데 이별 후에 이렇게 작사하시는 것들 보면은 나오는 단어가 다 비슷하지 않나요? 어땠을까?
1: 아, 그쵸.
0: 또 싸이 박정현 씨 노래가 떠오르기도
1: 어땠을까?
0: 하고 뭔가 만약을 떠올리기도 하고
1: 후회가 많이 되나 네. 봐요 이별은.
0: 보통 후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작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보통 이런 느낌의 곡들이 워낙 많으니까
1: 네.
0: 예, 다 후회하는 것 같기도 하고
1: 맞아요. 그래서 예. 이 가사를 보면 진짜 이별 이후에 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후회와 미련이 가득한 그런 곡입니다.
0: 아, 아직 너무 늦지 않았다면 우리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 안지민 리포터는 언제까지 돌아갈 수 있다고 보세요? 헤어진 연인이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그런 기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1: 어렵지 않을까요?
0: 아 돌아가는 것 자체가?
1: 네.
0: 왜요? 환승연애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왜요?
1: 아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게 한 번 상하면 네. 되돌리기가 좀 힘들잖아요.
0: 네.
1: 그런 맥락 아닐까요?
0: 그래요?
1: 네.
0: 근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재회를 하지 않습니까?
1: 근데 재회의 결과는 또
0: 결국엔 또 이별일 것이다.
1: 네.
0: 아
1: 그렇지 않을까요? 뭐 하루 만에 네. 재결합을 하면 뭐 그 정도는 뭐 봐줄 수 있다?
0: 아, 하루 정도? 아 그렇게 보시는구나.
1: 네.
0: 저는 된다고 봅니다.
1: 어 정말요?
0: 예.
1: 기간이 길어도요?
0: 길어도.
1: 오.
0: 미성숙하기 때문에.
1: 아.
0: 미성숙했기 때문에.
1: 그러면 만나면 달라질 것이다.
0: 달라져 있어야지 재회가 된다.
1: 아.
0: 조금 기간이 길더라도. 그래서 저는 기간이 길어서 좀 느끼는 것도 서로 서로 있고. 한다면 재회가 되지 않을까? 어, 고봐요. 이 주제가
1: 말이 계속 다양하게 나옵니다. 나오네요. 네.
0: 그러니까요. 이 정도의 If You라는 노래도 이런 또 감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노래이고요. 또 빅뱅의 대표곡들과는 확실히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1: 네, 맞아요. 좀 랩보다는 보컬을 중심으로 좀 느리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0: 아, 또 작사 작곡 G-Dragon. 역시 아 정말 이 권지용 씨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정말 네. 저는 이렇게 작사 작곡에 지드래곤 씨가 많이 참여한지 몰랐어요.
0: 거의 다 전곡을.
1: 네, 이 앨범도 거의 대부분 이 지드래곤 씨 손을 안 거친 게 없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너무 와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0: 이번에도 재밌는 게 20주년 복귀 언제 하냐 막 에픽하이 분들이 선배니까
1: 네.
0: 이렇게 동생들한테 얘기하듯이 막 아. 하는데 태양 씨나 대성 씨는 다 지용이 형한테 물어봐요. 막 지용이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곡을 만들고 또 이렇게 컨셉 잡는 거는 권지용 씨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0: 그죠? 그래서 참 대단하다 생각도
1: 좋네요.
0: 들고. 자, 두 번째 곡으로는 If You 준비했고요. 너무 좋네요도 되게 기계적인 멘트인데 기계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안지민 리포터. 잠시 후에 저희는 또 4부로 돌아올게요.

0: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1: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0: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1: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0: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2: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신한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4: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5: 시원하다.
4: 100년간

0: 무대의 유하음 밴드, 네 팀의 음악이 물드는 특별한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가을밤의 음악 한마당, 놓치지 마세요.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1: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2: 정오의 희망곡 목요일 코너 명반 도장 깨기, 또 안지멜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고요. 4부 문을 열었습니다. 와. 또 오늘은 또 빅뱅의 정규 3집 앨범, 또 데뷔 10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앨범 메이드 만나보고 계시고요. 이 앨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1: 네, 좋아요. 네, 이 앨범은 좀 신기한 게 MADE라고 해서 2015년에 5월부터 8월까지 매달 이렇게 앨범을 발표하다가 2016년에 이게 완전체로 다 모아서 이 메이드 시리즈 프로젝트의 완성작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계속 한 달 동안, 아니 한 달씩 이렇게 신곡을 냈다는 게 신기했어요.
2: 5월부터 8월까지 알파벳 한 글자와 함께 한 곡씩 나온 거군요. 아, 저는 또 신기한 게 빅뱅의 이 정규 앨범이 2008년에 붉은 노을 이후에 보였던 8년 만에 선보였던 앨범이에요.
1: 맞아요. 그렇게 공백이 길었더라고요.
2: 8년.
1: 아,
2: 붉은 노을은 뭔가 더 어리셨을 때 네. 나왔던 곡이라고 좀 이미지가 있는데
1: 진짜 옛날 네. 같고.
2: 맞아요. 맞아요. 데뷔 10주년 기념 앨범이고 또 이 메이드 시리즈, 이 메이드 앨범이 총 11곡이 수록돼 있네요.
1: 네. 근데 앨범 전체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만한 유명한 곡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뭐 뱅뱅뱅, 맨정신, 루저 이것도 다 이 메이드 앨범에 수록돼 있는 곡들입니다.
2: 아, 요 노래들 다 히트 쳤잖아요, 사실.
1: 그렇죠. 네. 안 유명한 곡이 없어요.
2: 그러니까요. 이 뱅뱅뱅은 너튜브 조회수가 8.5억 회.
1: 어마어마하죠.
2: 어마어마한데요?
1: 어마어마합니다. 네. 근데 이게 1년 만에 2억 회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2: 1년 만에?
1: 1년 만에. 아. 그래서 그걸 보면 정말 그때도 핫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빅뱅의 또 지난 10년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앨범이고요. 또 세 번째 곡을 그럼 만나보려고 하는데 어떤 노래 또 픽해 오셨을까요?
1: 세 번째 곡은 라스트 댄스. 라는 곡인데요. 네. 이 곡도 이 에라 모르겠다랑 같이 더블 타이틀 곡이었던 곡입니다.
2: 아, 라스트 댄스. 이 노래도 근데 약간 좀 잔잔하잖아요.
1: 맞아요. 이 곡도 약간 막 방방 뛰는 그런 리듬은 아니고 좀 잔잔한 발라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2: 저는 이 라스트 댄스 노래가 제목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어? 빅뱅의 페이지가 이제 아예 넘어가는 건가?
1: 아~
2: 왜냐면 제목이 좀 의미심장하잖아요.
1: 맞네요. 완전 네. 빅뱅 팬이라면 그렇게 느꼈을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때 당시에 멤버들이 좀 군복무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사실 이 아이돌 분들 또 그리고 그냥 그룹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군복무하고 나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1: 그렇죠.
2: 그때 분위기가 안 날 수도 있으니까.
1: 2년이 꽤 길죠.
2: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때 당시에 군복무하고 있었잖아요. 되게 놀랐어요. 끝인가?
1: 네. 맞아요. 아이돌들은 또 그 군대 이후에 또 많이 달라지니까 맞아요. 또 그랬던 것 같아요.
2: 네.
1: 근데 진짜 딱 이 곡이 발매됐던 시기가 군복무를 앞둔 시기여서 언제 다시 함께 활동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다고 하긴 해요. 그래서 이 빅뱅의 이야기도 좀 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빅뱅 팬분들께서는 이 노래를 좀 단순한 또 이별 노래로 받아들이는 것 이상으로 뭔가 이 빅뱅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좀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곡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제목이 그대로 그냥 마지막 춤이잖아요.
1: 네.
2: 네, 뭔가 그 영원할 것 같았던 순간도 언젠가는 끝이 난다. 이런 내 메시지를 또 담고 있는데.
1: 네. 또 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함께했던 사람들과의 추억은 또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다라는

0: 마음도 느껴지네요.
1: 예, 또 작사 작곡이 또 지드래곤 씨가 함께 했고 작사도 태양 씨도 했고요.
0: 네. 또 작사 작곡에 지드래곤 씨가 등장을 하네요.
1: 그러니까요. 역시 지드래곤 씨가 곡을 만들 때좀 성인이 돼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좀 복잡한 감정을 담았다라고 또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무슨 또 내용일까요?
0: 이게 또 지드래곤 씨가 이 당시에 앨범에 뭔가 만족할 만한 곡이 없으면 정규 앨범으로 발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1: 네.
0: 이게 어쨌든 정규 앨범으로 발표가 됐잖아요.
1: 네.
0: 그만큼 진짜 약간 완성도가 높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라스트 댄스 또 에라 모르겠다와 함께 더블 타이틀 곡 중에 한 곡인데요. 지금 바로 띄워드립니다.

0: over swimming temperature, mature donuts are pound. Turn on the bitch and then add it down. One less now. Bad you know, chill. I swapped on Hong Kong. Nigga, poker, Nicky, this is when I know you. No, but sooner, temperature, mature donuts are pound. Turn on the bitch and then add it down. One less now. Bad you know, chill. I swapped on Hong Kong. Nigga, poker, Nicky, this is when I know you.
1: 빅뱅의 라스트 댄스 듣고 오셨습니다. 아, 또 빅뱅의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2: 저는 원래 이 퓨를 제일 좋아했는데 네. 이 라스트 댄스가 이길 것 같아요.
1: 오.
2: 너무 좋아요.
1: 도입부부터 좋잖아요,
2: 네,
1: 사실.
2: 진짜.
1: 지드래곤 씨로 출발하는 라스트 댄스.
2: 영원할 줄 알았던
1: 네.
2: 그거부터.
1: 네, 워낙에 또 지드래곤 씨를 요즘에 성대모사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럼에도 이 거제 야호 따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2: 많더라고요, 진짜. 네,
1: 그럼에도 라스트 댄스는 성대모사 하시는 분들의 방해가 있음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 그럼에도 예. 다른 느낌이에요, 이건 원곡은.
1: 못 따라하죠?
2: 네, 못 따라해요.
1: 세 번째 노래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명반 도장 깨기, 또 빅뱅의 데뷔 10주년 앨범, 메이드 앨범의 마지막 곡은 또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2: 마지막 곡은 맨정신. 가져왔습니다.
1: 맨정신. 이 노래도 워낙에 또 핫했기 때문에
2: 너무 유명하죠.
1: 네.
2: 이것도 뭔가 좀 경쾌하고 좀 자유분방한 분위기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네. 해서 신나는 곡 가져왔습니다.
1: 맞습니다. 맨정신. 제목이 좀 강렬해요.
2: 맞아요. 맨정신.
1: 네.
2: 이 맨정신이 뭔가 이 술에 취하지 않고 정신이 온전한 상태를 말을 하긴 하는데
1: 네.
2: 이 제목이 주는 인상이랑 또 노래 속 화자의 감정은 달라요.
1: 제목이랑 달라요?
2: 네.
1: 오.
2: 실제로는 맨정신이 아닙니다.
1: 만취 상태인가요?
2: 만취는 아니지만 예.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기 힘들어해요.
1: 아, 지금 조금 현실을 좀 버거워하고 있구나.
2: 네.
1: 네.
2: 그런 느낌? 그래서 뭔가 일상에서 쌓인 답답함을 무겁고 진지한 분위기로 표현하기보다는 좀 신나게 자유롭게 에너지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1: 네. 이게 확실히 또 신나는 노래이기 때문에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노래방에서 맨정신 아닐 때 부르면 또 재밌잖아요.
2: 재밌죠.
1: 회식 자리나 분위기 띄우는 곡으로
2: 꼭 나오는 것 같아요. 네.
1: 아, 이렇게
2: 맨정신이
1: 아, 노래방 가면요?
2: 네네.
1: 아, 안지민 리포터는 이렇게 뭐 대학생활 하실 때나 뭐 교수님들과 같이 이렇게 술자리 할 때도 있잖아요.
2: 있죠.
1: 노래방도 요즘 학번분들도 가시나요?
2: 요즘 같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1: 교수님이랑?
2: 교수님이랑 안 가고
1: 교수님이랑 안 가세요?
2: 네, 그 코인 노래방.
1: 아 코인 노래방.
2: 소소하게.
1: 저는 교수님이랑도 갔었거든요.
2: 교수님이랑 가면
1: 네.
2: 뭐 맨정신 부를 수 있나요?
1: 이런 거 불러요.
2: 아 정말요?
1: 네, 저랑 이제 그 광대 친구 한 명 더 있어요.
2: 아 광대 포지션이시구나.
1: 교수님 앞에선. 교수님 한정 광대.
2: 아,
1: 근데 또 교수님과 이렇게 가면은 또 그래서 노래방 간 적도 있어요.
2: 오.
1: 그래서 막 노래 부르고. 그러면은 맨정신 같은 거 부르면 딱 좋죠. 어우, 저 친구 마음에 드네. 소리 나오니까.
2: 대학원 갈래? 네.
1: 대학원 갈래? 스카우트 제이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이 메이드 앨범 중에서도 저는 자고로 빅뱅은 신나야 된다 생각해서 맨정신을 또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또 명반 도장 깨기 마지막 노래로 띄워드리겠고요. 저희는 노래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Neon and beyond, that's what we are and beyond, yeah. Neon and beyond, that's what we are and beyond, yeah. Neon and

0: 니온
1: 니온이요?
0: 니온 A2O 라이트라고 부르면 되나요?
1: 네
0: A2O 라이트 A2O 라이트
1: 이게 지금 데뷔한 지 며칠이 안 그러니까요. 됐기 때문에
0: 그룹 이름도 어렵다 A2O 라이트 아 요즘에 이 니온 난리입니다 그죠?
1: 네 발음이 니온
0: 아 니온이라고 계속 하시더라고 네온이라고 할까 니온이라고 할까 하다가 니온이라 하시길래
1: 니온이라 하시니까
0: A2O 라이트 니온이 요즘에 인별그램 아주 도배 중이에요
1: 그러니까요 네. 근데 너무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0: 지금 뭐 들리는 막 그 댓글들 보면은 뭐 보아가 다시 등장했다
1: 아, 리틀 보아다
0: 리틀 보아들이 네. 등장했다라고 하는데 그러게요 벌써부터 지금 뭐 댄스 챌린지처럼 네. 많이들 뭐 나오고 있고
1: 또 음원 차트 1위더라고요 지금
0: 바로 그 퇴사의 기여를 제쳤어요 니언이
1: 니언이
0: 대단합니다 2904번님도 오 선곡 역시 속이 시원한 K-POP의 맛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그죠 노래가 참 좋아요
1: 좋아요
0: 네 도입부가 특히
1: 진짜 이게 네. K-POP이구나 네. 싶어요
0: 맞습니다 니언 그리고 또 오늘 명반 도장깨기 빅뱅의 정규 3집 메이드 앨범 함께 했는데요 또 저희가 또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1: 이 앨범은 명반 중의 명반이다
0: 명중명
1: 네 예. 저희가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명반을 소개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수록곡 전체가 다 유명한 곡은 쉽지 않았어요 잘 없었어요
0: 많이 없었죠
1: 네
0: 네.
1: 근데 이 앨범 메이드 앨범은 정말 타이틀곡부터 수록곡까지 네. 다 너무 유명해서 이게 명반이지 싶었습니다.
0: 맞아요. 정말 이 수록곡들 그리고 타이틀곡 모두 다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앨범 오늘 또 메이드 함께 하셨고요. 시간이 벌써 안지멜 리포터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거든요.
1: 네.
0: 오늘 어떠셨나요?
1: 오늘 오는 길에 완전 가을 날씨여서
0: 추워요. 네.
1: 그래도 발걸음 가볍게 왔는데 오늘 노래가 좀 가을이랑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길에도 이 메이드 앨범 들으면서 네. 가야겠다.
0: 메이드 한번 다 들으시고 니온 한번 들으시고
1: 니온 듣고
0: 알겠습니다. 네. 또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기 조심하세요.
0: 예,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또 다른 신곡과

함께 예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또 플레이브의 이 노래도 핫하더라고요. 스타트레이스 띄워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니온 한 번만 더 해줘요 하시네요. 예, 니온 A2O 라이트 좋으셨나봐요. 예, 스타트레이스 띄워드리고요. 행복한 목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처.
2: 개항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관광객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강원 영동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머물고 다시 찾는 콘텐츠로 연결할 때 관광 수입도 지역 안에 남을 수 있죠.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죽 커피와 함께합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기다리는 전화가 있는데 진짜로 왔을 때 기분 정말 좋잖아요.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1964번님 퇴근 무렵 사무실로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 출근부터 쭉 두 대가 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0789번님 어제 청취율 조사 참여했습니다. 증거사진 보내요. 와, 이렇게 증거까지 첨부하는 거 정말 바람직하죠. 저희는 친하다고 해서 꽁으로 믿어주고 그러진 않거든요. 이렇게 통화 내역까지 주셨는데 제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안영미의 딥키스 그리고 보너스 선물까지 얹어드리겠습니다. 두 댕이의 기운으로 오늘도 신나게 시작할게요. 10월 15일 목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안영미입니다.

10월 15일 목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아이브 데이빗 게타의 슈퍼노바 듣고 왔습니다. 슈퍼노바 러브. 아, 슈퍼노바 러브 듣고 왔습니다. 아, 러브를 못 받는 가장 중요한 건데. 자,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7566번님. 혹시 딥키스가 메인 선물이에요? 아, 난 전화 언제 와. 어머. 봐봐. 이렇게 여자 연예인의 딥키스를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 어? 좀 많은, 물론 많은 분들, 대다수의 분들이 좀 많이 언짢아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매니아층들이 있다니까요. 8703번님, 업무를 보다가 02로 오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제가 기다리고 있던 라디오 청취율조사 전화 왔어요. 제가 사는 지역과 나이를 물어서 대답하고요. 즐겨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 MBC FM4U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매일 즐겨 듣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 잘했죠? 너무 잘했어. 너무 이뻐. 그리고 인증샷도 보내주셨어요.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모르는 번호 받기 쉬운 게 아니지. 제가 매번 청취율 조사 기간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 저도 진짜 모르는 번호 안 받거든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렇게 신경 써서 받아준다는 거, 이거 자체가 사랑입니다. 슈퍼노바 러브예요. 자, 여러분 02에 2056번으로 전화가 오면은 요거는 저기 스팸 전화 아니니까 요건 꼭 좀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받지 마세요. 그거 진짜 위험한 전화일 수 있으니까 다른 건 안 받아도 돼. 근데 이거는 좀 받았죠. 022056. 자, 저희가 또 늘 느끼는 거지만 청취율 조사 기간만 되면은 이렇게 DJ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읍소를 하죠. 제발 전화 좀 받아달라고. 근데 지겨울 수 있어. 이 멘트 너무 지겨울 수 있는데 저희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이 절실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정말 무작위로 전화가 간다고 해요. 혹시나 전화 받은 분들 전화 받았다 알려주시면 제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전화 받았다고만 하시면 안 돼. 요거 인증샷도 보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별별 분들이 다 계셔. 이상하게 후라이 치시는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괜히 의심병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별거 아닌 건데 그렇게 거짓말들 하시는 분들이 몇 계셔가지고 인증샷을 꼭 좀 보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아까 보내셨던 분, 예, 뽀뽀 딥키스 홍삼 선물 세트 보너스로 선물 드리겠습니다. 딥키스 아까 안 드렸다. 그쵸? 일로 와봐요. 네, 설왕설래까지 했어요. 이 주성님, 아싸, 오늘 보라네. 이따 광고 멘트 왕 기대함. 네, 알겠습니다. 요 광고 이거 소개하는 것도 이상해. 또 매니아층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대중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 하도 다들 재밌다 재밌다 너무 잘한다 잘한다 해주셔가지고 아 이걸로 좀 어떻게 부귀영화를 좀 누려보려나 했는데 아니야. 조회수는 또 뭐 별로 그냥 뭐 그냥 그렇더라고. 어? 몇몇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광고주님들 생각도 너무 궁금한데 광고주님들이 안 듣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자, 우리 오늘도 한번 2시간 재미나게 한번 놀아보자고요.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커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소중한 우리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 다음 주가 가장 중요한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전화나 받아줘. 아, 전화 받아. 응. 전화 받아. 내 번호 뜨니 왜 안 받아? 알리스 아우토. 왜 전화 안 받아? 전화도 울고 나도 울고.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왜 전화 안 받아? 쿡 찔렀니? 광고주님 만나자고 니 옆구리 쿡 찔렀어. 모빌코리아 윤활유 강원특별자치도청 올품 우리 광고주님들도 내 번호 쓰니 전화 받아. 한국 MSD MSD 캣박세브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해리즈 하부에 내 전화 좀 받아줘요 광고주님들. 아에르웍스

나도 울고 전화도 울고 광고 주님들도 같이 울고 있어. 샘표식품 주식회사 한 개 좀 전화 좀 받아봅시다. 정세민님, 청취자들도 듣는 거 쉬쉬하는데 광고주님들도 쉬쉬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왜 쉬쉬한, 이게 쉬쉬할 일이냐고. 서미애님 미친다. 한정은님, 아니 분위기가 이번에 진짜 대기업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유 난 대기업 바라지도 않아. 나는 바라지도 않아. 근데 참고로 우리 권혁수 씨가 대기업에서 샵 8000번을 외쳤다고 하더라고. 너무 잘했어. 우리 뿌라지 잘하고 있어.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미연은
3: 비연은 미연은 비연야 춤추려고 그랬는데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요즘 화제의 신곡이죠. 이수만 프로듀서 제작 9인조 신인 아이돌 A24 라이트의 니온 듣고 올게요.

와우,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자, 화제의 신곡 듣고 왔고요. 와, 근데 진짜 우리 이수만 선생님께서 저도 이거를 어떻게 봤냐면은 인별그램이랑 뭐그 너튜브에서 진짜 이게 계속 돌더라고요. 거기에 타이틀이 뭐였냐면은 이수만 감다살이에요. 정말 그 연세에 감다살, 감다 살았네 이 말을 듣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정말 다르다. 달라. 예, 최고십니다. 유혜리님, 이수만, 유영진, 케이팝의 근본. 그쵸, 근본이죠. 김언경님, 역시 두대 감다살이에요. A2O 노래 너무 좋아요. 이렇게 트렌드까지 챙겨드리는 두 대라고 하셨는데, 아, 저희는 늘 트렌드에 민감합니다. 예, 저희가 뭐 계속 뭐 예전 노래도 많이 틀고 하지만, 그래도 좀 나름대로, 아, 밸런스는 맞춰 간다는 거.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도 많이 좀 들어주세요. 자, 5880번님. 아, 보라로 광고 보려고 운전하다가 잠시 정차를 했습니다. 영미님 역시 몸에 바이브가 있으시네요. 네, 지금 못 본다 하는 분들은 방송 끝난 뒤에 너튜브 무흐즈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볼때 아시죠? 좆대꿀 보기만 하시면 안 돼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예, 조회수는 근데 뭐 그렇더라고 또. 자, 써니님. 혼자서도 잘 노는 울 영미님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군요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혼자 논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전 우리 두댕이들이랑 같이 논다고 생각하는데요. 7524번님,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듣는다고 외쳤어요. 어머나, 좋아하는 코너 물어보는데 너무 당황해서, 아, 다 좋아요, 다 좋아요 했어요. 두댕이들, 연습하고 전화 받으세요. 잘했어. 그래도 이게 어디야. 너무 잘했어요. 자, 예행 연습해볼까요? 근데 진짜로 좋아하는 코너가 다 재밌는데 어떻게, 그럼. 다 재밌는데 어떻게. 아, 그리고 우리 저기 예전에 그 학영사도, 원래는 학영사 좋다는 분들이 꽤 많았었는데, 그쵸? 학영사도 조만간 부활할 테니까, 여러분들,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0647번님, 저도 전화 받았습니다. 저는 계속 두대 안영미만 외쳤어요. 원래는 FM4U 하루 종일 듣는데, 두 대만 듣고 다른 시간대는 별로라 라디오 끝나고 했어요. 너무 잘했어. 어, 너무 잘했어. 너무 이뻐. 일로 와봐. 응아, 응아. 그리고 여기 회사 전화인가요? 어머나, 세상에. 022056.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번호 맞아요. 어머, 감사합니다, 진짜. 7528번님. 경민님, 오랜만에 사연 보내요. 오늘 쉬는 날인데 와이프가 머리 한다길래 기다릴게 했거든요. 지금 기다린 지가 3시간이 넘어가요. 저도 뒤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배가 너무 고픕니다. 덕분에 라디오 정주행하네요. 고마워요, 여보. 아니, 무슨 머리를 하시길래 3시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지? 염색이 이렇게 오래 걸렸나? 아, 근데 파마 같은 거할 때도 진짜 좀 오래 걸리긴 해요. 예, 어떻게 리액션 연습도 좀 하시면서, 예, 기다려 보세요. 왜냐면 3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와이프가 다 이제 예쁘게 하고 왔어. 근데 리액션이 그냥, 아우, 빨리 밥이나 먹자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 그러면 3시간 넘게 기다린 거싹 날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리액션, 이거 일단 입틀막 해야 돼요. 말도 안돼 진짜. 이런 리액션 한 번은 연습을 해야 돼.

아셨죠? 그래야 오늘 하루가 행복해져요. 아, 8672번님. 오늘 저희 집 중학생 아이 중요한 면접이 있어요. 지금 시험장에 데려다주면서 듣고 있습니다. 잠도 못 자면서 준비했는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합격 기운 좀 부탁드려요. 아이보다 제가 더 떨리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신청곡은 주토피아 OST Try Everything입니다. 제가 정말 요즘에 좀 많이 들었던 노래긴 한데 아이 덕분에 많이 들었는데 이게 저는 원래 팝송 같은 거 들으면 이렇게 귀담아서 안 듣거든요. 근데 이 뜻이 너무 좋더라고. Try everything. 뭐든지 도전해봐. 괜찮아. 실수해도 돼. 막 이런 거잖아요. 하지만 합격하면 더 좋겠죠? 자, 합격 기운 드리겠습니다. 자, 8672번님. 아이. 중학생 아이. 자, 면접에서 일어나십시오! 나의 온 기운 다 들었어. 트라이 에브리띵. 뭐든지 다 도전해봐. 우린 다 할 수 있다니까.

네. 주토피아 OST 샤키라의 Try Everything 듣고 왔습니다. 5108번님, 언니 저도 힘 좀 주세요. 요즘 자꾸 면접에서 떨어져요. 힝. 일로와 일단 안아줄게. 어휴 토닥토닥. 근데 그 회사에서 못 알아본 거야. 우리 5108번님을 못 알아봤어. 아유 그 회사는 됐어. 응, 더 좋은 회사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기운 드릴게요. 5108번님 일어나십시오. 에너지 넣어드렸어. 됐어 이제 끝났어. 두대 기운 좋은 거 알잖아요. 예? 전미경님, 저도 두대 기운 좀 주세요. 내일 제주도에서 전국체전 축구 경기에 저희 아들이 뜁니다. 부산 동명대 파이팅이라고 기운 좀 주셔요. 기왕이면 우승까지 쭉. 부산

동명대 파이팅! 일어나십시오! 할 수 있다! 발로 차! 싸커! 발로 차! 싸커! 김민정님, 아, 늠 늦었고 뜬금없지만 영미님이 와서 너무 좋아요. 일하는 내내 고정이지만 언니만 기둘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늦었다. 내가 온 지가 언젠데. 그래도 이렇게 또 글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늦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저 잘 듣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만 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힘이 납니다. 하루에 힘이 나요. 아, 7903번님. 아니 왜 난 전화가 안 와요? 나도 언니 뽀뽀받고 싶다고. 인증하고 싶다고. 앞에 02 맞죠? 맨날 070만 와가지고 안 받고 끊어버리는데. 근데 저한테도 전화가 안 와요. 아, 그리고 저 중요한 거 뭔지 알아요? 전에 02 2056이 왔었어. 근데 제가 못 받은 적이 있었어요. DJ인 저도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억울해할 일이 아닌 거예요. 예, 그냥 받는 사람이 땡순 거야. 예, 그렇게 생각합시다. 노수희님, 궁금한 게 가끔씩 얘기하시는 그 대기업이 어디예요? 아, 내 입으로 말하기 좀 자존심 상하는데. 있어요. 콜. 콜. 아, 됐어. 노래 듣자. 도경수의

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4: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나의 화려했던 연애 시절을 돌이켜봅니다.
1: 내가 했던 연애, 내가 만났던 옛사랑 이야기.
2: 이제는 젊음의 뒤안길에서 함께 추억해보시죠.
0: 누군가와 뜨겁게 맞짰던 손, 지금은 핫팩으로 달래버린 여자 안영미. 한때는 사랑을 불태웠지만 지금은 열보초 서느라 바쁜 여자 나비.
2: 그런 이 두 사람을 아주 따숩게 보듬고 있는 남자 김인석이 함께합니다.
0: 나의 엑스 이야기. 일주일치 도파민을 책임지는 두 분입니다. 개그맨 김인석 씨, 가수 나비 씨, 어서 오세요. 아니 오늘 근데 네. 어떻게 우리 나비 씨 네. 왜 이렇게 지적해 보이죠?
2: 아 지적이에요?
1: 지적해 보이나요?
0: 네, 안경을 약간... 써서 그런가?
1: 예. 알 없는 안경인데요.
0: 알이 네. 없는데도 네네네네. 뭔가 지적해
1: 그래요?
0: 보여요.
1: 네네네. 제가 요즘에 또 네. 그 강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0: 아 맞다 교수였지 교수님이었지 예.
1: 교수님 모드로 꿀테 안경
2: 교수 써봤어요. 코스프레 느낌으로
1: 코스프레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진짜 나가고 있어요.
0: 여보세요.
1: 교수 퍼포먼스
2: 퍼포먼스
1: 퍼포먼스가 아니라
2: 할로윈 때 아이들 하는 것처럼
1: 있다,
2: 어린이집에서
1: 해피 할로윈
0: 아니 근데
2: 피부가 네. 너무 좋아.
0: 그래. 아, 네. 늘 느끼는 거지.
2: 오 진짜.
1: 감사합니다. 네.
2: 뭐 하는 거예요? 뭐 쐈어요? 레이저 한번 쐈어요?
1: 쏘다니요.
2: 레이저.
1: 쏘고 싶어요.
2: 빔 한번 쏜 것 같은데.
0: 아니, 너무 싶어. 예뻐가지고.
2: 네네네.
0: 잠깐만 근데 오늘 저도 네. 좀 나쁘지 않아요?
1: 아니 뽀샤샤하게 나와. 너무 예뻐.
0: 예, 네, 전화 나비 씨나 괜찮은데. 네.
2: 또왜 화살이 또 나한테 옵니까?
1: 괜찮아요?
2: 칭찬 예, 예. 아니 나비 씨 칭찬했으면 예. 칭찬으로 받아줘야죠.
1: 아니 이게 팩트인데 네. 여기 지금 너무 그을렸어 얼굴을. 산을 너무 다녀요 이 오빠가.
2: 아 지난주에 청계산 또.
0: 예. 아 청계산 가셨구나.에서
2: 네, 쭉 해서 화천 쪽으로. 네네네.
1: 예. 아니 텐트를 가지고 네. 올라가서 산에서 네. 주무시고 온대요.
2: 네. 아니 최근엔 안 해요. 최근엔 예. 안 하고.
0: 왜 이렇게 산을 타요?
2: 산이 너무 좋아요. 네네네.
1: 개그계의 어몽길.
2: 네.
0: 아, 그러니까.
2: 인자유산 아니겠습니까?
0: 예.
2: 인자유산.
0: 아, 예. 네네. 근데 저도 산이 너무 좋긴 한데 네. 탈 생각까지는 못하게 되더라고요.
1: 영미 씨는 산 앞에 네. 입구에서
0: 바로 북한산 앞에서 예. 살고 있긴 하는데
1: 언저리묵을 항상 드시고 막걸리를 드시잖아요.
0: 그 언저리가 너무 좋지.
1: 예.
0: 그 올라가는
2: 그거 좋아하시잖아요. 산 넘어 산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0: 네.
2: 인간적으로 체력적으로 너무 좋아하세요.
0: 산 정복은 너무 힘들어.
2: 예.
0: 7566번님 아 제가 30분만 운동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나비님 인성님 들어오는 거 보고 코너 다 듣고 들어가야겠다 아, 했어요. 씻으면 못 듣지 않나.
1: 아, 좀 더 뛰세요. 같이 뛰시다.
0: 이윤정님 MBC도 인석 씨 노래 틀어주세요. 여기저기 기웃기웃 하는 거 특성이에요.
2: 아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지금 무서운 현상이 뭐냐면 K와 M이 네. 지금 심의가 통과 안 되니까 네. 심의가 통과됐던 S도
1: 네.
2: 빠른 속도로
0: 아,
2: 안 틀고 싶다라는
0: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2: 이게 정말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0: 아 이러면 안 돼요.
2: 이러면 안 돼요.
0: 네.
2: 이러면 안 됩니다.
1: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0: 괜히 저쪽에서 안 되니까 잠깐만.
2: 왜 우리만 됐다 그랬지?
0: 그렇죠.
2: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0: 잠깐만 일단 구정물에 발 담그지 말자고. 괜히 이런
2: 연상.
0: 영미 씨. 이러면 안 돼.
1: 재미한
2: 돈 들이고 내 네, 열심히 노력해서 녹음하는 장작물을 구정물 다녀.
0: 구정물 아니에요. 앞 구정물이라고 합시다. 앞 구정물. 아, 좋게 할게요.
2: 네네. 자, 그러지 그러면 말아주세요. 네.
0: 우리는 오늘 네. 또 MR로 갑시다.
1: 라이브 듣나요? 라이브?
0: 그러니까 방송 가능선에서
2: 네.
0: 두 대 자체 클린 버전으로
2: 네네네.
0: 들려드리겠습니다.
2: 아,
0: 아니 근데
2: 네.
0: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1: 예.
0: 세상만사 김인석 씨는 저쪽 네. 이현우 씨랑 네. 토크 콘서트도 또
2: 아, 현우 형님과 함께한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0: 네.
2: 이제 호흡이 너무 잘 맞으니까 현우 형님이 아 요거를 그대로
0: 네.
2: 공연을 한번 하자.
1: 너무 재밌겠다.
2: 많은 분들의 사연도 받고 네. 이야기 나누면서 고민도 네. 해결해보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가미해서 그래서 11월부터
0: 네.
2: 11월 19일부터 매주
0: 네.
2: 목요일마다 위클리로
0: 네.
2: 5회를 지금 12월까지 공연장을 잡고 현우 형님이 기획하시고 제작하시고
0: 우와.
2: 저와 함께 콘서트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1: 아니 잠깐 매주 목요일이면 지금 이 시간이잖아요.
0: 예. 그럼
1: 저희
0: 어떻게
1: 두 어떻게 되는 거죠?
0: 나의 X이야.
1: 영미와 나비는 버리나요?
2: 그렇죠. 예. 아니요. 그래서
0: 와.
2: 자, 아 영미 씨.
1: 예. 잠깐 언니
0: 다시 구정물로 바뀌겠습니다.
1: 울지 마요.
2: 저 버리지 않아요.
0: 아,
2: 일부러 제가 목요일로 잡은 것도 아니고
0: 네.
2: 어쩌다 보니 공연장 예.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우리 부장님과 부정님이래.

0: 부장님과 긍정적으로.
1: 왜 부장님을 부정하세요.
2: 둘 중에
0: 부장님과 아니 부장님과 아. 긍정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있어요.
1: 예 예. 네, 그래서 아 그리고 이현우 씨도 안 네. 되겠네. 예, 이현우 씨 왜요? 우리 견제하네.
2: 아 그러니까.
1: 아 늘 느꼈던 건데
2: 이 시간에 하필이면
1: 그래 우리 예. 견제하는 것 같아.
0: 그러지 않습니다.
1: 예. 김민석 씨 빼갈라고 네. 지금.
0: 우리 모두 라디오 식구라고 생각해요.
1: 야, 자 이러면 돼 안 돼 어. 진짜.
0: 네. 아 나 빼고 빠꾸 형님으로 바꿔라라는 지금. 자, 홍성현 씨. 잘 모르시는데 빠꾸 씨는 딕션이 안 돼요.
1: 그래서 네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2: 라디오에 부적합해요.
1: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0: 그렇습니다. 오디오로만 들으면 무슨 내용인지 내용 전달이 잘 안 돼요.
1: 그리고 사실 나의 엑스 이야기가 네. 전 여친 전 남친 이야기인데 네. 유진 스님이
2: 아, 스님은
1: 스님 복장으로 그렇게 또 그 속세의 네. 이야기들을 하기에는
2: 안 돼요.
1: 약간 좀 깔끄럽죠. 듣는 사람도 네. 조금 그럴 그렇습니다. 수 있어요. 네. 네. 9103번님 그나저나 인석 오빠 인스타에서 네. 사모님 영상 몇 개 봤는데 네 살 아들이 계속 사모님 하고 다니는데 이거 어떡하죠? 아, 라고
0: 감사합니다.
1: 했어요.
0: 일단
2: 아, 잠깐만 네 살 아들이라고요.
1: 네 살 아들이
0: 네, 네 축하드립니다.
2: 물 들었네.
1: 네 살 아들이 내 친구 엄마한테 사모님이라고 해.
0: 박수 좀 보세요.
1: 사모님이다. 사모님 이러면
0: 아, 이래서 K본부와 M본부가 막은 건가요?
2: 조기 교육에 좋지 않네요.
1: 근데 여기 또 중독성이 있습니다. 사모님 제비 한 마리 그러니까
0: 좋은 표현이거든요. 네. 사모님이라는 게.
1: 어 그럼요.
0: 네네네.
1: 예, 예, 예.
0: 사실은 그 어떤 그 다른 분의 와이프분이나 네, 예. 그 선생님의 와이프분.
1: 존칭이잖아요.
2: 뭐, 올려서 부르는.
0: 올려서 부르는.
1: 네. 그럼요 그럼요.
0: 그렇습니다.
1: 근데 그 높여 부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키워보세요. 제비 한 마리를 키워보세요라고 하는 그 글귀가 약간.
0: 뭐 구간조나 앵무새 키우듯이 제비도 하나 이렇게 키워보시라는 얘기예요.
1: 까치나 두루미였으면 괜찮았을 거야.
0: 제비 미워하지 마.
1: 제비가 네네. 약간 좀 네. 그래.
0: 최근에 도심에서 많이 사라졌어요. 제비가. 네네네.
2: 우리가
0: 제비집도
2: 또
0: 많았고.
2: 제비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그래요.
0: 네.
1: 나중에 또 동물원에 네. 취직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뜻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자, 김인석 씨가 많이 힘겨워하시니까요. 나의 네. X 이야기.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더 이상 딥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사연 꽁트로 만나보시죠. 대학을 막 졸업하고 취업 준비에 바쁘던 시절이었어요. 맨날 도서관에서 살다가 마음이 답답할 쯤엔 남자친구 자취방으로 쉬러 가곤 했는데
2: 어머, 어머.
1: 하루는 라면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3: 오빠, 나 라면 먹고 싶어.
4: 어, 그래? 그럼 빨리 와. 라면물 올려놓을게.
3: 물을 벌써 올린다고? 10분은 더 걸릴 텐데. 아, 아무튼 빨리 가야겠다.
1: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말로 제가 도착했을 때 물이 펄펄 끓고 있는 거예요.
3: 어머 신기해. 오빠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딱 맞췄어?
4: 실은 말이야.
1: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요. 물을 끓이고 기다리고 식으면 또 끓이고 기다리고 제가 도착하면 바로 면을 넣으려고 그걸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4: 아 공부하느라 바쁜데 기다릴 시간이 어딨어. 바로 먹어야지.
3: 아 뭐야 이런 걸로 감동시키고 있어.
1: 그러고는 팔팔 끓는 물에 라면을 딱 끓여주는데 그 라면이 얼마나 맛있었던지 제 마음에도 행복이 팔팔 끌어올랐습니다.
3: 아 진짜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0: 아, 어우, 아, 아 우리 자기 정말 현올님이 정말 천천히 먹어.
3: 어, 너무 맛있어서 어,
0: 과일 좀 깎아올게.
3: 어 집에 과일이 있어?
1: 아 잠시 후 사과를 접시에 담아왔는데요.
3: 아니 아 오빠
4: 응
3: 아니 과일을 깎은 거야 벌목을 한 거야. 아니 사과가 이렇게 반토막이 된 거야.
4: 아이 그래도 껍질은 다 벗겼잖아.
3: 아 오빠 벗겨도 너무 벗겼잖아.
1: 아유, 대화가
3: 이렇게 홀딱 벗겨놓으면 어떡해.
4: 아 그래도 먹어봐. 맛은 있어. 자 아이 못하겠네 이거.
3: 맛은 있다 오빠.
4: 그치?
3: 어 근데 정말 사과를 먹는 건지 사랑을 먹는 건지 모를 만큼 너무 맛있어.
1: 서툴러서 더 귀엽고 잘하지 못해도 어떻게든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 나 하나 잘 먹이겠다고 물을 끓였다 식혔다 하는 그 마음, 그때는 몰랐는데 그런 사랑 참 귀한 거였어요.

0: 사랑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오빠들이죠. 스위스 로우의 사랑해 지금 흐르고 있고요. 자, 오늘의 X사연 보내주신 두댕이님께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박성모님, 아니 무슨 사과를 깎아먹는 듯 19금도 아니고 49금 느낌이.
1: 아니 저는 라면 먹는 연기가 예. 와 젓가락 없이 먹는 와. 느낌이었어요. 혀로 맨 혀로만.
2: 혀를 잘 써야 돼요.
0: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아, 김광원님 저도 모르게 볼륨을 줄이고 두리번거려요.
2: 아, 왜 줄여요 광원님. 키워야죠.
0: 네. 아 이거 어떡하지.
2: 열어주세요.
0: 아 8483번님 차 주유하러 왔는데 주유소와 그 인근에 지금 꽁트가 크게 울려 퍼졌어요.
1: 아,
0: 네.
1: 아, 그 우리 나비씨 호흡이 지금 예. 넓은 공간으로
0: 기름을
1: 오잖아.
0: 넣으신 분들이 지금 아직도 이걸 빼질 못하고 계신데 홀려가지고
1: 홀려서 5만원으로 왔는데 10만원
0: 넣고 홀린 것처럼 네네네네. 지금 홀려가지고
1: 네. 사일렌 있잖아 사일렌
0: 사일렌 정말 오디세이의 사일렌처럼 지금 계속 지금 홀려가지고
2: 빨리 빼세요 여러분들
0: 좋아. 빨리 빼세요
2: 네.
1: 어, 네. 아 정말
2: 기름 넣는 걸 빼라고
1: 이런 데 제비 한 마리가 왜 통과를 못하는 거야 이렇게들 방송하면서
0: 다른 멘트 다 괜찮은데 네.
1: 제비만 안 돼
0: 제비만 안 돼 이상한
1: 이중자 때 이중자 때
0: 최보경님 이래서 아들은 키워봤자 다 소용이 없다는 거군요 맞아요 아드님들은 다 커가지고 여자친구 생기는
1: 그러니까.
0: 끝이에요
1: 정말 무슨
0: 끝이에요 정말.
1: 라면 키 예. 라면 끓이는 걸 무슨 탕약 따리듯이 6시간씩 그 불 앞에서 부채질을
0: 그럴
1: 하면서
0: 그럴 일이냐고
1: 아,
0: 내 엄마한테
2: 아들 맘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0: 아, 저는 이미 정리했어요 예,
2: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0: 네네 자 우리 꽁트에서 건져낸 오늘의 주제도 알려드려야죠
1: 네 오늘의 주제 나갑니다 그때 나도 왕자 공주였다
0: 네,
1: 엑스에게 받았던 최고의 대접 지금 생각해봐도 나를 참 소중히 대해줬지 싶은 기억들 꺼내주십시오
0: 네네네 네.
2: 사연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공짜예요
0: 네 자 우리부터 털어볼까요 근데 그때 나도 왕자 공주였다는데 저는 지금도 사실 공주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2: 지금도요? 아 애칭이 호칭이 예. 공주님이에요?
0: 남편 아직도 저를 공주님이라고
1: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패망한 나라의 공주 그것도 공주예요. 네, 나라는 막 침략받아서 네, 없어졌지만 세상에 지도상엔 없지만 거기에 공주.
0: 근데 그 네네. 어감이 항상 그래. 이름 뭐 이름은 그러니까 공주님이라고 하는데 그 어감

0: 마음이 항상 공주님.
1: 공주님.
0: 아, 공주님. 아, 공주님.
2: 욕은 못하고.
0: 혼이, 항상 늘. 그러면 안 되죠, 공주님.
2: 화가 났네. 아.
0: 얼마 전에 이게 이 얘기는 좀 더러워서 못하겠다.
1: 잘하셨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2: 자체 검열 훌륭해.
1: 어, 그 용기에 박수 드릴게요.
2: 틀턱 부위가
0: 가려워서.
2: 극지 마요.
1: 용미 씨 용기 냈으면 끝까지 밀어붙이세요. 이야기 안 하기로 해놓고
2: 포기하지 마요.
0: 네. 그리고 또 이제 냄새를
1: 아, 하지.
0: 그러니까 공주님. 자, 우리 두 분은 네. 할 때 또 과거에 누군가한테 공주님이었고 아~ 왕자님이었을 거 아니에요.
2: 저도 저희 남편이 정말 연애 때부터 신혼 초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젓가락질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남편이 다 떠서 먹여주고
0: 양손에 깁스할 일이 있었나요?
2: 아니 아니 손은 멀쩡한데 사지가 멀쩡한데
1: 비틀어 맞아서?
0: 손을 어떻게 비틀어 틀었나요?
2: 반찬을 다 먹여주고
1: 묶여 있었나요?
2: 묶여 있었다뇨.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요. 밥을 다 먹여주고
1: 네네네.
2: 심지어 이제 같이 이렇게 신혼초에는 잠을 자다가 새벽에 이제 그 화장실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1: 에헤이.
2: 그때 깨면 에헤이. 저를 화장실까지 데려다 줬어요.
0: 에스코트를
2: 했어요. 집에서 그 정도로 공주 마마였어 나는.
0: 화장실이 보통... 밖에 푸세식이
2: 부세식이라니.
0: 아직도 부세식이라서
2: 아파트먼트 산다고요. 아파트먼트.
1: 노모라고 느낀 거 아니에요? 노모. 병든 노모 정도로 생각한 거 아니에요?
0: 좀 이런 네. 그림 많이 본 것 네. 같은데 네. 옛날에 공포영화 이렇게.
2: 아니야. 그땐 그랬다고.
0: 자 우리 김인석 씨는
2: 인석 씨도 한번 꺼내봐요.
1: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한테 잘하는 것보다도 제 주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코미디 할 때 회의 할 때 찬 7층 찬압 같은 걸로 음식을 딱딱딱 해갖고 공수해오는 거예요.
0: 어머.
1: 잠깐 나와서 받아가 해가지고 딱 받아가면 그거를 바리바리 다 싸갖고 막 밥도 밥에도 막 주먹밥 같은 거에다가
0: 그 정성인데
1: 곰돌이 같이 만들어.
2: 어머 이런 거 해가지고
1: 곰돌이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뭐 왼쪽 눈 오른쪽 눈은 짝짓이지만.
2: 야 우리는 어린이집 갈 때 애들 도시락도 그렇게 못 싸줘.
1: 그런 거 같은 걸 해서 못해. 그러니까 그러면 또 내가 또 면이 살잖아.
2: 면이 살지.
1: 동료들 사이에서.
2: 동료들이 그런 것들을 여친 잘 만났다. 네네네.
0: 그럼 그렇게 나를 왕자 대접을 해줬던 그분과는 왜 헤어졌던 거예요? 그 당시에?
1: 뭐 노코멘트. 노코멘트 할게요.
0: 그분이 혹시 그분인가요? 여기 점 있었다.
1: 아니야.
2: 누구야? 점녀 누구야?
0: 아무리 도시락 칠첩반상을 해도 점 안에 털이 나 있으면 헤어지게 돼 있다.
1: 눈이 세 개인 것처럼 자꾸 보여서.
2: 천진, 사정이 있어.
0: 천진반, 천진반.
1: 그렇습니다.
0: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사연 보겠습니다. 5096번님. 여행 동호회에서 만난 X랑 간장게장집을 갔는데 저 숟가락 젓가락도 못 들게 하고 먹여줬어요.
2: 나랑 똑같네.
0: 저도 많은 X가 지나갔지만 이런 대접은 처음이라 옆 테이블에 민망하기도 했네요. 훗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이런... 그 간장게장 그 손으로 다
2: 발라가지고
1: 이거 간장게장은 정말
2: 이건 사랑이에요.
1: 입에다 대고 짜야 되지 않나요? 간장게장 보통 깨끗해서 배어물어야 되는데
0: 발라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근데 간장게장 같은 경우는 손을 씻어도 냄새가
2: 배지
1: 한 3일 가죠?
2: 맞아요.
0: 그래 3일 가지 이거를 갖다 해줬다는 건 사랑인 거야.
2: 네. 맞아.
1: 고미진님. 제 첫 직장을 백화점에 다닐 때였죠. 저의 첫 남자친구인 그는 매일 밤 서서 일하기 힘들다며 발가락 사이사이를 씻겨주고 마사지해주고 각질의 발톱까지 정리해주던
2: 아이고. 아이고야.
1: 어디 있니 내 첫사랑아.
2: 이분 대단하시다.
0: 이거 쉽지 않은데.
2: 이거 지극정성이야.
0: 발가락 사이사이를 씻겨줬대잖아.
2: 각질까지. 발톱까지.
1: 아시죠? 힘든 하루를 보낼수록 고단한 하루를 보낼수록 그래. 냄새가 더 올라옵니다. 이게 비례예요. 냄새와 고단한 하루의 강도는
0: 열심히 살았다,
1: 저도 사실은 체크를 한번 해보거든요. 오늘
2: 그럼.
1: 고단했는지
2: 열심히 했나?
1: 오늘 열심히 살았는지
0: 지금 저기 4개월 된 우리
2: 애기들
0: 딱동이도 이런 고단한 냄새가
2: 아기들도 나요.
0: 누워만 있는데도 고단한 냄새가 나요.
2: 쉰내가
1: 그리고
2: 나더라고.
1: 아이들 조금 뛰어다닐 때는 키즈카페 한 3, 4시간 갔다 오면 그 고단함이 남을 때가 있어요.
0: 그 고단함을 이렇게
1: 씻겨준다는
0: 내 손으로
1: 거는
0: 씻겨주고 발톱 정리까지
1: 쉽지 않아요.
2: 멋있다.
0: 사랑해요. 3347번이
2: 20살 때 남친한테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술 마시고 놀다가 집에 갔는데요.

0: 집 앞에서 약을 들고 6시간 기다리다가 만취한 저를 보고도 약 먹고 자라고 안아주던 엑스. 아. 너무 그립구나. 와 이거 천사다 천사야.
1: 근데 술 먹고 감기약 같은 거 잘못 먹으면 간 쪽에 굉장히 안 좋은데 일부러 알면서 먹어.
2: 아 그럼 이분이 노린 먹어. 건가요?
0: 하는 건가?
1: 너무 화가 나서 먹어 이거 먹고 자.
2: 이거 좀 먹어봐. 그게 이게 되는 건가?
1: 술을 먹었어? 이거 먹어봐.
2: 진짜. 아,
0: 근데 참 순수했다. 그죠?
2: 그래. 저도 진짜 예전 생각난다. 이거 얘기 들으니까 저도 막 술 먹고 막 다른 남자들은 막 이렇게 흥명지게 놓아서 집에 딱 왔는데
0: 기다리고 있었어.
2: 남자친구가 저 그 숙취해소제랑 죽이랑 해가지고 문 앞에 딱 걸어놓고 간 거예요. 와 진짜 그때 생각하면
0: 지금 독은 안 탔냐고 네. 그 죽에다가
2: 둘 다 버렸어요 그냥.
1: 혹시 몰라서 내 건강 챙기려고.
2: 장정윤님.
1: 제가 체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남자친구가 항상 간이 의자 쇼핑백에 가지고 다니면서 아 다리 아파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 의자 펴주면서 쉬라고 해줬네요.
0: 야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본다.
1: 아코디언 의자라고 해서
0: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있잖아요.
1: 원통으로 돼서.
2: 진짜 이런 일이 있다고요?
1: 아니 이런 거 있습니다. 있을
2: 정말로?
1: 수 있을 수 있어요.
2: 네. 아니 진짜 간이 의자를 갖고 다니면서
0: 아니 우리 내 새끼들한테도 이렇게 못해요.
2: 진짜 이렇게 해줬다고요?
0: 이렇게 진짜야?
2: 엄마랑 세상에.
0: 알바생 아니에요?
2: 와 이거를 엄마가 알면 이거 짝 나지. 아 진짜 이게 아들 엄마들은 정말 사연을 볼 때마다 이 분통이 터지네. 내 아들이 이렇게 할 거 생각하니까 아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나도 한때 왕자와 공주였다. 사연 계속 보내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슬슬 이제 주작글을 보내주신 것 같기도 하고 믿을 수가 없는 글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뭐 저희도 한번 대리만족하겠습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3: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4: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4: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5: 완전 좋아요.
4: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나의 엑스 이야기, 개그맨 김인석 씨, 가수 나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 엑스에게 받았던 최고의 대접인데요. 여러분들 거짓부렁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진짜 계속 말도 안 되는 말들 올라오면 인증샷 보내달라고 할 거예요.
6: 네. 저희는 끝까지 쫓아가요.
4: 예. 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네. 공주 대접 받은 사연들은 많은데 왕자 대접 받은 분들은 지금 사연이 좀 드물어요.
6: 그러니까요.
4: 아, 왕자 대접 좀 보내주세요. 네,
7: 아들 부모로서는 다
4: 속이 터져 지금.
7: 네. 맞아요, 맞아요.
6: 참여 해주세요 우리 푸인사.
4: 우리 왕자님들 네. 네, 어떤 대접 받았는지 한번 보내주세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진짜 귀한
7: 감사합니다.
4: 시간 준비했습니다.
6: 야, 감사합니다. 어디서도 못 들어.
7: 네, 네, 네.
4: 라이브 순서인데요. 김밥의 제비 한 마리 네. 두 대 클린 버전 지금부터 감상하시죠. 네. 라이브입니다. 네.
8: 아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라이브로 쉽게 부를 수 없는 노래, 여러분들 들으실 수 없는 노래, 김밥 제비 한 마리 지금부터 신명나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0: 잡고 찍고 돌리고 잡고 찍고 돌리고 돌리고 잡고 찍고 돌리고 잡고 찍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찍고 찍고 찍고 돌리고 찍고 돌리고 찍고 잡고 찍고 돌리고 하나 둘 차차차 둘 셋 차차차 차차차 차차차 4분의 4박자 살사 음바 자이브 삼바 신나게 흔들어주세요 제비 몰러 나간다
1: 제비 몰러 나간다
0: 제비 몰러 나간다
1: 제비 몰러 나간다

0: 꼭지를 꺼돌리고 꼭지 떠돌리고
1: 좋아 좋아 좋아 돌리고 하나 둘 차차차 둘 셋 차차차 차차차 차차차 4분의 4박자
2: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3: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느껴지는 이맘때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전기장판과 전기담요를 다시 꺼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관했던 난방기기를 아무 점검 없이 사용하면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선이 벗겨지거나 눌린 곳은 없는지 장판 내부에 열선이 꺾이거나 손상되진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거나 라텍스처럼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내부 온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을 반드시 끄고 플러그까지 뽑아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난방기기 안전점검부터 시작해 따뜻하고 안전한 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시티 완판 단접 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도 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린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린.
2: 평택 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5: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4: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피콘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5: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4: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5: 10월 오픈 때 가보자.
4: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6: 중화역 가까이
7: 새집이 라온.
6: 기다려온 서울 새집
7: 드디어 라온.
6: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7: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6: 중화역 라운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운건설.
8: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8: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지금 3부 시작됐고요. 나의 X 이야기 김인석 씨, 나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앞서서 우리 네. 또 두 대 클린 버전 라이브로 김인석 씨가 또 제비 한 마리
1: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0: 근데 거기서 그 후렴구에 잡고 찍고 돌리고
2: 잡고 찍고 돌리고
0: 잘못하면 또 발음이 약간
3: 또 뭐 아니 중간에 약간 이상한 말 하지 않았어요?
0: 난 그렇게 돌리던데?
3: 예.
0: 어?
1: 그런 거 없어. 거기는 클린한 가사야. 어? 거기는 괜찮은 통과한 가사예요.
0: 뭐 이렇게 적극 찍고
1: 통과한 가사까지 망치지 마. 걸리게 하지 마.
3: 아니 우유병에도 있어요. 우유병 적극 찍고
0: 이게 있어가지고 난 이게 그렇습니다. 더 그렇게 들리던데. 4986번님 아 수제비를 왜 키워?
1: 그러셨고요. 통과할 수 있게 만들다 보니까
0: 4260번님 제비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근데 차에 창문을 닫았습니다.
3: 혼자만 알고 싶은가 봐요.
1: 부끄러우신가요?
0: 예. 그렇지. 조한나님 그렇게 유해한 느낌이 없는데요. 클린 버전 좋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전혀 유해하지 않아요. 원 버전도 유해한 게 없어요.
3: 그리고 전 라이브를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0: 맞아서
3: 이렇게 이 곡을 완창을 하는데
1: 원래 사실은 그 창 해주는 선생님이 그 창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0: 맞아.
1: 네. 명창분의 창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곡에 좀 빠진 게 왜냐면 너무 잘 녹음을 해주셔갖고 그 부분이 포인트긴 한데
0: 지금 CD를 삼켰다고 난립니다.
1: 감사합니다.
3: 이제 좀 뱉어요.
0: 삼켜보셨죠?
1: 네, 뱉었습니다. 네.
0: 최용아님께서 더리 버전 들어보고 싶다.
1: 감사합니다.
0: 아니요. 전혀 더리하지 않습니다.
1: 이거 좋은데요? 우체국 제비 집배원입니다. 저희 우체국은 상징이 제비인데요. 제비 한 마리 노래 너무 재밌습니다. 팀 회식 때 노래방에서 부르려고 두 대 클린 버전으로 연습할 거예요. 국장님께 이쁨 받을 수 있겠죠?라고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0: 그래 이거 회식 때 내가 볼 때는 그 이거 노래 부르면 괜찮을 것 같아.
3: 너무 좋고 그 우체국의 홍보송으로 이런 거 하나 해도 좋을 있어요. 것 같아.
1: 요거 그러니까. 만들 때부터 우체국이랑 좀 선이 닿았으면
3: 그러니까.
1: 좋겠다.
3: 그러니까 우체국에서도 행사할 거 아닙니까? 네. 연락 주세요.
0: 그리고 예전에는 노래방 같은 데 회식 가면 노래방 가면은 뭐 부장님을 향한 나의 사랑 이런 얘기 했잖아. 이젠 그 시대는
3: 끝났어.
0: 바뀌어야
3: 돼. 그렇죠.
0: 과장 한 마리 키워보세요. 이럴 수 있고. 2346번님 제비 한 마리 원곡 궁금해서 과일 차트에서 듣고 왔어요.
3: 지금요?
1: 감사합니다.
0: 이런 분들 계셔. 원곡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어마나 세상에. 근데 주 연령대가 50대 분들이 많으시네요.
1: 50대 남성분들이
3: 많으시네요.
1: 저희는
0: 이거 되게 의외다.
1: 저희는 누나 마음을 훔치고 싶은데 50대 남자분들이
0: 본인이 제비이고 싶은 거야.
1: 아니 연습하려고. 자기가 부르려고.
3: 연습하려고?
0: 본인이 60살, 70살 누나들한테
1: 제비를 꿈꾸는
3: 거지. 그렇지. 제비 꿈나무들. 제비 꿈나무들.
0: 이렇게 연상연하다. 트렌드다.
3: 사랑을 열심히 하시네. 사랑
0: 너무
3: 활동을.
0: 너무 귀엽다. 우리 연하 오빠들.
3: 귀여워요.
0: 너무 귀여워.
3: 응원합니다. 오빠들의 사랑을 응원해요.
0: 자, 그럼 나의 X 이야기 오늘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1: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0: 제비가 아니잖아요.
1: 그렇습니다. X에게 받았던 최고의 대접입니다.
3: 0098님. 제 전 남친 짝지는요 세상에 무뚝뚝 경상도 남자인데 말과 다르게 행동은 늘 다정다정했어요. 1년 내내 수족냉증인 저는 겨울이 쥐약인데요 퇴근길에 저를 데리러 올 때마다 항상 차에 털 슬리퍼 무릎담요 따뜻한 차를 준비해왔답니다. 말 좀 무뚝뚝하면 어때요? 세심하고 배려 깊은 마음에 정말 고마웠죠.
1: 아 이런 게 더 흔들리죠.
0: 이게 더 좋아.
1: 그렇지.
0: 말은 다정다감한데 행동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
1: 말만
0: 자기만 엉뚜 이거 틀어놓고
3: 아니요
0: 그런 사람들 더 짜증나거든요. 차라리 이게 나 침대가 나
1: 그럼요.
0: 자 정은지님
1: 제 전 남친은 제가 옷에 붙은 머리카락을 바닥에 버리면 떨어진 제 머리카락을 다른 사람이 밟는 게 싫다고 못 버리겠어요.
0: 어머
1: 가끔 생각이 나요.
0: 머리카락을
3: 머리카락 모으는 게 취미신가요?
0: 바닥에다가 못 버리겠다고?
1: 그럼 자기가
0: 다른 사람이 밟을까 봐?
1: 너의 신체 일부잖아 이것도. 누군가

0: 밟는 게 난 너무 기분 나빠.
1: 안 돼, 안 돼. 길에 걸어다니지 마. 너의 각질 밟는 거 너무 싫어. 길에 좀 걸어다니지 마. 너의 DNA 리도가 밟으면 안 되니까.
0: 귀지도 이리 줘.
1: 귀지도 내놔. 코딱지 내놔요. 어딜.
0: 누가 밟을 수 있으니까.
1: 공중화장실 쓰지도 마.
0: 아, 별의별 사람이 다 있네요.
1: 자칫 잘못하면 조금 무서운데요. 아,
2: 그치.
0: 손발톱 내놔요. 쥐가 먹을 수 있으니까.
1: 들쥐가 먹고 둔갑하면 어떡해요. 내놔요. 압수 압수.
0: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정말 참말로.
2: 정말 사랑하셨나봐요.
0: 참말로.
1: 네. 황수진님.
2: 딸기 알러지가 있던 전남친. 제가 제일 좋아하던 게 딸기라는 걸 알고 알러지 약을 먹으면서까지 딸기 꼭지 따주고 딸기 모찌도 만들어줬었어요.
1: 딸기 꼭지 돌리고.
2: 딸기 꼭지 돌리고.
0: 돌리고
2: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1: 와 근데 와, 진짜.
0: 알러지가
1: 와.
0: 심한 분이에요. 만지기만 해도 오는 분들 있거든요. 냄새만 맡아도 오는 분들 있고.
1: 와, 와 근데 약까지 챙겨 먹으면서
0: 대단하다.
1: 와,
0: 대단해.
2: 근데 어쨌든 결국은 헤어졌다라는 거. 네. 그 전남친이잖아요. 예. 뭐 마지막에 딸기 꼭지를 따줘도 예.
1: 딸기 꼭지만 네. 땄나 보다. 예.
0: 나중에 꼭지가 돌았을 수도 있어요.
1: 딸기 꼭지 따라서
2: 너무 돌아
1: 너무 도저히 안 되겠다. 딸기. 아우 내가 알러지는 거야. 왜 자꾸 딸기만 먹어? 이럴 수도 있지.
0: 아 그렇죠.
1: 네, 실사님
0: 15년 전 소개팅으로 오빠 만난 오빠겠죠? 배려도 참 많이 해줬었던 오빠였는데요. 12월 어느 날 제가 크리스마스 트리가 너무 이쁘다고 했더니 1m쯤 되는 트리를 이쁘게 꾸며서 제 오피스텔 집 앞에 우와. 딱 두고 배를 누르고 가더라고요.
2: 멋지다.
0: 와 진짜 와. 그때 그 기분은 세상에 누구 하나 부럽지 않았더라고요. 않더라고요. 그 사람을 잡았어야. 어? 아 헤어지셨구나.
1: 아 그치 그치.
0: 이렇게 무심한 듯 딱 두고 가는 거.
1: 크리스마스 트리 예쁘게 해서 딱 두고 왔는데.
0: 은혜 갚은 고양이처럼 호랑이처럼. 뭐 이렇게 와. 딱 잡아두고 가고 이렇게 뭐.
1: 그렇지 네. 고양이가 앞에 들쥐 놓고 가는 것처럼.
0: 그런 것처럼.
2: 다른 선물보다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문 앞에 딱 있었을 때 너무 반짝반짝 진짜 예뻤을 것 같아요.
0: 그것도 1m가 넘는 트리가 딱 문 여는 데 있어.
1: 반짝반짝.
2: 영화도 이렇게 못해요.
1: 그렇지. 아 근데 그때는 어렸으니까.
2: 어렸으니까
1: 다른 사람 만나도 다 저렇게 해줄 줄 알고 그랬는데 이제 아
2: 지금 잡았어야 저희 남편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 가루 떨어진다고 설치를 못하게 하거든요. 예, 현실은 그렇습니다.
0: 현실이에요. 뭔지 알아요.
1: 저희 남편도 그래요.
2: 반짝이 가루 떨어진다고 그렇죠. 극혐을 해요.
0: 가루 없는 걸로 하면 되는데 사실은. 네, 있거든요.
2: 귀찮은 거지. 자기가 귀찮은 거야.
1: 5664번님.
0: 네.
2: 네,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남편의 구여친 이야기인데요. 버스에서 구여친이 껌뱉고 싶다고 했을 때 자기 두 손에 뱉다고 했었대요. 나 참 기가 막혀서 뭐 어쩌라고.
0: 뭐 어쩌라고.
1: 근데 이 얘기를 지금
0: 아 해모구나. 어머.
1: 지금 아내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0: 아 남편이
2: 어머.
1: 내가 전... 그 껌을 받아줬잖아 라고 얘기해주신 거예요 지금 아내한테.
2: 이거 왜 얘기하신 거야?
1: 이쯤 되면은 껌 말고도 다른 걸 다 받아주셔야 용서가 될 것 같은데.
0: 이제 껌을 받으셨으니까 욕을 받으셔야죠.
1: 욕받이 되셔야죠.
0: 욕받이가 되셔야죠.
1: 어쩔 수 없어요. 네. 왜냐면 이거는 아니 너무 눈치 없이 이걸 다 얘기하면 어떡해. 아유, 자 나의 X 이야기. 나도 한때는 왕자였다 공주였다. 여러분의 사연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광고 듣고 올게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6: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7: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

0: 뛰어 뚫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지친 날을 안아줘.
1: 지친 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4: 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3부가 시작됐고요.
5: 네네네.
4: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의 엑스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5: 그렇습니다.
4: 화장실도 갔다 오셨잖아요.
6: 급하게
4: 클린하게.
6: 갔다 왔어요, 급하게.
4: 아까 클린 버전을 했더니 몸도 클린해야 된다고 갔다 오셨어. 네네네.
5: 그렇습니다. 커피를 네. 라지 사이즈로 한 컵 먹었더니.
4: 저도 한 컵을 마셨더니.
5: 그렇습니다.
4: 자, 나도 한때는 왕자님, 네. 공주님이었다. 엑스에게 네. 받았던 최고의 대접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5: 네.
4: 지혜진님, 늦은 점심 먹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주제가 클린해서 먹으면서 오늘 식사하면서 듣기 괜찮겠다 했는데 역시나 코딱지 손톱 다 나오네요. 재밌게 들으면 맞점할게요.
5: 아유,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네. 두 대가 뭐 그렇죠 뭐. 네. 자, 1111번님 네. 친구들과 술 마시다가도 제 집에 바퀴벌레 잡아준다고 택시 타고 와서 잡아주고 가던
6: 이야.
4: 전 남친이자 현 남편. 그때가 그립네요. 이제는 벌레도 살아야 된다고. 벌레가 절 더 무서워한다네요.
5: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쟤도 살아야지.
4: 벌레가 보면 여보가 더 커. 얼마나 무섭겠어. 아유 진짜 빨리 피해 여보 숨어있어.
5: 제가 봤을 땐 다리 수도 적고 더 무섭게 생겼다고 당신이.
4: 자, 9078번님.
7: 네, 여친은 제 가발을 항상 정성스럽게.
4: 이게 뭐야?
5: 진짜 사랑이다.
4: 이게 무슨 일이야?
7: 자, 들어보세요. 자, 여친은 제 가발을 항상 정성스럽게 빗질을 해줬습니다. 삼겹살 집에서도 분식집에서도 주위 시선을 신경 안 쓰는 모습이 참 감동이었어요.
4: 아, 지금 이덕화 선배님이 문자 보내주신 건가요?
7: 빠꾸시 아니에요?
4: 빠꾸시
7: 아니야?
4: 어떻게 된 거예요?
5: 아니 그런데 누군가의 컴플렉스조차도 사랑해줄 수 있다는 거, 감싸줄 수 있다는 거.
4: 아, 근데 이거를 빗질해주는 건 좋은데 네. 왜 삼겹살집, 분식집, 그 사람들 많은데 네. 이렇게 일부러도.
5: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서 빗질해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7: 거기서 해줬대요.
5: 아, 거기서 해줬다고?
4: 자기야 땀나는 것 같아. 일로 와봐. 아니야 안 해줘도 돼. 안 해줘도 돼. 이런데
5: 잠깐 벗어봐.
7: 잠깐 벗어봐.
4: 잠깐만 여기 기름 튀었잖아. 일로 와봐.
5: 아 진짜 그 뜻이에요 지금?
7: 그 뜻이야.
5: 아 와. 대박이다.
4: 아 정말
7: 이건 사랑이다. 이건 사랑이에요.
4: 자, 이동욱님.
5: 제가 키가 작아서 키높이 신발을 신거든요. 여친이 모임에서 식당 정할 때마다 신발 벗고 들어가는 곳인지 아닌지 먼저 찾아봤어요. 제 키높이 신발을 절대적으로 지켜주던 그 여친. 그때 진짜 고마웠어요.
4: 와 이것도 사랑이다.
5: 이것도, 그렇지.
7: 이거 사랑이야. 저는 오히려 반대로 약간 썸을 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신발 벗는 식당을 갔는데 계단에서 내려오시더라고요.
4: 높은.
7: 그래서 그때
4: 자유로드롭 내려오시지.
7: 예, 마음이 싹 정리가 됐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남자친구를 배려한다는 거는 천사예요.
5: 아,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 해보려고 일부러 벗는 신발을 예약해서 혹시 진짜 키가 큰 맞아. 건지 진짜 작은 건지 테스트도.
4: 근데 이건 사랑이죠.
5: 이건 사랑이죠. 네. 6933님 왕자는 고사하고 머슴 대접도 못 받다 본 저.
7: 아이고야.
5: 사연 듣는데 부러워서 쓸 말이 없네요.
7: 지금 모태 솔로신가요?
4: 아, 지금 솔로분들이 지금 왜냐면 두댕이들 중에 솔로분들이 은근 많으세요.
7: 꽤 있어요.
4: 네. 나중에 우리 솔로 특집을 한번
7: 하자.
5: 아, 좋네요.
4: 예.
5: 상상 속에 이런 거 있잖아. 상상 속의 여자친구.
4: 그래 우리 한번.
5: 내가 꿈꾸는 여자친구.
4: 우리 주작 댓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예 대놓고
7: 챙겨 드릴게요. 우리가 솔로분들도
5: 신춘문예처럼.
4: 그래 봅시다.
5: 네네네.
4: 자, 9115번님.
7: 대학 CC로 사귀던 전 남친이 정말 사랑꾼이었어요. 제가 새 구두를 신고 와서 뒤꿈치가 벗겨져서 피가 난 적 있는데 밴드 붙여주고 자기 운동화 벗어서 저 신겨줬어요. 남친은 제 구두를 신고 비틀비틀 걸어다니던 그런 사랑 받아본 저는 공주였어요.
4: 그래. 엽기적인 그녀의 이상으로 나오잖아.
7: 전지현 씨랑 차태현 씨가 신발을 서로 바꿔신잖아.
4: 그래 맞아. 마글 마글 마글 이 음악 나오면서.

0: 음악이었나? 그 음악 나와. 맞아요. 아. 이 음악 나오면서 막 발랄하게 막 뛰잖아요. 그거 아마 따라 하셨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1: 이때 당시 그래서 여자친구들이 신발 바꾸는 테스트 요거 아, 많이 했어요.
2: 요거 일부러.
0: 그래. 일부러. 저도 그거 해본 적 있어요. 예. 아. 전 남친이랑. 그 남자친구가 운동화를 딱 줬는데 너무 뜨거워. 아.
1: 축축하고
0: 운동화가 아주 습하고
1: 고단했다. 그 사람도 혹시, 고단했어.
2: 혹시 열심히 산 분이에요.
1: 고단했네.
2: 혹시 그거 아세요? 냄새 많이 나는 분 중에 예전에 미신처럼 10원짜리 동전 넣어갖고 다니시는 분 있었어요. 깔창 밑에 냄새 먹는다고 10원짜리 동전이. 근데 신었는데 동전이 들그덕 나와.
0: 들그덕. 동전이 살아 있어. 옆전이 돼 있어. 옆전.
2: 아, 1020님. 전 남자친구는 저랑 김밥을 먹으면 꼬다리 부부는 못생겨서 여자는 먹으면 안 된다며 꼬다리는 본인이 다 먹고 예쁘게 잘린 김밥은 저 다 줬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근데 원래 꼬다리 부분이 제일 맛있긴 한데
0: 그래, 맞아.
2: 저를 생각해주던 마음이 자상했던 기억이 나요.
0: 그래 그래.
2: 내가 볼 때는 큰햄. 큰햄.
0: 약간 그거 같은데 어른들이 치킨 먹을 때 아이 날개 먹으면 바람이 안 돼. 줘봐 줘봐. 아이, 날개가 제일 맛있잖아.
2: 이런 거 이런 거 얼마나 맛있어요.
0: 제일 맛있어.
2: 제일 맛있는 데인데.
0: 목 부분 먹으면 뭐가지 비뚤어져.
2: 저, 뭐 쫄깃쫄깃하지 또.
0: 줘봐 줘봐. 그 내가 먹을게. 엄마가 먹을게.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2: 아니 안심은 줘. 안심은 나.
0: 안심 줘. 아 그래도 뭐 아름다운 기억이니까 네네네.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2: 그렇습니다.
0: 자 그럼 나도 한때는 왕자님 공주님이었다. 두댕이들 사연 받고 있습니다. 솔로인 두댕이들 힘내시고요. 자 그럼 우리 나비씨 노래 듣고 와야죠. 나비 피처링 크라운제이의 마음이 다쳤어.

0: 나비 피처링 크라운 제이의 마음이 다쳐서 듣고 왔고요. 네. 나도 한때는 왕자님 공주님이었다. 사연이 안 오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아, 두댕이들 굉장한 대접을 받고 사셨던
1: 그러니까
2: 다행입니다.
1: 너무 좋아요. 네.
0: 5104번님.
3: 고등학교 때 만나던 남친이 학교할 때마다 매일 버스 정류장에서 장미꽃 한 송이씩 들고 기다렸어.
0: 너무 귀여워. 다른 친구들도 다 볼 거 아니야.
2: 와 진짜 버스 안에 있는 친구들이 다 쳐다봤겠다.
0: 다 쳐다보지. 와 제가 제일.
2: 와 진짜 공주 대접이네 이거.
1: 이거 진짜 용기가 필요한 건데 그렇죠.
0: 그래. 2869님.
2: 엑스이자 현재 진행형 공주 대접 인증합니다. 그동안 남인가 편인가 했는데 아 남편이란 얘기죠. 아 마음 좋아졌어요. 두대 덕분에 오늘 저녁 반찬 좀 신경 써줘야겠습니다.
1: 진짜 인증 그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0: 사랑한다 공주님.
2: 공주님
0: 알았지 사랑한다 공주.
2: 아, 말 끝마다 다 공주를 붙이시네요.
0: 오늘은 못 들어가 공주.
2: 술 먹고 있어 공주.
0: 오늘 알아서 육아해 공주. 제가 지은 거고요. 자 근데 대화가 다 2025년도까지인데 최근에는 공주란 호칭을 좀 안 쓰셨나 봅니다.
2: 급격히 떨어졌나 봐요. 2026년.
0: 아니면 작년 이후로는 연락을 서로.
1: 예 어떻게 된 거죠?
0: 톡을 안 보내셨나?
2: 네.
0: 다 2025년이에요.
1: 2025년에서 멈춰 있어.
2: 네네네.
0: 어떻게 된 거지? 진짜로 그 뒤로 집에 안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2: 네, 후속 보도를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0: 1062번님.
3: 제 전남친은요 산꼭대기에서 제가 벌에 쏘이자 이거 빨리 응급실 가야 된다면서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저를 업고 하더라고요.
0: 어머.
3: 그 남친 해병대 출신이었는데 바닷가 가면 전복도 따주고 그랬어요. 잘 사니?
0: 어머!
2: 와 너무 대단하다. 이거 쉽지 않은데.
0: 아니 산 꼭대기에서 어떻게
2: 와 이게 정말 무슨 영화 같은데 전쟁 영화에서 자기 동료 업계
0: 라이언 일병
2: 네, 부하기 같은 것처럼
0: 와 내려가는 게 더 힘든데 진짜
1: 이분이 해병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0: 바닷가 가면 전복도 따주대요.
2: 야.
0: 와 산과 바다에 강했던 분인데 왜 헤어졌을 거라.
1: 그래.
0: 왜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헤어졌을 거라.
1: 그러니까.
0: 너무
2: 궁금하죠. 9631님. 대학교 때 그 오빠 썸 탈 때 지나가는 얘기로 집 가는 길이 좀 무섭다 했더니 집 가는 길 무섭지 않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얘기해줬죠. 사실 그 길 완전 발디밝은 먹자골목 골목길이었는데 겁나 안전했었는데 대화 더 하려고 매일 돌아가던 길 덕분에 따스웠습니다.
1: 귀엽네.
0: 썸 탈 때
2: 번화가 환한데 가면서
0: 환한데 네. 저기 막 시계 돌아다니고 있고 막 하는데 9399번님 그 시절 저는 음료수 뚜껑은 따본 적이 없었어요. 아야 한다고.
1: 아야.
0: 오늘날 제가 뚜껑 좀 열어달라고 하면 이제는 남편이 된 전남친은 고무장갑 끼면 뭐든 다 열린다고 합니다. 아 여보 일로 와봐. 몰랐구나. 자 장갑 끼고 하면은 다 딸 수 있어. 응. 딸 줄 알아야지. 나 없을 때 어떡하려고 그래.
1: 강하게 키우고 계십니다. 강하게 커야 돼요. 예.
2: 아, 이렇게 변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0: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1: 사랑은 변하는 거야.
0: 네. 6519번님.
3: 85년도에 블랙스커트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남친과 남산에 갔는데요. 벤치에 앉으려고 하니까 손수건이 없네 하면서
2: 뭐야 잠깐만.
3: 뒤에가
2: 손수건이 없네.
3: 없네. 자기의 양말을 벗어서 깔아주던 엑스. 너무 앉기 싫어서 걷자고 했어요.
2: 아까 영미 씨 얘기한 것도 이것도 또 뜨끈해. 앉았는데.
1: 그래, 아주 뜨끈.
3: 이분도 많이 그래. 고단하셨을 수 있어요.
2: 촉촉해.
0: 방금 삶아 올린 것 같아. 삶아 올린 것 같은 뜨끈한 거.
1: 김이 모랑모랑 날 수 있어. 김이
0: 여자는
1: 모랑모랑.
0: 또 여기 엉덩이가 따끈해야 되거든.
2: 이렇게 멀리서 보는데 아지랑이가 살짝 있어. 올라와.
0: 날 위한 배려. 얼마나 좋아.
1: 야 배려가 너무 감사합니다.
0: 노래 듣고 올게요. 플레어 유해 너의 계절이 찾아와.

0: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플레어 유의 너의 계절이 찾아와 듣고 왔고요. 나의 X 이야기, X에게 받았던 최고의 대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최고의 사연 뽑아볼까요?
1: 오늘의 최고의 사연은요. 여자친구가 언제 어디서나 가발을 정성으로 정성을 다해서 빗질해줬다는 사연을 네. 보내주신 9078 왕자님 축하드립니다.
0: 네. 왕자님 축하드려요.
1: 왕자님.
0: 왜냐면 오늘 왕자님 사연이 좀 희귀했거든요.
2: 아, 맞아요. 그렇죠.
0: 근데 또 봐봐, 가발을 정성껏 빗겨.
2: 가발은 원탑이에요.
0: 예. 네.
1: 오빠 잠깐 벗어봐, 빗겨줄게.
0: 벗어봐. 삼겹살집에서도 분식집에서도 신경 안 쓰고.
2: 네.
0: 이게 사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께 칼국수 세트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나의 X 이야기 함께했고요. 두 분 네. 어떠셨나요?
1: 즐거웠죠 뭐.
2: 잠깐만요. 아, 진심이에요?
0: 또 진짜, 몸이 건조해졌네.
1: 진짜로
0: 너무
1: 아니야.
0: 건조하다. 그래 정말. 봐봐. 이현우 씨 라디오밖에 없다니까.
2: 그러니까 영, 토크 영미야. 콘서트 한다니까.
0: 아, 됐어. 아유 가요 가.
1: 아유.
0: 가라 아주 가라. 찍고 찍고 돌고. 아, 찍고 찍고 돌리고.
1: 안녕히
0: 계세요.
1: 가요 이렇게 가요 안녕.

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1: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2: 중화역 가까이
3: 새집이 라온.
2: 기다려온 서울 새집
3: 드디어 라온.
2: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3: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2: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4: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5: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애니메이션 알라딘에서 자스민 공주가 불렀었죠. 나오미 스컷의 스피치리스 듣고 오셨고요. 0898번님, 주차하고 내리려고 했는데 공주님 노래가 나와서 다 듣고 내려야겠습니다. 오늘도 2대 출첵 완료!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숙님, 아, 두 분 가시고 나니까 영미 씨 너무 쓸쓸해 보여요. 그쵸? 친구들 와가지고 집에 놀러 와가지고 왁자지껄하게 수다 떨고 놀았는데 갔어. 다들 일 있다고 갔어. 지금 혼자예요. 하지만 전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부터 우리 두댕이들이랑 같이 수다 떨고 놀면 되니까요. 박효정님, 어제 순디가 청취자가 춥다고 하니까 있긴 부러졌어요. 영미 씨가 순디에게 한수 가르쳐 주세요. 왜? 너무 잘했는데? 춥다고 하면 당연히 호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뒤에 어떤 분이 지금 이 마이크 쓰시죠? 나 항시 미안해. 늘 미안하다고. 우리 배철수 선배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선배님한테 인사드릴 때 표정이 안 좋으셨나? 그래서 항상 이문세 선배님이 가글을 하시나 보다. 5973번님, 아우 냄새. 저희 방송은 그런 방송이에요. 4D 효과가 좀 있어요. 귀로 듣는데 이상하게 냄새가 나. 그런 방송입니다. 윤성원님, 언니 혹시 현타 왔어요? 아유, 현타가 뭔 말입니까? 저는 현타 같은 거 안 오는데요? 네, 자 그러면 성대를 갈아 끼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 시험을 여는 완벽한 하루. 음악이 그렇게 좋다지요. 그 좋은 음악 들으려고 4시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저희 집도 잠깐 들러주세요. 음악 맛집 완벽한 하루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맛집의 앞집. 미니 게시판으로 이상권님께서 의혹을 하나 제기해 주셨네요. 두대와 완하, 요즘 사바사바 교감이 있었나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음악 맛집에 대한 존경의 표현, 흔히 오마주라고 하죠. 그런 마음이고요. 맛집에서 나오는 콩고물 주워 먹을 생각, 조금, 아주 조금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참고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순디는 아직 오질 않았네요. 차라리 보지 않겠다라는 뜻인가요? 한 번쯤 초대해주면 제가 당장 건너갈게요. 오빠 연락만 주세요. 자, 오늘 말이 좀 길어졌네요.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막으로 스며들어 가슴을 축축하게 전율시킬 오늘의 음악 지금 딱 보내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해둔 곡은 김민정님이 신청하셨네요. 가을에 어울리는 곡으로 신청해봅니다. 코디 프라이의 포토그래피.

맛집의 앞집, 드뷔시의 달빛을 차용한 곡이죠. 코디 프라이의 포토그래프 듣고 오셨습니다. 김민정님의 신청으로 들었고요. 가사가 그러네요. 잠시만 기다려줘. 사진을 찍고 그 안에 살 수 있게 하는 마법의 필름을 찾을 때까지. 아, 너무 좋네요. 0220번님, 대박, 음악 너무 좋아서 심멋, 심장이 멎는 쓰러질 뻔, 쇼팽 피아노 독주곡 발라드 4번인 줄 알았어요. 가끔 클래식 곡도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분도 뭔가 클래식을 좀 즐겨 듣는 식자층이신가 봐요. 우리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우리 두 대에 좀 약간 면을 좀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식자층처럼 글을 적으셨는데 대체 그 곡은 어떤 음악일까요? 실제로 있는 음악인가요? 보내주세요. 쇼팽 피아노 독주곡 발라드 4번 어떤 곡인지 좀 보내주세요. 전미경님, 노래가 가을가을하네요. 가을 햇살 속으로 떠나고픈 오후입니다. 참고로 저는 출근한 지 30분 됐어요. 뭔가 좀 낮과 밤이 좀 뒤바뀌신 분인가 봅니다. 이제 출근을 하셨다고 하네요. 예. 저는 이제 곧 있으면 퇴근하는데 네, 놀린 거예요. 네, 이제 20분쯤에 저는 육아 출근합니다. 육아 출근. 자, 그럼 밤양갱 오케스트라 버전 지금 신청하신 분이 또 계시네요. 6798번님, 동화 같은 분위기 이어가 보아요. 밤양갱 오케스트라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노안이 와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재밌게 웃기려고 문자 보내신 줄 알았어요. 약간 맨발의 청춘 오케스트라 버전 알려주세요. 어쿠스틱 버전 들려주세요.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여러분들이 코믹하게 문자를 보내주신 줄 알았는데 진짜로 있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의심해서 죄송해요. 내가 의심병 환자라서. 자, 밤양갱 오케스트라 버전 듣고 올게요.

0: 네, 맛집의 앞집 비비의 밤양갱 모스트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이어서 온 앤 오프 바이 마이 몬스터 듣고 왔습니다. 라이마니노프 교향곡 2번 3악장 아다지오 테마를 샘플링했네요. 제가 또 듣는 귀가 열려 있어가지고 한번 들으면 또 알거든요. 라흐마니노프 유명한 사람이죠. 뭘 자꾸 많이 달라고 하는 친구예요. 네. 약간 맥시멀리스트? 라고 할 수 있죠. 김정아님, 세상이 너무 고품격이다 라고 하셨고요. 김강원님, 제플리의 오케 곡들 삽입 작업 좀 해야겠어요. 좋다 라고 하셨고요. 6681번님, 저 오늘 연차라 등산하고 하산 중인데 가을산 나무숲 사이에서 듣는 두대 음악 감상 너무 좋네요. 귀가 가을가을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맞아요. 그 산 알록달록 요즘 너무 예쁘잖아요. 그냥 보고 있는 거 너무 예쁜데 감히 저는 등산할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6681번님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자, 저희가 이렇게 음악 맛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레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캡슐 톡톡 코카리스에서 진주 캡슐 앰플, 제천 자연 방목 흑염소 솔미 흑염소에서 흑염소 진액,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뛰에서 롤 스크린, 굿즈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3: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0: 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이제 3, 4부 광고주님들 소개를 할 시간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아까 그 상순 DJ님의 그 이거 따라했더니 박지연님께서 아 마이크가 불쌍해진다. 김현정님 마이크 사갔죠. 김동현님 재배원 텔디가 쓰는 마이크인데 냄새나서 어떡해요 라고 지금 마이크 걱정을 지금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마이크는 건재하다. 마이크 잭슨 잠시 한번 모셔볼게요.
4: 화이트야 아크메리 동탄 10월 오픈 예정. 오뚜기 가래! 눈에 화가 나 있어봐. 주식회사 헤리즈 하부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브람스 안마의자 샘표식품 주식회사 IS 동서

유한 책임 회사 음주 후에 치매 때리 주식회사 이비가 부드 김정원님 아 광기는 진짜 제대로네요. 저 여기에 제 온기에 더불어서 지금 침까지. 네. 자 그럼 끝곡으로 우리 잭슨 오빠 노래 듣고 끝을 낼게요. 마이크 잭슨의 배드 들려드리면서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린 내일 또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첨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1: 소찬이,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에서 방송됩니다. 가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FM 4U.
1: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펼쳤는데 누군가 문장 하나에 연필로 줄을 그어놨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구절도 아니고 이야기가 크게 바뀌는 대목도 아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부분에서 잠시 눈이 멈춥니다. 대체 무엇이 마음에 남았기에 밑줄을 쳐둔 걸까?

수잔 베가 Book of Dreams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회백연 성슬입니다. 아, 목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탱크님께서 와, 도서관 가본 지 정말 오래됐네요. 저희 회사에는 작은 공간에 이제 카페 겸 도서관으로 운영되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간혹 들러서 책을 읽는데 연필로 밑줄을 그어둔 걸 보면서 자세히 읽어보고 기억해놓곤 한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빌려 있는 책, 누군가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 사실 해놓으면 안 되죠. 모두가 같이 보는 책이니까. 아, 근데 어쨌든 뭐 헌책방에서라도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메모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어? 이 사람은 뭐 어떤 데서 뭔가 이렇게 영감을 얻었을까 좀 궁금해서 쳐다보게 되죠. 요즘에 또 책방 같은 데도 이렇게 독립서점 같은 데 가보면 사장님들이 이렇게 일일이 메모를 붙여놓은 것들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아, 이분은 어떤 걸 느꼈을까? 책을 읽기도 전에 그런 게 또 궁금해지기도 하죠. 그 같은 뭐 영화 같은 걸 작품을 보고도 누구는 뭐 어떤 이야기를 하고 결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배우였던 연기에 대한 얘기를 혹은 표정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같은 작품을 보고 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또 재미가 있는 거죠. 이게 보면 그날의 뭐 기분이나 살아온 경험들이

0: 감상에 섞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이 경험과 기분 이런 것들은 어제의 무엇과 또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오늘 2시간 우리만의 또 경험들을 쌓아가 보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문자창 열려있어요. 샵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유튜브 창 오셔도 함께 하실 수 있죠.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유튜브 창에서 검색해 주시면 스튜디오 모습 보시면서 방송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까망님은 오늘 우리 새로운 코너 시작되는 거 알고 치과 얘기 주신 걸까? 그렇게 그지 않을까? 아, 그렇게 믿을게요. 네. 오랜 금사기님이시기 때문에 이 표현이 안 돼. 오랜 금사기님이시기 때문에 네. 알고 이제 주셨을 수도 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목요일에 새로운 코너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제 첫날인데 여러분 이제 구강 건강에 대한 저희가 이제 또 건강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부터 이 건강 관련된 코너를 좀 하고 싶다 했는데 이렇게 또 예, 인연이 되어서 코너를 하나 또 새롭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코너고요. 첫 시간이고요. 구강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과 우리의 구강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름을 저희가 목요일엔 치카치카. 너무 귀엽지 않나요? 목요일엔 치카치카. 양치와 또 치아에 대해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격주로 목요일 격주로 재미나게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순서에 우리 게스트분들 함께하실 텐데요. 여러분 혹시 치과 관련된 질문들 이런 거 좀 궁금했었는데 구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셨다면 문자창과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미리 남겨주세요. 오늘 시간이 되는 선에서 우리 교수님들과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어머 아 가을엔 하릉 보내죠. 밤새 안녕님. 너무 요즘 약간 가을 분위기 너무 물씬 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밤새 안녕님. 좋아요. 우리 또 자켓으로 통했다. 예. 자 문자창과 유튜브 창 열어두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갈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덮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국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6: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7: 안녕하세요.
8: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7: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8: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7: 완전 좋아요.
8: 연두리.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노마드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정인, 게리 함께한 사람 냄새. 우회 발견이 참 사람 냄새 나는 공간이 있죠. 그런 의미로 아마 신청을 해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노마드님. 정인 씨는 여러분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공영방송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강릉에서는 세계 축제가 열립니다. 엄청 많은 축제가 지금 계속 열리고 있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ITS 세계총회가 또 강릉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개막 첫날 저희가 기념 축하 공연으로 공개방송을 또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우리 정인 씨가 찾아주신다는 거. 강릉 올림픽파크로 오시면 됩니다.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예, 미리 오셔서 이렇게 또 주변 한번 쭉 구경하시고 맛있는 것도 좀 드시면서 배를 채운 후에 5시 반에 딱 착석해서 저희 공개방송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 5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아 밤새한 형이 역시 우리 금싸기들은 이렇게 제가 무슨 아 한마디 하면 모든 걸 다 받아들이십니다. 예, 척하면 착, 착하면 척. 예, 맞아요. 저희 또 9월 22일에 여러분 그 선물 세트가 또 다 이유가 있었다. 우리 치아 관리 잘하자. 뭐 이런 얘기고요. 오늘 우리 오바리드 와 사루비님 사루비아님은 익선동에 계시구나. 오 여기 너무 분위기 좋지 않나요? 사촌 동생과 함께 지금 피맥 중이시래요. 피맥 가을날 그것도 평일에 한낮에 피맥을 익선동에서 좋네요. 재미나게 놀고 오시.

십시오. 잠자리님 얼마 전에 이사하셨잖아요. 오늘 퇴근하시고 냉장고 세탁기 예약하고 오셨대요. 아, 새 출발이네 완전. 새 제품 사니까 왠지 신혼집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앞으로 못해도 한 10년은 써야겠죠. 10년 한 15년은 씁시다. 20년은 좀 어려운 것 같고 15년은 씁시다. 아, 요즘 진짜 가전제품 너무 비싸잖아요. 새 제품을 샀다면 15년은 쓰자. 아, 물론 예, 더 일찍 바꾸고 싶으시면 바꾸셔도 됩니다. 잠자리님. 아니 꽃다니 오늘 진짜 어쩐 일로 이렇게 일찍 오셨나 했더니 소통의 날이라는 게 있나 봐요. 소통의 날 행사로 학교를 안 가셨대요. 1년에 딱 한 번 있는 날. 오랜만에 여유롭게 아, 타 학교 선생님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오 같은 계통에 또 계신 분들과 이제 또 이야기를 나누면 또 뭐랄까 동질감도 느끼고 또 약간 좀 사소연도 서로 하고 예, 좀 힘든 부분들도 서로 잘 아니까 오, 소통이나 이런 건 분기별로 한 번씩 있으면 좋겠는데요. 소통에는 산책하며 가을을 느끼고 왔습니다. 오발 들을 준비 끝이라고. 아, 오늘 또 잘 오셨네. 오늘 또 새롭게 2부 순서에 저희 신규 코너 시작되잖아요. 꽃담님. 궁금하신 사항, 치아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2부 순서에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드론이 지금 가족분들이랑 여행 중이시구나. 그 어제 사진 봤는데 누구시지? 네, 뒷모습이 헝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아드님이 우리 윤재군이 좀 자주 나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예. 전화 주진 마세요. 예, 섭섭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생각보다 좀 예, 되게 걱정했거든요. 아버님을 아드님을 이제 군에 보내는 아빠의 그 마음을 한번 보내주셨었는데 아 걱정했어요. 예, 좀 힘들지 않으실까. 근데 뭐 걱정이 안 됩니다. 이제 재미나게 추억 많이 만들고 복귀하십시오. 드로님. 오늘은 신청곡이 없나요? 오늘 꼭 제가 띄워드리고 싶었는데 예. 고민해보시고 남겨주시고 그 지금 춘천에서는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진행 중이죠. 어제 시작을 했고 이번 주 일요일까지 예. 진행이 됩니다. 막국수랑 닭갈비를 같이 먹는 천국과도 같은 공간이구나. 아치님과 우리 국종쌤 또 춘천 계신 분들이 어제 공연 사진들을 좀 많이 주셨어요. 근데 여기 되게 무대를 오 신박하게 만드셨네. 그 소하천 아까 하천 위에 무대를 띄웠어요. 그래서 하천 양쪽에 이제 객석이 있고 아마 그리고 그 무슨 그 점포들도 쭉 이렇게 형성이 됐겠죠. 그리고 그 하천을 가로질러서 무대가 설치가 돼서 그 공연하시는 연주자분들이 이제 양쪽의 관객분들을 보시며 공연을 하게 되는 구조인 것 같아요. 지금 오 또 새로운데요. 어쨌든 또 우리. 오발 가족들 우리 김다함 씨와 송두용 씨가 활동하는 한다두 밴드가 어제 또 그 무대에 올랐다며 이렇게 또 반가운 소식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한다두 노래 원하신 분이 또 계셨거든요. 한 곡 들을까요? 커피가. 거품이 가득한 역시 본업할 때 제일 멋있었다는 이야기 전해드리며 노래 듣고 옵니다.

괜히 반갑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오발 가족들이 또 연주한 네. 한다두의 커피가였습니다. 가사도 참 재밌고 국악 퓨전 국악 네. 버전의 노래였습니다. 그렇죠. 국악과 K-팝이 합쳐진 것 같다. 아까 이제 또 우리 김다함 트리오, 우리 한다두 밴드의 그 딱 색깔이 아마 그런 쪽이죠. 가사와 멜로디가 최고 중 최고다. 여러분 많이 찾아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델리 스파이스 곡을 한 곡 준비했는데 오늘 탱크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노래 전해드리고 2부 순서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 2부 순서 새로운 코너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교수님 두 분 모시고 돌아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유쾌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
5: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잠시만요. 아이고 큰일 났네. 제가 당황했네요 오늘. 네. 자, 오늘부터 격주 목요일마다 우리 가족들의 건강한 미소를 지켜줄 특급 코너가 여러분 함께합니다. 이런 건강 코너를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실현이 됐습니다. 강원 지역에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자, 강원 지역의 우수한 치과 의료인들을 양성하고 첨단 연구를 선도하는

0: 국립거점대학 강원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님들과 함께 구강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여러분, 우리 교수님 두 분 자리 또 찾아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 치과 같이 가기 너무 힘드시죠?

0: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짧게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1: 수아치과 전문의 김혜니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아이들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벌써부터 고맙습니다. 예, 우리 소아치과 전문의 김혜니 교수님. 근데 되게 아이들이 엄청 이렇게 만나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선생님 뵈면.
1: 아 진짜요?
0: 뭔가 이렇게 너무 상냥하시고 잘 네. 웃어주시고 치과가 좀 무섭잖아요. 우리가 네, 아이들 다 갔을 때 이렇게 항상 해맑게 웃어주시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1: 아 네. 아 그리고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애들이 좀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0: 약간 네. 좀 거리감이 좀 덜하군요. 네. 아이들이. 네. 앞으로 우리 김혜니 교수님의 이 활약이 또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또 옆에 또 우리 한 분 더 계시죠.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정이나 치열 쪽에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치아 교정의 이모 저모를 짚어주실 강원대학교 치과대학 치과교정과 전문의 장인산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치과교정과 전문의 장인산입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은 오늘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첫 시간 찾아주셨을까요?
2: 너무 설레가지고 네. 김혜니 교수님과 한 30분 일찍 와서 네.
0: 회사 좀 이렇게 둘러보셨나요?
2: 같습니다. 아, 네.
0: 네. 어떠셨나요? 이게 질문지 없던 내용이세요, 여러분? 예, 예.
1: 그냥 계속 편안한... 얘기만 했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예. 두 분은 그 이제 학교에서 자주 뵈세요?
1: 오며 가며 예. 자주 뵙고 예. 이제 연구실이 원래 앞에 있었거든요.
0: 네?
1: 장인상 교수님 좋아해 가지고 예. 오며 가며 인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접점이 좀 이렇게 있으시고. 예. 교수님은
2: 김혜니 교수님 저희 대학의 샤방샤방의 대명사이시죠. 네. 저희 치과대학의 밝은 기운을 이렇게 다 끌어안고 계시는 김혜니 교수님과 오늘 함께하게 돼서 정말 든든합니다.
0: 약간 저기 죄송한데요 교수님 네. 그 아롬이 닮았다는 얘기를 좀 혹시
1: 아롬이? 네. 감사합니다. 네.
0: 만화 캐릭터 좀 닮으셨다는 얘기를
1: 만화 캐릭터 닮았다는 네. 얘기 막 그렇죠? 들어져 있어요.
0: 네. 네. 예, 뭔가 좀 친근한 느낌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어요. 예, 자, 여러분, 어떤 저희가 이제 매주 격주 목요일마다 여러분께 구강 건강과 관련된 상식을 전해드리는 코너를 마련을 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을 지금부터 문자창과 유튜브 창으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선생님과 함께 또 질의응답을 하면서 여러분 궁금하신 부분들도 같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문자창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유튜브 창 오셔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우회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좀 가볍게 이제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그 오늘 제가 이제 새로운 코너가 시작된다고 했더니 여러 문자들을 좀 주셨어요. 근데 아까 평생 스케일링만 받으시고 구강 뭐 검진 관련된 건 전혀 받은 적이 없다시는 분이 계셔서 다들 좀 놀랐거든요. 그래도 괜찮나요, 선생님?
2: 스케일링 받으셨으면 검진을 같이 받으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0: 그래서
2: 그리고 스케일링을 매번 받았다는 거는 그래도 치아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거니까 다른 분들보다 관리를 안 하는 듯 하면서도 하신 게 아닐까.
0: 아, 알고 보면. 예, 까망이 그렇다고 하시네요. 예. 자, 오늘 저희가 첫 주제를 좀 정해봤어요.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과 처음으로 나눠볼까 하다가 또 아이들을 키우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 아이의 치아 건강 첫걸음이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아이들 이제 태어나고 언제부터 치과를 데려가도 되는지 언제쯤부터 가도 되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그 유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릴 때 유치 이게 어차피 빠질 유치인데 이때도 좀 건강 관리를 해줘야 되나 치과를 가야 되나 이런 궁금함들을 좀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김혜니 교수님?
1: 유치가 이제 어제 빠질 건데 이걸 뭐 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유치가 나중에 나오는 영구치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치 관리 진짜 중요하고요. 이게 유치가 나중에 영구치가 나올 자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해서 네. 유치가 너무 일찍 빠지면 주변 치아들이 그 빠진 자리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서 네, 나중에 영구치가 나올 공간이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제때제때 잘 관리해 주시는 거를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0: 그럼 당연히 이제 그 치아 배열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가지런하지 않고
2: 부정교합이 네. 생길 수도

0: 아,
1: 있고,
0: 예.
1: 네, 턱이 자라는 시기니까 그런 것들이 또턱 성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어릴 때한 번쯤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죠.
0: 시기가 좀 있어요. 아이들이 꼭 가야만 하는 시기 태어나서.
2: 일단 저희가 이제 첫 유치가 나오는 한 6개월쯤부터 아니면 이제 돌잔치 할 때쯤 이제 돌 무렵쯤에 처음 치과 가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는 있고요. 근데 이제 그때를 많이 놓쳤다 하시면 저희가 18개월쯤 되면 이제 영유아 구강 검진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0: 무료고요?
2: 네, 무료고. 네. 이 시기에 이제 유치가 잘 나고 있는지 뭐 이런 거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처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이게 아이들 키우시다 보면 어머님들이 생각을 잘 못 하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좀 주변에서 좀 알려주기도 하고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아, 6개월 혹은 이제 늦어도 첫 돌 때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는 게 좋구나 알고 계시면 여러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아이들 그 6개월 혹은 뭐 1년 돌 된 아기들이 가면 뭔가 아이들도 그 분위기에서 공포를 좀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교수님?
2: 아이들이 그때는 진짜 너무 무서워하고 사실 그 체어라고 해서 치과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무서워하고 거기에 혼자 올라가면 저희가 폭풍 칭찬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려운 친구들은 보호자분이 이렇게 안으신 상태로 니투니 검진이라 해서 저에게 이렇게 눕힌 상태 그리고 어머님은 안아주신 상태에서
0: 아, 선생님과 어머니의 무릎이 이제 닿은 상태로
2: 네 그렇게 검진을 하고도 있어서 언제든지 와주시면은 아이가 최대한 힘들지 않게 검진해드릴 수 있습니다.
0: 그럼 선생님 가장 어린 영유아 검진하셨던 혹시 기억 있으세요? 가장 어린 친구면 몇 개월 정도?
2: 저희 그 제가 직접 본 환자는 아닌데요. 생후 5일쯤 된 네 환자가 선천치라 그래서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가 하나 있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검진을 하러 온 환자가 제 기억에 제일 어렸던 것 같아요.
0: 아 선천치라는 건 그럼 치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2: 네 태어났는데 이제 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0: 그럼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해요?
2: 이제 그거는 이제 수유할 때 좀 방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이제 흔들리거나 하면 뽑아주고 있습니다.
0: 네. 어머님들이 많이 놀라시겠다.
2: 네,
0: 처음에 그쵸. 아기를 만나면
2: 네, 그렇죠. 네. 그렇죠.
0: 근데 이제 뭐 후에 이제 치료를 하고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거죠.
2: 문제.
0: 선천치는. 네. 그렇군요. 아 저희가 질문이 조금 왔는데 아 스케일링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청취자분께서 한 10년에 한 번씩 지금 스케일링을 받으신다고 해서 어쨌든 뭐 치석 제거와 염증 치료 뭐 같이 병행하자는 얘기로 오늘 들으셨다고 합니다. 꽃다님께서는 어른인 저도 치과가 무섭습니다. 치과 선생님이 제 치아는 진짜 무른 치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치에 취약하다고 하는데 무른 치아? 어떤 게 좀 다른 거예요 선생님 혹시?
1: 아마도 충치가 생기기 쉬운 치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람마다 충치가 잘 생기는 분들이 계세요.
0: 오.
1: 네, 뭐 여러 가지 뭐 침 성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충치가 잘 생길 수도 있죠.
0: 그럼 조금 자주 네. 병원을 방문을 하시는 게 좋겠군요.
1: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또 나이가 들어서 잇몸은 튼튼하신 경우도 있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진료 받으시고 관리하시면 됩니다.
0: 잇몸이 튼튼하면 임플란트 받을 때 좋나요, 선생님?
1: 임플란트를 안 하실 수도 있고. 네. 하시더라도 네. 튼튼하게 쓰실 가능성이 많죠. 네.
0: 잇몸 건강이 중요하군요. 네. 예. 자, 오늘 우리 교수님 두 분 모시고 목요일엔 치카치카 첫 순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의 이제 국립 거점 대학이죠. 강원대학교 치과대학 전문의로 계시는 소아치과 전문의 김혜니 교수님, 또 치과교정과 전문의 장인상 교수님 두 분 모시고 여러분 오늘 첫 코너 목요일엔 치카치카 나누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을 듣고 마저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까 하는데 제가 오늘 노래를 한 곡 좀 준비해봤어요. 선생님들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예, 그 Five Seconds of Summer의 Tip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1: 제목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한번 오늘 한번 만나보시고 네. 나중에 또 병원이든 학교에서 이렇게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ip 예, 만나보죠.

0: 장혜상 교수님께서 제 마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노래 나갈 때 노래 잘 못 들어요. 잘 못 들어요. 예. 아, Five Seconds of Summer Teeth라는 곡 이제 오늘 퇴근길에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소아치과 전문의 김혜니 교수님과 치과교정과 전문의 장인상 교수님 두 분 모시고 우리 구강 건강 상태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질문을 좀 주셨는데 아까 니투닛 그 저기 치료 그 검진 얘기해 주셨었잖아요. 김혜니 교수님. 아, 너무너무 무서운 어른도 그렇게 검진해 주실 수 있냐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1: 아, 맞아. 그건 조금
0: 좀 서로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1: 예, 그쵸. 네. 조금 네.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0: 아, 이렇게 네. 웃으면서 안 된다고 딱 거절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어렵다. 그리고 아, 치과가 진짜 너무 무섭다. 그래서 치과랑 좀 친해지고 싶은데 라는 얘기를 주신 분이 좀 계셔요, 지금.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께서 진료 보시면서 아, 정말 왜 그 진짜 너무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께 혹시 주시는 뭐 이런 팁이나 조언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진료 보실 때 특별히?
1: 저는 소아 어린이들 대상이기는 한데 치과 너무 무서워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치과를 좀 이렇게 자주자주 오라고
0: 아, 더 자주
1: 네, 불러서 오자마자 바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와서 거울만 보고 가고 오늘은 와서 의자에 한번 올라가 보고 오늘은 와서 풍선 하나 불어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점점 친해지는 과정을 겪으면 아이들이 아 여기가 좀 무서운 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조금 더 마음을 여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혹시 장인상 교수님도 혹시 뭐 노하우가 좀 있으세요?

0: 드세요?
1: 교정과 오는 환자들은 치과 오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서.
0: 그치, 약간 어떤 자발적인 게 좀 있죠.
1: 네,
0: 교정과는
1: 그냥 매달 루틴하게 오시니까.
0: 그리고 아까 저희 순구룡 님께서 이런 교정 관련된 얘기 주셨었는데 어릴 때 귀찮아서 교정을 안 하셨대요. 근데 지금 되니까 좀 후회가 된다.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인상을 보면 확실히 치아가 좀 가지런하면 인상이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좀 나이를 먹고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1: 아주 좋죠. 네,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 하셔도 되고요. 네. 요즘은 사실 50대, 60대 남자분들도 사실은 많이 오고 계세요. 네.
0: 이게 약간 니즈가 혹시 어떤 방향이 좀 많으세요?
1: 보통 이제 남자분들, 보통 임플란트 하러 오셨다가 이제 임플란트 하기 위해서 봤더니 이제 이가 쓰러져 있다든지 뭐 그래서 이제 이를 해놓기 위한 교정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제일 많은 건 사실 앞니가 벌어져서 앞니가 벌어지는 걸 주소로 이제 오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앞니 입이 튀어나온 게 예전에 하고 싶었는데 이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계속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 자녀분들 다 키우시고 뒤늦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분 교정 치료한 거 보고 또 용기 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0: 확실히 좀 어른들이 교정을 하러 오는 건 좀 자발적인 어떤 목표가 있다 보니까 두려움이 조금 덜할 것 같긴 해요. 네. 안 그래도 앞니 벌어진 얘기 살짝 해주셨는데 그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앞니가 좀 벌어져 있는 친구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릴 때 관리가 꼭 필요한 건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우리 보통 아이들이 한참 유치 빠지고 영구치 앞니 올라올 때 앞니가 벌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다치는 경우가 많고요. 위에 송곳니가 올라오면서 공간이 닫히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또 다른 이유에 의해서 송곳니가 올라와도 안 닫히는 경우도 있고 또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간이 너무 크다라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도 안 닫힌다. 이가 올라와도 영구치가 올라왔는데도 벌어져 있다 이러면 사실은 검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치과를 한번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0: 약간 지금 두 분 우리 교수님의 말씀을 좀 종합해보면 자주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럼요.
0: 네. 네. 네, 생각날 때마다 자주 가서 좀 친해지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구강청결제 얘기가 왔어요. 질문이. 이게 쓰는 게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이게 구강 내 유익균까지 사멸시켜서 더 안 좋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어떨까요?
1: 보통 질문하시는 분이 성향이 두 가지죠. 그렇죠?
0: 지금 상상이 엄청, 되는데
1: 네, 엄청 항상 들고 다니시면서 항상 깨끗하게 중간중간 나가서 입을 헹구시는 타입 또 한 타입은 뭐 양치질을 안 하고
0: 최대한
1: 뭔가 안 하고 마지막에 뭔가 구강청결제로 커버를 하고 싶으신
0: 양심상
1: 분. 양심상 그 두 가지인데 김현희 교수님 어떻죠?
2: 이게 이제 일단은 양치질을 그 칫솔로 입솔질을 잘 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제 부가적으로 그거에 부가적으로 청결제를 이제 같이 쓰시는 거는 이제 도움이 너무 될 것 같은데 그거에만 이제 의존을 하시면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나.
0: 오드로님 양치는 기본이라고 합니다. 예, 요거 좀 참고해 주시고 요 질문이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광고를 듣고 와서 몇 가지 질문을 조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샵 2943번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 있습니다.
3: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4: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0: 10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토익은 해커스.
1: 자, 오늘 우리 소아치과 전문의 김혜니 교수님과 치과교정과 전문의 장인산 교수님 두 분 모시고 목요일엔 치카치카 첫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질문 몇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집사님 오셨는데 어금니가 참고 먹을 때 너무 시리다. 병원에서 이갈이 때문이라고 별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치료 방법 없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2: 이갈이 때문에 이가 시리신 거면 사실은 참 치료가 어려운 게 맞고요. 보통 우리가 이가 시리거나 할 때 이 갈린 정도에 따라서 네.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무뎌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1: 익숙해지는 거예요?
2: 네. 이게 이제 치아가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의 일종이기는 한데 신경에 대한 이런 자극 정도가 조금 덜해지면서 보통은 시린 정도가 조금은 둔해지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이제 이갈이를 하시면 이가 많이 마모가 되면서 신경에 조금 더 자극이 많이
1: 그렇겠네요.
2: 가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사실은 정도가 심하시면 이를 다시 씌운다거나 크라운처럼 해서 수복 치료를 한다거나 뭐 다른 보조적인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또 이갈이를 하시면 또 그런 보철물들이 또 손상이 되거나 하실 가능성도 있으니까 개인별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사실은 필요하죠.
1: 그렇죠. 그 네. 진료를 받으시던 병원에서 네. 선생님과 좀
2: 상의를 하시는 게
1: 세심하게 좀 살펴볼 네.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우리 앞니 벌어진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여우의 여신님께서 이제 문자를 주셨는데 어릴 때 치아를 다 빼셔서 가지런하다. 근데 앞니가 요즘 좀 자꾸 벌어지는 것 같아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2: 아마도 여우의 여신님 예전에는 이가 가지런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벌어지는 거는 대부분 잇몸이 상태가 예전만큼 좋지 못하거나 아니면 잇몸이 좀 나빠지는 경우에 네. 치아가 벌어지는 일들이 생기고요. 그 정도를 보고 사실 교정치료해서 도움을 받는 분들도 많으시고 치아 잇몸 관리를 잘 하신다고 하면 치료를 할 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제가 오늘 결론을 내려보면 일단 병원을 자주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치과를 네, 자주 가서 선생님이랑 좀 상담을 받고 요모조모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오늘 시간이 엄청 짧죠? 끝날 시간이에요 벌써. 벌써 퇴근 시간이에요 교수님 두 분. 예. 오늘 어떠셨는지 짧게 좀 소감 말씀해 주실까요?
3: 일단 엄청 긴장하면서 왔는데 네네. 역시 미디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마무리됐고 이제 네. 교수님이랑 같이 와서
2: 적응할 만하니까 가야 되는데
1: 좀 더 계셔도 되긴 하는데 어떻게 예 계셔도 됩니다. 예 어떠셨어요 오늘 교수님?
2: 그 질문 올려주신 거 얘기하면서 또 환자분들이 뭘 많이 궁금해하시나 하는 걸 또 알게 돼서 유익했던 것 같아요.
1: 네. 앞으로 이제 선생님도 기대가 큽니다. 저희 많이 의지하고 구강 건강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도 같이 나누면서 좀 친해지고 싶습니다. 교수님 두 분.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가 아니고 다다음 주 목요일에 또 계속해서 우리 구강 건강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엔 치카치카 첫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강원지역 국립거점대학이죠. 강원대학교 치과대학 소아치과 전문의 김혜니 교수님 그리고 치과교정과 전문의 장인산 교수님 두 분과 함께 첫 시간 나눴고요. 격주 목요일마다 이제 교수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2부 마지막 곡도 치카치카 관련된 나라라 슈퍼보드 김수철의 노래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5시 여러분 다시 오겠습니다. 교수님들 오늘 고맙습니다. 여기 인사해주세요. 카메라에. 예, 감사합니다. 5시에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소찬이,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에서 방송됩니다. 가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3부 첫 곡. 맞아요. 밤 카스테라님. 영화 아마겟돈 OST. 이기도 하죠. 에어로스미스 I don't wanna miss a thing 3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벨루노님. 정말요. 다행입니다. 네, 우리 목요일엔 치카치카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청취자분들께서도 말씀을 주셔서 힘이 납니다. 저희가 오늘 또첫 시간으로 함께 했고요. 매 격주마다 격주 목요일마다 우리 교수님들 모시고 여러분 궁금한 사항들 같이 나누고 또 치과 상식들, 구강 상식들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이름 너무 귀엽지 않나요? 목요일엔 치카치카. 네, 기억해 주세요. 0070번이요. 길게 질문을 주셨는데 왜 그럴까요? 끝났네요.

0: 예, 좀 짧아요. 예, 교수님도 좀 바쁘셔가지고 짧게 이제 전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를 못해드린 질문들 오늘 질문 좀 많이 주셨거든요. 이거 저희가 또 취합해서 교수님들께 미리 전달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같이 만나볼 수 있도록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생각보다 질문이 많네. 여러분 이렇게 궁금한 게 많다니까요. 우리가 나 이렇게 양치만 하고 살아도 되나 이런 것들 많이 남겨주세요. 아이고 꽁보리밤님, 저만 그럼 살짝 알고 있을게요. 저한테만 살짝 고백해 주셨으니까 사연을 이제 기억을 잘 못하실 수 있어요. 우리만 아는 걸로 합시다. 꽁보리밤님, 우리 다음번에 기약하며 파이팅. 5959번님 오셨어요. 7살 아들이 요리 비결을 보더니, 요리 비결? 프로그램 이름인가요? 아이들 뭐 프로그램인가? 두부탕수가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 지금 불이 나게 만들고 있어요. 마음은 급한데 라디오 덕분에 여유가 생깁니다. 좋은 노래 감사해요 해주셨어요. 두부탕수. 오, 건강식이죠. 맛있는 걸 또 안 해요 우리 친구가. 그리고 오늘 방카스타라님, 리디 저 이제 자랑 그만할 거예요. 반성했어요. 어제 자랑하고 기분이가 좋아서 흥분하다가 휴대폰을 놓쳐서 휴대전화 앞유리 나갔어요. 아유 반성 중입니다. 40대가 돼도 철이 없네요. 오늘은 날씨도 우중충해서 김치전 먹으려고요. 아이고 세상에. 지금 그 상태인가요 그러면? 지금 그 상태 전화기로 문자와 채팅창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거예요? 약간 좀 약오르고 막 조금 서운했던 그 마음 제가 다 네, 내려놓겠습니다. 좀 속상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보험 드셨나? 보험? 내일 빨리 가서 네, AS 받으시죠. 받읍시다. 주말까지 끼고 있으면 너무 속상합니다. 김치전 먹고 내일 AS 받고 돌아오세요. 오늘 3부, 4부 순서 여러분 사용과 신청곡으로 함께 이어갑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유튜브 창 오셔도 함께 하실 수 있죠. 오셔서 우회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이어갈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4: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3: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5: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3: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6: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9: 신한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10: D-Ben.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잡나.

우회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정성스레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가 순대를 만드는 곳 새말 토종순대에서 식사권,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 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 알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 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노래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아, 우리 금싸기들의 신청곡이었어요. 에피톤 프로젝트와 한희정 함께한 그대는 어디에? 가족여행 중이신 끝나셨나 오늘? 여행 중이신 우리 우드로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이어서 허회경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어? 역시 가족여행 중이시네요. 여우의 여신님도. 청해주신 노래 중에서 허회경 그렇게 살아가는 것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가을은 감성을 마구마구 후비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막 한없이 막 너무 그 감정에 막 침잠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정신 차려야 돼요. 다음 주 이제 공개 방송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함께합니다. 야한 노래요, 까망님. 그지, 이 유튜브라는 게 참 재밌는 존재죠. 노래방을 굳이 가지 않아도 방음

처리만 잘돼 있으면 집에서 네. 노래방처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아, 벌써 끝나셨군요. 오드로님. 1박 2일이 짧아요. 여행이. 네. 출발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절반이잖아요. 그것도 여행이니까. 아, 김광석 노래 오늘 원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노마드님도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리디 요즘 어떤 책 읽고 있어요? 라는 질문에 제가 아, 나 요즘 무슨 책 읽고 있지? 생각했잖아요. 제가 오디세이를 그때 영화를 보고 책을 산 후에 그게 그대로 있어요. 아, 저 요즘 진짜 책을 못 읽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도 뭐 산 책이 지금 상당히 많지만 그러게 오늘은 꼭 한 줄 읽고 잡시다. 노마드님. 며칠 전에 얇은 책 한 권을 대출했는데 아직 시작은 못했어요. 역시 책은 대출하거나 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듯합니다. 그거 맞죠? 그래서 저도 항상 사요. 항상 사는데 이제 근데 약간 이걸 내가 아직도 못 읽고 있네 하는 순간 약간의 좀 자괴감도 살짝 있다. 살 때 아, 돈은 이렇게 쓰는 거지 막 이러면서 아, 요 책을 일터에서 빌리셨군요. 아, 너무 좋다. 책이 항상 가까이 있는 삶이시잖아요. 노마드님. 그 이 책을 우리 예전에 형구 씨랑 같이 코너 했던 책 소개해드렸던 코너에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얘기였지? 성혜나 작가의 소설 두고 온 여름을 주셨네요. 진짜 금방 읽죠. 오늘 밤에 다 읽을 수 있다. 우리 약속 없으시면. 떠밀어 봐야지. 이게 가족에 대한 얘기였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해요. 가족. 그 약간 뭐랄까. 그 조금은 이제 어떤 새로운 형식의 가족. 궁금합니다. 어떻게 읽으실지. 아, 원주의 피트리님, 독감이 유행이라더니 역시 우리 아이들 유행에 민감했어요. 돌아가며 걸려서 격리를 하니 병원 쫓아다니고 새끼 밥 챙기다 보니 아우 제가 병이 날 지경입니다. 리디는 접종 미리 하고 독감 따위 걸리지 말아요 하시며 김광석 노래 사랑했지만을 청해 주셨습니다. 어머님 조심하셔야 돼요. 엄마가 튼튼해야 된다. 오늘 김광석의 목소리는 사랑했지만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0: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무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접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도 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2: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4: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처.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중하역 가까이
9: 새집이 라온.
8: 기다려온 서울 새집
9: 드디어 라온.
8: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9: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8: 중하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1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11: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컨디션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확실히 뭐 요즘 독감이랑 막 코로나도 좀 은근히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독감 걸리신 분들이 되게 많이 앓으시더라고요. 진짜 막 지독하다, 조심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요바리들 건강 조심하십시오. 퇴근해요. 철수랑 순이랑님 이번 주에 7시 30분 출근이어서 1시간 일찍 또 퇴근하고 있고요. 근데 또 피로가 쌓였는지 몸살이 왔어요. 요즘 A형 독감 유행이라던데 다행히 열은 안 납니다. 오늘 일찍 자려고요 해주셨습니다. 참 쉬어야 낫는데 모든 병은 너 지금 힘들어 쉬어야 돼 라는 증상이잖아요. 근데 뭐 쉴 수가 있나. 해야 할 일이 또 있으니 일단은 퇴근을 하셨으니까 네. 전화기 보지 마시고. 아, 저는 요즘에 전화기를 안 보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뭐만 하면 습관성 이렇게 막 자꾸 짚게 돼서 뭔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일부러 안 짚고 있습니다. 집에선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랑 순이랑님 오늘 꼭 푹 쉬시고 내일은 좀 가뿐하게 우리 만나자고요. 메탈키드님 선물이 잘 도착했다는 또 인증 문자까지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정말 좋은 건 아내가 어제 야 오란다 먹고 싶다고 계속 말을 했는데 세상에 저희가 이런 방송이에요 메탈키드님? 아, 다행입니다. 사실 솔직히 저 메탈키드님보다 아내분 마음에 드셔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메탈키드님도 많이 드세요. 맛있게. 감사합니다. 수노방님께서도 같은 선물을 또 받으셨구나. 남편 부부동반 점심 약속에 갖고 가셔서 간식을 차 드시며 같이 또 나눠 드셨는데 너무 맛있다며.

쉬고 있네요. 비 소식은 없는데 노래 들으며 걸으니 참 좋네요 해주셨습니다. 다음 곡은 살짝 조금 경쾌한 곡 준비했는데 네, 가볍게 좀 걸으면서 같이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꽃담님 지난주부터 필라테스 시작하셨다고 지금 양말 들고 나갈 준비하고 있는데 좀 두려워요. 제 다리가 내 게 아닌 상태. 아, 갓 태어난 송아지처럼 뭔가 근육통으로 후두루들 합니다. 운동은 가기 전까지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아, 하셨는데. 근데 필라테스는 가서도 힘들지 않아요? 가기 전도 힘들고, 가서도 힘들고, 갔다 와서도 힘들고. 진짜 힘든 운동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또 추워지면 그 무릎까지 쭉 올라오는 거 예쁜 것도 있고 해야지. 예, 운동도 옷발이다. 장비발 아니고 예, 옷발이다. 예, 예쁜 거 장만해서 몸도 건강해지자고요, 꽃담님. 아, 오늘 제가 지금 강릉 관련된 노래를 한 곡 준비했어요. 여름애님께서 어제 강릉 다녀가셨잖아요. 당일로. 리디 제가 요즘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우울하기도 해서 어제 강릉 바다를 찾았어요. 가면서도 다녀와도 별로 달라질 건 없겠지만 그냥 드라이브라도 하자 하는 마음으로 떠났죠. 차갑게 느껴지는 바닷바람을 쐬고 약간의 거친 바다를 보고 물들기 시작한 이 굽이굽이 골짜기 산들을 보며 왔더니 오늘 아침에 기분이 마음이 정말 편한 거 있죠? 참 신기했어요, 리디. 강릉 사시는 분들은 저 같은 이런 마음일 때 바다나 산 어디를 찾게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어디일까요? 제가 살고 싶은 도시 강릉에게 메시지를 주셨네. 강릉아, 어제 너무 고마웠어. 또 갈게. 오세요, 오세요. 네. 모노폴리입니다. 강릉 가고 싶어. 다음에 강릉 또 오고 싶으실 때는 이 노래 들으면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모노폴리 강릉 가고 싶어였습니다. 반가워요, 스노박님. 찾아오세요. 아, 훈님은 강릉에 계신 우리 청취자분이신데 강릉에 있으면 좀 답답할 때 도시 가지 않아요? 대길이 엄비님 닉네임답게 저는 대길이를 갑니 여기까지. 아, 오시죠 여러분. 아, 대전 오바리님도 강릉에서 살고 싶으시다고. 약간 뭔가 이렇게 로망이 있는 도시죠. 아련함이 있는 도시. 가을 축제가 한창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는 도시 강릉은. 특히 이제 다음 주는 정말 축제예요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저희가 ITX 세계총회 개막 기념 공개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반부터 강릉 올림픽파크 찾아주시면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앞에서 저희가 특설무대에서 공개 방송 준비하고 있고요. 또 다음 주 목요일에는 목요일에는 커피 축제, 강릉 커피 축제 개막과 함께 또 저희가 저는 되게 뭐랄까 또 이런 형식의 공개 방송은 또 처음이라 아주 또 다른 설렘이 또 있어요. 다음 주 목요일에는 그 저기 여러분 강릉항에서 그 송정 쪽으로 가는 그 길 있잖아요. 그 강릉항의 그 회전교차로 아시죠? 그 화장실 앞에 이렇게 그 근처에 저희가 이제 부스가 차려질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위치가. 그래서 그쪽에 오시면 저희가 라디오 부스 미니로 이렇게 또 예쁘게 꾸려서 또 새로운 느낌으로 공개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제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우리 5시 반, 오후 5시 반 공개 방송.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은 생방송. 예, 네, 그것도 생방송 오후 4시에 다음 주 목요일에 함께 할게요. 어우, 김세영의 밤의 길목에서, 어머! 가을 탓이나? 1453분님? 이야! 아니, 오늘 너무 좋은 곡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혹시 신청곡 못 들으시면, 예, 제가 또 주말에도 선곡하고 있으니까,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그쵸. 이 노래 들으니까 진짜 강릉 가고 싶네요, 달콤 설탕님. 축제를 만끽하러 강릉으로 오시죠. 아. 0070번님, 제가 골프 뒷땅 전문인데요. 두 달 전에 앞쪽 갈비뼈 미세 골절. 아, 이게 그 진동과 충격이 있다니까요. 골절 진단비 80만 원을 받으셨대요. 근데 이번에 등쪽 갈비가 또 골절돼서 오예 80만 원. 약간 그 아내분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보실지 그 눈빛과 그 무슨 말씀을 하실지 좀 상상이 되지만 참겠습니다. 네. 건강 조심하십시오, 0070번님. 아, 오늘 0216번님 오셨어요. 사연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또 입원하셨다가 이제 퇴원하셨다고. 병원에 있어보니 건강의 소중함도 가족의 감사함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 밤 12시에 춘천에서 원주까지 한 걸음에 달려와 응급실에서 밤새준 남편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어요. 남편이 아플 때 저도 그렇게 헌신하는 아내가 되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아니, 진짜 이럴 땐 정말 이 가족의 소중함? 이 소중함이라는 표현도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곁에 있어줘서 너무 감사한 존재들이죠. 진짜 가족은. 016번님 좀 괜찮아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몸 조심하시고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016번님 주소 성함. 네. 조금 지금 컨디션 좋지 않으시겠지만 주소 성함 꼭 남겨주십시오. 서영은의 노래입니다. 하하 괜찮아. 밤 카스테라님 신청곡 듣고 올게요.

와, 6728번이 오랜만에 오셨네요. 복숭아를 정말 좋아하는 우리 딸이랑 합창 가는 길이에요. 가을가을한 요즘이지만 아직도 복숭아가 마트에 있네요. 반주 선생님께 크게 인사할게요. 이 반주 선생님이 우리 다음 시죠? 응. 아, 진짜 바쁘구나. 아, 따님 사진 이렇게 커서 이렇게 많이 자란 모습의 사진은 처음인 것 같은데 역시 큰 딸은 아빠를 닮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아버님을 많이 닮은 것 같은 우리 친구. 노래 예쁘게 부르고 와요. 그리고 4877번님께서 오늘도 오발과 함께하니까 흐린 날도 낭만적으로 느껴진다시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뭔가 이 누군가랑 같이 듣고 있어서 더 그렇지 않나요? 라디오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은 나 혼자 있어도 이걸 누군가가 같이 이 방송을 듣고 있겠구나 생각하면 좀 따뜻함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하, 맞아요. 행복한 자취생님. 어제 우리 김진유 감독님, 우리 최상아 씨와 함께 찾아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영화 시사회 저희가 티켓을 문자로 어제 방송 중에 신청을 받았는데 아, 감독님께서 티켓을 더 좀 준비를 해주셨어요. 세상에. 우리 오빠리들을 위해서. 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지글을 하나 올려뒀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이고요. 다음 주 금요일 10월 23일 금요일 저녁 7시입니다. 강릉에 있는 독립예술영화

관해서 우리 김진유 감독님의 두 번째 장편 영화 흐르는 여정 이제 개봉 앞두고 사전 시사회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지글 올려뒀으니까 내용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비밀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도 다 써 있어요. 비주 노래 준비했는데요. 오늘 지기님 세상에 32주년 결혼 기념일이시래요. 32주년 축하드립니다. 잘 괄호 열고 우여곡절 티격태격 알콩달콩 살아왔고 잘 살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노래에 담아볼게요. 비주 누구보다 널 사랑해. 앞으로는 알콩달콩만 하시며 힘들잖아요. 알콩달콩만 하시며 예쁘게 아름답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곡 띄워드려요.

0: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근 1522588 관절 부근.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근.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부근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아, 춘천국정쌤 잘 마음을 다잡으셨네요. 예. 즉흥적인 것도 참 좋지만 일단 예, 돌아가셔야 될 또 가족이 있으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윤건, 김현우와 함께했습니다. 갈색머리. 3830번님께서 예, 가을 느낌 물씬 나신다며 청해주신 노래 띄워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요즘 우리 오후의 발견 특집에 특집에 특집에 연속인 거 아시죠 여러분. 내일도 또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재미나게 함께하자고요. 아,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굽이굽이 깊은 골짜기마다 삶의 이야기가 이어져 온 정선. 이곳엔 오래전부터 우리의 희로애락을 한 가락에 담아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0: 있습니다. 바로 정서나리랑인데요. 일터에서 고된 몸을 달래고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고 때론 서러운 마음을 풀어내며 부르던 정서나리랑은 오랜 세월 지역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레 이어져 온 소리입니다. 1971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로 지정된 정서나리랑은 지금도 전수교육과 공연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화려한 악기 없이도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깊은 산골의 삶과 정서를 전하는 아리랑 한자락. 올가을엔 우리 지역이 품어온 오래된 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안전한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4: 깊은 산골의 가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찬휘, 허스키한 목소리로 마음을 울리는 김기태, 감성 발라더 정재우, 생동감 넘치는 무대의 유하은 밴드, 네 팀의 음악이 물드는 특별한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가을밤의 음악 한마당, 놓치지 마세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를 불교에선 연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 인기 많은 고만 스님은 시골 오일장에서 활약하며 약장수처럼 사람들을 모은 뒤 분위기를 틈타 연기법을 꺼내듭니다. 아, 엔터테인먼트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으니 약을 팔아야죠. 청년들이 불교를 밈처럼 소비하는 유행을 그냥 흘려보내선 안 되죠. 유행이란 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가 좀 있으면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여서 불교가 유행이 될까봐 스님은 걱정된답니다. 아, 우리의 생각은 또는 감정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일어나는 게 법칙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생각이나 감정을 자기로 삼아요. 그건 나가 아닌 잠시 드러난 현상일 뿐인데도요.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허우적거릴 때는 연기법을 약처럼 복용하기. 아, 보만 스님이 억울해하는 것. 나 왜 이렇게 생각에 진심이었고 왜 이렇게 진지했지? 랍니다. 연기법에 의하면 진지하면 속은 거니까요. 연기법을 알면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10월 15일 목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네, 스틸리 댄 보디사토 들었습니다. 예, 보리살타입니다. 이거 보리살타. 줄여서 보살. 예, 불교 용어죠. 예, 스틸리 댄의 보디사토. 아저씨 오늘 운 좋게 오프닝부터 듣네요. 미용실에서 머리 예쁘게 펌하고 아무 약속 없이 집에 가는 건 좀 억울하네요. 이따 한잔하러 바에 나가야겠어요. 양초롱 씨가. 아, 이게 억울합니까? 미용실에 가서 펌을 했는데 머리가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근데 집에 가는 건 억울한 거예요? 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를 하는 건가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억울하면, 근데 그게 한잔하러 바에 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친구를 만난다거나 뭐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양초롱 씨. 아니, 뭐,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요. 제가 뭐, 참견할 수는 없고. 아니, 그렇습니다. 자, 첫 곡으로 스틸리 댄의 보디사토 들었고요. 1부, 2부, 강원 특별자치도청,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본 컴퍼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해리자보에,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도드라만돈 IS 동서, 코끼리 베이글닷컴, 음주엔 티맵 대리, 백조 싱크에서 함께합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ザクザクイビガイビガ짬뽕
1: 이비가짬뽕모델김태균입니다국물맛은칼칼한데자극적이지않아속은편안한남녀노소모두가완뽕하게되는바로그짬뽕이비가
2: 이비가요이비가짬뽕
0: 1일1짬뽕오케이
3: 동탄이기다려온그자리신설예정인동탄인덕원선부터센트럴파크의대자연까지
4: 마침내역사적랜드마크를완성하다동탄을이끄는새로운역사이자영원한상징아크메르동탄10월오픈예정1522-8111 포스코 ENC

0: 에드윈 스타일.
1: 워.
0: 이 리듬이 신나가지고 이거 뭐 전쟁하자는 노래 아닙니다. 예, 전쟁을 반대하는 노래입니다. 예. 아, 전쟁은 너무 끔찍하잖아요. 와. 4860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예. 에드윈 스타일.
1: 워.
0: 인류가 지금까지 전 세계가 아무런 분쟁이 전쟁이 없는 그런 해가 있었을 거예요, 과연? 아, 어딘가에 소규모 분쟁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보면 지금 뭐 이란에서 지금 전쟁 중이고 또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하고 또 뭐 공항에 뭐 미사일 날리고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몇 년을 끌고 있고요. 아, 이게 아주 냉정하게 보면 지금 우리도 예, 북한하고의 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휴전 상태입니다. 쉬고 있는 거예요, 휴전. 휴전을 한 지는 오래됐죠. 왜냐하면 제가 휴전하던 해에 태어났거든요. 제 나이만큼 지금 예, 휴전 상태로 가고 있는데 아무튼 와 이거 저는 평화주의자거든요. 예. 이 지구상에 모든 분쟁과 전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무슨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너무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아, 야, 이거 7199번으로 문자 보냈었는데 이분이 저 프레셔가 대단하신 것 같은데. 첫 직장 입사 후 직속 상사가 없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상급자로 새로 오신 분.

분이 계십니다. 대뜸 반말을 하시고 계속 반말로 하시는데 이런 경우가 많을까요? 제가 어리고 직급도 아래긴 하지만 오자마자 그냥 반말이에요? 어디 직장이 지금 뭐 어디 군대입니까? 군대? 군대에서는 뭐 오면 바로 예 존대를 할 순 없죠. 예, 왔는데 그래도 야 요즘에는 어떤 직장도 이렇게 오자마자 막 대뜸 반말을 하는 거는 쉽지 않은데 오 야 이분이 이거 이러다 큰 코 다치는데 아니 상급자 이분 예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어디 제가 갈 수도 없고 예, 예. 아무튼 이 프레셔가 많으니까 음악은 보내드릴게요. 예. 딱 맞는 음악이 있거든요. 퀸하고 데이비 보이가 함께 부른 언더 프레셔. 1374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오. 야, 신유리 씨군요. 군포에 있는 흥진 초등학교 3학년 김하연의 엄마. 신유리. 자, 퀸, 데이비드 보위, 언더 프레셔.

매니 크라비츠 이데인 오버 틸 이즈 오버. 0766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시는 음악은 퀸과 데이비드 보위 언더 프레셔. 이 지혜 씨가 아 요즘엔 군대도 존대합니다 아저씨. 아 그래요? 아 제가 군에 다녀 군에서 존대하면 더 무서운데.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뭐 어떻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 땐 그랬는데. 아 요즘 군대는 잘 모릅니다. 그래도 군에서 존대는 좀 이상하지 않나? 그러면 전쟁 중에 지금 돌격해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 돌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대가 앞에 서시고

0: 2분대, 3분대는 좌우로 흩어져서 돌격합니다. 자, 여러분 돌격하세요. 이거 좀 웃기잖아요. 네, 웃기죠? 그리고 군대에서 제식 훈련할 때 하던 거 다 바꿔야 되럼. 뭐 앞으로 컷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앞으로 가세요. 뒤로 돌아가세요. 예, 웃기잖아요. 예. 아, 그냥, 재밌으려고 해봤어요. 3782번. 아, 배철수 DJ는 청취자에게 장난으로 시비 거시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제가 언제요? 저 말입니까? 저는 청취자에게 시비를 건 적이 없습니다. 예, 이건 잘못 보신 거고요. 다만, 청취자하고 저 진행자하고 예, 동일한 선에서 하는 거죠. 근데 그동안 보면 진행자들이 청취자에게 너무 과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3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중화역 가까이
7: 새집이 라온
6: 기다려온 서울 새집
7: 드디어 라온
6: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7: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6: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8: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9: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10: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8: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10: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11: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12: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8: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13: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1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5: 오늘은 남부지방이 많이 추웠습니다. 아침 기온이 경북 봉화는 1.4도, 경남 거창은 1.5도로 시작이 됐고요. 내일 아침까지도 쌀쌀하겠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의 하늘은 흐린데요.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경기 서해안과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내일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은 낮게 시작이 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3도, 대전 24도, 대구는 25도, 광주는 26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려 2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 잘하셔야겠고요. 토요일에는 비 소식 없이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 전국에 비 오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1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깨닫는 지경까지는 오르지 못해도 하나가 보인다고 달랑 하나만 알고 지나가기엔 왠지 섭섭하다. 영화 주라기 공원을 보면서 공룡만 눈에 담았다면 좀 아쉽다. 중생대 주라기에 공룡과 함께 번성했던 식물들, 특히 고사리가 그 영화에 무수히 등장했기 때문이다. 비빔밥이나 육개장에 넣어 무심하게 먹던 고사리는 알고 보면 참 대단한 생물체다. 고사리가 지구에 나타난 것은 고생대. 인류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고사리의 4억 년 앞에선 저절로 겸손해진다. 너나 잘하세요. 영화 속에서 금자씨가 한 충고대로 나라도 잘하고 싶었는데 자꾸 남들 걱정을 먼저 하게 되네.

슈퍼 엘니뇨 때문에 고통받는 건 인간만이 아니다. 수온이 갈수록 높아지니 온갖 해양 생물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그중 산호초는 해양 식물의 아파트 역할을 해주면서 본인도 생존을 이어가는데 지금 대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산호는 식물이 아니라 동물로 공생관계에 능하다. 산호 복원을 위해 애쓰는 과학자가 지금 산호의 처지를 이렇게 설명한다. 아, 설상가상인 상황이다. 몸이 아픈데 다른 병까지 겹치고 거기에 직장 스트레스까지 받는 처지다. 가뜩이나 스트레스 쌓이는데 내년 상황이 더 안 좋다. 첫순은 오늘 바닷속 산호만큼 주어진 처지나 주변 상황이 좋지 않아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을 본다. 지금도 안 좋은데 앞으로의 상황이 더 안 좋을 것 같아 마음이 불안해진다. 그럴 땐 고개를 들어 은행나무를 바라봐도 좋겠다. 고개 숙여봤자 괜히 은행알 고약한 냄새만 맡게 될지 모르니까 차라리 고개를 높이 들고 황금빛으로 물들고자 애쓰는 은행잎을 바라보도록 하자. 저 은행나무도 고생대 식물이다. 엄청나게 긴 수명으로 지구에서 온갖 일을 다 겪으며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거치며 살아남은 놀라운 생명체다. 나만 잘한다고 잘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어서 나와 별 상관없는 다른 존재의 안부까지 궁금해한다. 가을 저녁에는 온갖 오지랖 넓은 생각과 감정들이 속을 들락날락거린다.

네, 티렉스 더 슬라이더 들었습니다. 공룡은 멸종했잖아요. 예, 그렇게 덩치가 크고 아 대단한 존재들인데 예. 티렉스는 공룡의 일종이죠.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줄임말입니다. 예. 티렉스 더 슬라이더 들었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임진모 씨를 기다리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 임진모 선생님 오늘 안 나오십니다. 예, 내일 나오신대요. 아, 뭐 본인이 바빠서 오늘 못 나오겠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내일이라도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 그래 내일 나갈게. 뭐 이래가지고 내일 나오시는 거예요. 예, 뭐 임진모 씨 마음대로죠. 예, 임진모 씨가 갑 배철수의 음악 캠프 을 예, 이렇습니다. 스크루블 락은 내일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3, 4부 꾸며드릴 거예요. 지금 막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니 게시판으로 휴대전화 문자로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뭐 사진도 보낼 수 있고요. 예. 오,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6870번. 어제 방송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제 제주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던 친구 은서입니다. 저 오늘 지갑 찾았어요. 어제 갔던 카페에 두고 왔더군요. 아직 제주에 있는 열심히 제 지갑을 찾아준 수민과 재한에게 전해주세요. 영원히 고마워할게요. 예. 앞으로는 목에 걸고 다닐게요. 수민과 재한에게는 본인이 직접 연락해가지고 고맙다고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갑을 목에 걸고 다닌다고요? 예,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저 목 디스크 걸릴 수 있습니다. 예, 무거운 거 예, 목에 걸고 다니면 위험합니다. 예. 아무튼 축하합니다. 와 6870번. 예. 자 3482번으로는 얼마 전에 25년간 피우던 담배 끊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보지만 기승전 담배 생각뿐. 와 아저씨 금연 꿀팁 알려주세요. 없으면 추천곡이라도 부탁드리고요. 저 25년간 피우셨어요? 저는 더 피웠죠. 저 더 오래 피우다가 끊었는데 금연한 지가 지금 제가 2002년에 금연했거든요. 아, 이제 꽤 됐죠. 예. 근데 금연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이 금연도 담배 끊은 지 한 3년은 지나야 완벽하게 끊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끊기 어렵잖아요. 근데 기왕 끊은 거, 예. 끝까지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 그럼요. 예. 자, 이번에는 이은하 씨가 청해주신 루이스 클락 그리고 로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예. 노래는 애니 헤슬램. 예전에 그 르네상스라는 밴드 있었거든요. 르네상스의 리드 보컬이죠. 애니 헤슬램. 자, 이 음악 들으면 뭐 예. 클래식에다 가사 붙인 거기 때문에 아주 친숙할 겁니다. 예. 바흐의 곡에 예, 가사를 붙인 거예요. Still Life 듣겠습니다.

0: 네, 아메리카 인스펙터 밀스 들었습니다. 최소정 씨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예, 루이스 클락이 지휘한 로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노래는 애니 에슬램 스틸 라이프 들었습니다. 자, 배틀스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1: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1: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잡나.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Back to Sinkable Back to Sinkable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Back to Sinkable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3, 4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립니다. 지금 막 신청하시면 돼요. 미니 게시판으로 휴대전화 문자로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 50원의 정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6441번으로 예, 와 장염으로 아프셨구나. 3주간이나 이게 고생하셨다는데. 아이고 예, 고생하셨네 진짜. 지금 완쾌된 거죠? 그렇죠. 자, Dusty Springfield I only wanna be with you.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 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강아지, 개들의 묘지라고 불리는 프랑스 동물 공동묘지에 가면 이런 비문을 볼 수 있다지요. 인간에게는 실망하지만 나의 개에게는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다. 요즘 더 유명해진 그 오디세우스가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긴 세월에다 변장까지 한 주인을 바로 알아보고 반겨준 건 그의 개 아르고스였고요. 사람이 개를 유독 사랑하는 건 갈망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외모와 처지, 조건이 달라져도 계속 좋아해주면 얼마나 고마울까. 사람끼리는 그리 흔치 않으니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다 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MBC

0: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무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접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도 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2: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5: 중하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5: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하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6: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설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7: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Cool and the Gang. Fresh 들었습니다. 아, 대구 출장 갔다 올라가는 길에 듣고 있습니다. 아, 조심히 올라오세요. 예. 5651번으로 총이 있었네요. Cool and the Gang, Fresh.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립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니 게시판으로 휴대전화 문자로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자, 3부, 4부,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한국 MSD 캡박시브, 주식회사 워키, 모빌 코리아 윤활유, 이카운트, 아이로웍스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네, 아바의 Take a Chance on Me 들었습니다. 8302번으로 청해 주셨는데 가을하고는 좀 안 어울리는 곡이지만 신청합니다. 왜 안 어울려요 이게? 아니 가을에 안 어울리는 음악이 어디 있습니까? 가을에는 모든 장르의 모든 음악이 어울립니다. 아니 그럼요. 예. 아니 좋은 음악인데 왜요? 아바 Take a Chance on Me 8302번. 예, 고맙습니다. 자 7시 10분 32초 막 지났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저녁 예, 이 노래 신청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네요. 예, 제가 오늘 저 오전에 상암동에 있는 이비인후과에서 왼쪽에 독감 백신 오른쪽에 코로나 백신 이렇게 야, 양수겸장으로 딱 맞았습니다. 야, 근데 확실히 좀 약간 뻐근하긴 하네요. 예, 등쪽으로. 괜찮습니다. 매년 그렇게 맞았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저를 위해서 맞는 것도 있지만 제가 독감에 걸리거나 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골골대면 방송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맞는 겁니다. 예. 우리 스태프들도 다 맞으면 좋을 텐데 저 친구들이 나한테 옮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다 맞아야 되는데 요즘 왜 아이들 태어나면 신생아들이 저 전염병에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친척들이 그렇게 예방 주사를 많이 맞는데요. 특히 그 백일의 예방 주사를 맞는다는데. 그 백일회를 옮기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애한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배철수의 음악 캠프 스태프들도 다 맞아야 할 것 같은데 독감 예방 주사, 코로나 백신 다 맞아야 되는데 저 친구들이 말이야. 자 김지원 씨가 저녁 육아하면서 늘 듣는 청취자예요. 밤공기도 선선하고 노래도 좋고. 아이만 일찍 자면 완벽한 저녁일 것 같은데. 야 그래요? 아이는 또 금방 잠시만. 그럼 자장가를 또 신청하시지 그랬었어요? 자장가를 들려드려야 되나? 아무튼 자, 0971번으로 청해주신 Bad Company, Ready for Love.

Rolling Stones의 Give Me Shelter 라이브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씨, 혼씨가 청해 주셨어요. 글쎄 이쪽 데이터베이스에서 음악을 끌어와가지고 이 크레딧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 아무래도 리사 피셔가 백업 보컬을 했을 거예요. 백햄 친구. 아, 롤링스톤스랑 한동안 많이 다녔거든요. 특히 이 노래에서 예. 아, 노래 예. The Rolling Stones, Give Me Shelter. 앞에 들으신 음악은 Bad Company의 Ready for Love였고요. 0511번으로 야 사진을 보내셨네. 저 양초롱이에요. 머리가 이렇게 잘 됐는데 집에만 있기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집안일 다 했으니까 사운드바에서 한잔하고 기분 내고 오겠습니다. 잘 됐네요. 예, 머리 괜찮네요. 아, 근데 워낙 저 어떤 머리를 해도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뭐 예, 그럼요. 자, 4939번으로 청해 주신 아, 이것도 오랜만에 듣겠네요. 예. 프랑스와자 아르디 그리고 이기팝 I'll be seeing you.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2: 2025년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화재. 그 원인으로 보조배터리가 지목되었는데요. 2025년 3월부터 강화된 김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함께 알아보시죠. 현재 보조배터리는 휴대수화물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100W시 이하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5개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100W시 초과 160W시 이하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후 2개까지만 반입되고 160W시 초과 배터리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충전 용량인 와트시는 전압 곱하기 배터리 용량 남기 1000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보조배터리는 충전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용 파우치에 넣어 한 개씩 분리, 보관해주세요. 기내에선 보조배터리를 선반에 넣지 말고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기억하세요.
3: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단풍은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이어서 남부지방의 덕유산과 지리산에도 첫 단풍이 관측됐는데요. 서서히 단풍놀이 계획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많이 낮았는데 내일 아침에도 남부지방은 한자릿수로 시작되는 곳이 많겠고요. 낮에는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상당히 크게 나겠습니다. 옷차림 유의하셔야겠고요. 현재 중부지방은 하늘이 흐린 가운데 비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10mm 미만의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과 강원 산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토요일에는 날씨가 좋지만 일요일에 전국에 비가 온 뒤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자폴 론 굿럭 베이브 들었습니다. 박재희 씨가 청해 주셨네요. 아, 오랜만에 백캠 듣는데 여전히 좋은 음악 나오네요. 예, 그렇죠. 우리는 뭐 37년째 나쁜 음악을 낸 적은 없습니다. 늘 좋은 음악. 예. 뭐 좋은 음악에 대한 좋은 음악을 방송한다는 좋은 음악을 늘 선곡한다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예. 이 프라이드 없으면 일 못 하거든요. 정말이에요. 프라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박재희 씨 고맙습니다. 임진모 씨를 찾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야, 박송희 씨 그중에. 아니, 진모쌤 목소리 들으려고 약속을 내일로 미뤘는데 설마 내일 나오시는 건가요? 예. 야, 여기서 속담이 나온 거네. 설마가 사람 잡는다. 예, 설마 내일 나옵니다. 어떻게? 내일 나오지 말라고 그럴까요? 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임진모 씨한테 연락해서 아, 내일까지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나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이 뭐 원하시면, 예. 박송희 씨는 그렇게 원하시나? 내일 안 나오는 걸로. 자, 스크로브락은 내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8492번으로 문자를 보내셨는데, 예. 아까부터, 이 문자를 보면서 마음이 좀 짠했어요. 8492번. 안녕하세요. 저는 무명 배우입니다. 요즘 일이 너무 없어서 우울하게 지내고 있는데 오늘 철수는 오늘 듣고 기분이 조금 나아졌네요. 예, 감사합니다. 밖에 나가서 은행나무도 좀 올려보고 할게요. 그래요. 예, 저는 뭐 잘 알죠. 예, 무명의 이 서름이 얼마나 큰지. 이건 뭐 배우만 그런 게 아니라 음악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도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면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왜 배우들 중에도 나이 드셔가지고 40 넘어서 잘 되신 분도 계시고요. 50 넘어 잘 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정말로 어렵게 연극만 하시다가 저 얼마 전에 나온 우리 배우 신정근 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분도 진짜 열심히 하셔가지고 요즘 잘 되고 계시잖아요. 근데 환갑이에요. 예. 잘 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환갑인데요. 아이고. 이제 잘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8492번. 자, 신청곡은 라나 델 레이. Love. 듣겠습니다.

알렉스 워렌 오드네리. 작년에 시카고에서도 예 같이 방송했었고, 오호. 그 이번에 여름에 서머소닉에 가서 알렉스 워렌 무대를 봤는데 아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예. 아주 템포 있는 그 락킹한 곡들도 정말 잘하고 밴드도 연주를 너무 잘해가지고 와 알렉스 워렌 오 역시 백햄 친구 오드네리. 이승신 씨가 청해 주셨는데 4학년입니다 주셨는데 40대란 얘기야 아니면 초등학교 4학년이란 얘기야? 아니 40대란 얘기 같아요. 앞에 들으신 음악은 라나 델 레이 러브. 지난달 퇴사하고 다시 아저씨 목소리 들을 수 있어 너무 좋네요. 지금은 제주도에 내려와 있어요. 9983번. 예, 감사합니다. 자, 3791번으로. 아 이번 주에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오늘 처음 백캠 듣는다고. 와우. 자, 리틀 믹스.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도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5: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6: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7: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4: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8: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9: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렸습니다. 이 청취자 여러분이 너무 멋진 곡들을 신청해 주시니까 아이 가만히 보면 우리 배철수의 음악 캠프 스태프들과 저는 그냥 거저먹기예요. 예.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아, 저 아까 자부심 얘기했잖아요. 프라이드. 저는 백캠 청취자들에 대한 전 대한민국 전체 라디오 청취자 중에 백캠 청취자들이 최고라고 여러분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끝곡은 캐나다 밴드 클라튜 콜링 어쿠팬츠 오브 인터플래니터리 크라프트 3224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혜자입니다. 저는 대본을 마주할 때마다 이 역할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해요. 삶이 고단하고 팍팍해도요, 그 안에 바늘기만한 희망이 빛이 보이는지를 가장 먼저 살펴봐요. 안 그래도 살아가기 버거운 세상이잖아요. 절망을 보태는 것보다 이왕이면 따뜻한 희망과 위로를 건네는 일, 우리가 연기하는 이유 아닐까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느껴지는 이맘때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전기장판과 전기담요를 다시 꺼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관했던 난방기기를 아무 점검 없이 사용하면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선이 벗겨지거나 눌린 곳은 없는지, 장판 내부에 열선이 꺾이거나 손상되진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거나 라텍스처럼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내부 온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을 반드시 끄고 플러그까지 뽑아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난방기기 안전 점검부터 시작해 따뜻하고 안전한 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1: 태백산맥을 넘어 푸른 바다가 맞닿은 곳 이곳엔 우리만의 이야기가 숨쉬고 있습니다. 새벽바다로 향하는 고성 해녀의 발걸음에는 바다로 함께 살아온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속초 아바이 마을 골목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새로운 삶을 일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아있고 양양 남대천에는 먼 바다를 돌아 다시 고향을 찾는 연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영동의 풍경, 그 풍경을 오래 바라보면 그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익숙한 길을 조금

0: 천천히 걸으며 우리 곁에 숨쉬는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영동의 숨결, 우리의 자부심, 강원 영동 문화유산 캠페인.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협찬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1: 94.3 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과하게 들뜨는 바람에 이를 그르친다거나 지나치게 낙담해서 마음 상하는 일 없이 차분하고 고요하게 자신의 중심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에게 필요 이상으로 기대를 하지 않고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주변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을 우선순위에 넣어서 빠르게 해결합니다. 원하는 게 생기면 이것저것 재지 않고 할 수 있는 선에서 금방 해치우기도 하더라고요. 행복까진 모르겠지만 불행이 찾아올 요소를 최소화하는 거죠. 행복을 불러오는 일에 서툴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불행의 씨앗을 줄여나가기. 그것부터 해보는 겁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10월 15일 목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위켄드의 Less Than Zero였습니다. 오프닝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어렵다면 불행의 요소를 줄여나가는 것부터 해보자는 얘기했어요. 스트레스를 빨리 해소하는 거, 그리고 남에게 너무 많은 기대 갖지 말기. 기대치를 잘 두지 않는 건 저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오히려 감동을 잘하기도 해요. 기대를 안 해서. 대신에 실망을 잘안 해요. 굉장히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5202님, 불행을 줄여나가기라. 저는 오늘 방 청소하면서 듣는데 이것도 될까요? 아우, 내가 있는 공간을 청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약간 뭐 샤머니즘스러운 소리지만은 개운 방법이라고 하죠. 운을 좀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이자 내 무의식에서 네, 작은 성취감을 쌓아가는 루틴으로 제일 좋은 게 또 뭐 아침에 뭐 이불 개기 뭐 이런 거라는 거는 많이들 들으셨잖아요. 너무 좋은 겁니다. 2316님, 방에서 불 끄고 강아지랑 누워서 듣고 있어요. 잘 듣겠습니다. 대장복님, 너무 행복한 환경에서 지금 듣고 계시는군요. 강아지가 따뜻하니 살짝 오늘 쌀쌀해졌던데 반려동물들이 곁에 붙어 있어주면은 행복한 계절이 왔습니다. 자, 오늘은 별밤 초대석 있는 날이에요. 지난주에 새 노래로 컴백한 가수 김재환 씨와 함께합니다. 재환 씨한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얘기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모았다가 9시에 모셔가지고 전달해 드릴게요. 보이는 라디오도 그때 켜지고요. 그 전에 보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 신청곡 먼저 만나겠습니다. 단문 50번,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오늘도 사연 소개되는 분들 중 한 분께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드립니다. 별밤 1, 2부는 강원특별자치도청,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주식회사 워킷,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오뚜기 카레,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에르웍스,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과 함께합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4: 안전화.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지코의 너는 나 나는 너 듣고 왔습니다. 김수민님 심란한 마음을 잊으려 라디오에 기대봅니다. 20년 만에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배우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무서움이 더 큰 것 같아요. 어찌하면 무서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운전에 대한 두려움은 그냥 경험치가 뭐 몇 번만 쌓여도 극복이 그냥 생각보다 너무 빨리 돼서 지금이 제일 두려울 때일 거고요. 그냥 심지어 첫날 나갔다가 돌아오시는 길에도 달라져 있을걸요? 예, 네,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완전 처음 하시는 것도 아닐 테니까 그 전에 정 겁나면 이렇게 늦은 시간에 동네 정도 너무 멀리는 가지 마시고 야간 운전이 또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살살 한번 다녀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김

0: 민지님, 오늘은 유난히 저에게 오는 정보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날이었어요. 괜히 아날로그 시절이 그리워졌습니다. 어른들이 말하는 향수를 너무 빨리 느끼는 것 같아요. 급속도로 발전한 IT 산업 때문일까요? 내일은 좀더 유연한 태도로 살아보려고요. 너무 공감 많은 이야기예요, 민지님. 근데 요즘 이렇게 뭐 향수를 느끼는 게저 정도 나이면은 내가 지나왔던 어린 날의 어떤 시절을 그리워하는 게 그게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향수를 느낀다라는 감정인데 요즘은 MZ 세대 분들이 자기가 겪지 않았던 아날로그 시대에 대한 이상한 향수 또는 환상 같은 게 있다고 해요. 진짜 뭐좀 지나치게 발전하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이 시대가 주는 갈증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김현아님, 대장부엉, 2층 버스가 평일에만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연차까지 내서 남편이랑 버스 데이트 다녀왔어요. 이왕 타는 거 2층 맨 앞자리에 앉아서 신나게 구경하고 왔답니다. 목적지에 내려 오래 머물지 못하고 바로 돌아왔지만 왕복하는 데만 무려 2시간 45분이 걸렸어요. 남편이랑 나란히 앉아 버스 타고 데이트하니 나름 특별하고 즐거웠답니다. 어머, 2층 버스 많이 다니는 거예요? 2층 버스? 어디서 타요? 나왜못 봤지? 저는...
1: 그냥 관광버스도
0: 아,
1: 있어요.
0: 진짜요? 나 2층 버스 길에서 한 번도 못본 거죠, 저는? 여러분들 왜저 따돌리고... 2층 버스 나... 약간 그 놀이동산에만 있는 거 아니었어요? 뭐야! 너무 충격적이야. 나 무슨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내가 너무 창밖을 안 내다보나 보다. 저거 약간 특별한 데서만 가끔 본 거거든요? 너무 충격이에요. 세상에. 아, 갑자기 좀 기분이 이상해지는데요. 아무튼 제 무지와는 별개로 남편분이랑 2층 버스 데이트 하신 거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현아님. 아, 2층 버스 나만 몰랐던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자, 노래 듣고 오는 동안 부엉이도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사연과 신청곡 더 보내주십시오. 조지의 오랜만에.

조지의 오랜만에 이어서 오늘 나온 터치드 신곡 이별 듣고 왔는데요. 조현주님이 오늘 터치드 정규앨범 발매됐어요 하셨는데 듣고 계십니까? 자 그리고요 너무 다행인 게 제가 2층 보스 막 충격받았잖아요. 우리 2층 보스가 있냐고. 그때 정우가님이 뭐? 한국 2층 버스가 있다고요? 와우 이거 괜히 억지로 근데 저... 저를 좀 안심하게 해주시려고 보내주신 거 아니죠? 7454님도 지방 사는 저는 오늘 놀이공원으로 가는 2층 버스 보고 신기했어요. 무슨 세상에 사는 건가 싶어 놀랬어요. 아유 진짜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네요. 저만 그게 신기한 게 아니었군요. 성수미님 경남 창원에도 시티투어 2층 버스 있어요. 승차권 3,000원인데 1일간 무제한 사용이라서 가끔 운전하기 싫고 날씨 좋은 날 음악 들으면서 바깥 구경하기 너무 좋아요. 중간중간 내려서 구경도 하고 밥도 먹고요. 아, 참 이 멋진 일이 일어나고 있었군요. 제가 주로 그 시내 이동은 제가 운전해서 다니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안 하다 보니까 밖을 더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항상 잠자고 그래가지고. 아 그리고 7116님 16개월 된 아기가 잠을 안 자서 안고 창가에서 둥기둥기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신기한 게 많나 봐요. 우리 아기 빨리 잠들길 바라면서 더 프레이의 How to Save a Life 듣고 올게요.

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1: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별이 빛나는 밤에
1: 좋은 건 한 번 더 듣고 싶은 마음 별밤 차트 탑 3 한 주간 별밤에서 나간 노래 중에 부엉이들은 어떤 곡을 마음에 들어 했는지 알아봅니다. 3위는요. 최백호 그리고 어반자카파 조현아가 함께한 지나간다였어요. 지난주 월요일에 한동안 자신의 소원은 정년까지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일하는 것이라고 밝힌 어떤 부엉이에게 이어서 들은 노래고요. 2위는 로이킴의 신곡 크게 울어라입니다. 로이킴이 작사 작곡한 곡이고요. 단단해져야 한다는 이유로 남몰래 훔쳤던 눈물들을 떠올리며 누구보다 진심이었기에 흐르는 눈물은 아름다운 거니까 더 크게 실컷 울라고 말해주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응원과 위로에 반응해주셨습니다. 마지막 1위에 오른 곡은 혁오의 톰보이였어요. 달에서 가져온 월면토는 풍화작용을 거쳐 깎여나간 지구의 모래보다 거칠고 날이 서 있다는 얘기로 별밤 열었던 날의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은 2위 곡 한 번 더 들을 거예요. 로이킴의 크게 울어라.

로이킴의 크게 울어라 듣고 왔어요. 허아름님, 요즘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네요. 로이킴 감성 너무 좋습니다. 참 로이킴이요. 가사 주제를 정말 잘 잡아요. 익살 맞고 웃기는 거 좋아하는 친구라 종종 잊곤 하는데 참 성실한 예술가이자 너무 좋은 보컬리스트이자 훌륭한 작사 작곡가인 것 같아요. 자, 별밤 차트 탑3 이 시간 순위는 부엉이들이 스마트 라디오 미니 선곡표에서 눌러주는 하트로 매겨져요. 좋은 노래 나올 때마다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김동준님, 히히히, 편의점 왔는데 별밤이 나오는 중이에요. 미니 어플하고 조금 시간 차이가 나서 재밌네요. 땡땡 25시, 종로에 있는 어느 매장이에요. 지금 별밤 틀어놓고 계시는 무슨 무슨 25시 편의점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 많이 많이 복 받으십시오. 하반기에 못다 했던 계획들 다 이루어지실 겁니다. 4420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 사는 28살 청년입니다. 1박 2일 경남 창원으로 여행 갔다가 우연찮게 라디오 주파수 찾게 되어 들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은 다시 성남으로 돌아왔는데 어플로 듣고 있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4420님, 앞으로 종종 사연을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냥 아주 짧고 아무것도 아닌 얘기여도 좋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에 사연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롤러코스터의 습관.

롤러코스터의 습관에 이어서 윤상의 이사 들었습니다. 김영임님, 저 드디어 옥탑에서 햇빛 잘 드는 빌라 2층으로 이사 갑니다. 비록 월세긴 하지만 따뜻할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요. 축하해 주세요. 돈 많이 벌어서 전세 가는 날이 오길 바래요. 오늘 가구랑 가전 보러 다니면서 재밌더라고요. 피곤하긴 하지만 다 사서 뿌듯합니다. 윤상의 이사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셔서 함께 들었어요. 너무 축하드려요, 영임님. 좋은 데서 더 많은 추억들, 그리고 더 자주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5367님, 오늘 제 생일이라 초라하게 방구석에서 치킨 시켜놓고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혼자 먹어서 쓸쓸한데 DJ님 목소리로 생일 축하한다 한마디 크게 외쳐주시면 신나게 닭다리 하나 더 뜯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367님 성함 적어주시지 그랬어요. 5367님 생일 축하한다! 약간 유노 스타일로 한 거였어요. 무슨 말인가 싶으면 유노 생일 축하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0220님, 대장부엉님 안녕하세요. 야근해야 대장부엉을 만날 수 있어서 문자는 처음 보내요. 좀 전에 최애 팬미팅 티켓팅 했는데 광속으로 탈락했어요. 결제하려고 보니까 로그인을 안 해놨지 뭐예요? 스스로에게 이벤트를 자꾸 만들어 주네요. 아이고 속상해. 아, 진짜 일을 하면서 덕질을 한다라는 게또 이런 부실함을 만들어냈군요. 야무지게 그것만을 위해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깜빡하셨나 봐요. 도저히 어떻게 취소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아닌가요, 지금? 노정민님, 오늘도 출근길 출첵. 박상영 작가님이 밴쿠버 오신 데서 이따 오후에 북토크 가요. 반가운 얼굴 볼 생각에 설레는 아침입니다. 세상에. 정민님, 빨리 가가지고요. 저 부엉이인데, 별밤에서 오늘 아침에 지금 왜 숙제 안 내냐고. 브이로그 일주일에 하나만 영상편지. 이게 좀 제출해달라고 했었는데 왜 없냐고 그랬다고 방송에서 얘기했다고 꼭 전해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아주 신나가지고 다 까먹고 있는 것 같아요. 벤슨 분 노래 듣겠습니다. Before You.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6: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3: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7: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8: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목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7849님, 이나님 야간근무 출근 중에 라디오 듣고 있어요.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엉딱 켰어요. 독감 유행인데 이나님도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피곤하게 야간근무 나가시는 길에도 독감 저 걱정해주신 우리 7849님께 오늘의 블랙박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야간근무 고생하시고요. 2부 끝곡으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그대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3: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5: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4: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5: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4: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5: 10월 오픈 때 가보자.
4: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6: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7: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습니다. 광고 듣고 별밤 초대석 김재환 씨와 함께 올게요. 별밤 3, 4부는 미분당, 현대해상화재보험, 환인제약,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과 함께합니다.

0: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다리 어디 부르지?

0: 마실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순진한 얼굴에 방탕한 음색. 여기에 예능감까지 갖춘 발라더 흔치 않습니다. 별밤 초대석 오늘은 가을 감성 가득 안고 돌아온 싱어송라이터 김재환 씨와 함께 할게요. 재환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가수 김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아니 이게 소개말이 네. 동의하십니까?
1: 근데 꽤 오랫동안 들어온 수식어여가지고 이제는 좀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0: 진짜 너무 기가 막히네요.
1: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0: 왜 이렇게 방탕하신 거죠?
1: 네? 그러게요. 네, 방탕한 보컬이 되었습니다.
0: 이거 진짜 조금만 더 고음 높이셨다가는 풍기문란으로 큰일이 날 판이에요. 자, 지금 스마트라디오 미니 그리고 유튜브 채널 아이돌라디오 유니버스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환 씨 팬분들, 윈드분들 그리고 우리 별밤 부엉이들도 인사 남겨주셨어요. 다들 소리를 지르고 계시네요. 일단.
1: 네, 그렇네요.
0: 레몬님, 꺅! 김재환이다. 이현이 뉴스, 꺅! 짠이다. 귀염님, 뱁째 반가워. 라고 네. 쨈이라고 보통들 부르시는 것 같고.
1: 네, 제가 쨈입니다.
0: 그리고 뱁째는 재환 씨 캐릭터라고.
1: 네, 이번에 캐릭터가 새로 나왔는데 네. 이제 새 캐릭터거든요.
0: 이거 약간 정밀 묘사한 느낌으로 닮았는데요.
1: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약간 참여를 했고요. 그림에.
0: 그림 잘 그리세요?
1: 그림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도움을 또 받았습니다.
0: 약간 새상이 네. 있으시네요.
1: 아, 진짜요?
0: 네.
1: 입술이 약간 세모여가지고 세모 모양이라 약간 또 비슷한 것 같고 노래하는 캐릭터와 또 잘 어울리는 맞아요. 캐릭터가 새가 아닐까 해서 이렇게 뱁재 하게 되었습니다.
0: 뱁재. 네. 좋습니다. 재환 씨가요. 별밤에 왔던 게 어느덧 꽤 오랜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1: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0: 2022년 그 시절 우리는 네. 때였고 그때가 코로나 때였더라고요.
1: 맞아요. 네.
0: 네. 정말 힘들었던 때였는데
1: 그렇습니다.
0: 아무튼 시간이 흘러 재환 씨는 군대도 다녀오시고
1: 그렇습니다.
0: 어땠어요? 되게 잘하셨을 것 같기도 그런 거에 어려움 안 느끼실 스타일일 것 같아.
1: 군대에서 재밌게 잘 이렇게 즐겁게 군생활 하다 오긴 했는데요. 저는 하나 이제 작가님 뵈니까 기억이 남는 게 네. 제가 이제 가사 쓰는 거에 관심이 이제 군대에서 좀 크게 생겼거든요.
0: 네.
1: 아무래도 제가 군악대 출신이어가지고 기타랑 둘이 있을 시간이 정말 많았어요.
0: 네.
1: 근데 멜로디를 쓰는 거는 워낙 익숙해서 계속 해오던 일이었는데 가사 쓰는 거에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잘하고 싶은. 그래서 제가 작가님 책 김이나 작사법 그걸 제가 직접 사가지고 계속 그 행사 다니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버스에서.
0: 정말 재환 씨 네. 앞으로도 가사 필요할 땐 언제든지
1: 네. 아 진짜요?
0: 쓰다가 막히는 부분 채우는 역할도 할 테니까
1: 와 너무 영광입니다.
0: 아니 좀 이렇게 걸어다니는 광고판이셨네. 보니까 이원주님이 심지어 네. 이렇게 목격을 하셨네요.
1: 아 진짜요?
0: 재환이가 군악대에서 전국순회 공연 돌 때 읽은 책이 김이나의 작사법이었는데
1: 네 맞아요.
0: 목격하셨는지 들은 건 모르겠지만
1: 목격 맞으실 거예요. 제가 막 자랑하고 막 그랬거든요. 저 요즘 일이야. 무슨 책 보세요 해서 저 요즘 이렇게 보고 곡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팬분 여러분들 기대해주세요 이러면서
0: 빨리 했었거든요. 이제 신간을 좀 손에 들려드려도 될까요?
1: 그게 뭐예요?
0: 새로운 책이 또
1: 그럼 제가 사서 읽겠습니다. 제가 사서
0: 아니고요.
1: 네.
0: 아무튼 원주님 네. 감사해요. 골드님 책 보는 거 봤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니 진작에 부탁하시지 너무 들어오시면서 네. 작업하게 돼서 기뻤다고 해주시길래 언제든지 부탁하셨으면은 저는
1: 네.
0: 뭐 어떤 작업자가 김재환이랑 일하는 거 싫어하겠냐고
1: 감사합니다.
0: 네, 얘기했는데요.
1: 네.
0: 아무튼 제대 후에 솔로 활동 열심히 하고 계셨고 얼마 전에 101이
1: 네.
0: 무려 7년 만에 다시 뭉쳤어요.
1: 와.
0: 다시 해보니까 좀 어땠어요?
1: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어요. 멤버들과도 조금 어색하고 뭔가 너무 오랜만에 그 한 공간 안에 연습실을 모이니까 되게 공기가 되게 낯설더라고요. 근데 진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금방 또 그때로 돌아가서
0: 아 진짜요?
1: 네. 진짜 재밌게 막 연습하고 그랬습니다.
0: 세상에 네. 팬들도 얼마나 좀 특별한 기억이었을까 싶어요.
1: 맞습니다.
0: 우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 같은데.
1: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영상 보시면서. 네.
0: 그래요. 그러면서 백투베이스라는 리얼리티 또 네. 있었는데 정한 씨가 아주 예능캐로서 면모를 많이 보여주셨다고 해요.
1: 제가 원어원 솔로 활동할 때는 그런 면이 잘 안 나오는데
0: 맞아.
1: 그룹 활동할 때는 이상하게 제가 좀 웃기고 싶어하고 약간 그런 케미를 좀 갖고 싶어하고 멤버들과의
0: 책임감 있는 캐릭터구나.
1: 그런

0: 좀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0: 네, 갑자기 또 제작진 분들도 많아지니까 네. 그룹이다 보니까 네. 뭔가 하나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1: 아, 네, 딱 네. 그런 성격이시구나. 네. 박민희님 역시나 우셨나봐요. 101 유유 눈물 났잖아요. 무대짱.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컴백과 함께 단독 콘서트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10월 31일 그리고 11월 1일 제목은 여백입니다.
0: 맞습니다.
1: 어떤 의미를 담은 제목이에요?
0: 말 그대로 이제 여백을 이 공연의 여백을 이제 저희 팬분들께서 오셔서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미도 담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10월 31일 그리고 11월 1일에 블루스케어 그 우리원 뱅킹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많이 찾아주신 감사드리겠습니다.
1: 그래요. 진짜 재원 씨 보컬 앞에서 들으면 또 그 힘이 엄청난데 블루스케어 정도면 딱 진짜 그 보컬 느낌 네. 받기 되게 좋은 공연장이거든요.
0: 맞아요. 또 가까워가지고 팬분들이랑
1: 네네.
0: 예.
1: 맞죠. 그리고 가까운 데서 노래하는 거 볼 시간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지금 황금의 기회일 수 있으니까.
0: 맞습니다.
1: 점점 이제 커집니다. 항상 공연장이라는 것은.
0: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이 얘기 해야죠. 가을을 맞아서 Love From Here라는 싱글로 컴백을 했어요.
0: 네.
1: 약간 로맨틱한 느낌이고 총 3곡인데요. 올 4월에 지금 데리러 갈게 발표하고 6개월 만이고요. 약간 이 지금 데리러 갈게도 그렇고 살짝 이 가사 속의 감성이 조금 성숙해진 또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깊이가 좀 성숙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0: 아, 네. 뭔가 좀 진심을 다해서 진심을 담아서 좀 위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곡 작업을 할 때. 네, 그래서 뭐 이별곡을 쓰거나 뭐 고백 내용을 담은 곡을 쓰더라도
1: 네.
0: 그 진심이란 거는 변하지 않고 작업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약간 가사가 선배미, 오빠미 있게 네. 좀 나오는 경향이 생기신 것 같고
0: 네.
1: 타이틀곡은 사랑이라 부를지도 모를 거야. 작사, 작곡 재원 씨가 했는데 저도 가사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0: 아, 근데 이게 조금 그런 게 사실 작가님께서 가사를 거의 다 써주셨다고 해도
1: 아유
0: 저는 제가 참여를 했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네,
0: 제가 적은 것도 이렇게 다 이렇게 수정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1: 아유
0: 너무 예쁘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1: 아니요. 이제 결정적인 네. 부분은 재환 씨 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데모 들었을 때 이게 김재환 작곡이라 그래서
0: 네.
1: 깜짝 놀랐던 게 너무 성숙해진 느낌인 거예요. 깊이감이.
0: 네.
1: 그래서 이거 가사 붙으면은 진짜 멋있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0: 제가 사실 가장 외로울 때 만든 곡이긴 합니다.
1: 네. 이거 데모 되게 멋있어요, 솔직히.
0: 아, 진짜요?
1: 나중에 기회 되면 팬분들한테 네. 들려주셔도 될 법한 세타크 싱어송라이터가 첫 네. 느낌으로 부른 그 데모
0: 네.
1: 쓸쓸한 그 싱어송라이터 느낌 제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0: 네.
1: 이제 이 녹음본은 각 잡고 딱 네. 이게 제대로 부르신 건데
0: 네.
1: 데모는 살짝 목소리도 네. 조금 더 막 허스키한 느낌도 많이 나고
0: 맞아요. 예, 예.
1: 그 매력이 있거든요.
0: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 레코딩하고
1: 완전 다른데 예, 예. 여러분도 너무 궁금하시죠? 저는 들었어요. 그 되게 멋있어요. 문정아님이 요즘 너무 귀한 한글로만 이루어진 가사죠 하셨는데
0: 네.
1: 이 곡 어디에도 영어가 어울리는 구간이 없었어요 제 느낌에.
0: 아 진짜요?
1: 그지 않았어요?
0: 그런 것 같아요.
1: 네. 네,
0: 되게 한국적인 좀 멜로디라고 저도 느껴지긴 했었어가지고.
1: 아니 그리고 너무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이 혼잣말 그과 이 감성이
0: 네, 네.
1: 영어가 굳이 들어가는 경우는 이 구간의 멜로디나 리듬을 이 발음밖에는 더 잘 살릴 게 없다 할 때 이제 영어 가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0: 아~
1: 또는 곡 분위기 자체가 조금 더 좀 하여튼 분위기에 따라서 네. 이 언어는 선택을 하는데 이 곡은 조금 그 왜 이문세의 옛사랑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쫙 기본 바이브는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감정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0: 네네.
1: 그런 곡은 영어가 붙으면 되게 생뚱맞을 것 같긴 했었어요.
0: 그렇네요.
1: 네. 네. 워낙에 곡을 또 그렇게 써주셔가지고
0: 맞습니다.
1: 니나님 재환 씨가 이미 직접 가사와 리듬까지 완성한 자작곡이었는데 다시 한번 김인나 작사가님께 가사를 부탁한 계기가 궁금해요. 원래 가사가 어떤 거였는지도요. 작가님 그 가사 보고 어떤 느낌이었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떤 계기였나요?
0: 사실 제가 이 곡을 맨 처음에 작업을 했을 때는 이 모든 게라는 곡으로 가사를 적었었어요. 근데 되게 좀 처연한 그런 곡이었는데 가사였는데 이제 전역을 하고 이 멜로디 가사는 사실 제가 쓴 게 자신이 없었어요. 네, 자신이 없어가지고 멜로디만 살려놓자 해서 멜로디만 이렇게 살려놨는데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여러 타이틀성 있는 데모들을 받았는데 멜로디의 힘이 이제 제가 쓴 이 곡이 좋다고 하셔가지고 아 근데 제가 가사가 조금 자신이 없다. 지금 제가 써놓은 게 그거 좀 대중 분들께 다가가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인 것 같다. 그래서 이거 조금 다시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1: 세상에. 네. 진짜 재환 씨가 자신은 없어 하셨던 덕분에 저에게까지 이제.
0: 그래갖고 제가 혹시 작가님 어떤 작가님 분들과 이렇게 이거를 좀 만들어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저희 팀 분께 여쭤봤는데 이제 김나 작가님 혹시 어떠세요? 하셔가지고 저 너무 팬이라고 근데 너무 바쁘시지 않으시냐고
1: 뭐예요?
0: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 가능한 거냐고 했는데 한번 연락해보겠습니다 드렸는데 흔쾌히 또 금방 빨리 써주셨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갖고 와 근데 빨리 쓰셨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다.
1: 감사해요. 네,
0: 그랬습니다.
1: 아니 근데 그 뭐지? 이렇게 좀 그런 곡들이 있어요. 가사가 되게 빨리 나오는 곡들은 데모가 가진 감성이 확실할 때예요. 저는 진짜 그런 경우에는 30분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고 길면은 2시간? 인데 그 딱 들어서 아 이건 내가 진짜 어떻게 해보려면 해보겠는데 쉽게 가사가 나오지 않을 그런 유형의 곡들인데 대부분 요즘 많은 외국 곡들. 그게 좀 이 감정 선이라기보다는 패턴이랑 스타일. 그러니까 댄스 곡들 쪽에는 그게 어떤 선을 이루지 않잖아요 감정이. 그치게 댄스 곡들이죠. 그래서 그게 좀 오히려 어렵고 저는 이런 곡일 때는. 그래서 이런 곡 나오면. 연락 주세요.
0: 사실 제가 박효신 선배님도 엄청 팬인데 박효신 선배님 이번 앨범 최근 앨범 들었는데 가사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근데 다 쓰셨더라고요.
1: 같이 썼죠.
0: 그래서 너무 좋다.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하다. 제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1: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박효신 씨를 또 이렇게 추앙하는 또 후배님의 마음도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MM님께서 두 분 같이 작업하면서 기억남는 에피소드 있을까요? 재환 픽, 이 모든 게 이나님 픽, 사랑이라 부를지도 모를 거야 말고 제목 후보로 딴 것도 있었나요? 했는데 제 기억에는 제목 후보는 다른 게 있었나요?
0: 사실 제목이 안 나와서
1: 맞아요.
0: 제가 이제 그 작가님께 한번 여쭤봐 주시면 안 될까요? 했는데 작가님께서 사랑이라 부르지도 모를 거야 라고 정해주셔가지고 좋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아니 그게 워낙에 이게 좀 마지막에 엄청 여운이 남는 멜로디로 끝내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무조건 제일 각인될 그거라서 뭐 이거를 압축해서 다른 제목으로 하기에는 저는 그 멜로디의 매력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럴 땐 이제 노래에서 가장 이 제일 감정이 고조된 파트는 아니지만 여운이 제일 많이 남는 부분이 제목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노래를 제가 또 호사스럽게 라이브로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0: 긴장되는데요.
1: 얼마나 더 잘해주셨던 노래를 더 잘해주신 건 맞아요.
0: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그냥 예전에는 성대 피지컬이 좋은 괴물 느낌이었다면 이제 거기 이제 감성이 들어가가지고 굉장한 뱁제가 되어버렸습니다.
0: 뱁제처럼 불러보겠습니다.
1: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5866님 이미 60대인 우리 아빠도 제니 이번 노래 피크해서 통화 연결음함. 그렇죠. 이 노래가 리스너 연령대 폭을 확 넓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넓게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글 가사로만 이루어진 노래라고 했더니 아차차 0527 캘린더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달력이라고 하기에는 그 달력은 종이 달력을 연상시키니까.

0: 휴대폰 속 캘린더여야 돼가지고.
1: 아주 너무 재밌었던 게 네. 아직도 캘린더에서 뭐 약속이 울려 놀라곤 해가 있는데 네. 아 캘린더에 박제를 해놓는구나 그 연인분들이
0: 칼일 그
1: 데이트 약속을 네. 저는 이제 한번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0: 아 저런
1: 아 이거를
0: 스케줄만
1: 네, 전 스케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근데 그 캘린더에 이렇게 저장을 하세요? 물어봤어요 주변에 네. 그러니까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0: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그래서 더 슬프게 들릴 것만 같은 김재환의 사랑이라 부를지도 모를 거야 라이브로 들을 거예요. 듣는 동안에 노래 감상 후기나 재환씨한테 하고 싶은 말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남겨주세요. 김재환의 사랑이라 부를지도 모를 거야.

0: 정말 네. 완벽하네요.
1: 어떡해요.
0: 귀신같이 보이네.
1: 죄송해요. 가사를 틀려가지고.
0: 아 그래요?
1: 예. 네.
0: 저 몰라. 저 눈 감고 감상했어요.
1: 어느 부분? 쪽에 한 부분을.
0: 어디요? 농담이고 김재원의 사랑이라 부를지도 모를 거야. 씩씩한 연인. 어 바꾼 가사도 좋은데 어디였지? 어, 난 그냥
1: 가끔씩 감상. 내가 떠오르면 나처럼 멈추는 날이면인데 네, 네. 나처럼 멈춘 시간이면 아~ 이렇게 해버렸어요.
0: 어 근데 잘 바꿨다.
1: 어 그렇게 나와버렸어요.
0: 엉망진창으로 바뀐 건 아니잖아요.
1: 네 그래도. 다행입니다.
0: 이어리님 작사가님 앞에 떨린 거야? 아니, 저는 정작 그 완전 목소리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네. 심사위원처럼 이거 지적하세요. 목소리 그 자체를 즐기시라고요.
1: 근데 제가 이 노래 몇백 번 불렀거든요.
0: 네.
1: 근데 다른 뭐 음악방송이나 저기 컨텐츠 나가서 한 번을 틀린 적이 없어요. 근데 확실히 작가님 앞이어서 그런지 제가 긴장을 했나 봐요.
0: 아니 원래 네. 같이 만든 사람 앞에서 부르는 건 친해도 좀 왠지 좀 그런 게 있어요.
1: 그런가 봐요. 네.
0: 아이고 저 그저 그냥 저는 아까 어떤 분이 누구였지? 아 벌써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아, 이윤아님이요. 감정적으로 가장 신경 쓴 소절 어디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기대했었고 작사가로서도는 제일 좋은 부분이자 지금 이제 녹음본이자 오늘 라이브에서도 제일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요. 한숨으로 다 덮고 있어 거기에요.
1: 아.
0: 거기를 곡도 거기에 그 원곡에서도 이제 가이드 해 놓으신 것도 이 리듬을 좀 꾹꾹 살짝 밀고 이렇게 누르면서
1: 에, 에. 맞습니다.
0: 그 감성이 너무 좋아서 저는 사실 그 한 줄에서 거의 가사에 틀이 거의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 네. 네.
0: 이 느낌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약간 이게 정박도 아니고 네. 너무 늦지도 않게 약간 밀면서 부르시잖아요.
1: 맞아요.
0: 더 특히 가이드는 더 그랬었어.
1: 네. 그게 약간 제가 멜로디를 이제 메이킹할 때 네. 습관 같기도
0: 아,
1: 해요.
0: 그래요?
1: 약간 감정이 좀 격해지면은 한숨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밀어서 강조시키는 그런 멜로디 라인을 만드는 게 약간 좀 습관인 것 같기도 하고 맨 마지막 부분에서 또 그런 부분이 또 있었고 마지막 네네네. 사비에서도 네. 그 후렴에서도 네, 네.
0: 조기를 해서 이렇게 다다라 따따따따따 약간 좀 네네. 이 가사가 약간 붙어있지 않은 버전의 멜로디였었는데 저한테
1: 네.
0: 와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약간 좀 홀린 부분이었는데 아. 여러분들은 혹시 그 부분 딱 걸려서 안 들어오셨나요? 약간 절제하는 느낌이라
1: 네.
0: 네, 되게 멋있기도 했었고 아 절제 캐릭터구나 라는 네. 감정이 고조될 때 그렇게 그 습관이 나온다는 건 네. 절제하는 걸 미학을 좀 추구하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1: 그런 것 같기도 해요.
0: 근데 이 옛날에 막 에너지틱 무대 이럴 때서는 워낙에 폭발고음
1: 그렇죠. 막 지르고 막 이렇게 했었죠.
0: 그래서 그 부분만 되면 갑자기
1: 네, 네, 네.
0: 다른 화면이 들어오는 느낌이
1: 약간 애티튜드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0: 맞아요, 맞아요.
1: 그때는 뭔가 올라오면은 터트렸으면 지금은 올라오면 이렇게 누르는 그게 네. 음악에도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쵸. 그러니까 이게 본캐인 것 같고 그때는 아, 네. 이제 그룹 내 역할이었으니까
1: 아, 네, 네. 맞습니다.
0: 강은하님이요. 긴장하셨군요. 김치만두 드셨어.
1: 아, 그렇네요. 약간 귀가 빨개졌네요.
0: 약간
1: 이제
0: 붉으스름해지셨는데요.
1: 네,
0: 와, 재원 씨 생각보다 되게 귀여운 분이셨군요.
1: 아.
0: 네. W님이요. 곱씹으면 하나하나 너무 슬픈 가사인데 덤덤하게 불러서 더 슬픈 것 같아요. 이 노래 부르기 전에 어떤 감정을 세팅하시는지 궁금해요. 정확해요. 이 덤덤함이 저는 생각보다 뭐 제 그 좀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네. 젊은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이 덤덤함이 나오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싶을 만큼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의 네. 놀라움이었어요. 멋진 부분이었고
1: 네.
0: 이게 어떻게 감정값을 잘 세팅을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해도 되나? 명창이라?
1: 그냥, 아 그런 건 아니고요.
0: 예.
1: 뭐 이렇게 발성적으로도 평소 연습을 많이 하지만 이 감정적인 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긴 해요. 예예 뭔가 너무 막 이렇게 과잉되는 감정보다는 뭔가 되게 최대한 좀 담백하게 네. 좀 이렇게 덤덤하게 네. 부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또 그런 가수분들 음악을 또 최근에 많이 좀 찾아서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0: 와,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폭발적으로 소리를 낼 수 있는 성대를 가진 사람이 감정의 절제를 표현할 줄 알게 됐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 명반이 앞으로 또 나올 때입니다. 저 우리 4부로 와서 재환 씨랑 음악 얘기 더 나눌 거거든요. 계속해서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문자랑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4부로 돌아올게요.

0: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무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접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도 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2: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초대석 명창 천재 강아지 뱁제니 김재환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재환 씨 이런 캐릭터였던 거 왜 나 몰랐지?
2: 어떤
1: 귀염둥이요.
2: 아, 네, 팬분들께서 기여해 주십니다.
1: 그러니까 제가 네. 전에 초대석일 때도 조금 네. 더 그러면은 좀 더 낯가림 상태이셨던 것 같고.
2: 그랬던 것 같고. 네, 그때 많이 낯을 가리지 않았나.
1: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뒤에서 지금 헤드폰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2: 노래가 나와요.
1: 예,
2: 제 노래인데 감사합니다.
1: 아, 그래요?
2: 이렇게
1: 예.
2: 또 추천해 주셔서.
1: 헤드폰에서 뭔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렉구야님께서 재환이는 귀여움이 99%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인상이 좀. 네. 귀여운 쪽보다는 조금 왜 반장 어디 가면 반장이나 학생회장 할 것 같은 인상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어느정도 귀여움을 받고 계신 재환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음악 얘기 조금 더 깊게 나눠보려고 하는데 아까 이 한 제니님께서 이거 질문을 꼭 하고 있었어요. 음방에서 윈드들의 우렁찬 응원법 너무 잘 들려서 좋았어요. 얼마나 흐뭇할까 싶었는데 재환 씨 미동도 안 하고 감정을 잡더라고요. 응원법에 흔들린 적 없나요 하셨는데 네. 실제로는 조금 흔들리신다고.
2: 많이 흔들렸습니다.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ING입니다. 진행 중인 상태고 특히 그 뭐 무너질 줄 알았던 하루가 이렇게 흔들리면 멈춰선다. 여운일 때 괜찮아 뭐 이거라든가 김재환 사랑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네네.
2: 그럴 때 정말 많이 흔들리고요. 저는 멈춰서서 뭔가 여운을 탁 느끼고 감정을 잡아야 되는 타이밍에서 괜찮아 이러니까 그치나 괜찮지 하면서 이제 우렴을 들어가곤 합니다.
1: 아 진짜 네. 그래요. 그럼 어떻게 좀 그러면은 응원법을 좀 네. 수정 요청을 하셔야 될까요?
2: 아 근데 네. 수정 요청을 하기에는 제가 이미 늦은 것 같고 이미 음악 방송을 일주일 이상 해버렸기 때문에
1: 다 틀렸어.
2: 네 팬분들께서 연습하실 네. 시간이 너무 부족하셔가지고
1: 아 이게 또 마신 걸로
2: 네,
1: 그
2: 네.
1: 와중에 어쨌든 흔들림 없는 창법을 유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윈드분들 재환 씨를 트레이닝하고 있는 거예요.
2: 트레이닝 정말 됐습니다.
1: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재환 씨는 네. 감정의 그 요동 없이
2: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다음에는 진짜 더 약간 미션 같은 응원법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 진짜. 예.
1: 스카이님이 웃어도 돼 하셨는데.
2: 네, 더 강하게 키워주세요.
1: 예예예. 예, 예. 회색 후드님 그냥 받아들이자 하셨고. 그리고 제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맨 처음 봤었던 스케줄 기억나세요?
2: 맨 처음이요? 그 슈가맨.
1: 맞아요.
2: 네. 예.
1: 그래서 그때는 더더욱이나 재환 씨가 거의 약간 조금 무뚝뚝한 느낌에 가까운.
2: 아 진짜요?
1: 이거 완전 얼어 있었었나 봐.
2: 멤버들이랑 뭐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 아니 얼어 있었고 그랬던 거 같고.
2: 아 네네 맞아요. 네. 신인이라
1: 맞아요.
2: 정말 딱딱하게 좀 굳어 있었어요.
1: 근데 그렇지 못한 가창.
2: 아
1: 그때도 노래는 무슨 약간 기사 한 8년 차 가수처럼 부르셨거든요.
2: 그때 기타 치면서 노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엄청 잘했었잖아요 그때.
2: 아, 감사합니다.
1: 아마 그때 이기셨던 것 같은데.
2: 네. 슈가맨은 전승이었습니다. 나갈 때마다.
1: 그래 김재환 보컬이죠. 네. 그런 게 앞에서 들었을 때 안 되겠다 아, 이 사람 이기기 힘들어 하는 유형의 보컬들이 있어요. 좀 약간 소리 네. 잘 내는 보컬들이 있죠.
2: 아, 예.
1: 김재환 그래서 공연을 더더욱 가보셔야 되는 이유고요.
2: 맞습니다.
1: 5866님 이번 앨범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하고 싶어요? 재환이가 직접 들려준 앨범 얘기 궁금해요. 뭐예요?
2: 앨범을 딱 한 단어로 저는 이런 거 약간 약하거든요. 이런 순발력을 그래. 요하는
1: 그럴 것 같아요. 약간 고지식한 스타일일 것 같다.
2: 네, 좀 약해요.

0: 이런 쪽에 있지 않나.
1: 그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어떻게 윈드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한 단어는 좀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나중에라도 생각이 나면 들면 네네. 혹시 소통 어플 있나요? 팬들과?
1: 있습니다.
0: 아,
1: 예.
0: 거기다가 아, 지금 생각났습니다 하고 제출해 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알겠죠. 네. 지금부터는 재환 씨 신곡 들으면서 얘기 나눌 겁니다. 첫 번째 노래 들려주세요.

0: 너잖아 라는 곡인데요. 폭스가 따로 없습니다. 가사로.
1: 아, 네.
0: 이렇게 끼를 부리며 이렇게 끼가 넘치는 팬송은 전 보다 처음 봐요.
1: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작가님께 그 가사를 이렇게 대놓고 어머. 보여드리다니.
0: 아니 이거 네. 지금 윈드분들을 향한 팬송이라고 하는데 이거 네. 진짜 너무 썸타는 느낌이고.
1: 맞아요.
0: 그럼 오늘은 어떤 꿈을 꾸려나 이거 네. 멜로디와 가사의 조합이 네. 기가 막히고.
1: 감사합니다. 제가 공들인 부분인데.
0: 진짜?
1: 네.
0: 역시.
1: 저도 그 부분 딱 그 부분을 녹음할 때 네. 다른 가사였는데 네. 이제 책상에서 바꾼 거거든요.
0: 아 진짜? 네, 여기가 킥이야.
1: 네. 바꾸고 저도 막 너무 좋은데요?
0: 그죠?
1: 이랬어요. 네. 네.
0: 진짜 일행이셨어. 다른 거에 있어서는 약간 고지식한 좀 네. 약간 군대 상병 느낌이 있는데 가사로는 그 억눌린 끼를 부리시는군요.
1: 맞아요. 음악 할 때는 또
0: 이 어떤 꿈을 꾸려낸 가사와 거길 불러낸 그 공기를 잔뜩 섞은 그 느낌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당하라고 만든 구간이니까 네. 알고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9PM님께서 맞아요. 순 얼 폭스임. 순한 얼굴 폭스란 뜻인가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순진한 얼굴에 폭스다.
0: 맞아. 이게 진짜 제일 힘든데요, 나오기. 공사구구님 너잖아 주인공 윈드잖아.
1: 맞아요.
0: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선 또 완전 사랑이라 부를지도 모를 거야와 다른 식으로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재환 씨가 원래 소리끼리 많나요? 여러 종류가 있나요?
1: 약간 표현. 할 수 있는 폭이 조금 넓어진 것 같아요. 전보다.
0: 전보다.
1: 네, 뭔가 소리 쓸 수 있는 이 레인지가 넓어지다 보니까 너잖아는 되게 여름밤에 그 설레는 고백하는 장면을 네. 담으려고 노력을 한 가사여가지고 이 가사를 표현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0: 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랑이라 부를지도 모를 거는 진짜 약간 되게 클래식하게.
1: 네.
0: 아날로그한 느낌으로 발성을 하셨는데
1: 네.
0: 이 곡 할 때는 또 영락 없는 요즘 느낌의 네. 그런 톤 그리고 조금 소리도 조금 약간 모아서 내고
1: 맞습니다.
0: 이 안에서 되게 좀 자유로운 일이 벌어지고 계신가 봐요.
1: 맞습니다. 영국의 그 협부리 사이에서 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되게 다양한 그 경로가 세팅되어 네. 있는 것 같고
1: 맞아요. 네.
0: 장르에 앞으로 기대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3인30님도 아 그러네. 막 원래 유명하시네. 원호님이요.
1: 네네.
0: 읽어주세요. 네.
1: 그래서
0: 그래서 별명 중에 하나가 성대 네. 트랜지스터라고.
1: 아 진짜요? 표현 되게 잘해주신다.
0: 이걸 막 네. 계속 바꾸는 거지.
1: 아 맞아요.
0: 용도와 볼트에 따라서.
1: 저 그걸 되게 좋아해요. 재밌어하고.
0: 그때 남들 되게 부러워하겠다. 보통 이제 한 길로 길이 나 있고 특히 실용음악 혹시 전공?
1: 맞습니다. 예, 실용음악과 나왔습니다.
0: 그러면은 특히나 더 이렇게 사랑이라 부를지도 모를 거야 식은 또 안 하기도 하는데 좀 포크도 될 것 같고
1: 네.
0: 댄스곡 하실 생각 있으세요?
1: 댄스곡을 그 많이 했었어요 사실.
0: 솔로로 좀 야하게.
1: 네. 솔로로 그 입대 전에 뭐지 20대 때 이제 나는 30대 되면은 이제 그 기타 치면서 진중하게 음악을 할 거라는
0: 큰 그림이 있었고
1: 예, 생각이 있었어서 20대 때 지금밖에 못하는 건 지금 다 해놓자
0: 생각나는 것 같지?
1: 해서 거기서 다 불러놨어요. 뭐 누나라는 곡도 해보고
0: 맞아.
1: 뭐 게이득이라는 곡도 해보고 뭐 이렇게 약간 팝 느낌의 뭐 포니테일이라는 곡도 하고
0: 그래서 완전 딴 얼굴이 든 느낌이라
1: 맞아요.
0: 이렇게 심하게

0: 변화가 있으면은 네. 이전 디스코그래피가 아예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근데 사실 이전 디스코그래피는 잊어주셔도 됩니다.
0: 왜요? 그 소중한 일들을 왜?
1: 소중하긴 한데 뭔가 이제는 좀 새로운 모습으로.
0: 근데 잘 맞는 옷을 찾으신 것 같기는 해요.
1: 아,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0: 진짜로. 네. 투님이 물어보셨거든요. 군대에서 곡만 있었다고 했는데 미공개곡 남아있냐고. 댄스곡도 생각했는지 궁금해하셔서 댄스곡은 방금 답변하셨고.
1: 네. 미공개곡은 사실 많이 있긴 있어요.
0: 어떤 게 있어요, 주로?
1: 네, 다 기타로 어쿠스틱 기타 한 대로 만든 곡들이어가지고 포크 재질의 곡들이 좀 많고 이제 그 포크 안에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로 좀 곡들을 만들어놓은 게 있긴 합니다.
0: 네. 많이 있대요, 여러분. 그러면 조금 이제 좀 자주 네. 다작 김재환으로.
1: 네. 근데 제가 멜로디는 좀 이렇게 좀 자유자재로 그 재밌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사실 가사가 아쉬워가지고 작가님께 또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0: 1588 이나 이나로.
1: 감사합니다.
0: 언제든지
1: 알겠습니다.
0: 연락 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이따가 직통 그 라인을 개설해 드릴 테니까.
1: 아이고, 영광입니다.
0: 네, 언제든지 부탁드리겠고요.
1: 네.
0: 자, 다음 곡도 들려 주시죠.

0: 없습니다. 우리에게 한계는 없다. 제목값하죠 노래가.
1: 네.
0: 김재환에게 한계는 없다.
1: 한계는 없다.
0: 이게 본인의 성대 과시용곡이죠? 아,
1: 뭐 그것도 맞습니다.
0: 끝내준 것 같아요.
1: 네.
0: 와 진짜 이거는 정말 약간 과시형 곡인 것 같고 이제 이 앨범을 보시면 여러분들 세 곡이 다 같은 가수인 게 조금 이상한 느낌이기는 해요.
1: 그런 것 같아요.
0: 본인은 뭐 그러니까 의도한 거는 아닌데 이렇게 일이 되어버린
1: 저는
0: 거죠?
1: 그냥 재밌게 했는데 재밌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 그렇네 다르네 되게
0: 좀 되게 이런 막 실용음악 보컬 그리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재밌게 쓸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아, 한 앨범에 완전 다른 테크닉과 보컬과 톤을 네. 쓰셨어요. 박선희님이 이거 너무 청춘물이라고 운동부 애니메이션 엔딩 느낌이어서 운동도 안 하는데 가슴이 벅차올라요.
1: 네.
0: 맞아.
1: 런닝 뛰시면서 들으시면은 신나게 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너무 멋있고 사실 이런 곡이 김재환의 보컬에 네. 보컬을 잘 활용하기에는 참 좋은 곡이라 프로듀서들은 김재환한테 계속 이런 노래를 좀 부르게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1: 네. 시원시원하게 뭔가 저도 지르고 긁고 하는 그런 보컬 텍스처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0: 맞아. 잘 긁어.
1: 네. 이번에 녹음할 때 이 곡도 진짜 너무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그리고 네. 그냥 막 거칠게 지르는 그런 느낌보다 이런 식으로 좀 그 애니메이션 느낌 네. 난다라는 게 살짝 감정이 사람 울컥하게 만드는 감정이 들어간 좀 락킹한 음악
1: 네네.
0: 고를 때 잘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제가 콘서트를 또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0: 그치.
1: 콘서트에서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헤이! 헤이! 헤이! 이걸 너무
0: 해야지.
1: 네 당하고 네. 싶어가지고 팬분들한테
0: 이런 넘버가 많아야 돼요.
1: 네 그래서 이런 곡을 앞으로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0: 그래 이거 이게 네. 채워질수록 콘서트 자체도 좀 흥이 확 올라가고
1: 그쵸.
0: 제일 고조일 때는 좀 이렇게 달려줘야 되거든요.
1: 맞아요. 네.
0: 이윤아님이요. 어쩌다 윈드와 듀엣 챌린지 곡이 이 노래가 됐나요? 윈드들 너무 과대평가한 거 아닌지 너무 높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네. 얘기죠? 같이 이게 불러야 되는 게 이 곡이에요?
1: 예, 네, 이 곡을 듀엣 챌린지로 만들었는데 윈드가 너무 높다고
0: 아니, 당연 이거는 아 약간
1: 네.
0: 둘의 관계가 이제 조금 읽히기 시작하는데
1: 아, 약간
0: 좀
1: 그런가요?
0: 약간 좀 호되게 네. 길들이시려고 하는 걸까요?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1: 사실 콘서트가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이제 윈드가 목을 좀 푸셔야 합니다.
0: 아니 갈 거 가죠. 이거 뭐 김재환 씨나 이런 거 부르면서 풀지 일반인들은 네. 가거든요. 이거 부르면
1: 아니 근데 제가 영상을 올라온 걸 하늘 봤어요. 잘하시더라고요.
0: 개 중에 개시겠지.
1: 네, 저 윈드가 노래를 또 잘하십니다. 저희 떼창 같은 거 제가 부탁을 드리면은 잘 해주시더라고요.
0: 근데 그런 거 있더라고요.

0: 있더라고요. 정말 하도 공연장에서 내 가수 노래 따라 불러버릇해서 그런지 노래 잘하는 가수들 팬들이 좀 활동 기간이 오래되면 노래가 네. 늘어요.
1: 그러신 것 같아요.
0: 왜냐면 네, 그리고 네. 거침없이 그렇게 지를 기회가 네, 네. 많이 없어요.
1: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갑자기 뜬금없이 소리 지를 일이 없으니까.
0: 노래방에서도 오히려 그 정도 발성 안 나올걸요? 콘서트장에서만큼은.
1: 그렇죠.
0: 여러분들 지금 이제 명 보컬로서 탄 지금 김재환의 사실상 보컬 실용 음악 학원 등록하신 거예요.
1: 네, 제 콘서트 오시면은 이제 득음하실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0423님께서 김재환이 윈드들 보컬 트레이닝 시켜야 하셨는데 앞으로는 아예 본격적으로 네. 진짜 이런 자유자재의 소리를 내시는 분이니까 더 컨텐츠를 아예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 노래는 네. 부를 때 소리를 이 코로 빼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까지 다 강의를 해서 그것까지 다 시켜보자.
1: 알겠습니다.
0: 이거는 목을 다 열고 질러야 되는 곡입니다, 여러분. 네. 막
1: 아예 그냥 칠판에 적어가지고 소리의 그냥. 길을 이렇게
0: 그쵸.
1: 그려가지고
0: 그래가지고 이 소리를 네, 하면서 얘도 이렇게 내주고
1: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0: 그쵸. 아주 네. 아카데믹한 팬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재환 씨 새 싱글 Love From Here 수록곡들 들으면서 음악 얘기 나눴는데요. 1204님께서 재환 씨 보기에 너무 뿌듯한 문자인데 한번 읽어주실래요?
1: 네. 예전에 재환님 행사장 옆 카페에서 일했었는데요. 당시 찾아오신 팬분들이 하나같이 친절하고 예의 바르셔서 재환 씨에 대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오늘 별밤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네요. 멋진 팬분들을 두셔서 든든하시겠어요.
0: 어떠세요?
1: 근데 이 말에 정말 동의합니다.
0: 아, 이미 익히. 아, 근데 네. 크게 감동 안 하시는 게 네. 알지 알지. 은재들 원래 어디 가나 그렇지 해서 좀 더 네. 엄청난 에피소드 있지 않으면 재환 씨를 네. 감동시키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구나.
1: 그 전부터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팬 마케팅 팀 분들이나 뭐 이제 바로 다른 분들 이렇게 만났을 때 되게 윈드 분들은 되게 질서가 엄청 좋으시네요.
0: 어떻게 그렇게 나 그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1: 네, 그런 얘기를
0: 성격이 생기는 게
1: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익숙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진짜 네. 이게 팬분들이 은근히 가수의 엠베서더거든요. 특히 네. 이렇게 뭉쳐서 계실 땐 더더욱이나.
1: 맞아요.
0: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또 뿌듯한 일화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이번 주에도 음방 혹시 남았나요?
1: 음방이 좀 남았습니다.
0: 네. 열심히 해주시는구나.
1: 그렇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0: 괜찮아. 그 부분에서 네. 맨 마지막쯤에는 한번 네. 윈드만 알 정도로 싱긋 웃어주시는 정도는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1: 한번 해볼게요.
0: 윈드끼리 딱 이렇게.
1: 에.
0: 부엉이들끼리 또 알 수 있게.
1: 오, 알겠습니다.
0: 네. 그래요. 이 활동이랑 단독 콘서트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함께한 팬분들이랑 부엉이분들에게 인사 남겨주세요.
1: 네, 오늘 별이 빛나는 밤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진짜 너무 감사했고요. 정말 또 금방 나오고 싶습니다.
0: 리아요!
1: 네,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작가님 이번에 좋은 곡 만들어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아유.
1: 또 많이 배웠거든요, 이번에.
0: 아이고. 네. 말은 바로 해야지 좋은 곡은 재환 씨가 만들었고 정말 글을.
1: 예. 네, 그래서 조만간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너무 이렇게. 좋고요. 네. 진짜로 제가 연락처 드릴 테니까 네. 가사 뭐 짧은 파트만이라도 필요할 때도 네. 괜찮아요. 저 이렇게 네. 가사를 좋아해 주신 분들에게는 네. 저 원래 되게 좀 뭐지? 요새는 조금 아는 사람들 위주로 자꾸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1: 진짜요?
0: 우리 함께 자주 일했으면 좋겠어요.
1: 감사합니다.
0: 재환 씨 보내드리면서 올 봄에 나온 노래죠. 김재환의 지금 데리러 갈게 듣겠습니다. 진짜 금세 또 와주세요.
1: 네,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2: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피부에 진심인 브랜드 웰에서 운동 후 먹는 콜라겐,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I've been holding
3: on to pieces, swimming in the deep.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0월 19일 목요일 방송 마칠 시간이에요. 오늘 정말 귀호강한 날이었죠. 오늘 끝곡으로 톰 그레넌의 Little Bit of Love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윤가영, 명혜승, 이혜진,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배우 김혜자입니다. 저는 대본을 마주할 때마다 이 역할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해요. 삶이 고단하고 팍팍해도요, 그 안에 바늘기만한 희망이 빛이 보이는지를 가장 먼저 살펴봐요. 안 그래도 살아가기 버거운 세상이잖아요. 절망을 보태는 것보다 이왕이면 따뜻한 희망과 위로를 건네는 일, 우리가 연기하는 이유 아닐까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느껴지는 이맘때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전기장판과 전기담요를 다시 꺼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관했던 난방기기를 아무 점검 없이 사용하면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선이 벗겨지거나 눌린 곳은 없는지, 장판 내부에 열선이 꺾이거나 손상되진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거나 라텍스처럼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내부 온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을 반드시 끄고 플러그까지 뽑아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난방기기 안전점검부터 시작해 따뜻하고 안전한 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신안 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중화역 가까이
6: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6: 드디어 라온.
5: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6: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7: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7: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시즌 4. 안녕하세요. 저는 던디 더보이 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요즘 안 봐도 비디오다, 뭐 웃기는 짬뽕이다 이런 말씀은 늘크크라고 불린대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니요라고 거짓말 또 치시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신경이 쓰이잖아요. 막 늘크크라고 불리고 이런 거 좀 기분 나쁘고. 근데 그런 거 참으면은, 참고 그런 말 못하고 그러면 병납니다. 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크크라 불려도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제 마음 아시겠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늘크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 오늘도 아돌라가 여러분의 밤을 밝혀드릴게요. 아돌라 샤이닝 라이트!

0: 아이돌 라디오의 첫 곡 더보이즈의 블룸블룸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는 던디 선우입니다, 여러분. 예. 잘 지냈죠?
1: 네.
0: 네. 자, 영크크 던디가 진행하는 아이돌 라디오는요, 매주 수요일 밤 9시에 아이돌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에서 라이브로 스트리밍 되고요. 라디오는 목요일 밤 12시부터 아니죠. 목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주파수 91.9 메가헤르츠 MBC FM4에서 방송됩니다. 아이돌 라디오 다양한 소식은 구 트위터 현 X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골뱅이 아이돌 라디오 코리아 팔로우해주세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Close Your Eyes와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닥터피엘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노래가 잘생겼다는 말이 조금 어색할지 몰라도 이분들의 음악을 표현하기엔 이만한 게 없습니다. 미남 음악으로 눈이 번쩍 뜨이게 만들어주는 그룹이죠. 클로즈 아이즈 여러분 어서오세요. 자 먼저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클로즈 아이즈입니다.
1: 좋습니다. 개인 인사는 오늘 추금이 오늘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수식어로 해가지고 한번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머러스한 남자 전민욱입니다.
1: 아 유머러스한 남자 좋습니다. 다음
4: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즈 아이즈의 낮은 목소리 마징자입니다.
1: 아 근데 시행이가 확실히 잘생겨졌어요.
4: 그게 아니라 저는 잘생긴 선우 선배님 보러 가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로 오늘을 위해서
1: 네, 10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사랑합니다.
1: 네, 자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5: 네 같이 국밥 먹고 싶은 남자 장여준입니다.
1: 오 국밥맨 제일 좋아하는 국밥이 뭐예요?
5: 저는 모든 국밥 먹습니다.
1: 모든 게 다 들어있는?
5: 네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국밥으로 먹습니다.
1: 남자네.
5: 국밥 좋아하십니까 선배님?
1: 좋아하지.
5: 그럼 다음에 같이 국밥 한번.
1: 국밥?
5: 네.
1: 아 난 국밥 진짜 좋아해요.
5: 어 진짜요? 그럼 다음에 같이 한번.
1: 오케이 오케이. 아, 형이 사줄게요.
5: 어 진짜요? 성곡입니다.
1: 네 나중에 소고기는 너가 사고.
5: 자, 제가.
1: 네 자 가보도록 할게요.
6: 여러분 감이 걸리지 마요. 가을 남자가 되고 싶은 김성민입니다.
1: 아 진짜.
4: 어, 목소리 감이 걸렸어요?
6: 네 감사합니다.
1: 아 이게 애들이 많이 뽀뽀해졌네.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7: 네 안녕하세요 귀요미 강아지 승호입니다.
1: 아 귀강이죠. 승호씨 좋고 다음 가볼게요.
8: 네 안녕하세요. 저도 선우 선배님이랑 같이 국밥 먹고 싶은 남자 켄시입니다.
1: 어 좋습니다. 아 켄시씨 국밥 잘 드세요?
8: 아 저 진짜 좋아해요.
1: 어 무슨 국밥 좋아하시는데?
8: 아 그 그 그냥 매운 있는 거예요.
2: 수육국밥 좋아.
8: 안 매운 거예요.
1: 뭘 안 해. 어 알겠습니다. 자 켄시 씨 데려가도록 하겠고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9: 네, 안녕하세요. 선우 선배님의 국밥이 되고픈 서경배입니다.
1: 아니 애들이 이상해졌어. 아 감사합니다. 아, 저희 국밥이 되고 싶은.
9: 아 맞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아 저희가 작년 7월에 만났어요. 1년이 훨씬 넘었네요. 아, 네.
8: 맞습니다.
1: 그때 또 우리 마징시양 씨가 리빌 플루팅 또 하셔서 아주 또 즐겁게 여러분들이 기억에 확 남는 그런 또 순간이 되었었는데 2462님께서 이런 제보를 해주셨어요. 여준이가 덤배님 미담 말한 적 있는데 이거 덤배님 귀에도 들어왔나요? 어 번호도 용기내서 물어봐봐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팬 어플로
5: 아 맞습니다.
1: 뭐 말씀해 주신 거 맞죠?
5: 네 맞습니다.
1: 또 봤죠?
5: 어 보셨어요?
1: 아 봤어요 봤어요. 어,
5: 저희가 선우 선배님 얘기하는 거 보시나요?
1: 어 보 봐요 봐요.
5: 오 아, 진짜요?
4: 오늘 네. 얘기하겠다.
1: 보고 그 아니 라이브에서 말했나?
5: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그죠?
5: 네 팬 어플 라이브에서.
1: 네 그래가지고. 저 보고 이제 뿌듯하고 아, 아, 역시 뒤에서 교육시킨 게 있구나 이렇게 또 했었는데
5: 뭐 이제 사실 작년 연말 가요대 축제에서 이제 전출 끝에 이제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뒤에 숨어있는데 선우 선배님 앞으로 데려가가지고 같이 춤 춰주시고 그리고 사실 이게 이거뿐만이 아니라 그 뭐지 한번 그 음악방송에서 마주쳤었어요. 그 이후에 한 번 뵈서 기억을 못할 줄 알았는데 근데 사실 그런 게 엄청 힘이 되거든요. 이제 선배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또 저희 처음에 아돌라 나왔을 때 또 시향 형한테 어, 멤버들 너무 수고했다고 엄청 긴 장문의 문자를 한번 보냈었어요. 그래서 미담 이렇게 얘기하면 뭐 끝이 없죠 사실.
1: 야 최고다. 야 뭐.
4: 선배님.
10: 와 역시 선배님.
1: 미안해요. 어쨌든 너무 고맙고. 이제 왜냐면 저는 그런 거를 이게 사실 저는 투자거든요. 싹이 있는 친구들 잘 될 것 같은 친구들에게 미리 좀 해줘가지고 이제 나중에 나를 좀 챙겨라.
5: 아 좋은 말씀입니다.
1: 네, 여러분들이 딱 잘 될 걸 저는 알아봤기 때문에 아,
5: 감사합니다.
1: 그때 가서 모른 체 하면 제가 이제 뒤에서 소문을 퍼뜨리고 네 어쨌든 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저랑 좋은 시간 편하게 보내가십시오.
5: 네
1: 잘했습니다. 예. 진영이라 생각하고
4: 형 저 번호 주세요. 그래.
1: 아 번호 주지
4: 진짜요?
1: 반말해 그냥.
4: 진짜요? 형
1: 그래 그래 그래 나도
4: 얼마나 좋아하는데
1: 약간 선우라고 했던 것 같은데
4: 아닙니다. 선우 형
1: 아 좋습니다. 굉장히 이 눈빛이나 이런 게 확실히 다르겠네. 끈적하네.
9: 맞아요.
1: 좋습니다. 또 근데 이렇게 클리어 분들이 아돌라 찾아주신 이유가 있어요. 자, 네 번째 미니 앨범이죠. 256 노트 발매를 축하합니다. 자, 앨범 소개 부탁드려요. 이게 무슨 뜻이죠?
2: 이제 재즈에서 영감을 받은 앨범인데요. 256 노트라는 게 이제 256분 음표, 세상에 가장 짧은 음표에서 착안해가지고 이렇게 짧은 찰나의 순간에 저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솔직한 감정들을 담아냈다, 이런 뜻입니다.
1: 아, 재즈 조금 기반의 앨범이에요?
2: 아, 뭔가 재즈 기반으로 가지는 않았고요. 재즈 장르가 갖고 있는 뭔가 자유로움이나 즉흥성을 좀 우리만의 스타일로 담아낸 게 이번 앨범입니다.
1: 굉장히 뜻이 좀 깊고 좋은 것 같은데, 이 앨범으로 커리어 하이 찍으셨고, 음악 방송 1위도 하셨고.
6: 맞습니다.
1: 자, 이제 타이틀곡이죠, Drop That 들으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 노래 주세요.

0: 곡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드랍댓은 한국 재즈 펑크의 시초인 윤신혜 선배님의 이 밤을 즐겁게 샘플링해서 제 클리어만의 색깔로 만들어낸 곡입니다.
1: 샘플링을 하셨구나. 야, 이 드럼이 그 리듬을 탈 수밖에 없게 만드는
2: 맞습니다.
1: 네, 그런 사운드인데 앨범이 좋은 곡들이 되게 많은데 이 곡이 처음부터 타이틀이었나요?
2: 아, 초반에는 약간 고민이 많았었는데 회사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이 곡이 퍼포먼스를 보여주기에는 제일 적합한 곡이다. 그래서 이 곡이 타이틀이 됐습니다.
1: 아, 그러면 이 곡을 들었을 때 뭐 경배 씨 딱 느낌이 뭐 왔었나요?
3: 일단 리듬은 타시더라고요.
1: 리듬은 또 이렇게 타지고. 아, 그럼 된 거거든요.
3: 네, 맞습니다.
1: 마음에 들었어요?
3: 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1: 네, 지금 이렇게 꿀렁이진 않아주셨습니다.
3: 아, 네, 알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또 이게 또 새롭게 시도하는 장르였는데 이거를 내 걸로 익히는데 좀 어렵지 않았나요? 좀 특히나 이게 좀 어려웠다는 멤버가 좀 있을까요? 안 어려웠으면 솔직히 안 어렵다 해도.

0: 어려웠어요 많이.
1: 왜 뭐가 어려웠어요?
0: 제가 항상 귀여운 목소리를 내가지고 이런 멋있는 컨셉도 아 목소리를 어떻게 잘 어울리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많이 공부했고 네 많이 공부했고
2: 그게 좀 멋있는 목소리를
0: 네 멋있는 목소리 내려고 많이 어른이 됐던 것 같아요.
2: 아 그러면 켄시 씨는 여기서 봤을 때 누가 제일 목소리가 멋있는 것 같아요? 이 멤버들 개인적으로
3: 켄시 씨
0: 저는 시안이랑 목소리 제일 멋있어요.
2: 아 역시 랩덩이 가만히 있는 시안이가 이겼네요.
1: 많이 많이
2: 안 그래도 그 느낌을 좀 잘 살려야 되잖아요. 이 리듬을 잘 타야 되고. 근데 녹음할 때 좀 힘들어서 울고 싶었던 분이 없나요?
4: 울고 싶었던 사람.
3: 힘들어서 울고 싶나요?
2: 아 근데 이런 아... 왜 울고 싶다까지 된 거지? 없죠?
1: 어, 없습니다.
2: 없습니다. 없어. 네.
4: 경배가 마이크를 자꾸 드는데.
3: 여행도
5: 경배 있어 같은데.
4: 울 뻔했습니다.
3: 왜 왜?
1: 아 뭐야 뭐야.
4: 처음부터 빽! 하고 막 질르는 게 쉽지 않았어.
2: 아, 그치 그치.
4: 사실 곡이 완벽하게 흡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을 들어갔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삑사리도 자꾸 나고.
2: 아, 그치 그치.
4: 그래서 좀 쉽지 않은 녹음이었어.
2: 그게 나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고충을 잘 몰라요. 이 음역대를 높은 거를 막 소화하는 보컬 역할이 아니었다 보니까 사실 랩은 그냥 입 뽀뽀뽀르르까르까르까 한 다음에 그냥 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컬은 계속 물 마시고 막 계속 목 계속 풀고 막 이런 게 참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러는데 고생해 주세요.
4: 네 알겠습니다.
2: 네. 또 야야야 어 이런 파트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맛깔나는 부분인데 발음을 좀 어떻게 잡으셨죠? 이게 되게 쉬우면서 이거 잘못하면은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유치해지거든요.
0: 네,
2: 이 발음이나 이런 걸 이거 누가 했죠?
5: 민우 형이 메인으로
1: 녹음했었던 것 같아요.
4: 네 이게 녹음을 할 때 사실 유치한 거 걱정이 많아서 너무 처음에는 아 너무 한국어 야다 야 이렇게 야. 되니까 얘랑 야 사이로 하라고 하셔서 얘야로 갔는데 너무 얘야다 그걸 반복하다가 그냥 나오는 대로 해보자 하다가 나온 것 같습니다.
2: 어 그러면은 발음이 살짝 야도 아니고 예야도 아니고 살짝 어떤 식인 거죠?
4: 아 야인데 영어 야.
2: 영어 야.
4: 야.
2: 야.
4: 야.
2: 야.
4: 야.
2: 야. 야.
4: 야. 야.
1: 어 너무 좋아.
4: 야. 역시 다르십니다.
2: 역시 이런 거는 사실 야라고 뱉으면 안 되거든요.
4: 예.
1: 역시 역시. 예.
2: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딱 음악 방송하고 오셨어요, 근데?
5: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2: 그래서 세팅이 싹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5: 아, 그럼요.
2: 어, 좋습니다. 이게 활동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서로 좀 어, 아, 저 파트 저 멋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4: 맞죠, 맞죠. 아.
2: 어, 저거 내가 했으면 좀 더 잘했을 것 같은데.
1: 오호. 아, 더 잘했을 것 같아.
5: 더 잘했을 것 같아. 다 잘 맞아가지고.
2: 아 내가 했으면 아 난 좀 이렇게 또 해봤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이 뺏고 싶다 뭐 이런 파트 있나요?
1: 아니 뺏고 싶다 모르겠는데 무대할 때 와 이 파트 주인인 거 진짜 부럽다는 했어요.
2: 그게 누군데?
1: 시향이 형 랩 파트에서 가장 환호성이 커요. 시향이 딱 치고 나오면 정말 인이어 노래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환호성이 큰데 그 파트 한번 하고 싶다 이런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2: 어떤 파트인데요?
1: 들려주세요. 제 랩 파트입니다.
2: 어느 부분인데 막
1: I got a hundred lyrics in my phone. Yeah, 괴로운 생각 말고 like Marvin Gaye. Let's get it on. 웃어 이 밤 다 가도록.
2: 와, 역시 마지막 파트까지.
1: 역시 역시.
2: 야, 아이 파트 하면서 바로 제스처가 나오는.
1: 바로.
2: 좋습니다. 하트까지. 진짜 뻔뻔하긴 하네요. 시향 씨. 아, 이 파트가 좀 뭔가 걸어 나오면서 하나요? 아니면
1: 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걸어 나옵니다. 아, 나머지가 춤을 열심히
4: 저희가
1: 추고.
4: 열심히 이렇게 하고 리듬 타고 혼자 이렇게
2: 사실 우리 멤버들이 또 희생이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그렇죠.
2: 멋있게.
1: 그렇죠. 그
3: 어떤 느낌이냐면 선우 선배님이랑 같이 약간 이부 인사하는 것처럼 어, 요 왔어. 와,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런 느낌이라서.
2: 나가는 느낌.
3: 약간 선우 선배님 느낌.
2: 아.
3: 에이.
2: 오,
3: 맛있어요.
2: 받았다.
3: 오, 맛있어요.
2: 받아냈다. 벌써 힘드네요. 네, 아 좋고 이제 아, 신곡, 네, 말씀하세요.
1: 선배님 진짜 잘생기셨네요.
3: 무슨 소리예요? 아 저희 뒤에서
0: 완전, 진짜 느끼고 뒤에서 완전, 보는데 완전, 와,
1: 저희 근데 대기하면서 와
3: 완전 진짜 너무 잘생기셨다.
0: 완전 말씀이세요.
2: 정말.
1: 그런데 저희 사적으로 저희끼리 얘기할 때도. 맞아.

0: 야, 선배님 이름 많이 하긴 해요. 잘생긴.
1: 맞습니다.
0: 잘생겼다고.
2: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3: 아, 감사드립니다. 네.
4: 자,
0: 정말.
4: 이제 신곡. 예. 어, 드랍 때 듣고 올 건데 오늘 아. 퍼포먼스도 준비해 주셨어요?
5: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4: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안에 있는 이런 네? 90년대 힙합 바이브를 좀 꺼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 네. 여러분 의자 넣으시고 네. 천천히 무대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5: 알겠습니다. 예.
4: 자, 노래 듣는 동안 돌랑이들은 너튜브 댓글과 문자로 Close Your Eyes를 응원하는 메시지나 질문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번호 샵800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얼마죠? 100원. 좋습니다.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6: 예!
4: Drop the beat!

0: 예, 쿠즈에서 드랍 댓 퍼포먼스로 만나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추면서 재밌겠다.
1: 예, 네, 재밌어요.
2: 너무 재밌어요.
0: 힘들긴 하겠다, 근데.
3: 아, 많이 힘들어.
0: 아, 물 좀 드시고 일단 호흡부터 하세요. 제가 말을 하고 있을 테니까. 자, 돌랑이들이 보내주신 너튜브 댓글과 문자 소개할게요. 2633님, 노래가 뭔가 고급집니다. 미남들의 얼굴에 깃든 고급성 너무 좋아요 라고 남겨주셨고, 4832님, 소곤소곤 속삭이는 파트 너무 매력있어요. 속삭이는데 이렇게 잘 들리게 부르는 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이 민욱씨 파트 아닌가요?
4: 맞습니다.
0: 어땠어요 이거 녹음할 때?
4: 아, 녹음할 때 사실 이게 이 파트 데모가 여성분이셨어요. 이 속삭이는 파트가. 그래서 전혀 감을 못 잡고 갔는데 속삭이라고 하셔서 최대한 크게 속삭였습니다.
0: 아, 그렇죠. 또 속삭이라서 진짜 막 이렇게 안 되고 앞으로 뱉어야 되잖아요.
4: 네, 맞아요.
0: 아, 좋습니다. 또 이렇게 잘 노하우를 또 발휘를 하셔서 이렇게 하셨고, 푸리님께서 자유로운 느낌인데 안무는 칼각이라 뭔가 서로 다른 조합이 자연스러워서 계속 보게 되네요. 오! 오! 이렇게 또 평론가처럼 정확하고 날카로운 이런 또 감상평을 남겨주셨고, 자, 이어서 춤 이야기 계속 해볼 건데, 이 장르를 퍼포먼스로 좀 풀어내기에 뭐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 직접 안무를 짜신 분이 계시다고요?
5: 누구지?
6: 여기 있습니다.
0: 뭐야? 여기. 그래요? 어디 네. 부분 쪽을 좀 짜셨는지.
6: 저는 이번에 안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안을 만들고 연산을 회사한테 보내는데.
5: 야.
6: 예.
5: 나도.
6: 그 조금씩 들어갔고, 흐름에서는 야야야 그 메인 구간 들어갔습니다.
0: 여기 여기?
6: 네.
0: 오, 눈에 딱 들어오는 부분을 이렇게 네. 또. 야, 멤버에 여러 멤버 있으면 되게 든든하거든요.
1: 아, 그럼요. 그럼요. 네.
0: 어떤 점을 좀 제일 신경 많이 쓰셨죠?
6: 아, 일단 노래 분위기에 제일 잘 맞을 수 있게, 이 신나는 노래 맞을 수 있게. 근데 너무 신나면 안 되니까
0: 좀 절제하면서
6: 늘리면서 하는 그런 걸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0: 그게 잘 담긴 것 같은데, 멤버들은 전체 안무 시안 보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4: 많이 힘들 것 같다. 네.
3: 하체가 가만히 있질 않는구나.
0: 진짜 힘들겠구나. 힘들겠다. 현실적이네요. 이게 또 근데 이게 연습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꺼드럭 바이브가 중요하다고.
3: 맞아요, 맞아요.
0: 꺼드럭이 중요하다고. 그 바이브를 네. 좀 여기 평소에 좀 꺼드럭 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3: 보통 제가 조금
0: 그래 보여요.
3: 아, 장난이고. 이게 완전히 꺼드럭 바이브가 중요해서 좀 이 본인한테 취해서, 그리고 약간의 이 반항심, 약간의 이 즐거움, 약간 이게 우리 거다 하는 그거에 차 있어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꺼드럭 바이브를 좀 살리려고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0: 제일 꺼드럭 되기 힘들었던 분이 계신가요 혹시?
7: 성민이요?
5: 성민이?
0: 근데 초반부터 되게 꺼드럭 되신다고 느꼈어.
8: 많이 늘었네.
5: 많이 늘었어. 네,
9: 역시. 좀 발전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선배님 앞에서 있으려고.
0: 보니까 이거 꺼드럭이 아니라 저런 뻔뻔함. 아이돌력이죠.
5: 중요해요.
0: 아이돌이네요.
9: 감사합니다. 좀 더 노력해야죠.
0: 야, 눈이 진짜 촉촉하다. 네, 이게. 야, 좋습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간식 차 들어오니까 간식 좀 드시고 조금 팬분들과 소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 네.
0: 그럼 클로즈 유어 아이즈의 오픈 유어 아이즈 듣고 올게요.

0: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아돌라 F4의 이름으로 모두에게 확실히 발표할 게 있다. 오늘부터 2학년 B반 돌랑이는 이 던디의 여자친구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바이다.
3: 에디는 그 결정에 이의 있는데요? 나도 시켜줘.
4: 돌랑이 명예소방관.
2: MBC 라이브 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저는 더보이즈 선 던디고요. 무한한 음악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룹이죠. 클로우 유저 아이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클리어의 오픈이어를 듣고 왔는데요. 이번 앨범 수록곡도 다양한 노래들로 꽉 채워주셨는데 살짝 들으면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먼저 3번 트랙이죠. 바이브 체크 한번 들어볼게요. 노래 주세요.

0: 자,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바이브 체크는 말 그대로 바이브를 체크할 수 있는 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그루비한 이 곡의 사운드가 굉장히 매력적인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0: 좋습니다. 이거는 켄신 성민 씨가 작사에 참여하셨는데 어떤 걸 생각하시면서 좀 작업을 하셨는지?
2: 이 노래는 일단 바이브 자체가 좀 그루브한 느낌이어서 좀 힐링할 수 있는 곡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저는 좀 바닷가 옆에 있는 돗자리에서 누워서 햇빛을 보는 저를 생각하면서 좀 썼던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이 노래할 때 또 켄신 씨.
3: 예.
0: 어떤 걸 생각하십니까?
3: 이번 노래 주제가 네. 그 무대에 올라갈 때 그 바이브, 긴장감 그런 걸 해야 돼. 그 표현해야 돼 가지고 실제 진짜 제가 무대 하기 전에 어떤 감정일까를 다 써놨고 그걸 저는 이번에 한국어로 일본어 생각하지 않고 한국어로 탁탁 맞춰서 작사를 했던 거.
0: 야, 더 특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것들을 성공하신 게 좀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너무
3: 감사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앞으로도 많이 좀 작업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곡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5번 트랙 Fall For You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여준승우 민욱씨가 작사에 참여를 하셨는데요.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5번 트랙 풀포유는 풋풋한 사랑을 순수하고 솔직하게 풀어낸 곡으로서 저희 여준승우 민욱이 작사에 참여한 곡입니다.
0: 이게 또 소년미가 담긴 가사인데 네. 어떤 파트가 소년미가 좀 담겼죠?
1: 일단 이 노래 어떤 파트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그냥 귀엽고 풋풋하고 소년미 터지는 그런 분위기와 가사들이 좀 특징적인 곡이라 곡입니다.
0: 곡이라 곡입니다. 좋습니다. 이게 소년미 좀 뽐내기 위해서 근데 소년미를 뽐내기엔 여러분 소년이잖아요.
2: 맞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뭔가를 뭐 노력한 건 특히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좀 이렇게 하려고 했나요?
3: 이 곡 첫 도입 가사가 안녕 그 한마디 내 하루를 지워버렸어. 그 안녕 한마디에 나는 완전히 내 하루 끝나버렸다. 저가 그 파트인데 저한테 이제 디렉터님께서 되게 남친 느낌으로 해주세요. 바로 됐습니다. 근데
0: 야 우리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오픈을 하신 건가요?
3: 아닙니다. 비밀로 하라고.
1: 야 저는 이거 약간 데뷔 처음 했을 때 팬분들 앞에서 긴장되잖아요. 네네. 막 머릿속에서는 아 나도 선우 선배님 앞에서 이렇게, 선우 선배님처럼 팬분들 앞에서 이렇게 딱 유머하고 능청하고 이렇게 딱 멋있게 해야지 했는데 막상 데뷔하니까 얼어버리더라고요. 그때 감정을 좀 끌어와서 작사를 해가지고 그걸 상상하면서 부르니까 그냥 시원시원하게 됐던 것 같아요.
0: 뭐 좋습니다. 이런 소년미가 이렇게 듣기만 해도 좀 많이 느껴지는데 이제 다음 6번 트랙 한번 가볼 건데요. 주혜리님께서

0: 쪽으로 가고 많이 했는데 네. 사랑하고 싶은 파트 뭐
1: 사랑 이 프리코러스 부분에 물든 하늘 반겨오듯 춤추는 물결 우릴 맞이해 이게 이 가사가 있는데 이제, 네. 이제 해가 질 때 이제 한강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는데 하늘은 분홍빛에 그 분홍빛이 이제 한강 물에 번지는 그걸 조금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0: 네, 이렇게 좋은 가사는 그 가사를 듣고 바로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1: 네.
0: 근데 이미지가 떠오른 것 같아서는 굉장히 잘 상상하시고 가사를 잘 쓰신 것 같은데 보사노바 챌린지도 만드셨어요?
2: 뭐예요?
3: 그래요?
2: 아 맞아요.
0: 보여주실 수 있나요?
3: 어떻게 하시지?
2: 그러니까 저랑 선미 어제 라이브에서 바로 만들었어요.
3: 어제
2: 5분 만에.
0: 한번 보여주실래요?
3: 기억나?
2: 기억나죠?
3: 아 예.
2: 후렴부 구간을 한번 해주시면 바로 할 수 있어요.
0: 앉아서 할 수 있는 건가요?
2: 네, 약간 예. 틱톡에서
0: 오케이.
2: 바로 할 수 있는 정도.
0: 한번 그러면 보여주세요.
2: 네.
1: 세븐.
2: 아 지금
1: 세븐. 에. 남겨는 대로 보사노바 노바 흘러가도 시비로 오바 오바 흘러거리던 노래 나나나 뭐가 필요해 지금 이 순간 우린
0: 야 굉장히 또 쉬운
2: 네 그런 쉬운 거죠
0: 거기서 바로 5분 만에 짰던
2: 네
0: 이거 또 클로즈업 분들이 좀 참여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좀
2: 네 많이 찍으세요
3: 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0: 근데 이런 거 막 무대 할 때 팬분들이 앉아서 또 같이 해주면은 굉장히 귀엽죠
2: 맞아요
0: 좋습니다 이렇게 클로즈업 분들이 또 슬슬 머리가 아파지시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을 또 한번 따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곡 한번 가볼게요 Eternity입니다 한번 노래 주세요

0: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이 노래 이터니티는 바로 크로자 여러분한테 저희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다 담았던 곡인 것 같습니다. 아... 작사도 다 같이 하고 팬송 느낌.
0: 그래서 그런지 켄신 씨가 데모를 듣고 우셨다고.
1: 네, 제가 그 작사하면서 크로자 생각을 많이 하면서 아 이런 가사를 넣고 싶다 해가지고 데모를 다시 듣니까 자동으로 눈물 흘리더라고요. 그 정도 좋은 노래여가지고
0: 정말 감정이입을 많이 했군요.
1: 네.
0: 좋습니다. 같이 작사를 했으면 좀 어떤 식으로 작사를 했죠? 다 써가지고 보내는 느낌인가요? 아니면 좀 하도 네. 분배를 해가지고 좀 하는
2: 다 각자 네. 써서 보낸 다음에 네. 취합을 해주셨어요.
0: 아 좋습니다. 이게 통으로 다?
2: 네 통으로 네. 다 썼습니다 각자.
0: 야 그거 진짜 힘든 거거든요.
2: 네.
0: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각 좋은 가사든 뭐 그게 더 좋든 안 좋든 사실 그 흐름에 맞게 들어가야 돼서
2: 맞아요,
0: 내
2: 맞아요,
0: 좋은
2: 맞아요.
0: 가사가 안 들어갔을 때도 좀
2: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통으로 많이 막 보내다가 이제 조금 연차가 차고 했을 때는 네. 들어갈 것 같은 곳을 네, 아 왜냐면 이제 좀 아니면 욕심 나는 부분 네 아니면은 아 이건 꼭 들어가야 된다 하면은 이제 통으로 하는 것보다 강조를 시켰어 이 가사 싹싹싹 어디든 들어갈 수 있게 정말 이렇게도 하고 했었는데 일단 여러분은 통으로 많이 쓰는 게 더 그 경험이 그죠. 좋으니까 하시고 이제 연차 많이 차시면
2: 네. 딱딱딱딱
0: 양보단 질 느낌으로
1: 똑똑하다
2: 일단 경험치를 쌓고 네. 알겠습니다
0: 이렇게 딱 하면은 크레딧 제 이름이 더 많이 올라가죠 아쉽습니다 살짝만 들어도 노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한 앨범에 좀 감정들을 담은 듯한 뭔가 이런 다양한 곡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앨범을 풀로 들으면은 굉장히 재밌고 좋을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0: 네 이 곡의 뭐 장르나 이런 건 다 다르지만 이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비슷한 결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즐기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볼 건데요 클리어의 즉흥 연기!
3: 연기!
0: 여러분이 또 이제 요즘 연기를 조금 하신다고 들었는데 자 분위기를 한번 올려볼 건데 바로 클리어에겐 어떤 대사든 피트입니다 자 여러분 재즈 장르의 오래된 명곡이 많잖아요
4: 네. 맞습니다.
0: 그런 것들이 많은데 한국 드라마에도 레전드로 불리는 명대사들이 참 많아요.
2: 맞습니다.
0: 자, 여러분이 이번에 연기에도 도전을 하셨고 또 1위 공약도 즉흥 연기라고 하셨었는데 오늘 명대사 연기 한번 가볼게요.
4: 좋습니다.
0: 그러니까 오늘

0: 되게 뻔뻔하게 많은 것들을 하시는 거 보면서 연기 좀 잘하겠다 싶었거든요. 자, 사전에 어떤 대사 하실지 좀 정해왔는데 좀 어떻게 정하셨어요?
1: 아, 선착순으로. 네,
2: 선착순으로.
0: 선착순.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살려주실지 쿨리어의 바이브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민욱 씨부터 한번.
3: 네.
4: 와우.
0: 자, 드라마 제목을 좀 설명해 주시고.
3: 네, 저는 가을 동화. 와, 준비했습니다.
5: 가을 동화를.
3: 사랑? 웃기지 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돈으로 사면 될 거 아니야. 얼마면 돼?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이야.
4: 근데 여기에 또 영국분들은 가을 동화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하. 가을 동화 모르시는 분.
2: 저요.
4: 저 영. 그 몇 명은 손 내리세요. 아시는 분들이 왜 이래? 자, 가을 동화 사랑 웃기지 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1: 네. 웃기지 마 이제 돈으로 사겠어.
0: 대사. 굉장히 유명한 대사인데. 이거 아시죠? 가을 동화.
3: 알죠, 알죠.
0: 아, 민욱 씨는 그러면은 왜 1번을 이걸 꼽으셨죠?
3: 아, 제가 제일 먼저 골랐는데 이 대사가 제일 눈에 띄었습니다. 아.
1: 돈으로 사겠어. 네. 얼마면 돼.
3: 그리고 재밌잖아요. 그 제가 이 팀에서 이 거짓 이미지인데 돈이 많은 이미지예요.
0: 그래요?
1: 민혁이 형이 부자예요. 잘 살아요.
3: 그 저 친구가 이제 저한테 씌운 이미지인데 그래서 하면 팬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0: 아, 그러면은 얼마면 될까요?
3: 얼마면 될까요?
4: 클로저분들
0: 얼마면 되죠?
4: 민욱 씨에게 얼마 정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2: 5천원?
1: 5천원.
4: 2억?
2: 2억?
1: 2억?
4: 2억? 2억 정도.
3: 아,
2: 더 부르시죠.
4: 10억. 그래도 클로저분들이 굉장히 사정을 또 생각해서 이제 2억 정도로 또 이제 맞춰주셨는데.
2: 역시 착해 클로저. 네. 선사 클로저.
4: 자, 클로저분들은 팬콘서트 때 기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네.
4: 민욱 씨가 또 조공을
1: 2억
4: 해줄 것 같고. 자, 잘 봤고요. 다음은 시향 씨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6: 네.
4: 드라마 제목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6: 아, 드라마 제목은 선제 업고 튀어 입니다.
4: 선업 티를 또. 좋습니다. BG 주세요. 자, 집중 다시 집중하고.
6: 이제 도망치지 말고 그냥 나 좋아해라. 너 구하고 죽는 거면 나 괜찮아. 상관없어.
4: 야! 아니 괜찮아.
2: 괜찮아.
4: 자연스럽다. 근데 이 하트는 계속 디폴트 값으로 나오는 건가요? 예. 네. 아, 뭔가 AI 영상처럼 갑자기 뭐 하고 이게 뭐 나오는 것처럼.
2: 아, AI 영상.
4: 예. 네. 근데 하트가
6: 오늘도 그 선우 선배님 만나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하트를 계속 튀어나와요.
4: 근데
6: 진짜 선우 선배님 업고 튀어 해야 할 것 같아요.
2: 선우 선배님 구하러 오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여러분, 클로저 여러분들,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저는 절대 강요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는데, 보는데 뭔가 드라마가 보였어. 뭔가 굉장히 이런 역할 해가지고 하면은 좀 잘 어울리겠다라는 좀 이 눈이 또.
6: 제가 클로저 더비 선우 선배님 지기겠습니다.
2: 저희는요?
6: 나 괜찮아.
4: 클리어는요? 클리어는?
6: 아, 클리어도 구하겠지만.
4: 구하겠지만.
2: 뭐야?
4: 구하겠지만. 네, 이렇게 클리어는 이렇게 손으로 넘겼네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다음 여준 씨 한번 가볼 건데.
7: 아, 네, 저는 태양의 후예 한번 영웅 올라갔는데요.
4: 야, 이거
1: 이쁜 소식.
4: 좋습니다. 한번
1: 이쁜 이
4: 500m 주세요.
7: 혹시 이게 마지막일지 몰라서 그때 허락 없이 키스한 거 말입니다. 뭘 할까요? 내가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4: 아, 아니, 너무 잘했는데.
2: 마지막이야.
4: 아니 왜? 목소리 톤이 딱. 야 이거.
2: 다시 하라는데요. 집중해.
4: 다시. 다시 할 건데요. 대본을 보고 대본을 한 조금 외우고. 화면을 보고 좀 하고 그리고
0: 그때 허락 없이 키스한 건 말입니다 할 때는 화면을 계속 보아라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 알겠습니다.
0: 그리고 그래 허락 그때 허락 없이 키스한 건 말입니다 하고 키스 모션을 한번
3: 그러니까 회상 장면이 들어가야 돼.
4: 회상 장면.
3: 그때 대사 중간에 회상 장면이
4: 키스한
3: 들어가야
4: 키스한 거 말입니다 하고
0: 네 이게 여러 시 키스한 거 말입니다.
4: 아 알겠습니다.
0: 입술을 훑는 장면까지 제가 지문에 좀 추가를 할게요.
4: 알겠습니다.
0: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G 주세요.
7: 하나만 물어봅시다. 혹시 이게 마지막일지도 몰라서 그때 허락 없이 키스한 거 말입니다. 뭘 할까요? 내가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0: 야!
4: 잘한다.
0: 아 근데 이게 톤이 안 좋은 딱 돼 있네요. 이게 톤이 뜨지 않고.
4: 네.
0: 어 좋습니다.
4: 목소리 좋대요.
7: 고마워요 클로저.
4: 다음이. 네.
0: 뭐 그래서 사과하실 거예요? 고백하실 거예요?
7: 뭐 할까요?
6: 사과하세요.
4: 돈 주면 안 돼요?
7: 이미 결혼을 했는데 고백이 무슨 의미인가 싶어요.
0: 이야 진짜 이런
3: 그럼 사과해야겠네요.
4: 사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0: 이야 뻔뻔하네요.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뻔뻔합니다. 좋습니다. 자 태양의 후예 근데 보시긴 하셨나요?
7: 아 그럼요 그럼요 봤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6: 오 맞아 딱 5학년 때.
7: 네, 12살 때. 네.
0: 예. 자, 아, 좋습니다. 다음은 성민 씨 한번 가볼 건데요. 성민 씨는 어떤 드라마죠?
8: 아 근데 이렇게 목소리 좋은 사람 나오다가 제 목소리 나오면
6: 좋아요.
0: 아, 목소리 제일 부드럽고
4: 당신 네, 좋은데 뭔 소리야?
6: 목소리. 아,
4: 그 대사.
8: 감사합니다, 성민님. 어?
0: 자, 좋습니다. 자, 어떤 드라마인지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8: 네, 이 드라마는요, 쌈마이 웨이라는 드라마입니다.
0: 아, 쌈마이 최고죠. 네. 좋습니다. 준비되셨나요?
8: 아 이거 근데 목소리 깔면 안 되는 톤이어서
0: 네네네
8: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BG 주세요.
8: 성민이는 예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그거를 남들이 막 예쁜 척 하는 거라 그러니까 성민이는 힘들어. 성민이 힘들어. 예
0: 떠누가 더 힘들어.
8: 성민이는 이따만큼 힘들어.
0: 아야 떠누는 이만큼 힘들어. 나보고 애교하니까 너무 힘들어. 아 좋습니다. 아 이거는 아이돌이라 한 번쯤 꼭 해봐야 돼요.
4: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0: 아 근데 진짜 뻔뻔하게
4: 아 너무 잘한다.
0: 확실히 네. 바로 이게 8시 10분으로 이렇게
4: 바로
0: 눈꼬리랑 이렇게 되면서 네. 아, 아주 귀여운 또 얼굴을 또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자 이번에 승우 씨 연기 좀 기대돼요.
6: 저요?
0: 네.
4: 아 그죠. 예. 얼굴로만 알티타는 남자.
0: 네. 어 굉장히 잘생긴 밴드부 오빠 역할로 나오면 좀 되게 멋있을 것 같은 또 느낌이 있는데요. 한번 어떤 드라마?
9: 이 대사랑은 좀 안 어울리긴 한데 그래도. 상속자들의 드라마에서
0: 애가 나왔는데. 에?
9: 그러니까요.
0: 저 결혼을 뒤집을 만한 연기 한번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역할이죠? 상속자들. 자 준비 되셨나요?
9: 네.
0: 이건 진짜 좀 집중을 해주시고 자
7: 설레겠다 이거.
0: BG 주세요.
9: 사탄들의 학교에 루시퍼의 등장이라 재밌어지겠는데? 아.
8: 동민 힘들어. 동민 힘들어.
4: 동민도 힘들어.
8: 동민 힘들어. 어떡하니?
4: 힘들어.
9: 내가 제일 힘들어.
0: 아니 근데 왜 이 대사를 뽑으신 거죠?
9: 제일 재밌어 보였어요 그냥.
0: 아 근데 뭔가 나는 조금 승호 씨가 이 대사를 하는데 뭔가 설득이 돼요.
4: 아
0: 네. 뭔가 막 오글거리지 않아.
4: 네.
0: 진짜 반백거리. 사탄의 학교에서 네. 루시퍼가 등장한 것 같은 그런 설득력을 가진
9: 네. 감사합니다.
0: 대배우.
9: 대배우요.
0: 승헌 씨였고요. 자 한번 다음 켄신 씨 한번.
10: 네. 저는요. 파리의 연인이에요.
3: 파리의 연인.
10: 파리의 연인.
0: 아, 자, 좋습니다. 굉장히 잘 어울리는 역할인 것 같은데.
10: 진짜요?
0: 네.
10: 잘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0: 진짜 잘 어울려요. 진짜. 네. 할 수 있어요.
10: 네, 할 수 있어요.
0: BG 한번 주세요. 포커 페이스.
11: 아저씨, 우리 애기 놀란 거 안 보여요?
5: 당신에게 옷이야 한 벌 사주면 되는 거고.
11: 그렇지.
5: 우리에게 안 노랬니? 애기야 가자. 와!
11: 너무 귀엽다. 어.
3: 잘하네.
4: 근데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9: 아저씨 때부터 이미. 네. 네. 어.
11: 아저씨.
4: 너무 멋있는데요?
9: 잘했죠?
4: 네. 네. 처음 아저씨 부를 때 그 카리스마가. 네. 한번 다시 한번 불러주실래요?
5: 아저씨.
11: 아저씨.
5: 아저씨.
4: 아저씨. 아 귀엽네요. 네. 아, 좋아요. 켄시 씨만의 바이브로 또 해석을 해주셨고, 자 좋습니다. 이번엔 우리 경배 씨. 아. 예. 네. 경배 씨 일, 성함이 이제 또 배우 같아요. 신숙하고
12: 서시죠. 저는요 꽃보다 남자 하게 되었습니다.
4: 꽃남.
12: 네 맞습니다.
4: 좋습니다. 자 삐지 주세요.
13: 다들 주목. 신화 F4의 이름으로 모두에게 확실히 발표할 게 있다. 오늘부터 2학년 B반 클잔디는 이 서준표의 여자친구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바이다.
11: 아, 서준표.
4: 되게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11: 예고편 예고편
4: 이거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여자친구 안 하면은 탈락할 것 같다. 이런 또 해주셨는데, 아 근데 굉장히 이 페이스가 연기하기 좋은 페이스.
6: 맞아요.
4: 뭔가 딱 느낌이.
6: 맞아요, 맞아요. 어,
4: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일곱. 분 모두의 본인 스타일 이제 본인 스타일대로 또 잘 해주셨는데 뭐 또 다른 대사 도전하고 싶은 분 계세요?
14: 어 근데 저는 선우 선배님이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1: 어디요? 보고 싶어요. 어떤 거 보고 싶어요 여러분?
14: 네, 또 형수님들이 간절히 원하고 계셔가지고.
11: 흥민이 힘들어 흥흥 이거 보고 싶어요?
4: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를
14: 어 태양의 후예 해주시면 안 돼요? 오
9: 좋다 좋다. 와
14: 입술 아, 이거 하시면서
9: 아, 똑같이
11: 입술 깨물면서
4: 삐주세요.
14: 저도 더비로서 보겠습니다.
6: 오, 잘생겼다. 비주얼 뭐야?
4: 하나만 물어봅시다. 혹시 이게 마지막일지 몰라서. 와 그때 허락 없이 키스한 거 말입니다. 뭘 할까요 내가?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오~
11: 역시 역시 다르다.
6: 진짜 잘한다.
11: 역시 아, 역시 다르시네요 선배님. 와 진짜 진짜
9: 리스펙트입니다.
6: 마이 갓. 와 너무 설레.
4: 자 이거는 여러분도 9년차 10년차가 되시면 아예 뻔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너무 이미 더 잘해주셨고 좋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 우리 클로저분들 더위분들 그리고 우리 쿨리어분들 좀 재밌는 하루 되셨나요? 아,
15: 네 재밌었어요.
4: 자 밖에 계신 돌아이분들도 재밌었으면 박수! 좋아요. 아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좋은 음악을 하고 좋은 무대를 하는 가수들이라서 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14: 아 감사합니다.
4: 네 여러분들은 정말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더욱 좀 짙어지는 색깔을 가져갈 수 있는 그룹일 것 같아요. 뭔가 흔들리지 않고 뭔가 그런 게 진짜 좀 중요하긴 하잖아요. 요즘 네. 너무 많잖아요.
14: 맞아요.
4: 거기에 있어서 막 뭐가 뭐 잘 됐다고 해서 저걸 막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진짜 자기만의 자기가 맞다고 하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를 해서 그 고유의 어떤 색깔이 생기는 그룹이 전 진짜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럴 수 있는 그룹인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명심하고 음악을 할 때 뭐 작사를 할 때 이제 뭔가를 만들어 갈 때 본인들의 정체성을 계속 지키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게 너무 이렇게 안에서 빛나는 것들이 느껴져서 그런 것들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4: 감사합니다.
9: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클리어와 이야기 나 보니까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승우 씨 오늘 어떠셨는지.
9: 아 오랜만에 이렇게 성우 선배님이랑 아이돌 라디오에서 이렇게 재밌게 놀고 저희 앨범도 이렇게 클로저들이랑 더위 분들께 다 들려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4: 네.
9: 감사합니다.
4: 네, 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로저 분들에게도 우리 경배 씨께서 사랑을 담은 한마디.
16: 아 우리 클로저 이 추운 날씨에도 우리 보겠다고 이렇게까지 와줘서
13: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저희를 위해 이렇게까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는가 싶은 우리 클로저 언제나 고맙고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11: 사랑합니다.
4: 사랑합니다.
0: 진짜 확실히 연기돌 닮네요. 네, 근데 이 방금은 연기가 아니었다는 게 느껴지긴 하지만 우셨어요?
2: 선배님.
0: 자,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활동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 또 막방 너무 축하드리고요.
1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팬콘 화이팅 하시고 끝곡으로는 Close Your Eyes의 Drop Dead 한번 더 들으면서 한번 인사를 드릴 거고요. 제가 던디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클리어하도라고 해주시고 밖에 계신 분들이 돌랑이도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하고 외쳐볼게요. 자, 던디도
17: 클리어하도
18: 돌랑이도
17: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19: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바이오특화센터 협의회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0: 신선한 강원, 건강한 한돈, 행복한 이식. 2026 강원 한돈 페스타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강릉 워라거리 공원에서 다양한 시식 행사와 볼거리가 가득한 축제 강원 한돈 페스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이돌 아카이브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 필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4: 한인제약
6: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지난 산산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1: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2: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2차 1,500원. 요것만 해서 그냥 2,100원 어치만요. 야, 반값 딱 맞춰놓고 갖고 있는 거야, 지금. 너 이거 어디서 났어? 너 아까 모자에서 뺐지?

체리필터의 노래죠. 낭만고양이. 영화 파송송 계란타게 한 장면에 임창정 씨가 부르던 바로 그 노래입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2005년 작품이고요. 이제는 고인이 되신 오상훈 감독님의 작품이죠. 어느 날 있는지도 몰랐던 아들이 나타납니다. 9살 아들이 소원이 있다고 해요. 아빠와 함께 국토종단을 하고 싶다. 아, 이 귀찮은 아이가 자꾸 매달리니까 시작은 하는데요. 뭐 그 어린애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국토종단이 얼마나 힘든데 하는 마음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예요. 아빠가 이제 임창정 씨고요. 그런데 이 아빠가 뭐 이렇다 할 직업도 마땅치 않은 사람이고 뭐 가진 것도 없고요. 그야말로 무전여행을 하다가 이제 기차역에서 신문지 덮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 아들이 하도 목이 말라서 자다가 화장실에서 물을 마시고 와보니 아빠가

0: 갑자기 그 어느 MT를 떠나는 대학생들의 기타로 보이는데 그 기타를 들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아빠가 자꾸 눈치를 줘요. 또뭐 하니? 빨리 움직여 하는 눈빛을 자꾸 줍니다. 옆에 있는 모자를 가리키면서 돈을 받아오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돈을 빨리 걷어라는 거죠. 그래서 모자를 들고 이 아이가 사람들에게 가는데 사람들이 못본채 하고 그냥 계속 노래만 따라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노래를 중단해버리는 아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한 아저씨에게 쏠려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아저씨 앞에 계속 서 있었거든요. 아저씨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떠밀리듯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데 만 원짜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잔돈 없냐? 하는데 잔돈이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그만 원을 모자에 넣는 순간 신나게 다시 노래를 시작하는 아빠.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좀 받아내서 이제 그 돈으로 라면을 사는 장면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라면하고 달걀만 사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자꾸 파를 들고 와요. 예. 아, 이게 지금 파까지 썰어 넣을 지금 타이밍이 아니다. 돈 아껴야 된다 하는데 계속 그 팔을 들이밀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아이. 너 아까 모자에서 돈 뺐지? 라고 따지는 아빠. 그렇게 둘이 함께 라면을 끓여 먹게 되고 왜 영화 제목이 파송송 계란탁인지를 우리 모두 알게 되는 장면이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4551번 쓰시는 분께서 안녕하세요. 6학년 성준명입니다. 요즘 땡땡 중학교 시험 준비로 밤을 새고 있어서 응원의 노래 낭만 고양이 틀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놀라는 포인트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첫째,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그런데 중학교 시험 준비로 밤을 새고 있답니다. 이게 중학교 입시 시험이라는 뜻이겠죠? 여기 중학교 이름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네, 이거 시험 봐서 가는 중학교인가 봐요. 그런 중학교가 있나 봐요. 저야 뭐 대충 가라는 데를 갔던 사람이라 보통 뺑뺑이라고 그러죠. 예. 시험 봐서 중학교를 지금도 간다고 하는 게좀 일단 저는 놀랐고, 아, 그런 중학교가 있네요. 6학년 때부터 지금 입시 공부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밤을 새고 있다니. 아니, 초등학교 6학년이 왜 밤을 샙니까? 아무리 공부가 중요해도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야 키가 커요. 주무세요. 밤새는 건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란 포인트. 신청곡이 낭만 고양이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와 체리 필터의 이 노래를 신청하다니. 여러모로 놀라는 포인트가 많은 사연이어서 저도 살짝 놀래드리고 싶어서 예, 놀래켜드리고 싶어서 이게 영화에 쓰였다. 이런 영화에 쓰였다. 그래서 영화 장면으로 신청곡을 들려드려봤습니다. 체리 필터의 낭만 고양이. 아무쪼록 시험 잘 준비하시고 원하는 성적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밤새는 건안 됩니다. 일찍 일찍 주무세요. 6학년 성준명 청취자님. 그리고 제가 지금 어제에 이어 계속 목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상해요. 감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감기인가? 이렇게 열이 안 나는 감기도 있나요? 코 맹맹하고 목은 아픈데 아직 열은 안 나요. 오늘도 음악을 많이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0: 02-8111 포스코 ENC.
1: 저번에 보니까 음악 좋아하는 것 같던데 라디오 무슨 프로 많이 들어요?
2: 서금옥의 2부의 영가요.
1: 어? 나도 그거 듣는데.
2: 전 거기에 엽서도 몇 번 보내봤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틀어주더라고요.
1: 그냥 신청만 적어 보냈죠.
2: 네.
1: 다음에 보낼 때는요, 엽서에 그림도 그리고 이런 꽃 같은 것도 한번 붙여봐요. 그럼 분명히 뽑힐 거예요.
2: 그래요? 그렇게 해봤어요?
1: 아니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엽서, 그림, 꽃 필요 없어요. 문자로 보내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 보내시면 됩니다.

렌카의 노래입니다. 더쇼.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 머니볼을 떠올리실 거예요. 머니볼에서 브래드 피트의 딸이 아빠에게 이 노래를 이제 불러주죠. 그게 또 마지막 장면이기도 하고요. 딸의 노래가 흐르는 차 안에서 운전하는 게 가사가 뭐 삶은 미로고 사랑은 수수께끼고 그래서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인생이라는 이 쇼를 즐길 거다 뭐 이런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가 머니볼에만 쓰인 건 아닙니다. 다른 영화 사운드 트랙에 아예 수록된 곡이기도 합니다. 한국에 소개된 제목은 나는 조지아의 미친 고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2008년에. 원제는 Angus Thongs and Perfect Snogging. 조금 긴 제목인데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 이름이 조지아거든요. 근데 영화 제목을 나는 조지아의 미친 고양이. 물론 고양이가 나오긴 합니다. 앵거스라는 고양이가. 상당히 좀 실험적인 제목입니다. 나는 조지아의 미친 고양이. 근데 묘하게 또 어울리기도 해요. 영화가 14살 소녀의 성장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삶은 미로고 사랑은 수수께끼라는 거를 온몸으로 부딪혀서 깨닫고 있는 14살 소녀의 이야기. 나는 조지아의 미친 고양이에 렌카의 노래가 있어요. 이것도 언젠가 음반 가게에서 한번 해야 됩니다. 노래들 좋은 게 많은 영화라서. 나는 조지아의 미친 고양이. 6학년 성준명 학생께 뭔가 제 나름의 또 하나의 응원곡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렌카의 더 쇼를 골라봤습니다. 14살 소녀의 이야기에 나는 조지아의 미친 고양이라는 미친이란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17살의 이야기에는 지랄발광 17세라는 제목으로 지랄발광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우리의 14살과 17살은 그런 나이인 거죠. 14살은 미친 나이, 17살은 지랄발광의 나이. 이것도 원래 원제는 Edge of Seventeen인데 한국에서 제목을 아주 과감하게 바꿨죠. 그 영화도 음악 좋잖아요. 그 영화에서 이 노래를 고른 이유는 나는 조지아의 미친 고양이의 원제가 Angus Thongs and Perfect Snogging이라고 그랬잖아요. Angus. 그렇다면 이 팀이죠. Angus and Julia Stone의 Big Jet Plane. 영화 지랄발광 17세 사운드 트랙에서 올랐습니다.

나는 조지아의 미친 고양이 원래 제목에 있는 단어 앵거스에서 앵거스 앤 줄리아 스톤을 떠올렸고, 그렇다면 빅 젯 플레인이 쓰인 지랄발광 17세가 아닐까 생각을 했고요. 빅 젯 플레인, 커다란 제트 비행기가 있으면 승무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플라이트 어텐던트, 조시 라우즈의 노래,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를 떠올렸습니다.

올렸고요. 이렇게 빅제트 플레인 안에서 바라보는 그 창밖으로 바라보는 하늘이 바닐라 스카이면 멋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폴 맥카트니의 바닐라 스카이, 영화 바닐라 스카이를 또 떠올려봤습니다. 뭐 제가 이런 식입니다. 그냥 혼자 약간 끝말잇기 하듯이 이렇게 노래 이어붙이는 게 저의 소소한 삶의 낙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혜찬 씨께서 전에 어떤 청취자분께서 7주년이었죠. 제가 DJ 맡은 지 7주년 됐을 즈음에 시를 하나 써서 이제 보내주셔서 제가 방송에서 소개했잖아요. 그걸 들으시고 저도 한번 써봤어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보내봅니다 하시면서 보내셨어요. 책과 영음으로 떠나는 여행, 이게 제목입니다. 일단 구혜찬 씨가 쓰신 글을 읽어드릴게요. 휴대폰에서 잠시 벗어나 책을 펼친다. 책이라는 차를 타고 작가가 운전을 한다. 조수석에는 멋진 번역가가 있다. 나는 뒷자리에 앉아서 그들과 함께 여행한다. 차를 타고 여러 나라와 시대를 자유로이 오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소설에서만 가능한 것들을 경험해본다. 현실에서 벗어나 잠깐 여행하는 즐거운 일탈이다. 그리고 12시가 되면 시작하는 영음. 눈으로 하는 여행은 끝나고 이젠 귀로 여행할 시간이다. 오늘과 내일이 걸쳐져 있는 시간에 재밌는 영화 이야기와 음악들로 신나는 여행을 떠난다. 듣다 보니 벌써 취침이라는 종착지에 도착. 이제는 차에서 내려 꿈나라로 가고 다시 내일을 맞이한다.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잘 들을게요. 히사이 시조의 인생의 회전목마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일단 이런 글을 써주신 그 마음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시라고 하셔서 예. 어떤 시어나 시의 형식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있었으나 산문인데요. 그죠? 시라기보다는 산문. 네. 물론 시에도 산문시도 있어서 시의 형식이 있고 한 가지는 아닙니다만 이걸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휴대폰에서 잠시 벗어나 책을 펼친다. 이거를 조금 뭔가 시적으로 써보려면 저 같으면 동사 하나를 일단 붙잡아 보겠어요. 자, 책을 펼친다. 그럼 뭔가 펼친다와 대꾸가 될 만한, 그러면 뭔가 덮는다라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럼 휴대폰을 덮고 책을 펼친다. 이러면 뭔가 좀 더 시에 가까워지는 것 같고,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언어를 쓸 때 오는 또 생경한 느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책과 맞춰서 글자 수를 만약에 하나로 줄이면 폰을 끄고 책을 켠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 뭔가 조금 시스러워지지 않나라는, 죄송해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좋은 글인데 시라고 하셨으니까 뭔가 조금 더 시에 좀 가까워질 방법은 없을까, 제가 괜히 이런 궁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이거 있잖아요. 오늘과 내일이 걸쳐져 있는 시간에. 아, 이거 왜 안 쓰세요? 제가 매번 쓰는 로고 있잖아요. 오늘과 내일이 걸쳐져 있는 시간에. 이거를 우리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요. 밤과 새벽 사이 우리들의 매직아워. 이러면 뭔가 시 같아진다니까요. 네. 죄송해요. 갑자기 빨간 펜 됐네. 네. 하지만 너무 좋은 글이고 너무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인생의 회전목마와 비밀의 동굴을 합쳐서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히사이 시조와 함께 연주한 그 멋진 버전이 있죠. 이 곡 준비했습니다.

전 이 버전이 참 좋아요. 로얄 피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어보는 히사의 시조의 음악들. 그 중에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인생의 회전목마와 비밀의 동굴을 이어서 연주를 한 버전이었습니다. 구혜찬 씨의 신청곡이었고요. 그리고 부산영화제에서 보신 영화에 신청곡을 해주신 분 김동철 씨. 무명소녀라는 꽤 괜찮은 중국 영화를 봤는데요. 부산에서 영화에 장국영 행님의 모니카가 나오더라고요. 외롭게 입양과 재입양을 반복하며 살던 주인공 소녀가 소리 지르면서 춤추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나온 게 장국영의 모니카. 아무튼 영화는 꽤 좋은 괜찮은 작품이었습니다. 찾아봤더니 저우진 감독의 첫 장편 연출작으로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영화의 창 섹션에서 상영이 되었대요. 중국 시골 마을의 총명한 소녀 주안이 갑작스럽게 아빠를 여인 뒤 엄마와 단둘이 남겨지고 엄마의 재혼 소문 속에서 도시의 어떤 집에 맡겨지며 벌어지는 이야기. 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영화가 괜찮았답니다. 김동철 씨가 보기에. 그리고 이 노래가 나온대요. 반갑네요. 장국영의 모니카.

장국영의 모니카에 이어진 곡은요,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넷플릭스 영화 서울대작전 삽입곡입니다. 그 영화가 1988년 서울올림픽이 배경이라서 그 시절 노래 많이 쓰이거든요. 오늘 마지막 곡은 오랜만에 Dancing You도에서 Dancing You Do, The Wonders의 노래 골라봤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K-POP 인기 차트,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 스마트.

0: Baba.
1: 여러분은 지금 내 최애가 들려주는 K-POP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누워 계시면 안 돼요. 집에 오세요.
1: 차게 빠지게 혹한 소리 할 때 분명 지속도 속 아니었겠죠. 참는 목소리 머뭇거리지도 않고 날 떠날 때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싹 다 버릴 타임 지금 엑셀 포인트 널 채운 꿈 같은 눈빛 로드 투 뮤직.

속 끝촉은 베스트셀러. 예쁜 마음이 담긴 일기 우리 두 사람의 스테디셀러. 우리가 흐르는 사람 새기지는 계기 Your lips say 내리는 빛처럼 자연스레 쌓아 포인트 love essay. 너는 내 모든 상처까지 널 안고 있으면 적은 읽고 싶은 지난날 페이지 닫아 사라져 증빛으로 치워 물어 flow 내 맘에 단어들이 내 영혼에 섞일 때 물어 살아있단 느낌에 난 이제야 사람 되게 사는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

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 사이렌 등 경보 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0: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1: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2: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3: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4: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5: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6: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여러분, 운동회에서 2인 삼각 경기 해본 적 있으시죠? 두 사람의 발을 묶고 함께 달리는 경기잖아요. 아, 근데 마음은 앞서가고 싶은데 발이 맞지 않으면 한 발짝 나아가는 것조차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내가 빨리 가고 싶어도 기다려야 하고 상대의 속도를 따라가느라 버거울 때도 있죠. 그렇다고 매번 상대한테 맞춰주는 것도 내 속도를 포기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요. 빵그리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함께하는 사람들과 속도 맞추기 잘해나가고 계신가요? 10월 16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10월 16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윤건의 걷다였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국에 내 곁에 남는 거는 나와 비슷한 속도로 걷고 나와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 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직장 내에서도 정말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우린 일을 하고 있지만 내 곁에 있었으면 하는 사람도 나랑 비슷한 사람이 되고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네, 새아침 모닝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금요일은 배틀착폴리스 함께하죠. 배아량 리포터와 제가 이 코너 진행권을 놓고 아주 치열한 선곡 대결을 펼치는 시간인데요. 0509번님께서 이런 글 남겨주셨네요. 착플리스 코너 너무 재밌어요. 두 분이 경쟁적으로 엉뚱해지시는 거 듣고 있으면 어느새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아, 저도 하다 보면은 사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일단 우기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즐거우니까 여러분도 즐거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중화역 가까이
6: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6: 드디어 라온.
5: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6: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1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0: 워킷 워킷 안전화.
1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12: 빽.
11: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12: 빽.
11: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과음용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욱 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 필요.
13: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5: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아.

0: 프루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피콘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0: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0: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크온 프루지오 대우건설.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4564번님, 동네에서 반찬 가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오전 9시쯤 출근하는데 반찬 조리를 담당하시는 저희 어머니께서 자리를 비우셔서 아내와 둘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서둘러 나왔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오, 가족분들끼리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나 봐요. 어머니 손맛이 얼마나 좋으시면 직접 또 반찬을 다 만드시네요. 오늘은 안 계시니까 두 분께서 좀 바쁘실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1310번님, 아이 어린이집에서 가족 운동회를 하는 날이라 연차냈습니다. 점심 도시락을 챙겨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김밥 싸러 출발해보려고요. 사갈 것이냐 싸갈 것이냐 고민했지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한번 싸보기로 했습니다. 하셨는데요. 아, 약간 흐트러질 수는 있겠지만 집에서 만드는 김밥이 저는 최고인 것 같아요. 아이도 너무나 좋아할 것 같은데요. 가족 운동에 요즘은 아이들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되더라고요. 다치지 마시고요. 재밌게 잘 놀다 오세요. 0025번님은요. 오늘도 출근길입니다. 때때로 가고 싶지 않은 날도 있지만 현장에서 고생할 후배들과 환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올게요. 참고로 저는 26년차 간호사입니다. 아, 그쵸. 어딜 가나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출근길이 매번 즐거울 수만은 없잖아요. 아, 그래도 우리는 책임감을 갖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5452번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북 부안에 있는 위도라는 섬에 다녀왔는데요. 몸은 현실에 있지만 마음은 다시 그곳으로 달려가네요. 붉게 물드는 하늘 보며 또 한 번 환호성 지르고 싶어요. 빅나티의 노스탈지아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오, 위도라는 섬이 있군요. 네, 맞아요. 특히 이 섬들이 주는 그 특유의 분위기 있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얼마 전에 저도 노을 보고 와 진짜 예쁘네 싶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잊을 수가 없죠. 네, 신청곡 함께 하시죠. 빅나티의 노스탈지아 드릴게요.

빅나티의 노스탈지아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김한결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영디, 저 일종 자동면허에서 일종 수동면허로 면허 변경했어요. 처음에는 현실에 타협해서 자동면허로 땄는데 내년에 군대에 가려니 운전병이 하고 싶어서 수동면허로 바꿨답니다. 그랬더니 뭔가 운전 고수가 된 느낌이 드네요. 신청곡은 미연의 드라이브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아, 그쵸. 군대 그 전차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은 아직 수동으로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진짜 운전병을 하고 싶으면은 바꾸는 게 맞겠어요. 잘하셨습니다. 아, 내년에 또 군대에 가시는군요, 한결님. 사연 자주 보내주시는데,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요.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4564번님, 1310번님께는 매운 실비 김치 세트 보내드릴게요. 정윤영님께서는요. 너무 오래 일찍 일어난 탓인지 더 자고 싶은데 습관 때문에 눈이 떠져서 라디오 들으면서 뜨개질하고 있어요. 영디 목소리를 듣고 쌀쌀해진 아침 공기를 느끼며 뜨개질을 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뜨개질에 계절이 왔군요. 지금 뜨개질해서 겨울에 딱 입는 거죠. 어떤 거 뜨개질 하시나요? 목도리 하시나요? 뭐 니트 하시나요? 요즘은 그 뜨개질도 이렇게 엄청 활성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보 공유도 많이 하고 뭐 실도 이것저것 예쁜 거 많이 나온 것 같던데 네, 예쁜 뜨개질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여유 있는 아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효희 님도요.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러 가는 아이 아침 식사 준비합니다. 나이 드니까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늘 일어나던 시간에 일어나지는 걸 보면 신기해요. 신청곡은 존박의 굿데이입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습관이라는 게 무섭죠. 이거는 우리 뇌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걸 거 아니에요. 아,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신기해요. 저도 그리고 이제 점점 아침잠이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놀라운 것 같고요. 인체의 신비란, 그렇죠? 네, 신청곡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존박의 굿데이 함께 하시죠.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금요일인데 날씨까지 기분을 맞춰줍니다. 북한산은 첫 단풍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 낮에는 온화해서 단풍 구경 가시기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6.3도로 어제보다 4도 정도 높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10도, 충주 6도, 전주 11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서울이 23도, 광주가 26도까지만 오르면서 어제보다 평년보다 2, 3도 정도 높아 따뜻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이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낮부터 밤사이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해서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곽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매주 금요일 아침 새벽 배송보다 더 빠르게 사연에 착 붙는 플레이리스트를 배달해드립니다. 배틀 착리스. 9295번님이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출근길마다 들었더니 베리의 선곡에 배며들어 버렸어요. 아, 천천히 배며 드셨나요? 제 선곡에 빠져든 분들 너무 많았던 덕분일까요? 이번 주도 제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와. 박수 한번 주시죠. 역시 이게 한번 사람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영디를 두고 하는 말 아닌가 조심스럽게.
1: 아,
0: 잘 나갈 때 그때 약간 겸손함이 부재되면서 아. 제가 치고 온 게 아닌가.
1: 이렇게 근데 네. 이게 쉽게 뒤집을 수 있는 점수 차가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그냥 밀고 들이닥치시네요.
0: 근데 제가 조금 힘이 빠지는 거는 계속 이겼는데도 몇 번이나 지금 연속으로 이겼거든요. 영디가 지난주까지 20, 제가 19, 20대 19였거든요. 근데 이제 동점이 됐어요. 20대 20. 2020.
1: 저는 이 동점이 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아, 저는 따라잡는데 되게 힘들었단 말이죠. 근데 아... 왠지 흐름상 다음 주는 영디가 좀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벌써 그래요? 시작도 하기 전에.
1: 좀 가을이라 그런가 지금 제 감이 다 감나무한테 몰려가 있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저는 감 선물을 지금 어제 세 개를 받았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누가 감을 따서 세 개를 주셨는데 그 감이 오늘 이 사연 세 개에 맞춰서 들어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1: 네.
0: 자, 우리 명예 심사위원들 심사평 어땠길래 제가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은아님, 생일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근데 케이크가 망가지면 진짜 울고 불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울고 불고 선곡한 베리에게 한 표. 베리의 입담이 가을 전화가네요. 물이 올랐어요. 아, 진짜 또 이렇게 어류로 칭찬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2: 아, 0892번님은요. 저는 가질 수 없는 케이크가 더 좋은 듯요. 그래서 뱅크에 가질 수 없는 너 선곡한 영디에게 한 표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소중한 한 표 주셨는데 아, 저버렸네요.
0: 아, 이거 너무 슬프기만 했어요. 좀. 아,
2: 나름 그래도 유머로 풀어간 건데 울고불고에 졌어요, 제가.
0: 괜찮습니다. 1009번님, 베리 진짜 센스짱. 생수 들고 계단 타고 올라가다 던지고 웃는 중입니다. 괜찮아요, 생수? 선글라스를 뺀 후에 밝은 세상을 만났을 때 들으면 좋을 노래. 더 위켄드의 블라인딩 라이트 딱이네요 하셨는데.

0: 이건 인정.
1: 이거 괜찮았죠?
0: 딱이었어요. 네.
1: 방금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이은아님, 1009번님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배틀착 플레이스 참여 방법 이번 주도 영디가 알려주세요.
0: 네. 문자 후기 미니로 선곡이 필요한 사연 자세하게 적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는 샵 800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또 방송 들으시면서 누구의 선곡이 더 기가 막혔는지 심사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까지 챙겨드려요.
1: 좋습니다. 바로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0: 박지훈님, 제 여자친구는 항상 텀블러를 들고 다녀요. 환경을 생각해서 커피를 살 때 거기에 담아달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 저도 당연히 같이 들고 다닙니다. 근데 문제는 집에 갈 때가 되면 여자친구가 자기 텀블러도 저한테 줘요. 다음 데이트 때 자기 것까지 들고 오라고 말이죠. 그 말은 네, 씻어오라는 거겠죠. 뭐 씻는 건 씻는 건데 솔직히 은근 귀찮네요. 즐거운 마음으로 텀블러를 씻을 수 있게 도와주는 노래 선곡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1: 아, 박지훈님 데이트할 때 이거 사용해보세요. 모바일 커피 쿠폰 두 개 보내드릴 건데 제가 왜 숨이 막혔냐면은 네. 지금 박지훈님이 너무 힘들 것 같다. 이 모바일 커피 쿠폰 저희가 보내드려도 이 텀블러에 담아 드실 것 같다.
0: 맞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라고 또 저희가 또 선물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영디는 들고 다니세요?
0: 저는 사무실용은 있죠. 사무실용은 있는데
1: 막 2리터 이런 거.
0: 네, 있어요. 근데 밖에 다닐 때는 저는 짐을 많이 안 들고 다니는 편이어서 최소한의 짐만 들고 다니거든요. 네. 텀블러는 좀 무거워요. 정말 미안하지만.
1: 텀블러 세척 이렇게 하시는 거 네. 번거롭지 않아요? 괜찮아요?
0: 아, 그래서 네. 좀 하루 이틀 쓰고 해요.
1: 아, 그래요? 건강 괜찮아요?
0: 아, 건강 아직 괜찮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약간 튼튼하게 자라서 그런가. 그렇구나. 그런 거 개의치 않아 했거든요.
1: 아, 저도 사실 이 텀블러 세척이 안쪽까지 솔이 따로 있기도 하고 그쵸. 한데 그 솔을 항상 이 잡는 행동까지가 잘 가지 않아서 물을 맞아요. 그냥 수압을 최대한 세게 틀어서 씻기겠지. 겠지 하는 느낌으로.
0: 저도 그래서 제 사무실용 텀블러에는 뭐 라떼, 우유, 두유 이런 건 전혀 일절 넣지 않고 아메리카노, 물 그 두 종류만 담아요.
1: 아, 그래서 저는 이게 얼마나 좀 귀찮은지 아니까 박지훈님 사연에 계속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냥 이거에 마지막에 즐거운 마음으로 씻을 수 있게 결국에 본인이 씻겠다는 선택을 하신 건데
0: 그쵸?
1: 저는 그냥 여자친구분께 이제는 조금 말해볼 법하지 않나. 나 솔직히 진짜 네 텀블러까지 씻는 거 어느 날은 좀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다. 나 좀 어떤 날은 진짜 자신이 없기도 하고 어떤 날은 진짜 미칠 뻔하기도 했다. 솔직히 말해서 난 자신이 없어. 두 번째는 나 미칠 뻔했어. 버나드 박의 솔직히 말해서.
0: 아,
1: 이거 하는 거 쉽지 않아요.
0: 어차피 근데 내 거 해야 되잖아요.
1: 그러면은 제 거 혹시 부탁드려도 되나요?
0: 가져오세요. 뭐 근데 그 청결의 척도까지는 제가 책임드릴 순 없어요.
1: 네. 아 그러면은 영디는 어떤 노래를 박지훈님한테 설거지 할 때 들을 수 있는 노래를 가져오신 거예요?
0: 그래서 어차피 설거지는 해야 되고 텀블러 쓰면 좋고 내 것도 텀블러 세척해야 되고 하니까 여자친구 거까지. Baby one more time 이라고 생각했죠.
1: 딴따란 딴딴딴
0: 하면서 이렇게 딴따란따 할 때 이게 소리 이렇게 딴따란딴딴
1: 아, 살길이 맞으셔요?
0: 맞아요.
1: 좀 재간둥인데?
0: 그쵸, 귀엽죠?
1: 네.
0: 그래서 주얼리의 one more time.
1: 그래요?
0: 네,
1: 하는 김에 그냥 한 번 더 해요?
0: 할 수 있지 않을까요?
1: 한 번 할 수 있는 걸 두 번 하는 건 두 배가 되는 거잖아요.
0: 아이, 근데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1: 역시 세상을 보는 눈이 아름다워요. 아가씨는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그래요.
0: 아가씨라 그런가요?
1: 바로 불만이 생기면 바로 고쳐버리려고 하잖아요. 아, 원몰타임 가겠습니다.
0: 아, 진짜요?
1: 왜냐면은 저도 만약에 연애 때 남편이 이렇게 한다? 할 것 같아요.
0: 그쵸, 연애니까
1: 것 같아.
0: 지금.
1: 근데 지금은 같이 사는데도 나보고 하라고? 내 것도 아닌데?
0: 아, 역시 인생은 쓰고 메워요.
1: 근데 막상 또 집에 가면은 제가 또 합니다.
0: 그쵸. 네, 다 사랑이에요.
1: 뭐 어느 분이 듣고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베이비 원 모어 타임 들으면서 설거지 즐겁게 할게요.
0: 네, 주얼리의 노래입니다.

0: 주얼리의 베이비 원 모어 타임 듣고 왔습니다.
1: 베이비는 빼주세요.
0: 아, 죄송해요.
1: 원 모어 타임입니다.
0: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베이비를 자꾸 찾아요. 원 모어 타임 주얼리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배틀 차플리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바로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830번님, 두 분은 책 읽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희 아들은 초등학생인데 독서라고 하면 질색을 합니다. 얼마 전에 청계천에 책을 읽으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있다고 해서 거길 데려갔거든요. 읽으라는 책은 안 읽고 물가에 날아든 날파리를 쫓고 있더라고요. 이런 아들이 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독서에 흥미 유발할 수 있는 노래도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6830번님, 저희가 또 사연 맞춤형으로 선물을 보내드리잖아요.
1: 그렇죠.
0: 아드님이 이 책에 딱 붙어 있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희가 풀을 드릴 순 없으니까. 꿀 어떠세요? 꿀.
1: 꿀. 꿀 괜찮은데요?
0: 네, 그럼 꿀 스틱 세트 보내드릴게요.
1: 알겠습니다.
0: 이거 하나 먹는 동안 이거 같이 읽는 거야? 이런 식으로 조금 같이 가보세요.
1: 아, 근데 이거 제가 또 너무 불리한 사연이에요.
0: 왜요?
1: 딱 이 나이 때 엄마... 시잖아요, 이제.
0: 저 초등학생은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이제 향해 가고 있잖아요.
0: 그렇죠. 저도 이제 걸음마를 갓된 아줌마. 이제 걸음마를 갓된 아기를 키우는 아줌마인데 저도 이런 사연 약해요. 아직까지 이런 고민을 저도 해본 적이 없어서.
1: 아, 그래요?
0: 지금은 그냥 주입식 독서로 그냥 혼자 동화 구현 펼치면 그냥 받아들이는데.
1: 아, 그렇군요.
0: 거절이란 없거든요, 아직은. 혹시 이 공간 가보셨어요? 청계천에?
1: 가봤죠. 쭉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 청계천이. 거기에 쭉 이제 앉아서 책 읽으시는 분들도 있고 보기 좋더라고요.
0: 어떻게 책을 또 좋아하세요? 이런 공간에서 읽는 건 좀 즐기시나요?
1: 근데 저는 이렇게 밖에서 읽는 건 진짜 집중이 안 되긴 하더라고요.
0: 그럼 어디 약간 텐트 같은 데 들어가세요? 아무도 없는.
1: 아예 집에서 읽어야죠.
0: 아예 집에서. 집에서 이불 속?
1: 네, 이불 속. 침대.

0: 집중해서 입는 스타일이신데.
1: 네, 그럼요.
0: 아,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조언을 해주면 좋을까요?
1: 아, 근데 이거는 뭐 환경도 환경이지만 일단 재밌는 책을 줘야죠. 그렇지 않나요?
0: 그렇죠.
1: 재밌는 책을 줘야죠. 재밌는 책 뭐가 있냐? 만화책이죠. 네. 만화책 아닌가요? 재밌는 책? 저는 그래서 그 어떤 책을 제일 좋아했냐면

0: 어떻게 좀 시작해가지고 차츰차츰 이렇게 그림보다 글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쪽으로 방향을 조심스럽게 잡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1: 네.
0: 만화의 주제가 중에 아직까지도 제일 유명한 거. 네. 어린 시절 우연히
1: 아, 코요테
0: 원피스 가야죠. 원피스도 재밌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코요테 우리의 꿈 준비했어요.
1: 아, 그래요. 만화책을 먼저 읽어보자.
0: 괜찮지 않아요, 만화책?
1: 조금 부모로서 고민하게 돼요.
0: 왜요?
1: 그러니까 만화책도 물론 교육적인 거 많지만 아 이게 최선인가?
0: 아.
1: 이게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건가?
0: 오.
1: 글밥 많은 걸로 아기가 넘어갈 수 있을까?
0: 네?
1: 저는 책의 자연스러운 노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뭐 책을 읽읍시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요즘은 그런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조금 아 어떤 책 읽으면 좋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책의 자연스러운 노출을 좀 시켜보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책을 조금 밖에 내놓기도 하고 주변에 손에 닿는 곳에 눈에 보이는 곳에 요즘 TV 많이 없애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0: 역시 엄마는 다르긴 하네요.
1: 그래요?
0: 네.
1: 제가 못 그러고 있는데 저의 이상향인데 그래요?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책을 노출을 시켜보자. 책을 그럼 밖에 좀 내놓자. 뭐가 좋지? 아 그럼 이거 이 노래가 있구나. 모두 출석 책 다이나믹 도의 출책 책을 밖에 내놓자. 출책
0: 아이한테
1: 출책 오늘은 여기로 오늘은 여기로 책을 읽으러 오세요. 출책 모여라 여기로 출책 왼쪽 사람들 우리 오른쪽에 있는 아들까지 출책.
0: 지금 아이를 굉장히 강하게 키우시네요. 초등학생 아들한테 지금 다이나믹 듀오
1: 다이나믹 듀오의 출책 아니면 책 자꾸 이러면은 아들이 처음에는 책 읽기 싫어 하다가도 그러니까 책을 체크하는 느낌으로 어때요? 자연스럽게 그냥 스며드는 거죠.
0: 뭐 의미는 좋아요. 의미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 곡으로 갈까요?
1: 좋아요. 전쟁터의 군인들도 오늘은 무기를 버리고 책!
0: 제 초등학생한테 갑자기 군인이
1: 교과서를 버리고 출책! 이런 식 느낌으로 네.
0: 교과서 버린 거? 괜찮아요?
1: 조금 너무 탈룰라적이긴 한데 조금 어긋나긴 하는데 오늘만큼은 교과서 잠깐 멀리하고 재미있는 책을 읽어보자 이런 느낌으로 가죠.
0: 알겠습니다.
1: 네. 다이나믹 듀오 브라운 아이드
0: 오늘 발음이 전체적으로 안 되시는데요.
1: 다이나믹 듀오의 출책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나얼이 함께했습니다. W와 함께하는 특별한 밤 Everybody 모두 출석 체크.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신한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데이터처.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견본주택 개관 중 1528111 포스코 ENC.
3: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 오뚜기.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1: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2: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0: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3: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디벤티.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다이나믹 듀오의 출첵 듣고 왔습니다. 신나죠?
3: 네.
2: 광고 전에 들으신 노래 다이나믹 듀오의 출첵이었고요. 마지막 사연 빠르게 만나볼게요.
3: 0347번님이십니다. 저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근이 잦은데요. 사장님과 외근을 나가는 날은 사실 좀 겁이 납니다. 늘 일이 끝날 때쯤 저녁 먹고 갈래? 라고 물으시기 때문이죠. 저녁까진 괜찮은데 반주를 곁들이다 보면 시간이 길어질 때고 그럼 다음날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밥 먹으면 할 말도 없는데 계속 할 말을 만들어내

0: 해야 하니까 그것도 저에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자꾸 저녁 먹고 갈래? 라고 묻는 사장님께 들려드릴 노래 추천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1: 0347번님 회사 생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0: 아 진짜 쉽지 않죠.
1: 그리고 이렇게 밤에도 쭉 이어서 뭔가 활동을 하시면 잠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제가 지금 맥이 딱 짚어졌거든요.
0: 오.
1: 이거 처방 나갑니다.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 찾으시고요.
0: 네.
1: 영지 먼저 가시죠.
0: 그러니까 이분은 외로우신 것 같아요. 그냥 이 차장님.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이제 있기가 싫은 거죠.
1: 그렇죠.
0: 하지만 알잖아요 우리. 홀로 있어도 같이 있어도 외로운 건 같아요. 홀로 있어도 같이 있어도 외로운 건 똑같습니다. 홀로 있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홀로도 있어 봐야 돼요. 차장님 하고 지르는 거죠. 그래서 이하이의 홀로.
1: 이하이의 홀로. 아니 아까 텀블러는 그냥 세척해주는 느낌으로 다가갔는데 왜 차장님한테 지르지?
0: 사는 사고 공은 공이죠.
1: 차장님한테는
0: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그렇군요. 이제 직장 내에서는 공사 구별 딱딱해주고 필요합니다.
1: 영디 아주 무서운 사람이 됐어요.
0: 아니 연차 쌓일수록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1: 그쵸 그쵸. 할 말은 딱 해야 돼요.
0: 네.
1: 0347번님 진짜 피곤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 거절하기도 참 힘들고 저처럼 거절 잘 못하는 사람은 애매하게 이야기했다가 그냥 결국 그 자리에 앉아있거든요.
0: 저도 그러니까 안 친한 사람이면은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외근 자주 나가시는 거 보면은 익숙하실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한 번쯤은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1: 그러니까 이게 밥만 먹으면 딱 괜찮아요. 사장님 내일 뵐게요. 이렇게 하고 밥만 먹으면 괜찮은데 한 잔을 딱 곁들이다 보면은 우리 뭐 맥주를 입가심 하자는 이런 말씀도 하시고 2차까지 넘어가게 된다는
0: 아예
1: 거죠.
0: 아예 밥부터 먹으면 안 돼요.
1: 그러죠 그럼.
0: 네.
1: 그러면요.
0: 아예 그냥 집으로 가야죠.
1: 아 그냥 밥을 아예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게 다 인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가게 돼도 인생, 못 가면 더 좋은 인생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노래에 딱 부합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0: 뭐가 있죠?
1: 제가 처음에는 아 차장님 저도 저만의 이 밤을 챙기고 싶습니다. 이 밤이 너무 짧아요. 저의 밤밤밤밤밤 빠라밤밤밤밤
0: 뭐예요?
1: 까멜라 까베요의 밤밤 가지고 왔거든요. 까멜라 까베요의 밤밤 피처링 에드시런.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제 영어로만 딱 들어봤는데 라틴 느낌으로 이 노래를 부르는데 막 한 발짝 한 발짝 막 댄스를 추고 싶어요.
0: 근데 아니 그러면 더 같이 놀자고 할 것 같은데요.
1: 차장님 저 오늘은 조금 밤을 길게 즐겨볼게요. 빠라밤밤밤 내 밤 빠라밤밤밤 내 밤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차장님한테 어쩔 수 없이 또 거절 못해서 이끌려 갔다. 근데 여기 가사 보니까 다 가사가 막 아 이제 우리 모든 게 다 뜻대로 되는 건 아닌가 봐. 이제 나는 모르는 사람과 춤을 추고 아 참 빠르지만 그런 게 인생이지. 그래 그런 게 인생이야. 이렇게 계속 그런 게 인생이야를 되뇌어요.
0: 차장님과 함께 술자리를 갖는 게 인생이야.
1: 함께 해도 그건 인생이고 오늘 내 밤을 가지면 정말 좋고 그런 느낌인 거죠.
0: 저는 오히려 차장님이 이 곡을 듣고 너무 신나가지고 우리 3차 노래방 가자! 이러실 것 같은데요.
1: 아 이제 차장님이 또 줌바 좀 하셨다 하면 바로 스텝 밟으세요. 그리고 옛날에 그런 그 화살표 댄스라고 하나요?
0: 아, 꼭지점 댄스.
1: 꼭지점 댄스 좀 추셨으면 이 라틴 박자 무시 못하거든요.
0: 위험한데요. 위험해요.
1: 아, 안 되겠다. 그냥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까지만 딱 가세요. 안 되겠다. 0347번님 저희가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렸으니까 오늘 가고 주말에 좀 회복하시고 녹용 오면은 그때 다시 또 체력 챙기세요. 오늘은 가세요. 밤밤.
0: 진짜요?
1: 네. 오늘 그냥 밤밤 가셔야겠다.
0: 아 밤밤 위험한데.
1: 아 그래요?
0: 위험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1: 오늘 근데 좋게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0: 그래요? 아 제가 홀로 이겨야 되는데.
1: 이겨야 돼요?
0: 또 넘겨줘야 되거든요.
1: 저는 이겨도 되고 안 이겨도 돼요. 바로 이게 밤밤 정신.
0: 제작진 판단 맡기는 거 같아요.
1: 그래요? 좋습니다.
0: 네.
1: 두구두구두구 제작진의 판단은 하나 둘 셋.
0: 우와 1대1.
1: 어떡해요?
0: 아, 어떡해요?
1: 제 걸로 갈게요.
0: 아.
1: 양보를 자꾸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0: 아니, 양보 별로 안 해주셨어요, 그동안.
1: 아, 왜냐면은,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좀 질렀고, 마지막은
0: 알겠습니다.
1: 저도 부드럽게, 부드러운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0: 알겠습니다. 노래 소개해 주시죠.
1: 카밀라 카베요고, 에드 시런이 함께한 밤밤 듣고 오게, 듣고 우리는 저는 가야죠.
0: 네.
1: 다시 올 뻔했어.
0: 네. 배틀 결과 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량 리포터와 함께 저도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영은.
1: 저는 배아량이었습니다.
0: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2: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4: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관광객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강원 영동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머물고 다시 찾는 콘텐츠로 연결할 때 관광 수입도 지역 안에 남을 수 있죠.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3031번님의 문자로 굿모닝 FM 시작을 해볼까 해요. 테디 굿모닝. 어느덧 제 나이 39. 요즘 제 하루는요, 출근, 업무, 퇴근 무한 반복이에요. 그래도 낭만 하나쯤은 챙기면서 살고 싶어서 틈틈이 산으로 캠핑장으로 도망칠 궁리를 합니다. 테디, 우리 오늘도 재밌게 살아봐요. 그러고 보면 우리 어릴 때는 학교 수업 듣다가도 도망칠 국리, 땡땡이 칠 국리 꽤 했었는데, 그죠? 실제로 실행한 적 있었어요? 예. 하지만 어엿한 어른이 된 지금 그러기 쉽지가 않습니다. 대신 합법적으로 땡땡이 칠 수 있는, 어디로든 도망칠 수 있는 주말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오늘 금요일 퇴근하고 뭐 할까? 주말에 뭐 할까? 신나게 국리해 보면서 3331번님 말대로 우리 오늘도 낭만 있게 재미있게 살아봐요.

옥탑방 엠플라잉의 노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10월 16일 금요일 굿모닝 FM 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아 일상 반복 속에서 잠깐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꿈, 낭만, 계획 여러분들 세우고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일상이 늘 도망인가요?

0: 좀 열심히 살아야지 반성하고 사시나요? 어떤 부분이든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야기 좀 나눠보죠. 4441번님. 지금 저는 제주발 서울행 비행기에 타고 있습니다. 곧 출발해요. 병원, 결혼식, 교육 등 일정이 바쁩니다. 오늘도 굿데이 굿데이 하셨어요. 아니 그냥 쉬러 가시는 게 아니네요. 보니까 뭐 맞네. 일이 있네요. 꽤 일정 잘 소화하시고 주말에 비 온다는 소식이 있던데 비행기 또 잘 예, 날씨에 잘 맞게 이착륙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예진님이 합법적 땡땡이 직장인들에게는 연차가 있쥬. 저는 다음 주 중에 하루 쉬고 싶어서 언제 쓸지 고민 중이에요. 히히히히. 아 부럽다. 프리랜서는 이런 게 없어요. 쉬려면 쉴 수 있지. 근데 이제 영원히 쉴 수 있다. 아 부럽습니다. 부러워. 김민정님이 저는 오늘 불금의 나이트가 있으니까 일단 그쪽으로 도망갈래요 하셨는데 예. 이따가 개장합니다. 줄 서세요. 줄 서세요. 오늘도 물을 좋을 예정이니까 줄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022056으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은 스팸 전화 아니에요. 꼭 받으셔가지고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잘 듣고 있어요. 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받고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이제 방송에서 소개가 되시면은 녹용홍삼 선물 세트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잘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거 다 하다가 잠깐 쉴 때 하늘 보고 씩 웃는 것 저는 그게 최고의 낭만이라고 봅니다. 다른 낭만 필요 없어요. 뭐 여행 가면 뭐 엄청 행복할 것 같죠? 아니야. 생각보다 무리하고 피곤할 때도 있어. 근데 일 열심히 딱 끝내고 그 있잖아요. 딱 그 예, 기분 좋은 미소 쫙 예, 물 한 모금 맥주 한 모금 딱 있잖아요. 그렇게 갑시다. 금요일 기분 좋게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재영 리포터 언어유의 정슬기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MBC 임경아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금요일 4부 미라클 머니 우리들의 작고 소중한 주 머니가 두둑해지는 시간이에요. 손희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할 겁니다. 불금엔 모닝 나이트 자 오늘 열려요. 개장합니다. 불금인 오늘 그리고 주말 여러분들 뭐 하실 거예요? 좀 자세하게 보내주세요.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모닝 나이트에서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아메리카노 다 쏘겠습니다. 밥만 마시면 되는 반반한 퀴즈. 오늘도 도전자 모집 중이에요. 지금부터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이카운트 강원특별자치도청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음주유엔 팀앱 대리 아이로웍스 와이즈 플래닛 컴퍼니 아크메르 동탄 견본주택 개관 중 노무법인 폐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8: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5: 7시 10분 1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0: 테디 굿모닝.
1: 굿모닝.
0: 이번 주 날씨 더웠다 추웠다 참 바빴는데요. 마무리하는 오늘 그리고 주말인 내일 날씨는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테디가 알려주신 대로 일요일에는 전국에 요란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서 일요일 새벽에 인천과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일요일 오전 중에 중부지방, 오후에는 남부지방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최고 80mm 이상의 가을비 치고는 강하고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4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이나 높고요. 낮 기온은 서울 강릉 23도, 광주가 26도까지 오르면서 이맘때 기온을 많이 웃돌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발음 정확하게 하지 마세요. 왼쪽으로 두 번, 오른쪽으로 두 번. 자, 지켜주고 계시죠?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프라이데이 모닝만 즐길 수 있는 볼드맨 모닝 나이트. 첫 곡으로 한국의 리키 마틴, 홍경민, 흔들린 우정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잖아요. 오늘 더 특별하게 신나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뭐 하실 건지, 주말에 뭐 할 건지, 어떤 이벤트 있어요? 다 알려주세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 춤추다가 갈증나면 한 잔 싹 드시라고 시원하게 아메리카노 바로 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부침 여름인과 사우먼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까지 드릴 거예요. 많이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백봉이 하고 있어요. 들을게요.

주말에 할 거 없는데 자꾸 보내라고 한다고요? 만드세요! 만들어야지! 아이, 이 기회에 만들어요. 빨리. 그리고 진행하는 거예요. 이선주님, 테디가 오프닝에서 한 말 완전 공감. 쉬려면 영원히 쉴 수 있죠. 저도 프리랜서라 그 말에 급 정신 번쩍 드네요. 화장하자, 나가자, 일하자! 일해야지.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일 없어도 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 근데 해내면 그만큼 신나죠. 응원합니다. 화이팅! 5577번님이 테디, 저 안 그래도 매일 업무 때문에 새벽 3시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오늘은 모기 두 마리 때문에 정확히 밤 12시 47분에 깨서 다시 못 자고 뜬 눈으로 출근해서 일하고 있어요. 으아! 정신이 몽롱합니다. 오늘 잘 버틸 수 있겠죠? 아셨는데 모기 잡는 법 알려드려요? 알려드려요? 불 닦고 그리고 내 휴대전화에 그 뭐야 불빛을 딱 켜서 벽을 싹 이렇게 스캔을 해요. 그러면 벽에 그림자 모기 그림자가 딱 보여. 그러면 불빛은 진짜 모기 눈앞까지 이렇게 가도 얘가 안 움직여. 톡 누르면 좋아요. 제가 좋은 팁 알려드렸습니다. 다 잡아요. 잘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신나게 즐기면서 같이 버텨요.

보그맨 모닝 나이트 샵 가까이 그리고 있습니다. 주말 금요일 뭐 하실까요? 1065번님 저는 오늘 일 끝나고 할로윈 민속촌 놀러갑니다. 직장 사람들과 같이 가는 거라 일의 연장선 같겠지만 기대돼요. 오, 직장 사람들 좋은데요? 이렇게 귀한 시간에 같이 놀러도 계획하시고 요새 할로윈 핫하다니까 할로윈 민속촌 핫하다니까 잘 다녀오십시오. 0157번님 주말에 딸과 함께 북항에 보러 갑니다. 아직 부산에 살면서 보지 못했는데 그때까지 잘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셨는데 아 북항이가 또 귀한 친구더라고요. 천연 기념물이던데 잘 보고 오세요. 손영옥님이 내일 지역축제에서 1년 동안 배운 거 단체 공연하는데요. 실수하지 말아야 하는데 긴장됩니다. 응원해주세요 하셨는데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거 내가 제대로 보여줘야지라고 마음 고쳐 먹으십시오. 그게 무대의 꿀팁입니다. 실수하지 말아야지. 에이, 더 잘해야지. 송영웅님 잘할 거예요. 화이팅. 모든 분들 아메리카노 쏘면서 노래 계속 들을게요.

허리 조심하세요. 허리 조심하세요. 그렇게 함부로 튕기는 게 아니에요. 비욘세 Crazy in Love 그러고 있습니다. 4756번님 오늘 저녁에 아내가 아이 데리고 모임 간다네요. 저 혼자 외롭게 불금 즐겨야 합니다. 아, 게임이나 해야겠어요. 아 어떻게 슬퍼서 어떡해요. 슬퍼서 어떡해. 허리 그만 튕겨. 허리 그만 튕겨. 축하드립니다. 신나게 즐기세요. 승리하세요. 2610번님 테디 굿모닝. 경기도 하남시 사는 직장인입니다. 지난 수요일 맛쟁이 신사 듣고 주말에 가평을 가볼까 해요. 잣 호두 과자, 닭갈비, 아침 고요, 수목원 코스 가보려고요. 최고일걸요. 최고일 거야. 네, 일요일에 좀 비 소식 있으니까 토요일 날.

드시고요. 아 좋겠네. 닭갈비 진짜 먹고 싶다. 1793번님 테리테리 저 어제 닭갈비 축제에서 누구 밖에요? 바로 쩝쩝박사 이원일 셰프님 너무 반가워서 인사하고 싶었지만 방송 촬영에 열일 중이시라 못했네요 하셨는데 사진까지 보내주셨거든요. 와 이원일 셰프님 진짜 100km 나가는 다람쥐 같아요.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아 모든 분들 아메리카노 다 쏩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같이 비욘세 돼봐요. 렛츠고

0: 개그맨 모닝 나이트 제국의 아이들 마젤톱 전설의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양종원님이 피곤한 출근길이지만 모닝 나이트 덕에 내적 댄스 흥 폭발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와인 시험에 갈 거예요. 와인 알 모습이지만 잘 아는 척 우아하게 폼 좀 내볼게요.
1: 어허, 와인 시험에 뭐야? 나 안 가봐서 몰라. 이거 아, 좀 멋진데요? 드레스 코드 있나요? 제대로 입고 제대로 즐기고 또 모르면 모른 척 하세요. 주변에 얼마나 알려주고 싶은 사람 많겠어. 그렇게 또 친해지는 겁니다.
0: 즐기세요. 2206번님 테디 라면 스프 수육 아시나요? 라면 스프 육수에 수육을 삶는 건데요. 오늘 저녁에 동생네 부부랑 수육 먹으면서 붉은 파티 할 거예요.
1: 아셨는데 제가 모를 것 같아요. 라면 스프로 하는 거 다 알아요. 너무너무 맛있겠네. 아, 좋네요. 가족들하고 보내는 게 또 최고인데 이렇게 모이기 쉽지 않았을 텐데 아주 사이가 좋으신 것 같네요. 부럽습니다.
0: Sunday 모두에게 아메리카노 쏩니다. 4148번님 초등학교에 우유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밤새 배달을 하고 이제 마지막 학교만 남았습니다. 수고한 나 자신에게 이 한마디 전하고 싶습니다. 나 자신아 진짜 고생이 많다.
1: 아, 고생하셨어요. 주말에 좀 쉬시잖아요. 부침명가 요리명가 사홍원에서 김치와 언양식 불고기 이분께 쏩니다. 마젤톱 계속 들을까요?

0: Neon and beyond, that's what we are and beyond, yeah. Neon and beyond, that's what we are and grab a hold on to something tight.
1: Pokemon Morning Night! 신나게 즐기셨나요? 벌써 마지막 곡입니다. 이수만 씨가 프로듀싱한 신인 걸그룹 요즘 최고로 핫한 A2O Light의 Neon 들고 있습니다. 이혼 앤 비혼 아닙니다. 3573번님이 저 주말 국궁 대회 가요. 엄청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비 오면 화살이 무거워서 보내기가 힘든데 제발 바람과 비만 없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거는 안 된다고 이제 저희가 알려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데뷔하는 거죠. 데뷔하는 거야. 아는 사람이 조금 더, 마음을 먼저 먹은 사람이 조금 더 성적이 좋을 겁니다. 3573번님 화이팅! 3238번님 저는 오늘 반찬내고 첫째, 둘째랑 농구 경기 직관 가요. 소리치며 응원하고 맛있는 간식 먹으면 스트레스 쫙 풀리거든요. 손호 스카이 거너스 오늘도 멋진 경기 부탁해요. 아 이제 손호 경기력 좋던데요. 예 거의 뭐 103자리수 득점 막 하던데. 그럼 재밌지. 즐겁게 즐기십시오. 정혜경님이 오늘 휴가가 급생겨서 미뤘던 병원 진료 받으러 갈 거예요. 아 어쩔 수 없는 40대 중반 시간이 매일매일 아까워요 하셨는데 잘했어 잘했어. 또 진료 받고 건강하다 요거 좀 부족하다 예 들으면 속이 시원합니다. 찝찝한 거보다 나 뭐 챙기면서 같이 살아요. 모든 분들 아메리카노 쏩니다. 노래 끝까지 들으면서 불금엔 모닝나이트 여기서 문 닫을게요. 우리 다음 주

0: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1: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1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3: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혜 리포터.
6: 네, 테디. 현대인의 고질병 아세요?
5: 뭐예요?
6: 위염 앤 비염. 위염 앤 비염.
5: 아, 그렇네. 그것도 있네.
6: 야. 아, 노래

0: 너무 좋은데.
1: 노래 너무 좋은데.
0: 아 계속 이런 떠올라가지고.
1: 밈들이 자꾸 떠오르죠.
0: 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은 올림픽대로가 일찍부터 많이 밀렸는데요.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한남대교 못 가서 4차로에 사고 처리하느라 차량이 서 있고 한강대교 부근도 4차로에 사고 차량이 서 있습니다.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5분 정도 걸리고 한남대교 부근도 지체고요. 강변북로도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반대 강 서쪽으로 가는 길이나 다른 길들은 평소보다 대체로 조금 수월한 흐름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울요금소 부근에 사고 있었는데 처리는 끝났지만 일대가 좀 지체되고 있고 기흥에서 신갈까지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 부산 쪽은 신갈에서 수원 또 남사 일대의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매송에서 비봉, 팔탄에서 화성까지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재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어서 와요.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1: 금요일입니다. 드디어.
0: 드디어.
1: 네.
0: 뭐 할 거예요, 주말에?
1: 아, 이번 주말은 저 멀리 안 나갑니다.
0: 오, 웬열?
1: 동네 곳곳에서 이번 주에 또 가을 축제가 굉장히 많이 열리더라고요.
0: 그치, 그치.
1: 뭐 플리마켓도 많이 열리고 가수분들도 오시고 해서 이번에는 좀 가까이에서 쉬면서 즐겨볼까 하고
0: 너무
1: 있습니다.
0: 너무 좋네요. 저도 일요일에 마곡 쪽에 있을 것 같은데.
1: 안 그래도 제가 소식을 보고 갈까 하고 있었거든요.
0: 네, 밖에 사는 건데 비가 와서 어떻게 하려나 걱정이긴 한데 뭐 어쨌든 동네에서 지내는 것도 좋지. 예, 소소한 또 이벤트들 잘 찾아보면 크게 있으니까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출퇴근길 지하철 중에서도 9호선, 이 지옥철로 유명한데요. 다음 달부터는 9호선 열차 운행이 대폭 늘어나서 출근길 혼잡이 조금 줄어들 전망입니다.
0: 네, 9호선이 특히 지옥철인 이유가 뭘까요?
1: 네, 이 9호선은요, 여의도와 강남 등 주요 업무지구를 지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 승객이 특히 많이 몰리는데요. 9호선 급행열차의 최고 혼잡도는 구간에 따라서 최대 192%에 달할 정도입니다. 예, 서울시는 기존 열차의 운행 횟수와 시간대를 조절해서 수송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0: 오, 다음 달부터 어떤 점들이 그러면 달라지나요?
1: 네, 먼저 9호선의 급행과 일반 열차의 운행 비율을 기존 1:1에서 2:1로 바꾸는데요. 급행 열차 두 대를 연달아 운행한 뒤에 일반 열차 한 대를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어허. 또 열차를 집중적으로 운행하는 시간도 앞당기는데요. 출근 시간대는 오전 6시 30분에서 5시 40분으로 퇴근 시간대는 오후 4시 30분에서 오후 4시로 운행 시작 시간을 앞당길 예정이라고 해요.
0: 예, 9호선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께는 진짜 희소식이네요.
1: 그렇죠. 그리고 이 서울 외곽에서 도심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간선 급행버스 4개 노선도 시범 운행이 됩니다. 기존 간선버스 가운데 일부 차량을 출근 시간에만 급행으로 운행 하면서 주요 정류소에만 정차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도봉에서 시청역으로 가는 급행 150번은 도봉산역과 쌍문역 등에서 승객을 태운 뒤 수유역과 미아역 등 일부 정류소에는 지나치고요. 종로와 시청 일대 주요 정류소에 정차를 합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서 이동시간이 약 10%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 예, 바쁜 아침 시민들의 출근길 부담도 조금이나마 줄어들면 좋겠어요.
1: 다음 소식입니다. 테디, 요즘에 일본 캐릭터 치위카와의 극장판 영화가 화제인 거 아시나요?
0: 치위카와가 많이 보이길래 뭐지 하고 저도 봤는데 아 너무 귀엽더라고요.
1: 그쵸.
0: 이 어떤 캐릭터길래 이렇게 인기가 진짜 많은 거예요?
1: 네, 치위카와는 일본 일러스트레이터 나가노가 2020년부터 연재해온 만화인데요. 국내에서는 먼작귀, 즉 뭔가 작고 귀여운 녀석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개봉한 극장판 치위카와 인어섬의 비밀은 어제 기준 누적 관객 142만 명을 돌파를 했는데요. 예. 이 인기는 굿즈 시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의 치위카와 상설 매장에는 문을 열기 전부터 수백 팀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영화관에서 선착순으로 증정하는 굿즈

0: 또 잇따라 품절이 되면서 중고 플랫폼 거래가 10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고 해요.
1: 야, 캐릭터들이 귀여워서 인기가 많은 건가요?
0: 아, 이게 단순히 귀여운 외모만으로 인기를 끄는 건 아닙니다. 예. 이 치카소 캐릭터들은 생계를 위해서 일도 열심히 하고요. 더 많은 보수를 받으려고 자격증 시험에 도전을 하지만 번번이 좌절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극장판에서도 높은 보수를 약속하는 광고를 믿고 섬으로 떠났다가 위험한 노동에 내몰리는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이 취업난과 고물가, 불안정한 일자리에 익숙한 우리 청년들의 현실과 맞닿아 있어서 더 큰 공감을 얻고 있어요.
1: 진짜 애니메이션은 불법 천지예요. 사기와 폭행이 너무 많아요. 여기.
0: 맞아.
1: 원작기 작고 귀여운 캐릭터로만 사랑받는 줄 알았는데 현실적인 고민도 담겨 있어서 또 사랑을 받는군요. 치카 극장판 보고 오신 분들 후기 좀 남겨주세요.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1: 아, 주말에 비 소식 있죠?
0: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일단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일요일인 18일부터 날씨가 달라집니다. 예. 새벽부터 북서쪽에서 비가 시작돼서 오전에는 중부지방,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이 비가 확대될 전망인데요. 중부지방은 일요일 밤부터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월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1: 네, 이게 비뿐만 아니라 바람도 조심해야 한다고요?
0: 네, 이번 주말에 서해안과 강원 동해안 산지, 또 남해안과 제주도 등에는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고요. 해상에서도 물결이 높게 일 수 있어서 바닷가를 찾거나 배를 이용하실 분들은 기상 상황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는 시기를 제외하면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많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꼭 따뜻한 겉옷 챙기시고요. 이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1: 네, 주말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우산과 겉옷 챙겨서 안전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0: 9909번님, 아, 9호선 정말 미어 터집니다. 저는 눌려서 바지 단추가 터진 경험도 있어요.
1: 어휴. 그거는 이제 주변에서 누른 게 문제가 아닐 텐데. 거기로 자꾸 이제 핑계를.
0: 네.
1: 이석윤님이 맞아요. 9호선 탔다가 G4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납작이 돼서 내리기도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아, 근데 좀 안전 위험도 있다.
0: 맞아요. 아예 움직이질 못하겠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아이고, 고생하시네요.
0: 네. 박재현님은 오늘 딸이랑 함께 치카와 영화 보러 가요. 아이가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재미있게 보고 올게요.
1: 네. 근데 아이보다 어른들의 영화일 텐데 내용이. 7353님이 치카와 중학교 1학년인 딸도 치이카에 빠져서 굿즈 사려고 몇 시간이나 줄 서 있었어요. 방에 치이카 인형이 가득이네요. 귀엽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3, 40대 이제 남성분들도 네. 티셔츠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0: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저도 봤어요.
1: 봤죠. 네네. 그래서 오, 이게 왜 이렇게 인기지? 하고 저도 찾아봤더니 귀엽긴 하더라. 깨알뉴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아일릿의 Not Cute Anymore 그러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보자요.
0: 다음 주에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밤바람 퀴즈. 반반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 얼른 신청해 주세요. 뭐 하세요?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예, 신청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매일 출근길에 운전하면서 듣다가 오늘은 고3 아이 실기시험 보는 날이라 휴가 내고 남편 운전하는 차 타고 가는 중입니다. 딱 반만 마치고 치킨 받고 싶어요. 반 이상 마치셔야죠.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바라바라 바라바 반 넘고 치킨도 받자.
0: 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꺾나요? 거꾸로 했나요?
0: 거꾸로 했는데 신선한데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 잠깐만요.
0: 반 넘고
1: 치킨 타자. 바라바라 바라바.
0: 아 좋다. 아 귀여우시네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안녕하세요. 분당사는 50세 직장맘 이정현입니다.
0: 어머어머. 나이가 좀 있으신데 목소리는
1: 네,
0: 학생인 줄 아셨어요 저.
1: 아 감사합니다.
0: 세상에. 아 시험을 어디로 보러 가시는 거예요?
1: 충북 음성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0: 음성. 네. 어머. 네. 어떤 실기시험 보시는 거예요?
1: 저희 아이가 만화 웹툰 전공이라 네 그거 시험 보러 가요.
0: 아 그런 것도 시험이 있구나.
1: 실기 시험 보더라고요.
0: 예. 어허. 네. 아이의 그 어떤 그림 실력들 주변 곁에서 계속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1: 아니 저한테는 부끄럽다고 잘 안 보여줘서 사실은 잘 모르지만
0: 진짜?
1: 잘 보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0: 세상에
1: 예.
0: 옆에 있어요 지금?
1: 자고 있어요 차 안에서. 예.
0: 제가 한 소리 하려 그랬는데. 가족들한테 못 보일 거면 사람들한테 못 보여. 용기를 내라.
1: 저도 늘 그렇게 말해요.
0: 맞아. 근데 뭐 쑥스러울 수는 있죠 아직.
1: 네.
0: 그래도 오늘 잘 준비한 만큼 잘 할 겁니다. 아유.
1: 감사합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정현 씨가 시험 또 우리 반반한 퀴즈를 또 대신 먼저 시작을 풀 건데 자신 있으세요? 어떠세요?
1: 아 전화 연결되고 나서부터 너무 떨려가지고
0: 떨리게 느껴졌어. 빠라바라바라반 먼저 하셨잖아요.
1: 네. 그거 그래 저희 남편까지 떨린다 그래서 지금 저 운전도 못하고
0: 어머.
1: 졸업신청에서 지금 막 떨고 있었어요.
0: 알았어요. 그럼 빨리 우리 풀고 시원하게 마음 좀 털어내보죠.
1: 네.
0: 자 반반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시작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죠. 하나 둘 셋
1: 파이팅!
0: 좋습니다. 제한 시간은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가 있어요. 준비되셨죠?
1: 네.
0: 좋아요. 문제 나갑니다. 곱하기를 하자. 10 곱하기 15는?
1: 150.
0: 사자성어예요. 물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 동문?
1: 거답.
0: 동화 신데렐라에서 신데렐라를 무도회장까지 태워다 주었던 황금마차는 원래 어떤 채소였을까요?
1: 호박.
0: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쇳불도
1: 방김에 뺀다.
0: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의 도시는
1: 춘천.
0: 사랑한다 죽을 때까지 이 대사가 나온 안재욱 주연의 드라마 제목은
1: 패스.
0: 이 노래의 제목은 세상에 꺾일 때면 술 한잔 기울이며 을철줄
1: 안재욱의 친구?
0: 여권을 영어로 하면
1: 패스포트.
0: 한반도 전체에서 가장 긴 강은
1: 한강.
0: 아니에요. 빨리 대봐.
1: 패스.
0: 훈민정음이 창제된 해 1400.
1: 패스.
0: 안재욱 주연의 드라마 제목 사랑한다 죽을 때까지 머리 이렇게 한쪽으로 쫙 길게 했던 거.
1: 별은 내가 쓰는.
0: 그렇지. 한반도에서 가장 긴 강. 강 세운한. 오. 훈민정음이 창제된 해 1400. 너무 아깝다. 와 1443년이었어요. 아무 끝났잖아. 대보지. 그 문제 빼고 다 맞히셔서 아홉 문제만 쉬었습니다. 성공하셨어요. 10만 원 상당의 기능품 3개 치킨 앤 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1: 와 너무 좋습니다.
0: 아니 정현님 너무 잘 푸시는데요.
1: 아 진짜 너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작가님한테 저 50대니까 쉬운 거 내주세요 그래가지고.
0: 아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1: 네.
0: 예 청취자 따라서

0: 문제 선택하지 않아요. 저희가 미리,
1: 아, 그래요?
0: 미리 준비해 온거 그냥 하는 거거든요.
1: 어, 그래요.
0: 와, 근데 너무 잘 푸셨어요, 정현님. 아,
1: 네.
0: 축하드립니다. 너무 멋졌고요.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아, 진짜 이게 고3 엄마가 돼 보니까 엄마들이 얼마나 더 위대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들 모두 기운 내시고 아빠들도 기운 내시고.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 모두 힘내서 자기 실력 다 잘 발휘해서 모두 좋은 성과 났으면 좋겠습니다.
0: 아, 네. 성과 날 거예요. 좋은 결과 네. 있을 겁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선생님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1: 네, 감사합니다.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호박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려요. 매년 10월 31일은 이 축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유령이나 마녀로 분장을 하고요. 호박의 눈과 입 모양을 새겨서 장식품을 만들기도 하는 이 축제 무엇일까요? 객관식이에요. 1번 헬로윈 축제, 2번 이천쌀 축제, 3번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 마녀로 분장해가지고 이제 쌀도 먹고 막국수도 먹고.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번 추첨해서 어린이 영양제 준비하겠습니다. 노래 흐르고 있죠. 멜로망스의 축제이거든요.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0: 닥터피에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견본주택 개관 중 1528111 포스코 ENC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매년 10월 31일에 열리는 축제 정답은 바로 1번 헬로윈이었습니다. 3425번님이 정답 1번 헬로윈이요. 아들이 1학년 돼서 올해는 코스튬 준비 안 해도 되어서 너무 좋아요. 크크크크. 어? 1학년이 돼서 안 한다는 건 저는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치원 때는 했는데 국민학교 가 초등학교 가서 이제 안 한다는 건가? 예. 아 그런 게 있구나. 고생하셨네요 그동안. 조미진님이 1번 헬로윈. 저희 딸 어린이집은 매년 헬로윈 축제를 하는데 올해는 엘사로 변신해요. 아 그래 이런 게 있구나. 행복해하는 6살 막둥이가 손꼽아 기다리는 할로윈. 아이들이 이때 이제 파티하는군요. 엄마 엄마 힘들겠다. 뭔지 알겠다 이제.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추신 다섯 분께 어린이 영양제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거표 게시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전화 받고 인증샷 보내주신 감사한 분들 있습니다. 1681번님이 어제 오후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발급받고 있는데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오는 거예요. 즐겨 듣는 방송 묻길래 굿모닝 FM 태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서류 때려갔다가 뜻밖의 기분 좋은 추억 하나 만들었네요 하시면서 이게 02056으로 시작하는 번호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6353번님이 테디 어제 저녁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어요. 처음 받아서 어리둥절하면서 긴 통화를 하면서 대답을 했는데 굿모닝 FM 태입니다를 매일 일주일 내내 듣고 있다고 정확히 얘기했답니다. 저 잘했쫑 하셨는데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감사합니다. 아 이분에게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굿모닝 FM 태입니다가 크고 있습니다. 계속 크고 있어요 사실. 고마워요. 저는 유령사점의 유령사점 이 노래 듣고요. 잠시 후 3부로 돌아올게요.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보통 꾸중을 들어도 다음에 잘하자 하고 금방 털면 좋은데 잘 안 되죠. 특히 제일 피해야 할 건 난 못났어, 정말 형편없나.

0: 봐 하며 자기 비하를 가속시키는 건데요. 이럴 때 떠올려야 할 비유가 이른바 구겨진 돈이랍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강사가 말해줬죠. 100달러 지폐가 잠시 땅에 떨어져서 밟히고 구겨졌다 칩시다. 그럼 그게 100달러가 아닌가요? 누군가 나를 혼내고 깔봤다고 내 가치가 변하진 않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혼난 건 고치면 되니 그 이상 비약은 금물입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느껴지는 이맘때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전기장판과 전기담요를 다시 꺼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관했던 난방기기를 아무 점검 없이 사용하면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선이 벗겨지거나 눌린 곳은 없는지, 장판 내부에 열선이 꺾이거나 손상되진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거나 라텍스처럼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내부 온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을 반드시 끄고 플러그까지 뽑아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난방기기 안전 점검부터 시작해 따뜻하고 안전한 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유쾌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콘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중화역 가까이
4: 새집이 라온
3: 기다려온 서울 새집
4: 드디어 라온
3: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4: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3: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1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 필요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버스 운전하고 있습니다. 752번요? 부산동에서 숭실대까지 가는 버스인데요. 난 한 10년 전에 이북에서 와가지고요. 팔북민으로 삼국을 거쳐서 위험을 무릅쓰고 와가지고 그래도 정착을 하고 버스 운전을 한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착하는 데서 힘든 점이라기 무슨 문화가 다르니까

0: 일단 사람들 관계에서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 지금 현재는 그저 대충 이러고저러 좀 굶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 북한에 계시는 네 죽기 전에 만나보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어서라도 영혼이라도 만나서 한번 재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운 가족분들 살아있을 때까지 그저 만나길 희망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저 해부고 그때 해주세요.
1: 버스기사로 일하고 계시는 나용철 씨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을 했습니다. 가족을 그리워하는 정도가 다르네요. 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각오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걸음으로 또 삶의 새로운 터전을 잡으셨는데 10년째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응원드리고 칭찬도 드립니다. 원래 같은 곳에서 같은 환경으로 자라도 친구 만나기 쉽지 않아요. 갈등 천재예요. 우리 형철님만 그런 거 아니니까 또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저희가 있잖아요. 아침마다 좋은 친구 대드리겠습니다. 형철님을 비롯한 버스기사님들 굿모닝 FM 같이 파이팅하면서 들어주십시오. 사랑해주십시오. 저희도 사랑과 파이팅 드립니다.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볼이 아프도록 특급 칭찬 해주고 싶은 성실한 우리말 선생님 MBC 정슬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네. 정슬기입니다.
1: 슬기 아나운서는 어릴 때 볼 많이 꼬집혔죠?
2: 저요?
1: 네.
2: 왜요?
1: 뭐 꼬집고 싶은 볼이긴 해요.
2: 제가 좀 볼살이 많긴 해요.
1: 그래서 어른들이 엄청 꼬집었을 것 같아.
2: 아, 맞아요.
1: 그죠?
2: 네.
1: 아, 그래서
2: 인상이다고.
1: 그래서 인상이에요. 이우석님. 슬기 아나운서 덕분에 휘준 아나운서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단 조금도.
2: 우와 진짜요?
1: 이런 문자도 있습니다. 3900번님이 아까 덤덤키 풀다가 찾아봤는데 할로윈이 아니고 헬로윈이라고 하는 게 맞는 표기더라고요. 언어 유희에 중독돼서 검색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방송 우와, 잘 듣고 있습니다.
2: 너무 좋은 습관이에요. 정말.
1: 헬로윈이라고 해야 돼요? 네. 잘 모르시죠?
2: 저도 잘 죄송해요.
1: 같이 공부하면서
2: 할로윈이 맞는
1: 거죠.
2: 것 같네요.
1: 외래어는 이게 진짜 찾아서 정확하게 쓰지 않는 한 네. 이래저래 다 쓰고 있어서
2: 맞아요.
1: 잘 모를 수 있는데 오 저희보다 낫네요. 자, 잘 따라가겠습니다. 언어 유의 시작해 볼까요?
2: 네,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제보해 주세요. 금요일은 단어의 유래 어원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 어원을 알아볼 단어 휘준 아나운서가 쓰고 간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 Let's go. 했는데.
2: 자자 조용 조용. 이제 국어 시험 얼마 안 남았지?
3: 예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2: 선생님 뭔 소리야?
3: 그랬을 것 같아요.
2: 자 김호경 손바닥 대.
3: 아 예. 아파요 쌤.
2: 말 잘 들으면 얘기해 줄게. 쌤이 또 인기 폭발이거든.
3: 아 예.
2: 조용히 하고 수업 들어가자.
3: 예.
2: 이 시에 나오는 잔나비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
3: 쌤 저요!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노래 부른 그 잔나비잖아요.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2: 땡! 자자 손바닥 대.
3: 아, 틀렸다고 또 손바닥. 자. 쌤 그러면 고양이한테 나비야 라고 하니까 정답 고양이!
2: 땡! 원숭이야.
3: 아 원숭이구나. 아, 예.
2: 자 다시 손바닥
3: 대. 아, 왜 자꾸 때리는구나. 쌤. 아 아파.
2: 손바닥 괜찮으세요?
3: 예, 너무 많이 때리는데요. 이 정도면 원한 아닙니까? 예.
2: 자 오늘 어원을 알아볼 단어 잔나비입니다. 이 원숭이를 의미하는 잔나비,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3: 그러게요. 잔나비 띠도 있잖아요. 그죠?
2: 네.
3: 왜 잔나비라고 부를까요?
2: 네. 1446년에 쓰인

0: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요, 원숭이를 납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요.
1: 납?
0: 네. 여기에 재빠르다라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 젠이 합쳐져서 젠납이 됐고, 발음하기 쉬운 형태로 변하면서 잔나비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빠른 원숭이라는 뜻인 거죠. 그런데 고양이를 부를 때도 나비라는 말을 쓰잖아요. 표준국어 대사전에도 나비의 뜻 중 하나로 고양이를 이르는 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1: 네.
0: 먼저 귀를 쫑긋 세운 고양이의 얼굴이 나비를 닮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또 나풀거리는 나비를 쫓아다니는 고양이의 습성 때문에 그렇게 부르게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 전해지는 일종의 설이고요.
1: 네.
0: 앞서 말씀드린 원숭이의 옛말 납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납이 원숭이뿐만 아니라 재빠른 동물을 두루 가리키던 말이었다는 건데요. 여기에 전미사 이가 붙어 나비가 됐고, 이것이 바로 나비로 변했다는 거죠.
1: 아하.
0: 다만 이 역시 여러 설 가운데 하나일 뿐 고양이를 왜 나비라고 부르게 됐는지 정확한 유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1: 예, 나비야 나비야, 진짜 왜 나비라고 불렀을까? 해피야 해피야.
0: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양이가요 귀 좀 이렇게 쫑긋쫑긋 하잖아요. 그게 약간 그게 나비가
1: 나비짓 하는 것 같아서
0: 이게 팔락팔락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거 아닐까요?
1: 어머, 그런 생각을 못했네. 그것도 유력한 설인 것 같습니다.
0: 네.
1: 그게 나비처럼 보여서 나비야 그럴 것 같아.
0: 강아지는 안 그러잖아요. 사실.
1: 강아지는 안 하죠.
0: 쫑긋 하긴 하지만 막 이렇게 팔락팔락은 안 하니까.
1: 그렇지. 귀를 막 이렇게 움직이진 않지. 아, 그렇네. 야, 이것도 괜찮은데요.
0: 이것도 하나의 저의 추측입니다.
1: 추측인데 유력합니다. 유력해. 이정희 님이 여기 92년생 장나비띠 등장이요. 어원 재밌네요. 아하. 잔나비띠, 백말띠 뭐 이렇게 띠에도 막 앞에
0: 맞아요.
1: 꾸밈이 있는데.
0: 그 잔나비띠가 원래 좀 재주가 많다고 하던데.
1: 아, 그래 원숭이니까.
0: 네. 호경 씨는 무슨 띠예요?
1: 저는 돼지.
0: 아, 돼지.
1: 잘 어울리죠.
0: 많이 먹는.
1: 무슨 띠예요?
0: 저 뱀띠.
1: 아, 야. 물리겠다. 슬기 아나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만나요. 안녕.
0: 네, 안녕히 계세요.
1: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듣고 가야죠.

0: 잔나비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MBC 임경아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4부는 작고 소중한 우리들의 주머니 두둑하게 채워볼까요? 미라클 머니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희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 할 거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IS 동서, 샘표식품 주식회사, 음주엔 티맵대리, 코끼리베이글닷컴, 현대자동차, 한국 콩나물숙주 농업인협회,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아이로웍스, 주식회사 워킷,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합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안녕하세요.
5: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5: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4: 완전 좋아요.
5: 연두리.
4: 잘 부탁드립니다.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가면 집으로 굿길베이글.com.
1: 8시 15분 18초 1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일요일 저녁 공연 때는 비가 잔나비처럼 재빠르게 지나가줬으면 좋겠는데요.
1: 아, 제발요.
2: 네, 일요일에 전국에 요란한 비 소식이 있는데요. 중부지방 특히 강서구는 저녁 때부터 그쳐서 밤에는 대부분 그쳐 있을 것으로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낭심편 MBC FM4U 날씨와 서울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일부 수도권은 오늘 아침까지 빗방울 정도 떨어지는 곳들이 있겠지만 금방 그치겠습니다. 기온이 꽤 높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7도로 이맘때 아침 기온 크게 웃돌고 있고요. 남부지방이 지금 더 낮아서 대구가 10도, 전주 11도, 안동 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3도, 광주가 26도로 오늘은 남부지방이 일교차가

무척이나 크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겠고요. 일요일 새벽에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후에는 남부지방까지 최대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정월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임경아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오늘 좀 멀끔하게 하고 왔습니다.
1: 아, 너무 멋있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0: 처음에도 깜짝 놀라셨거든요.
1: 처음에 더 깜짝 너무 시커먼 안경을 실내에 쓰고 계셔가지고 예. 아 역시 연예인은 다르구나 했는데 아, 오늘 너무 아니, 멋있으세요.
0: 그 안경이 멋이 아닙니다.
1: 아 깜짝 놀랐
0: 예, 좀 놀랄만 했어요. 그때는
1: 네네.
0: 진짜
1: 첫 만남이었는데
0: 예, 너무 죄송했는데
1: 아닙니다.
0: 그래도 네. 좀 멀쩡한 모습이라 다행입니다.
1: 아, 네. 좋습니다.
0: 예, 잘 부탁드립니다.
1: 네, 잘 왔다 갔다 부탁드립니다.
0: 할 거예요. 오늘 어떤 키워드들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패닉장, 슈퍼 엘니뇨, 그리고 관계성 범죄입니다.
0: 네, 아, 철렁하는 소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패닉장입니다.
0: 이 키워드가 많은 걸 말하고 있네요.
1: 네, 저희 수요일에 처음 뵀을 때 네. 주식 시장이 우르르 떨어졌다라고 제가 했었잖아요.
0: 예.
1: 그럼 어제는 와르르르르르르 떨어졌습니다.
0: 아, 진짜요?
1: 주식도 와르르, 제 심장도 와르르르르.
0: 저도요, 저도요.
1: 어제 코스피 지수 전장보다 7.57% 내린 5,554의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4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팔자 주문이 멈추는 매도 사이드카가 개장 7분 만에 발동됐고요. 오후에는 서킷 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습니다. 이 서킷 브레이커는 주식 시장이 급격히 폭락할 때 충격을 좀 줄이기 위해서 모든 매매 거래를 일시 정지 20분 동안 멈추는 장치입니다.
0: 네, 이게 미국발 악재가 컸다고요?
1: 맞습니다. 미국에서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나왔는데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상승했거든요. 시장은 한 3.6쯤 오르지 않겠냐라고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더 오른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 물가 잡으려고 금리를 또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당연히 커졌고요. 이 가뜩이나 AI 시장 전망을 두고 우려가 큰데 이 빚을 내서 AI에 투자해온 빅테크 기업들이 흔들릴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뭐 여전한 상황이죠.
1: 맞습니다. 이 시장 조사기관 가트너가 AI 투자 수익성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보고서를 냈고요. 미국 AI 기업 엔트로픽 3분기 실적이 2분기보다 성장했거든요. 45%. 그런데 이 늘어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0: 예. 우리 장만 이렇게 떨어진 건가요?
1: 아시아 주요국 모두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큼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일본 니케이 지수 4.9%, 대만 가권 지수는 3.41% 내렸거든요. 이 대만도 우리처럼 반도체 업종 비중이 크잖아요.
0: 그쵸.
1: TSMC의 대만. 그런데도 우리의 낙폭 7.57%의 절반도 안 떨어진 거죠.
0: 아, 예전에는 아시아 떨어질 때 우리나라만 선방했었는데 지금 곳곳되고 있습니다.
1: 네.
0: 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만 떨어진 걸까요?
1: 어제 삼성전자가 9% 넘게 SK하이닉스가 11% 넘게 떨어졌거든요. 이 두 회사의 시가총액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어제 장마감 기준 46.9%에 달합니다. 당연히 이 두 종목이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휘청하는 거죠.
0: 예.
1: 또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이 파운드리의 강한 대만에 비해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실적에 의존도가 높죠. 이것도 뭐 배경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7월 급락장 후유증으로 우리 모두가 좀 버틸 힘이 없는 이런 상태라는 것도 역시 영향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맞아요. 아, 오늘 기대로 있으면 버틸 텐데. 여기까지 아끼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날씨 소식이네요.
1: 네, 두 번째 키워드 슈퍼 엘니뇨입니다.
0: 바다가 뜨거워지는 게 이제 엘니뇨인데 슈퍼 엘니뇨는 뭘까요?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이어지는 게 엘니뇨 현상이죠. 그런데 해수면 온도가 2도 이상 높아지면 이거를 슈퍼 엘니뇨로 분류를 합니다.
0: 네.
1: 뭐 기온 2도쯤 올랐다 하면 좀 더워졌나 이럴 수 있는데요. 이 바다의 면적과 부피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많은 바닷물이 2도가 올라갔다는 건 어마어마한 열 에너지가 지금 거기에 축적돼 있다고 봐야 돼요.
0: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서워집니다. 저 환경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2도 올라간 상태라는 거죠 지금.
1: 아, 그것도 아닙니다.
0: 어?
1: 이미 지난 8월에 평년보다 2.5도 높아서 슈퍼 엘니뇨 상태였어요. 그런데 세계 기상기구가 올해 겨울 엘니뇨 감시구역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무려 3.7도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전에 가장 높았던 2015년 겨울 기록인 2.6도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0: 예.
1: 지금 인도네시아 숲이 몇 달째 불타고 있거든요. 독성 연무가 인근의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까지 퍼져나갈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요. 예. 이것도 엘니뇨가 건기랑 겹치면서 뭐 손댈 수도 없이 불이 번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태평양 반대편은 뜨거워진 바다를 연료 삼아서 초대형 허리케인이 발생했습니다.
0: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1: 일단 11월에 비가 잦을 거란 전망이 나와요. 이 한반도 동쪽에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따뜻하고 습한 남풍이 밀려드는 건데요. 저희 MBC 기상분석관 분석을 보니까 관측일에 11월에 비가 가장 많았던 세 해를 모두 강한 엘니뇨가 발생했던 해였다고 합니다.
0: 아, 요즘 날씨는 진짜 좋은데 이제 비가 많이 온다니까 또 걱정입니다.
1: 맞아요. 또 비도 빈데 12월도 사실 걱정이 큽니다. 엘니뇨가 강할수록 이 더웠다 추웠다 날씨가 너를 뛰거든요. 12월에 북극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 습한 남풍과 부딪혀서 폭설로 돌변할 수 있다고 해요. 예. 엘니뇨가 강했던 1997년 겨울에 평년보다 강수량이 3배 많았고요. 역시 엘니뇨 거셌던 2016년 제주도에서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0: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해야겠네요.
1: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도 겪어본 적 없는 현상이거든요. 재난 상황에서만큼은 가장 나쁜 시나리오를 두고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마지막 키워드 관계성 범죄입니다.
0: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붙잡혔네요.
1: 네. 전북 전주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편이 14일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현관문 열고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서 범행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0: 아유, 이미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진 상태였었네요.
1: 네. 맞아요. 피해자는 이제 지난 4월에 별거를 시작한 이후에 가해자를 이미 수차례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스토킹 잠정 조치 1, 2, 3호 모두 받은 상태였거든요. 네. 1호는 서면 경고고요. 2호는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100m 접근 금지. 3호는 전화와 문자 등 연락 금지 결정입니다. 경찰은 이 가해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이 아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 상태이기도 했어요. 매주 한 차례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확인했는데 지난 13일 오후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안 됐다고 해요. 이때쯤 이 시각을 전후해서 범죄가 이뤄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최근에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뭐 한 달 전, 몇 달 전에 일어났다 이런 것도 아니고 불과 나흘 전에 제주도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을 겪던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숨졌고요. 그 하루 전에도 서울 송파구에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하려 했습니다.
0: 아, 너무 무서운데 이런 걸 이제 관계성 범죄라고 하네요.
1: 네. 이 부부나 연인 등 각간 관계에서 벌어지는 범죄 관계성 범죄라고 하는데요. 뭐 집착 범죄라고도 하고요. 지난 3년간 가정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로 숨진 여성이 450명이 넘는다고 해요. 이거 제가 어제 이 숫자 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12명이 넘습니다. 어머. 12.7명. 이게 좀 말이 되나 싶더라고요.
0: 조금 심각성이 있네요, 진짜. 네.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1: 맞습니다. 이 관계성 범죄의 특성상 이 피해자가 뭐 어디 사는지, 직장이 어딘지 이런 걸 가해자 너무 잘 알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가해자 접근을 차단하는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그 관련 기사를 쓰면서 해외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요. 영국은 가정폭력 사건은 그냥 체포가 원칙이에요. 또 스페인은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채워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가면 경보가 울립니다. 어제 저녁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소집돼 긴급회의 열렸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0: 맞아요. 예전에 뭐 가족 문제는 잘 참여를 안 하려고 했던 게 또 의례였는데 가족이라서 제일 무서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1: 정확한 지적입니다.
0: 예, 요새 합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핵심 한 줄 전해주시죠.
1: 네. 오늘 핵심 한 줄은요. 미처 못 전해드린 소식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안을 어제 늦은 오후 최종 승인했습니다. 후보자 지명 이후 37일 만입니다. 앞서 국회에서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이 중수청 소식은 조만간 제가 따로 한번 정리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 금요일이라서 신청곡을 들려드릴까 해요. 어떤 곡 신청해 주실까요?
1: 네, 저 풀스가든의 레몬트리 신청해 보겠습니다.
0: 신청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1: 이 뉴스만 듣는 빡빡한 엄마랑 달리 음악을 사랑하고 또

0: 즐길 줄 아는 저희 집에 큐. 네. 네, 최애곡입니다.
1: 아 그래요? 네. 지금 듣고 있을까요?
0: 아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학교 어쩔 수 없이 듣다가 학교 갔을 것 같아요.
1: 아 그래? 예. 그래도 이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폴스가든의 레몬트리 네, 신청곡으로 띄워드립니다. 들으면서 임경아 기자님 보내드릴게요. 다음 주에 봬요.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손희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미라클 머니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 데이터처.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견본주택 개관중 1528111. 포스코 ENC.
4: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5: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6: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4: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6: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4: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7: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8: 자, 지금 이 시간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9: 네, 테디. 금요일 아침 차들이 더 많은 건 아닌데 오늘 사고 고장차가 좀 많았습니다. 지금은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5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는데요.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지체고 잠실 일대도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도 청담대교 부근에 사고가 있는데요. 천호대교 이전부터 영동대교까지 좀 많이 밀리고요. 이후로는 한남동 일대 짧게 지체입니다. 반대강 동쪽으로 올림픽대로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50분 정도 걸리고 있고, 강변북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걸립니다. 노들길도 한강대교 쪽은 지금 전 구간 좀 많이 밀리고 있는 편이고요. 내부순환로 성산 쪽은 정릉터널에서 성산까지, 성수 쪽은 홍지문 터널 일대가 정체고, 북부간선도로 월릉에서 신내 사이 양방향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작고 소중한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그날까지 알뜰살뜰한 기적을 일으키는 시간입니다. 미라클 머니. 낯가림 그게 뭐예요? 처음 만난 사람과도 10년지기 절친 모드로 변신 손희애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불편한 사람 있어요?
1: 불편한 사람? 아 오히려 저는 너무 침묵하시는 분 불편해요.
0: 가만히 있는 사람?
1: 네.
0: 아.
1: 그러니까 그냥 침묵을 하시는 건 괜찮은데 저는 침묵을 좀 못 견디는 스타일이라서 뭐 예를 들어서 오실 때 뭐 버스 타고 오셨어요? 뭐 아니면 차 타고 오셨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말을 걸었는데
0: 질문을 했는데
1: 아예
0: 네. 그냥 잘 아십니다.
1: 네, 뭐 그냥 뭐 타고 왔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화의 의지가 없다는 게 너무 명백하니까.
0: 아 그럴 때는 힘들군요.
1: 네. 그럼 뭐 갑자기 화장실을 간다거나.
0: 예예. 예.
1: 피해야죠.
0: 네. 아, 어떻게 보면은 사석에서 만났으면 제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저는 약간 침묵을 즐기는 타입이라.
1: 어, 근데 저 가끔 네.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기분이 언짢으신 일이라도.
0: 그럼 제가 불편해. 아니요.
1: 아니 제가 지난주에 부산에 강연을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산역에서 강연장까지 택시를 탔는데 네. 근데 택시 아저씨가 갑자기 뭔지 근데 또 되게 정겹게 막 사투리 쓰시면서 막 날씨가 좋지요 뭐 이러시더니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경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0: 오야 알고 하신 게 아닌데.
1: 네.
0: 오.
1: 타이밍 너무 절묘하게. 그래서 요즘은 뭐 투자를 전혀 안 하던 사람들도 하던데 뭐 정말 모르는 사람은 뭐부터 해야 되냐.
0: 어머어머.
1: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단시간이니까 깊게 갈 수는 없었으나 정말 많이 하는 건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우와. 그래서 제가 내리기 직전에 아 사실 저 지금 경제 가르치는 사람이고 지금도 경제 강연하는 거 가러 하도 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저씨가 아이고 내가 임자를 잘 만났네. 막 이러면서
0: 아, 진짜 전문가한테 1:1 컨설턴트를 지금 야 이거 뭐 택시비 안 내도 될 뻔했네.
1: 어? 아저씨 듣고 계세요? 네, 다음에 가면 공짜로 태워주세요.
0: 기사님 예, 듣고 계시다면 문자 샵 8000원 짧은 걸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아 이렇게 어디든 이렇게 또 살갑게 하시는 분이라 사실 그 덕이 다 돌아올 겁니다.
1: 어머 너무 좋네요.
0: 예, 저희는 일단 주머니 이제 손희애 경제 크리에이터
1: 채워야죠.
0: 덕분에 채워야 됩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코너인지 설명해 주시죠.
1: 네, 미라클 머니는요 우리의 지갑은 지키면서 돈이 되는 정보를 쏙쏙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사회 초년생의 목돈 모으는 방법부터 주식 입문자를 위한 알짜 정보 등등 작고 소중한 우리의 주 머니가 두둑해질 때까지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저 손님만 믿고 따라오세요.
0: 믿고 갑니다. 기대됩니다. 지난주에 보험의 모든 것 1탄 아 반응 아주 뜨거웠습니다.
1: 오, 질문도 굉장히 많았죠.
0: 예.
1: 지난주에 보험의 기초 뼈대를 잡았다면 오늘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편입니다. 내 나이에는 어떤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건지 한 달에 얼마를 내는 게 적당한지 시원하게 정리해볼게요. 보험의 모든 것 2탄 준비했습니다.
0: 늘 보험료가 나갈 때마다 생각해요. 내 보험료 너무 비싼가? 늘 생각해.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관심 집중 될 겁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손희애 경제 크리에이터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십시오. 어디로 보내면 되죠?
1: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되는 문자 샵 8000번 또는 무료인 MBC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건데 사람마다 상황이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 나이 때에는 이 보험이 필수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1: 있습니다.
0: 있어요?
1: 네. 연령대별로 우리가 집중을 좀 해야 되는 포인트가 다 다른데요. 일단은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20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장 굵직한 병을 좀 걱정하기보다는
0: 예.
1: 실질적인 좀 실용적인 면에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비, 방어용으로 실손 의료보험 우리가 일명 이제 실비보험이라고 하죠. 요거 하나만 일단 탄탄하게 챙기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0: 예.
1: 그리고 30대로 이제 접어들면 좀 우리 인생에서 이벤트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 시기잖아요. 뭐 결혼도 하게 될 수 있고요. 또 부양할 가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점차 뭐 주변에 좀 아픈 분도 생기고 또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뭐 남은 가족의 생계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요 시기가 이제 슬슬 30대부터 걱정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사망 보장을 위한 생명보험에 이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예.
1: 그리고 사실 이제 40대, 50대 되면은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여러 가지 질환을 좀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암, 뇌, 심장 질환 같은 큰 병에 대비하는 진단비 위주의 건강보험은 적어도 40대부터는 든든하게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나이대별로 쏙쏙 정리가 됩니다. 50대가 넘어가면 이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 까다로워진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이에요?
1: 맞아요. 네, 슬프게도 사실이고요. 50대가 넘어간다, 50대가 됐다 그러면 뭐 사실은 뭐 저만 해도 지금 막 병원 여기저기 다니고 있고 우리 이제 나이가 들수록 치료 이력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되게 자주 아픈가 보네. 아, 이 사람은 이런 질병을 알았던 적이 있네. 이런 것들을 어쨌든 위험도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 우리가 달마다 내는 돈을 아주 비싸게 부른다거나 혹은 아, 저희는 이렇게 비싸게 받아도 안 되겠어요. 라면서 가입을 아예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굵직한 보험 세팅은 무조건 저는 40대까지는 세팅을 하셔라. 아니면 적어도 한 50대 초반까지는 세팅을 하셔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0: 예.
1: 혹시나 60대에 지병이 생겼다. 그럼 이때도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요.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보험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대표적으로 간편 심사보험, 일명 유병자보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병자라는 게 일단 이미 이제 질병이 있는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라는 뜻인 거니까요.
0: 예.
1: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심사 기준 자체가 굉장히 완화 그리고 대폭 간소화가 돼 있으니까요. 유병자 보험 혹은 간편 심사 보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아, 너무 좋네요. 근데 이제 보험이라는 게 많이 들면 좀 든든하기는 한데 매달 이제 통장에서 빠져나갈 때 아, 이거 좀 무섭긴 합니다. 한 달에 보험료 얼마 정도 내는 게 적당할까요?
1: 아, 일단 제 기억으로는 테디가 지난주에 나는 보험료 상당히 많이 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0: 거의 최고치죠.
1: 그런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공식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그럼 나 이만큼 더 많네. 그 좀 가늠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본인의 나이 앞자리에요. 적게는 4만 원, 많게는 5만 원을 한번 곱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20대다. 그럼 앞자리가 2잖아요. 그러면 4를 곱하면 8만 원. 5를 곱하면 1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30대라면 12만 원에서 15만 원, 50대라면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가 이제 가장 이상적인 금액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인 거죠. 만약에 이게 좀 애매하다 싶으시면요. 가계 전체 소득 기준에서 혹은 한 달 벌이 기준에서 뭐 적게는 5%, 많게는 10% 절대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보장이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뭐 하나 둘씩 가입을 하다 보면은 보험료가 너무 과도해가지고 달마다 고정비가 꽤 많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 처음에야 뭐 기분 좋게 뭐 혹은 기대를 하면서 이거를 계속 꾸준히 내더라도 나중에는 결국 이게 부담이 돼서 중간에 깨게 돼요. 그럼 깨게 되면 환급금도 크지 않고 나는 보장은 보장대로 못 받고 결국은 손해 보니까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해가지고 적정 금액을 쭉 유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0: 나이 앞자리에 4만 원에서 5만 원 곱하기를 해보니까 저는 60대인데요.
1: 아하.
0: 자, 이 방송 들으시면서 나 너무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저 같은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보험 다이어트를 좀 하고 싶다. 그럼 뭐부터 줄여야 할까요?
1: 네, 일단은 여러분 돈을 아끼겠다고 무작정 또 다 해제하는 것도 절대 안 돼요.
0: 아, 저 한 5년 전에 해제했던 것 같아요. 탄식이 막 터져나오네.
1: 이게 사실 우리가 문자를 받을 것도 없어요. 이제 테디만 이렇게 다 쭉 뜯어봐도 우리 지금 할 말이 많겠네.
0: 저처럼만 살지 않으면 성공입니다.
1: 근데 이게 무작정 해제하면 사실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 보험 사실 되게 좋은 거였다. 나 다시 가입해야겠다. 이럴 때 가입을 못할 수도 있어요.
0: 못해요. 저 지금 못해요.
1: 그러니까요. 나이도 좀 더 먹게 되고 상황도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이거 무작정 해지하지 마시고 순서를 일단 좀 잘 지키셔야 되는데요. 저는 일단 1순위로 줄여야 될 거. 그러니까 해지를 고려할 만한 건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저축성 보험이라든지 뭐 연금 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좀 먼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보험의 본질적인 우리 목적을 좀 생각을 하면 사실 방어

있잖아요. 보장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에 가장 좀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되는 거는 암, 뇌혈관 등 그러니까 이런 질병을 우리가 대비하는 건 좋은데 한 질병에 대해서

0: 잘못된 것들을 좀 잘 잘라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또 마지막으로 아 이것만큼은 진짜 제발 최후의 보루로 꼭 남겨주세요 하는 진짜 약간 절대반지 같은 그런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아까도 언급이 됐던 실손의료보험, 바로 실비보험입니다. 예. 저는 이것만큼은 진짜 함부로 깨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1: 주변에 보면은 옛날 실비가 무조건 좋다. 아니다. 음흠. 새로 나온 5세대 실비가 낫다. 뭐 의견이 갈리기도 합니다. 갈아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 갈아타면 좋은 분이 있고 아, 제발 갈아타지 마세요 하는 분이 있는데 요거는 내가 평소에 병원을 얼마나 자주 가느냐 그 횟수에 좀 달려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 거 1세대, 2세대 옛날 실비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썼다. 그러면 진짜 뭐 거의 99만 원, 뭐 100만 원 거의 다 돌려줄 만큼 혜택이 진짜 좋았는데요. 네. 이 1세대, 2세대 옛날 이 실비 보험의 문제는 갱신이 될 때마다 보험료도 좀 무섭게 올라요. 아. 꽤 큰 폭으로 비싸게 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갈아타는 걸 좀 고려해보셔도 좋으나 그렇다면 최근에 보험은 어떤데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최근에 도입된 5세대 실비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은 진짜 적어요. 매달 내는 보험료가 옛날의 실비보다는 훨씬 저렴한데 그 대신에 병원에 가가지고 여러 우리가 치료를 받을 때 특히나 부담이 되는 게 비급여 진료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보험료가 처음부터 적었다 보니까 할증이 꽤 많이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험 혜택 못 받는 거 이거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걸 자기 부담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비중이 꽤 높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평소에 도수치료도 많이 받고 병원 갈 일도 많아 그런 분들은 보험료 좀 부담이 되시더라도 옛날 실비 가지고 계시는 거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병원을 많이 간다는 거는 그만큼 보장을 많이 받는다는 거니까 예. 보험료를 많이 받는 거 이상으로 혜택을 받으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하지만 나는 1년에 진짜 뭐 병원을 한두 번 갈까 말까다. 정말 건강 체질이다. 그런 분들은 옛날 게 혜택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내가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치. 이건 지금 보험사 배만 불려주고 있는 거니까 차라리 최신의 5세대로 갈아타셔가지고 매달 줄줄 세고 있는 비싼 보험료 확 줄이시는 게 이득이 될 수 있겠습니다.
1: 네. 병원에 자주 가냐 안 가냐 이걸 뭐 딱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네.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보장받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보험이 있어요?
0: 이거 진짜 많이들 모르시거든요. 사실은 거의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가입돼 있고 우리 테디도 가입돼 있고 피디님도 가입돼 있고 작가님도 가입돼 있고 다 가입돼 있어요.
1: 뭐지? 나 모르게 가입된 거 무서운데.
0: 바로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이거는 내가 개별로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보험료를 낼 필요 없이 내가 주민등록을 두고 내가 전입을 해서 살고 있는 각 지자체에서 이 주민들을 위해서 세금으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공공 비용으로 가입을 이제 우리에게 무료로 가입을 해서 혜택을 주는 보험인 겁니다. 예. 뭐 예를 들어 서울시 시민이다. 서울시에서 가입을 해두고 뭐 강남구의 뭐 구민이다. 강남구의 돈으로 이제 구에 가입을 해준 거죠. 예를 들어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다친다거나 뭐 혹은 크고 작은 화재나 폭발 사고를 당했을 때 뭐 심지어 작게는요. 스쿨존 사고까지 다 보장을 해주고 굉장히 세밀하게 나눠져 있어요. 뭐 적게는 몇십만 원, 최대는 수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는 개인 보험이나 실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당연히 우리가 사고를 나는 걸 바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사고가 났을 때 활용은 당연히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명 플러스 시민안전보험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내가 강남에 살고 있다. 강남구 시민안전보험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역을 쫙 보실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굿모닝 가족들이 또 보내주신 문자들도 소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김문희님이 보험을 살펴보니까 사망 보장에 들어가는 보험료가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장 금액 줄이고 일부는 환급도 받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보세요 라고 말씀 주셨네요.
1: 이런 경우가 있구나.
0: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잘하신 게 중간에 사실 이걸 놓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비싸도 아 언젠간 혜택 받겠지. 그치. 아 이거 좋다고 들었는데 이거 해지하면 아까운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쳐내지를 못하시는데 우리 김문희님은 그래도 딱 과감하게 아 그래도 내가 이게 너무 크니까 다이어트를 좀 제대로 하자라고 결단을 내리신 거 저는 진짜 너무 잘

0: 하셨다고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표창훈님은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기존의 보험보다 보장 좋아지고 보험료도 저렴해집니다 라면서 새 보험으로 갈아타라고 권유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 보험 유지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새로 가입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요게 사실 이 정도 정보만으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나 지금 저도 이것만으로 정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 권유받을 때도 거의 요 정도예요. 뭐 최대 얼마 보장받으실 수 있으시고 언제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으시고 되게 표면적인 것만 설명해주는데 네. 어머 너무 좋아 보이잖아. 네, 저 당장 갈아탈게요 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예. 근데 사실 세밀하게 상담을 받아보면은 예를 들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게 A보험이고 새로 갈아타려고 지금 권장받은 게 B보험이면 뭐 예를 들어 보험료는 당장 이제 적다고 이 상담원이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서 와 그럼 나 고정비 줄어들겠다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보장 기간도 훨씬 짧아지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도 더 적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꼭 보험사 아니더라도 가입을 권유하는 쪽에서는 좋아 보이는 것만 강조해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정보만으로 우리가 좋다 안 좋다 요거를 판단하기보다는 권유 받으셨을 때에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보험의 증권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 나는 상담도 받아보겠다 라면서 오프라인 한번 지점도 가서 상담도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 떡 부러지게 아주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0: 네. 네. 그리고 하나 정도 살펴보면 3934님이 14년차 치위생사님이시라고 잘 모르는 치과 쪽 정보를 하나 공유를 해주셨어요.
1: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0: 네, 치과에서는 치아보험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닙니다. 가입 시기와 보장 내용에 따라 실손보험이나 수술비 보험 등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수술을 앞두고 계시다면 보험사 쪽에 미리미리 확인해보세요 라고 꿀팁을 주셨습니다.
1: 이야.
0: 오, 확실히 우리가 치과 하면 치아보험 이렇게 떠올리기 쉬운데 여러 가지 뭐 실손의료보험이나 다른 거에서도 치과 쪽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니까 요거는 진짜 완전 꿀팁이니까
1: 진짜 꿀팁이네요.
0: 진짜 별표 다섯 개 꼭 기억해두셨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치과가 비싸요.
1: 비싸요.
0: 너무 비싸요.
1: 너무 스트레스예요. 아프고 비싸고.
0: 이게 뭐 하나만 고치면 돈백 무조건 나가니까 요건 진짜 무조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이쯤에서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페퍼턴스의 레디 겟 세 고.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직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김장기를 뒤흔들 명품 절임 배추가 왔다.
2: 안녕, 나 영월 절임 배추. 속이 꽉 차고 단단해서 오래 보관해도 무르지 않아. 천일염으로 절이고 깨끗하게 세척까지. 이보다 확실하고 간편할 수 있어?
1: 쉽고 편한 김장엔 영월 절임 배추. 주문 전화 010-2808-7554.
3: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 복은 못 받거든요.
6: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3: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에르웍스.
7: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9: 안전화.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10: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9: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11: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9: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12: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를 위한 소황제, 엘렌실라에서 프리스티지 골드 화장품 세트,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복잡한 관절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드립니다.
13: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12: 굿모닝 FM태입니다. 손희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미라클 머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익숙한 듯 낯선 경제 용어를 아주 쉽게 여러분들 주머니에 쏙 넣어드리는 시간이죠. 머니 속 경제 사전. 오늘 우리가 주머니에 담아볼 용어 뭘까요?
14: 오늘은 비례보상 알아볼게요.
12: 아, 비례보상 진짜 많이 들려. 뭘 비례해서 보상해 주는지 몰라요.
14: 진짜 많이 듣죠. 네. 우리가 암진단금 같은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A사, B사에 뭐 각각 3천만 원씩 들어놨다. 그러면은 암에 걸렸을 때 양쪽에서 3천, 3천, 6천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가능하거든요.
12: 예.
14: 근데 병원비를 요거를 보상받는 실손의료보험, 그러니까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 낸 병원비에 대해서까지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실비보험을 두 군데 들어놨다고 해서 100, 100,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쓴 병원비 자체가 최대가 100이니까 50, 50 이런 식으로 비례해서 나눠가지고 채워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비례해서 보상한다라고 해가지고 비례보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은 보험료는 더블로 들어갔는데, 두 배로 들어갔는데 혜택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내 보험 중에서 혹시 이렇게 비례보상되는 실비가 있는 건 아닌지, 특약이 있는 건 아닌지 꼭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2: 실비 중복 가입은 완전 낭비였군요.
14: 그럼요.
12: 중요한 보험 상식. 오, 다 기본인 줄 알지만 모르고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14: 그럼요.
12: 예, 알려주셨습니다.
14: 뜨끔하셨을 거예요.
12: 저는 뭘 들었는지도 몰라서 뜨끔하지도 않아요. 자, 이쯤에서 우리 굿모닝 FM 태입니다.

0: 미라클 머니 손예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같이 인사드릴게요.
1: 좋아요.
0: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해버 굿데이.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3: 굽이굽이 깊은 골짜기마다 삶의 이야기가 이어져 온 정선. 이곳엔 오래전부터 우리의 희로애락을 한 가락에 담아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정선 아리랑인데요. 일터에서 고된 몸을 달래고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고 때론 서러운 마음을 풀어내며 부르던 정선 아리랑은 오랜 세월 지역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레 이어져 온 소리입니다. 1971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로 지정된 정선 아리랑은 지금도 전수교육과 공연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화려한 악기 없이도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깊은 산골의 삶과 정서를 전하는 아리랑 한 자락. 올가을엔 우리 지역이 품어온 오래된 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4: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1: 야, 시원하다.
0: 백년가게 맛집
2: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3: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견본주택 개관 중 1528111 포스코 ENC.
5: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어제 문자로 오늘 아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오늘 첫 곡 초성 퀴즈를 드렸는데요. 네, 드리자마자 많은 분들께서 이미 정답을 생방중에도 보내주셨더랬습니다. 노래가 그래요. 어떤 노래는 한여름에 정말 그늘 한 점 없는 도로 위에 서 있는 듯한 기분도 느껴지고, 어떤 노래는 봄 기운이 훅 하고도 느껴집니다. 근데 오늘 정답곡은 온통 가을 투성이죠. 제목부터, 첫 소절부터 서늘한 공기에 코끝이 알싸해지는데, 순식간에 우리 곁을 떠나버릴지 모를 가을 아침에 함께 들어요. 10월 16일 금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